0: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또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다가 오는 20일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점점 사라지던 대중목욕탕이 공공목욕탕으로 거듭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 정선군이 지난해 11월 건립한 사복복지목욕탕은 좋은 시설에 가격도 저렴해서 어르신들이 마실 가듯 꾸준히 찾고 있는데요. 개관한 지 두 달 만에 누적 이용자가 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요즘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공공목욕탕 건립에 적극적인 이유는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시설이자 이웃 간의 소통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무엇보다 시원한 목욕탕 쓱 한번 담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MBC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오늘은 우리 아이들 학교와 어린이집도 유치원에 갔나요? 아니면 휴업인가요? 한동안은 그 스승의 날 휴업하는 학교가 많았죠? 요즘은 덜한 것 같습니다. 어때요? 김일중 씨는 예전에 스승의 날 어떻게 보낸 기억이 나나요?
1: 저 학창시절 때요?
0: 그렇죠.
1: 예, 그때는 스승의 날 때 이제 학교를 갔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 그 교탁에 이렇게 선물이 이렇게 하나씩 네,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도 나는 저 고민도 했죠. 우리 선생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 뭐 이런 선물 고르는 그래도 네. 시간도 필요했던 것 같고. 네. 카네이션도 정말 달아드리고.
0: 카네이션 달아드렸죠?
1: 예, 학교 네. 저 친구들 전체로 이렇게 노래도 불러드리고 막.
0: 노래 불렀죠. 예. 그 시간에 잠대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1: 맞아요.
0: 이렇게 스승의 날 노래를 합창하면서 그래요. 잠대거라 바르거라
1: 맞습니다.
0: 진실하고 올바르라 하는 가르침 그 이상이 있겠습니까?
1: 맞아요.
0: 하여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1: 맞습니다. 요즘에야 뭐 이제 선물 드릴 수도 없고 받지도 않으시지만
0: 네.
1: 존경심이라도 좀
0: 그렇죠. 그렇죠. 네.
1: 제발 우리 선생님 존경을 좀 존경하는 마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날이 결의의 스승 세종대왕 탄신일에 뿌리를 두었다는 점도 뜻깊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일을 하셨다고 하네요. 지방선거에 나오는 분들이 어제부터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는데 이런 제안 드려봅니다. 만원짜리의 세종대왕님 계시잖아요. 후보자가 심장 가까운 양복 주머니 안에 만원짜리 지폐 하나씩 딱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저는 만원짜리를 매일 품고 다닙니다. 세종대왕님의 부지런한 자세와 애민 사상을 본받으려고요. 그러면 표 얻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뜻깊은 스승의 날 아침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

0: 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1: 자, 불금의 주말까지 아프지 않도록 오늘도 건강부터 챙겨볼까요?
5: 으라차차차.
1: 예.
5: 양손 깍지 끼시고 머리 위로 쭉 손바닥이 천장을 보게 전신 기지개 켜시고 몸을 최대한 길게 넓게 늘리고 펴주세요. 그리고 잠들었던 말초 신경을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 팔과 다리를 가볍게 들어올린 상태에서 힘을 완전히 빼고 털어주세요.
1: 네.
5: 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잖아요. 먼저 양손을 탈탈 한 20초가량 터시고 앉아계신 분들은 손과 다리를 한 번에 이렇게 털어도 괜찮아요.
1: 네. 네.
5: 서계신 분들은 다리 한쪽씩 탈탈탈 20초. 바꿔서 또 발 바꿔서 20초. 손발 끝까지 온기가 도는 걸 좀 느껴주세요.
1: 아, 그래. 혈액순환이 잘 되면 머리 회전도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스트레칭 계속하시면서 집중해주세요. 여성시대표 뇌풀기 퀴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인물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스승의 날 맞춤 인물 퀴즈. 이분은 백성들이 농사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려고 중국 달력이 아닌 우리나라만의 달력 계산법을 담은 역법서 칠정산 내편을 만드셨고 장영실 같은 인재를 등용해서 해시계와 물시계를 제작하셨습니다. 특히 노비 출신 관료에게 세계 최초로 출산 휴가를 100일 넘게 주었을 정도로 백성의 인권을 생각했던 따뜻한 군주.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5: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라 미니로 보내주세요. 10번 뽑아서 저희가 맛있는 햄버거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스승의 날이 5월 15일, 오늘로 정해진 것도 바로 정답자 이분 때문입니다.
1: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5: 그렇죠.
1: 네. 오프닝부터 여성시대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주 유리한 문제다.
5: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다.
1: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5: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사연 경북 영주시에서 이진경님이 주셨어요. 윤향님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1993년도에 영주 동산여자중학교에서 선생님께 3학년 국어를 배웠던 이진경이라고 해요. 며칠 전 종로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을 다녀왔어요. 조용한 전시 공간을 걸으며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다 보니 오래전 선생님께서 내주셨던 숙제가 떠올랐어요. 1993년 중학교 3학년이던 저는 교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아이, 특히 선생님께서 질문이라도 하시면 얼굴이 금방 빨개지던 숙기 없는 아이였죠. 저는 선생님이

0: 담임을 맡으셨던 3학년 5반 학생도 아니었고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으니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는 선생님을 곱고 단정한 어른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닮고 싶은 롤 모델로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건 단순한 추억 때문만은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선생님이 내주셨던 숙제가 제 삶의 결을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선생님은 저희에게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시 하나는 외워두면 좋겠다 하시면서 윤동주의 서시를 암기해오라 하는 숙제를 내주셨죠. 당시에는 그저 귀찮은 숙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서시가 주는 깊은 울림으로 제 삶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시의 언어는 단순한 문장이 아닌 삶을 대하는 태도였더라고요. 저는 그 문장들을 되뇌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부끄럽지 않게 양심을 지키고 살자 하는 제 삶의 기준으로 남게 되었죠. 얼마 전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이런 대사를 하더군요. 주인공이 한 시인에게 어떤 시가 좋으세요? 어떤 시가 좋은 시예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시는 너무 어려워서요. 라고 물으니 시인께서 하시는 말.
1: 시는 외우면 이해돼. 그냥 봐서는 잘 몰라.
0: 순간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서시를 외우게 하셨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어쩌면 선생님은 우리들이 시를 마음에 품어보게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반 친구들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하고 외우던 장면이 떠올라요. 선생님, 늦게나마 깊이 감사드려요. 선생님께서는 담임을 맡은 반이 아닌데도 우리 반 모든 학생의 이름을 외우셨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아이로 생각하시는 그 마음, 소극적이었던 저도 선생님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따뜻하게 느껴져요. 수업 시간에 들려주셨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나른한 오후 한 친구가 선생님께 남편분과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며 졸랐을 때 선생님은 국문과 학생이었고 남편분은 공대생이었는데 나와 반대인 사람이라서 멋있었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생생해요. 그땐 저희들도 멋진 공대생 오빠들을 상상하며 로맨스를 꿈꾸었죠. 공교롭게도 지금 제 남편도 전기공학을 전공한 공대생 출신이랍니다. 제 기억 속에 선생님은 여전히 그때의 모습으로 남아 계시는데 선생님은 이제 교단을 떠나셨겠죠? 그 시절에 저는 표현에 서툴렀지만 늦게라도 선생님과 선생님의 국어 수업을 참 좋아했었음을 고백해요. 시 하나에 이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라니 너무 감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요즘 MBTI에서 말하는 F, 감정형 인간은 아니랍니다. 그저 작은 회사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저는 지금도 가끔 윤동주의 서시를 혼자서 낭독해 봐요. 선생님은 어떤 시를 좋아하세요? 윤향님 선생님, 늘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단순한 표현이지만 제 진심을 담은 바람 전하며 이만 선생님을 향한 그리움과 고마움의 편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제자 이진경 드림.
1: 야, 이렇게 스승의 날에
0: 네.
1: 네, 이 선생님을 떠올리며 그렇죠? 감사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아 유독 그 시 한 편을 꼭 외워라 하는 숙제.
0: 외워라.
1: 당신 귀찮았겠죠.
0: 그렇죠.
1: 이 시를 외워서 뭐 했는데 실은 곧 중고등학교 때 뭔가를 외우 노래 가사도 그렇거든요.
0: 네.
1: 그때 좋아했던 가사들 이렇게 막 외워서 익히면
0: 오래가요. 지금까지도. 네. 맞아요. 지금도 기억이 잘 나죠.
1: 아마

0: 선생님의 깊은 뜻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1: 내 깊은 뜻이라기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걸까 했는데 어느 시인에게 어떤 시가 좋은 시예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시는 너무 어려워서요 하고 물었더니
0: 그냥 외우면 이해가 된다.
1: 네, 드라마에서. 네. 예. 시는 외우면 이해돼. 그냥 봐서는 잘 몰라. 와.
0: 그렇군요.
1: 시당하신 말씀이었어. 그때
0: 그래서 외우는 시가
1: 외워라 없어서 하신 게.
0: 시들이 다 어렵게 다가왔나 봐요.
1: 그렇죠.
0: 아니 정말 선생님을 생각하며 주시는 사연이 이번 주에 특히 많았습니다.
1: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0: 스승님이 네. 많다는 뜻이겠죠.
1: 네네.
0: 자 이어지는 편지는요. 어우 선생님을 하고 계신 우리 당당이 분이 주신 사연입니다. 경남 남해군 남해읍의 장현재님이십니다. 5월은 실록의 계절이다. 산의 푸르름을 쥐어짜면 연두생물이 주르르 흐를 것만 같다. 산줄기마다 엷은 초록 너울을 드리운 듯 아늑하고 평화롭다. 피천득은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며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락지라고 했다. 이 아름다운 수필에서는 젊음, 청춘, 화려함이 묻어난다. 5월은 1년 4계절 중에 화려한 청춘이다. 그런데다 가정의 달, 감사의 달이라는 이름을 걸고 스승의 날까지 있으니 그 의미가 깊다. 종착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38년의 교직 생활을 돌이켜본다.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던가. 전에 비해 교육 현장 변화의 파고가 자꾸만 높아진다. 지난 3월에는 올해 처음으로 교단에선 신규 선생님 두 분이 나와 함께 동학년 학급에 배정받았다. 학급 챙기랴, 업무 챙기랴, 도대체 어디에 정신을 두어야 할지 어리둥절한 표정이 아프기만 했다. 첫 주는 퇴근하기가 무섭게 저녁도 거르고 골아 떨어졌다는 말을 들으며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주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다. 처음은 누구에게나 힘들다. 게다가 학부모 공개 수업을 앞두고 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수업 안을 같이 협의하고 여러 조언을 건넸지만 내심 걱정이 앞섰다. 수업이 아무리 교사의 본질이고 본업이라고 해도 타인 앞에서 나의 역량을 공개한다는 일은 언제나 긴장되지 않는가? 교육은 교사가 한평생을 노력해도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에 도달하기 어려운 하나의 예술이다. 아이들과 마주하는 하루하루는 건축가가 건물을 쌓는 것처럼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이 요구된다. 좋은 교사는 실력 있는 교사고 훌륭한 교사는 가슴이 따뜻한 교사라고 했다. 선생은 좋은 교사이고 스승은 훌륭한 교사라면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고 훌륭한 교사는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교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다. 바로 교직은 철밥통 아니냐, 방학이 있어서 좋겠다, 놀면서 월급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다. 부러움과 질시가 섞여 있는 교직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 말도 혐오한다. 교사는 대우가 좋고 안정적이니 꿀직업 아니냐는 말. 어느 직업이 그렇듯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일으키는 각종 돌발 상황을 관리해야 하고 학부모와의 마찰도 원활히 해결해야 한다. 특히 잦은 민원과 막무가내식 요구를 일삼는 몇몇 부모를 만나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해할 수 없는 교육론을 나열하는 학부모를 대한다는 건 교직 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다. 근무 강도도 생각보다 강하다. 이전보다 전산화가 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내려오는 공문에 보고해야 할 것들이 쌓여간다. 근무 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지 아님 사무 처리를 하는 행정요원인지 가끔 헷갈릴 때도 있다. 그러나 행정 업무도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 별다른 수가 없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교사들이 위로를 받고 긍지를 지킬 수 있는 건 아직 교사를 교사로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침 등교

0: 시간 한 아이가 교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나를 보자 반색하며 달려와 손을 잡으며 선생님 기다렸어요 하고 인사하길래 왜 그러냐고 묻자 교실까지 같이 걸어가고 싶어서라고 한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내 일인 만큼 다시 한번 기쁨과 사랑의 기운이 가슴에서 뻗쳐오며 처진 어깨가 올라간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나가고 있다. 다행히 첫 발령을 받은 선생님들도 무더운이 적응하고 있다.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의 길에 파고가 낮고 적기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처 입지 말고 굳건하고 평정한 마음의 성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승진이나 출세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학문에만 전념하는 교사들의 헌신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 나 또한 나이든 교사, 만년 평교사지만 5월 생명이 꽃피는 계절이 변함없이 푸르다. 말라 죽은 줄만 알았던 나무의 앙상한 가지마다 연록의 잎이 반짝일 때면 내 나이에도 새삼스레 자신감이 생긴다. 겉모습은 주름져도 아직 마음만은 열정과 사랑,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
1: 그래요. 오늘 첫 편지는 선생님께 보내는 사연이고,
0: 네.
1: 또 두 번째는 선생님께서 교직을 이렇게 돌아보시며 또 새로 부임하는 그 젊은 선생님들을 보면서 네. 기록해 주셨네요.
0: 맞습니다. 선배 교사로서의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고,
1: 네.
0: 또 주변의 시선에 대해서, 아유, 뭐, 저희 알죠. 선생님이란 직업이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요즘 부쩍 예, 깨닫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가르치기만
1: 하시는 게 일이 아니라 그 모든 행정 업무, 네. 거기에 이제 아이들끼리 어떤 갈등이 생기고 또 학부모의 개입이.
0: 학부모 민원에 아, 네. 시달리는 그렇죠. 정도가 네. 요즘에 좀 예, 과하다는.
1: 네, 그렇죠. 사람을 상대하는 있어요. 게 역시 힘들군요. 그죠?
0: 네. 야, 그럼에도 그 교문 앞에 서 있는데 어떤 학생 한 명이 처음 달려와서
1: 선생님하고 같이 교실까지 걸어가고 싶어서요.
0: 이러면
1: 얼마나 흐뭇하셔 진짜.
0: 모든 피로가 그냥 싹.
1: 네.
0: 네. 참, 늘 교단에서 이 학교에서 이 아이들의 푸르름을 보며 함께 이제 수업하고 가르치고 해나가고 싶으신데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에너지가 솟으실까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0: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교단이 또 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요. 오석준의 내일 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안동MBC 건강노래교실이 5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안동병원 13층 컨벤션 홀에서 열립니다. 초대 가수 남승민, 강사 신동과 함께 남승민의 바보 같은 사람 세 글자 등을 불러봅니다. 입장권은 당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입장료는 전액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되며 당일 참가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안동MBC 건강노래교실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오늘은 스승의 날. 여성시대 가족들이 보내주신 편지를 보니 잊을 수 없는 선생님에는 고마운 모습이 많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을 가진 학생을 배려해 주신 선생님, 나의 재능을 발견해서 격려해 주신 선생님, 좌절하기 쉬운 상황인데 희망을 주신 선생님, 억울한 상황인데 믿어주신 선생님, 또 공부에 재미를 붙여주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 선생님. 물론 또 반대되는 그런 사연도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어린 나에게 상처를 준 선생님, 가정환경이나 성적 또는 생김새를 가지고 학생을 차별한 선생님, 학급에 내 존재가 있다는 것도 잘 몰라준 선생님. 그래서 우리의 기억만 되짚어봐도 아, 스승이란 어떤 분이어야 되는구나 그려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쓰는 한자에서도 그 기본적인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데 스승사자, 이 한자도 그런 것 같아요. 스승사라는 글자를 만들 때 빙 둘러선 언덕을 세워서 넣었다고 합니다. 언덕은 기댈 수 있는 환경을 뜻하고 홍수를 막아주거나 적으로부터 개인과 공동체를 지켜주는 곳이며 또 올라가서 하늘에 기도하는 곳이라 스승이란 경험이 풍부해서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 기댈 수 있는 지도자, 이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생,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도 선생일 수 있지만 우리 역사에서는 먼저 깨달은 사람, 덕업이 있는 사람, 성현의 도를 전하고 학업을 가르치며 의혹을 풀어주는 사람, 국왕이 조언을 구하는 존재, 관아에서 앞서 근무했던 관직자 등을 일컫는 용어라고 해요. 신라시대의 거문고를 잘 뜯던 그 존경받는 음악가이자 철학가 백결선생 기억하시죠?

준 모든 존재들의 감사드리면서 끊임없이 스승을 찾아 배우며 성장해온 우리의 지난 시간에도 오늘은 자부심을 갖기로 할까요?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Don't Stop Believing 드라마 글리 버전으로 신나게 듣고 오셨습니다. 인생 도처 유상수. 예.
1: 네.
0: 인생 어디서나 예 항상 고수가 있다. 스승이 있다.
1: 네.
0: 예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1: 모든 고수는 초야에 묻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0: 그러게.
1: 진짜 이렇게 보면은 항상 어설픈 사람들이 무대에 서는 것 같아요. 고수들은 그냥 객석에 앉아있고. 전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죽은 선생님만 선생님이 아니라.
1: 아, 그럼요.
0: 네. 어린아이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거고.
1: 아, 하다못해 벌레에서도 배우잖아요.
0: 네네.
1: 우리가 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에서도 참

0: 대단한 걸 배울 수 있죠. 식물에서도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네.
1: 그리고 요즘 저에게 가장 큰 선생님, 스승들은 우리 당당이 분들이시죠.
0: 그렇죠. 최고죠.
1: 여성시대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 편지를 네.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0: 네. 우리는 뭐, 한 분야가 아니라 수천, 수만 분야의 고수들께서 이렇게 마음을 담아 사연을 주시기 때문에
1: 네.
0: 여성시대 학이 정말 스승을 수만 명
1: 모시고 있는
0: 거죠.
1: 그런 네. 느낌입니다.
0: 네.
1: 자, 다음 스승님 모시겠습니다. 대전시 유성구 배울로의 하영민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이 고향인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18년 전 결혼해 부산에서 10년 살다가 지금은 대전에서 살고 있어요. 결혼으로 포항에서 부산으로 시집갈 때도 친정이랑 멀어져서 부산까지 울면서 갔었는데요. 지금은 더 멀어진 대전에서 살고 있어요. 대전에서 포항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면 편도로 빠르면 3시간 걸려요. 휴게소까지 한번 들르면 좀 더 걸리고요. 그래서 무슨 날이 되면 친정엄마는 멀다고 늘 오지 말라고 하세요. 한 번을 시원하게 그래 조심해서 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엄마가 한번 다녀가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본인은 본인 집이 제일 편하고 엄마가 가면 너랑 조서방이 신경 쓸 게 많다고 결혼 18년 동안 저희 집에 오신 적은 딱 두 번뿐입니다. 그중에 한 번은 포항에 큰 태풍이 와서 전기와 수도가 다 끊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포함해서요. 어쩜 그렇게 딸 집에 오시는 걸 불편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희가 포항에 가지 않으면 엄마를 볼 수가 없어요. 이번 어버이날에도 남편이랑 같이 포항을 가겠다고 하니 엄마는 또 오지 말라고 안 와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 말씀이 토요일 점심에는 노인정에서 다 같이 밥 먹는다고 저녁에는 모임이 있다고 한사코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가야 된다고 장모님 분명히 약속 없으실 거라고 우리 못 오게 하려고 거짓말 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도 고집쟁이 남편도 고집쟁이 그 사이에서 저는 새우등이 터지곤 합니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극적으로 저희가 가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미리 준비한 카네이션을 갖고 포항으로 가서 예약한 식당에서 소고기도 맛있게 구워 먹고 뷰 좋은 카페에서 오붓한 티타임도 가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금방 가는지 3시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엄마 집에 잠시 들렀는데 글쎄 엄마가 전날 제가 온다는 최종 결정을 듣고서 그 저녁에 밭에 가서 쑥을 뜯으셨대요. 제가 쑥떡을 좋아하거든요. 쑥을 뜯어서 밤새 물에 담갔다가 아침에 떡집 가서 쑥 찰떡을 맡기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전복죽. 어디서 사 먹어도 엄마가 해준 것만큼 전복이 가득 든 것도 없고 내장까지 다 갈아 넣은 그 녹진함도 따라올 수 없는 엄마표 전복죽 한가득. 대전 올라가면 저녁 시간 넘을 텐데 언제 밥해서 먹냐고 아침에 미리 끓여뒀다며 김치통 한가득 담아주시는 전복죽.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장어탕 한 냄비.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화분과 용돈 봉투만 떨렁 들고 간 제 손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편하게 돈으로 해결되는 것들만 준비해 갔는데 엄마는 시간과 정성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게 너무 느껴져서 엄마의 그런 마음에 감동도 받고 이것밖에 준비 못한 제 손이 부끄럽고 역시 사랑은 내리사랑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버이날이라고 찾아뵌다는 게 엄마를 더 힘들게 만든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우리가 안 갔으면 엄마는 그런 거 안 하셨어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아유 엄마 힘들게 왜 이런 걸 했어? 물었더니
0: 아유 우리 딸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어서 했지.
1: 그 말씀에 간신히 울음을 참았네요.
0: 네가 쑥떡 좋아하는데 쑥떡은 택배로 보낼 수도 없어서 이럴 때 해서 주고 싶었어. 날이 더 지나서 왔어봐. 쑥도 없어서 쑥떡 못 해줄 뻔했는데 얼마나 다행이냐. 따뜻할 때 얼른 하나 먹어봐.
1: 곧 50이 되는 다 큰 어른인데도 엄마 앞에서는 그냥 한없는 어린 딸인가 봐요. 누가 나를 위해 쑥을 뜯고 이른 새벽에 죽도시장 가서 큰 전복 사와서 전복죽을 끓여줄까요? 엄마 아니면 그렇게 해줄 사람 누가 있을까요?

0: 예전 집에 와서 엄마가 챙겨주신 음식들 정리하면서 쑥향 가득한 쑥떡을 보고 있자니 방금 보고 온 엄마가 또 보고 싶네요. 엄마, 늘 감사해요. 1년에 몇 번 찾아뵙지도 못하는 멀리 사는 딸이라 아쉽기만 해요. 같은 도시에 살아서 자주 찾아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 얼굴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시간 많이 내볼게요. 건강하게만 있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엄마의 하나뿐인 자식, 엄마의 딸 올림.
1: 하나밖에 없는 따님이시구나. 아, 와, 참 엄마는 엄마지.
0: 아니,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아유, 먼 길을 뭐하러 와.
1: 따님 고생할까봐.
0: 예. 하시면서도 오면은 그냥 우리 딸 줄 거, 우리 사위 줄 거.
1: 쑥떡에, 장어탕에.
0: 그래서 진짜 저 농담인데.
1: 말해 뭐래.
0: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온다 그러면 내가 이것도
1: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될 텐데 내가 마음은 앞서는데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 아니, 그냥 우리 아이 때만 돼도.
0: 예.
1: 야, 저 치워야 되는데. 아유.
0: 그래, 누구 또, 어쨌든 손님이 아우, 딸이나 사위 온다 그러면 또 집안 청소해야지.
1: 생각만 봐봐. 하고 보고만 있다니까요.
0: 그 밤에 밭에 가서 그 쑥 뜯어오셨지. 그 그래. 전복죽 해하랴. 여기 장어탕 끓이랴.
1: 진짜,
0: 이게 보통 정상이냐고요. 아우, 대단하시다, 정말.
1: 엄마니까. 진짜. 엄마니까. 네. 아유. 진짜.
0: 난 나중에 저 우리 애들 찾아온다 그러면 진짜 그냥 배달 같이 먹고 가요.
1: 근데 이분이 특히 최근에 대전에서 사시니까 더 네. 포항이나 부산 시집을 또 부산으로 가셨잖아.
0: 네.
1: 포항이 고향인데 그러니까 다 바닷가의 음식이 그리우셨겠지. 대전은 뭐 그쵸. 삼지사방이 땅인데 뭐.
0: 내륙이니까 아무래도. 네. 아, 그러니까. 그래도 있을 거 다 있슈.
1: 그래요?
0: 아이고 암만요.
1: 오, 그런 데서 저 초밥집 데려가더라고. 진짜 이상해.
0: 아, 대전에서요?
1: 예. 청주도 그렇고요. 아니 그 아이고. 그냥 차라리 민물 매운탕이 낫겠죠. 네.
0: 빵 드시지 뭐 대전은.
1: 그렇지, 대전빵. 네.
0: 아유, 진짜 어머님의 사랑이 그 정성이.
1: 그게 새뱅이탕 있잖아요, 대전에. 새뱅이탕. 대전 MBC 앞에 민물 새우탕. 돌아가신 이종환 선생님이 그렇게 대전 MBC에 가면 새뱅이탕이 해장에 좋다고 그냥 얘기하셨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0: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1: 야. 아, 그래요?
0: 네. 자, 비지스의 노래 네. 함께 들으시죠. How deep is your love?

0: 인쇄 가능한
1: 사모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사모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0: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0: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막기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0: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0: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TBX.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3: 산소 카페 총송군에서 총송 황금진 사과 선물 세트,
2: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3: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3: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이진경님과 장현재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를, 하영미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를 보내드릴 텐데 종합선물 세트예요.
2: 네. 네. 자, 그리고 금요일 래플규 퀴즈 정답도 맞춰봅니다. 우리 결의의 스승, 조선시대 이미 현대적 복지 시스템, 이 출산 육아 휴가를 남녀에게 모두 주셨던 이분은
3: 세종대왕이시죠.
2: 아, 당시 관비에게, 관비에게도 출산 전으로 130일의 휴가를 주셨다.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셨다.
3: 얼마나 정말 앞서가신 대단한 분이십니까?
2: 맞습니다. 네.
3: 햄버거 세트 받으실 10분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 박재범과 아이유가 함께한 노래 가나다라 2부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저는 뉴스 후 10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쏘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0: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7도에서 30도 분포로 안동 기준으로 평년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겠고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주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국가주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다소 변경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앞서 신공항 건립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공공자금관리기금 5천억 원과 정부 특별액의 5천억 원까지 1조 원을 우선 확보해 토지 보상과 설계에 들어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자신의 SNS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하반기 국회 때 법 개정을 여당 당론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립을 국가주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오면서도 법 개정에 불리한 야당 후보로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강한 목소리를 내진 못했습니다. 무소속 출마 여부가 주목됐던 김학동 예천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불출마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예천군수 선거가 새로운 국면에 맞았습니다. 김군수는 지역구 김영동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공천하려고 지지율이 가장 앞선 자신을 배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무소속 출마로 응징할 생각이었지만 예천의 발전을 위해 안병윤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선에서 패배한 도기욱 후보가 법원에는 국민의힘 경선 취소 가처분 결과 인용 여부에 따라 선거 구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영양군 선관위는 유권자에게 기부 행위를 한 경북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 1월까지 선거구민 7명에게 개당 15,000원짜리 모자를 한 개씩 제공한 혐의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에 대해 어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이 추락사로 추정된다는 예비소견을 내놨습니다. 부검 결과 골절 등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볼 수 있는 상처들이 확인됐고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주일에서 한 달 이상 걸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부검 절차를 마치는 대로 학생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할 방침입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0도, 습도는 65%입니다. 안동 MBC의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신윤아였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0: 온라인 쇼핑몰들은 사진을 활용해서 제품을 설명합니다. 다양한 이미지로 디자인을 보여주고 간단한 글귀를 넣어서 기능을 소개하는데요. 문제는 시각장애인들이 이 같은 설명 방식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화면상의 글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보조장치를 쓰지만 사진 속의 글자는 해독할 수 없어서 정보를 얻지 못하는데요.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돼서 쇼핑몰 측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팔기 위해 노력하는 판매 업체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제공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1: 아니 글쎄 우리 아들이 집에 뭘 갖고 왔는지 아세요?
2: 뭘 가져왔길래 이렇게 신이 나셨어요? 오늘 사서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축하해주세요. 저희 막내 아들이 첫 월급을 타서 집에 왔어요. 물론 열심히 준비도 했지만 늘 겸손하게 운이 좋았다고 하네요. 첫 월급을 타서 할머니한테는 화장품 선물을 하면서 한 달만 써보면 얼굴에 주름이 없어진다고 낙서를 떠내요. 착한 아들의 새로운 도전,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네, 김민정 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이명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네. 아, 우리 막내 아들이 그러게. 하는 말 같네요. 엄마, 할머니 이제 저만 믿어요. 저 이제 월급 타요.
1: 그러게. 음성을 남겨주신 김민정 님께는 몸에 좋은 여성시대표 영양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제가 이런 문자를 봤어요. 한 당당이 님이 열린사사함에 문자 열심히 보내고 있다. 얼른 소개해달라 하셨는데 문자로 사연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열린사사함은요, 꼭 전화로, 그러니까 전화 걸어서 음성으로 사연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전화를 하신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하시고 전화 끊기 전에 성함과 연락처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서천석 박사님 그리고 코미디언 김경아 씨와 함께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이어갑니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4: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5: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꿈틀거리는 발가락, 뽀송뽀송한 아기 냄새, 그리고 내복을 뚫고 나오는 올록볼록한 몸매까지 존재만으로도 힐링을 선사하는 우리 아이들. 하지만 육아는 실전이죠.

0: 말 못하는 아이 혹은 말을 안 하는 아이와 기싸움으로 머릿속이 하얘질 때 사연 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1: 언제나 든든한 선생님,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님, 그리고 공감 요정 육아 통반장 코미디언 김경아 씨 두 분 모셨습니다.
0: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어서 오세요.
0: 예. 자, 오늘은 또 스승의 날 아침입니다.
2: 아, 5월은 정말
1: 프로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2: 아유, 기념일이 많아요. 네.
0: 예, 지갑이 열리구나.
2: 네, 열리는구나. 열리는구나.
3: 그래도 스승의 날 지갑은 과거에 비해서는
0: 네, 맞아.
1: 그렇죠.
3: 뭐 거의
1: 부담이 덜하죠. 예.
2: 많이 못 열게 해주셔가지고.
3: 예.
0: 못 열게 해주셔가지고.
2: 근데 제 학원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소정에.
0: 그렇군요. 아예 또 오늘 또 서천석 박사님도 모두의 또 육아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 스승님이시죠.
3: 그렇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그래도 많이 이제 찾아오실 것 같아요.
3: 아니, 그렇진 않고 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일하는 곳에서는 제가 이제 선생님은 아니고 상담자죠. 상담자. 상담을 하는 사람이고 상담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고 모시면 안 돼요. 저는 그분이 길을 스스로 발견하게 돕는 거지 그분한테 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0: 어허.
3: 제가 볼 때 가르치는 거는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0: 어, 네.
3: 자기가 발견한 것만 실천하거든요.
2: 내가 깨닫고.
3: 예, 내가 깨닫고 발견하기. 제가 이게 조금 경험이 적을 때는 좀 자꾸 가르치려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말은 그럴듯한데 실천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아,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느낀 것만 실천할 수 있구나.
0: 네.
3: 이걸 느껴가지고 스스로 자기 목소리로 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겠네요.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 역할이에요.
0: 가르치는 게 역할이 아니라 나는 기다려주는 사람이다.
3: 예, 자기가 발견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승 역할은 되도록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말씀을 하시면서 더 참 스승 같이 느껴지니까.
0: 그러니까. 내 말이
2: 진정한 그만이죠. 스승님 같으신데요, 네. 정말.
0: 네. 근데 경화 씨 오늘 카네이션 준비하셨어요?
2: 그게 한 못하게 해가지고.
0: 기다려줄게요.
2: 아직 올해는
0: 준비할 때까지
2: 올해는
0: 기다려줄게.
2: 제가 못 깨달았는데 내년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그래도 우리 여성시대 팀에서 카네이션 카드를 줘가지고 아주 오늘 너무 카드 예쁜 카드를.
0: 네. 어 진짜요? 어이구 역시.
2: 아주 스스로 깨닫는 팀이야 이 팀.
0: 진짜.
2: 그니까.
0: 그래.
1: 어쨌든 아이들의 스승 또 뭐 나한테 고마운 선생님들한테 어떤 표현을 해야 할까 하는 건 고민하게끔 되잖아요.
2: 맞죠. 맞죠.
1: 뭐 많은 선물 주고받기는 그만다 하더라도 뭐 카드라든지 바로 그런 그 마음이 담긴.
3: 맞죠.
2: 네. 네. 그거 표현하라고 만든 날이니까 어떻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정말 1년 동안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그 저는 이제 선생님께 정말 이렇게 편지는 꼭 써드리거든요.
0: 그래요?
2: 네, 네. 이랬던 점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걸 계기로 좋아졌다. 그런 거는 이제 표현하는 편이에요.
3: 카드가 참 도움이 되죠. 선생님들도 되게 힘이 되세요.
0: 네.
3: 물론 뭐 너무 그냥 관습적으로 쓰면 그렇겠지만.
1: 그렇죠. 마음이 담긴.
3: 내 이야기가 담긴 글을 쓰면 그게 참 인생에서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선생님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는 그런 걸 권해드리는데 작년 선생님? 지나간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2: 이미 내가 혜택받을 게 없고
3: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내가 정말 고마움을 느꼈다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2: 네.
0: 참 오늘 또 특별한 날이니까
2: 그렇습니다.
0: 우리 인생에 또 참 스승님 생각해보면서 또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자, 귀여운 에너지도 충전하고 가겠습니다. 여성시대 동심 퀴즈.
1: 어린이들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4: 옛날부터 있던 궁궐의 문이에요. 서울에 있는 아주 큰 문이에요.
5: 이 앞에는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습니다.
6: 방탄소년단이 여기서 공연을 했었어요.
7: 경복궁에 들어갈 수 있어요.
8: 광장이 되게 유명해요.
1: 아유, 발음도 제대로 안 되면서 경극궁에 들어갈 수 있어요.
2: 근데 귀엽다. 발음이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이 알고 있네요.
1: 알고 있죠.
0: 진짜.
2: 방탄소년단 여기서 공연을 했죠. 이 앞에서.
1: 정말.

0: 모르는 게 없어, 아동들이. 그죠? 그러니까. 힌트 좀 주시겠습니까?
1: 무슨 힌트가? 근데 저는 이제 외국에 갔다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진짜 도시 안에 큰 궁궐에 이 네 문이 있고, 이 동상이 네. 정말 있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그런가요?
1: 자긍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 이 앞에 딱 있으면? 요즘 여기 가보면은 한복 입은 외국인이 더 많아요. 한국 사람보다.
2: 그렇죠.
1: 이게 진짜, 관광객들이 진짜 많아요. 관광의 요소가 풍부한 것 같아요.
2: 맞아, 맞아.
3: 저는 그 이문세 씨 5집.
2: 이거 연가.
3: 예, 이거 연가가 있어요. 예.
1: 네,
3: 이제 그렇죠.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2: 갑자기 감수성 넘치게
3: 변해갔지만 이런. 아, 근데 그게 저는 왜 이거 연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2: 아,
3: 정동길이 나오고 덕수궁 돌담길이 나오는데
1: 네.
3: 꽤 거리가 있는데
2: 이쪽인데
1: 이게 아니구나.
0: 거리가 다르죠.
1: 아니면 되게 시련 겪고 여기 계속 걸었나.
3: 그렇죠. 보통 이제 시청역에서부터
0: 공원 네. 돌담길 쭉 끼고
3: 그게 바로 이제 정동길이고 그렇죠. 거기 걸으면 이제 헤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0: 있죠.
3: 그거 그렇죠. 연가여가지고 뭐 덕수궁 연가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2: 그러네. 좀 더 스케일을 좀 크게 갔네요. 네.
1: 그렇죠. 이왕이면 이왕이면 임금님 다니시는 거기로 가자.
3: 그렇죠. 요 네거리까지 그 가사에 요 네거리
0: 그렇죠.
3: 얘기가 나오는데 요 네거리까지 정동길에서 좀 한참 걸어야 되거든요.
0: 좀 걸어야 되죠.
1: 네. 한참 걸어야 되잖아요. 네. 또 이렇게 배우자 티처럼 접근을 하셨습니다.
2: 노래 제목에 이렇게 또
1: 네. 그거는 아니지 않나.
2: 예.
0: 자, 정답하시는 네. 분들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 주신 분 10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보내드려요.
2: 네. 여기 딱 앞에 광장에 우리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하잖아요. 특히 오늘 스승의 날 5월 15일이
1: 네.
2: 이제 아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우리 세종대왕님의 탄신일이잖아요. 그죠?
1: 진정한 스승님의 생신이시네요.
2: 또 그렇게 경화 씨가 또 이렇게 말씀을 진짜 너무 감사드리나 보다.
1: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죠.
2: 아, 그래요?
1: 네,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3: 안 그랬으면 이제 한자로 아직도.
1: 어려워 어려워.
2: 어려워 진짜. 자, 이제 상담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설소대에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설소대 뭔지 다들 아시죠?
2: 네네.
1: 그 혀 들어 보이면 그 밑에 있잖아요. 혀 밑에. 예, 그 끈 같은 혀 고정장치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이시랍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셋째를 출산하고 조리원에 있을 때 아기의 설소대가 짧은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생후 한 달 이전에는 간단히 잘라주기만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형제 자매 중에 설소대가 짧은 아이가 없었냐 물으시더군요. 그러고 보니 둘째 아이가 두 돌쯤 되었을 때 설소대가 짧은 것 같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발음할 때나 울 때 설소대가 짧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당장 아픈 게 아니니 병원에 가보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내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나이가 되었네요. 지금 아이는 혀를 내밀면 약간 하트 모양이 되고 발음이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지만 뭉개지는 소리가 좀 있습니다. 리을을 빨리 말할 때 디귿처럼 발음되기도 하고 시옷 발음도 약간 부정확하고요. 박사님, 제 아이에게 설소대 수술이 정말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영어 발음을 잘하게 하려고 일부러 설소대를 잘라주기도 했다지만 요즘은 발음과 큰 연관이 없다고 해서 굳이 시키지 않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간단한 시술이지만 조금 더 크면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수술 후에도 발음은 습관이라 언어치료를 1년 이상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남편은 사는데 큰 지장 없는데 굳이 수술까지 해야 하나? 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 콤플렉스를 느끼기보다 취학 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수술과 언어치료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아이 사진이나 동영상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꼭 답을 주세요. 설소대 수술이 목숨이 위태로운 일은 아니지만 또박또박 말하는 능력은 살아가는 데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야, 이 설소대와 아이의 발음 문제는 저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예요.
0: 네.
1: 엄마는 이미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시켜주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엄마는.
2: 그럼 네. 저 박사님, 진짜 네. 이게.

0: 예, 네. 발음과 설수대의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연관이?
1: 아, 설수대가 정말로 짧고 두꺼우면 네. 발음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이제 설수대가 굵고 짧아가지고 혀가 이렇게 입천장에 전혀 안 닿는 사람이 있어요.
2: 네. 혀가 입천장에 안 닿는다고요?
1: 네. 네. 혀가 입천장에 이제 우리는 다 닿잖아요. 네. 아무로 문제 없이 다 닿는데 이게 네. 진짜 안 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2: 그렇죠.
1: 네. 그 정도로 설소대 문제가 발음에도 명확한 문제를 만들 정도의 설소대가 있긴 있거든요. 아주 드뭅니다.
2: 네.
1: 아주 드물어요. 그렇게 심한 경우가 네네네. 아주 드물고 보통은 이제 이 경우에는
2: 네?
1: 이 경우에는 두 가지 평가를 받아봐야 돼요. 우선 이 아이가 조금 의심되는 건 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
2: 리을 발음 말할 때 디귿처럼
1: 혀를 내밀면 약간 하트 모양이 된다고 했는데
0: 예.
1: 그것도 뭐 진짜로 하트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설소대가 땡기니까 혀를
2: 그렇죠.
1: 내밀면 약간 가운데가 땡겨지니까 하트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0: 네, 양쪽이 올라가면서
1: 예,
0: 하트,
1: 예,
0: 모양처럼.
1: 하트 모양이 되니까.
2: 아~
1: 그래서 약간 설소대가 짧은가 생각할 수도 있고 발음이 그렇다고 그랬는데 리을을 디귿처럼 발음하고 시읒 발음 이게 안 되는 거는 원래 이게 좀 제일 마지막에 완성되는 발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
2: 네네.
1: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 안 되는 애들이 좀 있어요.
2: 있을 수 있어요.
1: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 아이가 설소대 문제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거는 언어치료실, 언어치료센터 또는 언어치료 실을 갖고 있는 이비인후과 이런 데 가면 좋은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2: 네.
1: 좋은 평가를 받다 보면 요 발음 이상이 심각한지 또 요 발음 이상이 설소대의 문제인지 요 발음이 꼭 설소대 문제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문제인지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소아 이비인후과에 가서
2: 네네.
1: 진짜로 설소대의 기능이 문제가 될 정도로 있는지 그 길이가 정말 짧은지 제일 중요한 거는 설소대 때문에 진짜 혀가 입천장에 안 닿고 특히 입천장 중에 이제 윗니와 입천장의 그 닿는 부분
2: 네.
0: 경계 네.
1: 경계 부분에 혀가 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치조음이라는 시읒 지읒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0: 네네.
2: 네, 닿았네.
1: 대부분 닿죠.
2: 해봤어요. 다 해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1: 근데 이게 안 닿으면은 진짜 발음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우리가 고려할 수도 있죠.
2: 네.
1: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 때 수술하는 건 왜 수술을 하냐면 발음 때문이 아니에요.
0: 그럼요.
1: 아기가 수유가 안 돼요. 혈소대가 너무 짧아요. 빠는 힘이 안 나옵니다.
2: 힘이 약하구나.
1: 결국 우리가 빤다는 거는 요 공간을 좁혀서 이렇게 해야지 빠는 힘이 나오잖아요.
2: 그쵸, 그쵸.
1: 근데 혀가 짧으니까 입 전체가 크게 입안 공간이 크잖아요. 이거 빨아지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빤다고 하면 혀를 모아서 빠는 거거든요.
2: 그렇죠.
1: 혀가 모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안 빨리고 안 빨리니까 애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엄마 유두를 깨물어요. 엄마 유두가 다치죠. 이런 경우에 수술하는 거예요. 아기 때. 수요 문제로 수술하는 거지 영어 발음 잘하라고 수술하는
2: 거 아니고. 네. 그러게요.
1: 외국인과 한국인을 비교할 때 설소대의 차이는 없습니다.
0: 없다.
2: 네.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은 근거 없는 수술이고요.
0: 영어 발음 더 잘하는 거 아니다.
1: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고 대신에 이 아이가 지금 좋은 문제, 발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정말 설소대 문제인지는 언어치료센터, 소아이비인후과에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게 맞다고 하면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고
2: 네.
1: 물론 수술을 받아도 어머님 알고 계신 대로 바로 고쳐지지 않아요.
2: 1년 동안
1: 왜냐하면 혀를 쓰는 습관의 문제거든요.
0: 예.
1: 혀를 쓰는 습관이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영어 발음 약한 거는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인데
0: 네.
1: 한국어는 혀를 많이 안 쓰게 돼 있어요.
2: 그렇구나.
1: 한국어는
0: 광고 좀 듣고 한번
1: 오겠습니다.
0: 예.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0: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5: 라디오
4: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자, 아이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모든 시간 응원합니다. 여성시대 금요일 코너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1: 여러분이 주시는 모든 사연 익명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어요. 생방송 중에는 문자나 미니로 사연 주실 수 있고요.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도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듭니다.
0: 네. 아, 근데 앞서서 우리 박사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영어 발음과 설수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설수대 길이는 똑같다. 외국인과. 그리고 한국어는 혀를 많이 안 써도 되는 구조다.
2: 혀 움직임이 좀 단순하죠. 그리고 발음이 대부분 입 안에서 나요.
0: 입 안에서 네. 난다.
2: 근데 이제 영어는 혀 끝에 움직임이 현란합니다.
0: 아, 네. 번데기 발음 이런 거.
3: 자꾸 어디다 갖다 대래, 많이. 네,
2: 혀 끝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심지어는 입을 벌린 채로도 혀가 입 밖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 발음을 할 때는.
3: 그렇죠, 맞아요.
2: 어? 그렇기 때문에 혀를 아주, 1세부터 말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1세부터 6세까지 아주 어린 시기에, 초등학교 입학 전의 시기에도 그렇게 계속 혀를 움직이다 보니까 혀가 그렇게 훈련이 돼서 그런 소리 내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0: 네.
2: 근데 한국인은
3: 왠지
2: 입안에서 이렇게 살살 움직이면 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 영어 발음을 내는 것이
3: 좀 어렵죠.
2: 혀가 이제 약간 좀 굼뜨다고나 할까.
3: 네네. 그럴 수 있죠.
0: 예를 들어 진짜 이렇게 뭐 감아서 발음해야 된다는
3: 걔네가 두 바퀴 다 돌려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2: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래서 말을 하면 그렇게 혀를 움직이는 게 연습이 돼서 그 발음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3: 그렇죠.
0: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나도 잘했지.
2: 근데 이제 혀가 습관이 그렇게 안 잡혀서.
0: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는 우리가 뭐 입안에서 갖고 놀지 뭐. 그렇잖아요.
3: 우리는 원어민이잖아요.
0: 아, 그러니까.
3: 한국어 원어민.
0: 예, 예.
3: 그거 아니고서는 검사를 받아봐야겠지만.
2: 그거 아니고서는 뭐 영어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설소대 수술을 해도 혀 운동을 또 많이 시켜야 돼요.
1: 그렇죠.
2: 그래서 혀를 어떻게 제대로 움직이는지 재활을 안 하면은 혀는 예전에 움직이듯이 똑같이 움직여요. 아, 설소대가 잘려 있지만.
1: 네, 네.
2: 그러니까 발음이
3: 잘 되죠. 설소대가 짧아도 치료를 열심히 하면 좀 발음을.
2: 맞아요.
3: 잘할
2: 그렇기
3: 있나요?
2: 때문에 그 발음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설소대가 살짝 짧아도 혀 운동 연습만으로도 교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 네.
0: 아, 저희 그 여성시대 라디오 이제 하기 전에 광고에 노홍철 씨가 광고하는 게 있어요. 예. 워낙에 유명하잖아.
3: 번데기 발음이 있잖아요.
0: 시옷 발음을 이렇게 번데기 발음처럼 하는. 네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

0: 거예요.
1: 예, 예.
2: 고쳐질 수 있구나.
0: 스승의 말을 맞아서 선생님.
2: 그건 여성 시대에 안 됩니다.
0: 그렇죠.
2: 여성
0: 시대.
1: 우리가 정확한 발음은 혀의 위치, 입의 모양인데 그거를 처음에 좀 잘못 익숙해진 거죠. 세팅이 된 거죠.
0: 아, 그렇구나.
3: 그러니까 혀 구조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1: 그렇죠. 네. 혀 구조가 약간 영향을 미치지만 그걸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2: 그렇군요. 네. 바꿀 수 있답니다.
1: 네.
3: 자, 두 번째 사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 이번에는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문제로 사연을 주셨네요. 매주 금요일마다 박사님을 통해 따뜻한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10살, 7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큰애는 8살 때 검사를 받고 ADHD 약을 복용하며 놀이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는 그룹짝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는 다른 ADHD 친구들에 비해 사회성이 유독 부족해서 곁에 친구가 없습니다. 몇 번 친구가 생겼다며 집에 초대하기도 했지만 한두 번 어울리고 나면 다들 저희 아이를 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대화를 할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본인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친구들이 그만하라는 신호를 줘도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해 눈치 없이 행동하다 보니 친구들이 아이를 피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놀이터에서 동생과 놀고 있었습니다. 1,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과 돌봄 교실 친구까지 총 3명이 시소에서 놀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거기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한 남자아이가 저희 애를 향해 가라고 소리치며 쫓아내더군요. 저희 아이는 어쩔 줄 몰라서 그저 웃으며 시소에 계속 매달려 있었고 그 아이는 저희 아이를 떼어내려고 힘을 썼습니다. 결국 저희 아이가 웃으며 도망갔는데도 그 아이는 저 멀리 가라며 끝까지 쫓아내더라고요. 아이는 구석으로 밀려나 웃으면서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놀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줄 몰라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가 결국 쫓아가서 왜 그러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는 웃으며 사라졌고 저희 아이는 다른 동생들이 노는 곳에 가서 끼어 놀더라고요. 아이에게 아까 어떤 상황이었느냐고 묻자
0: 모르겠어. 그냥 가라고 그랬어. 쟤네 맨날 그래. 나한테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 그래.
2: 라고 하더군요. 앞으로 또 그러면 나한테 가라고 하지 마. 이 놀이터가 네 거야? 라고 말해주라고 일러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대처했어야 했을까요? 제가 개입해서 상황을 종결시키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에게 왜 우리 아이에게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봤어야 했을까요? 학교에서도 종종 그 무리의 친구들이 저희 큰애에게 가라고 하거나 말 시키지 말라며 싫은 티를 많이 냈던 모양입니다. 그때마다 아이도 상처를 받았는지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걔네가 그랬어 정도만 말합니다. 제가 더 깊이 물어보려 하면 대답을 피해서 마음은 타들어가지만 계속 다그칠 수도 없어. 그 친구들은 그 순간에 너랑 안 놀고 싶었나 봐. 그럼 너도 걔네랑 놀지 말고 다른 놀이 해. 라며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웃으며 그 친구들과 같이 놀려고 하는 아이에게 제가 무엇을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생기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다가 아들이 괴롭힘의 대상이 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저희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같이 보내셨습니다.
3: 우리 아이의 이 사회성 문제만큼 참 마음 쓰이는 게 또 없어요.
2: 내가 그냥 잘 놀면 그보다 좋은 게 어떻겠어요.
3: 근데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0: 그리고 또 아이가 그렇게 좀 밀려나는 모습을 봤을 때 부모 마음은 또 많이 아프실 거 아니에요.
2: 밤새 마음고생을 하셨답니다.
0: 그러게.
2: 네.
1: 이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ADHD 네. 치료를 받고 있고 있는데
3: 예.
1: 사실 요 문제 사회성 문제는 ADHD 문제는 아니에요.
3: 그래요?
1: 예, 그러니까 ADHD 아이들의 사회성 문제는
2: 네?
1: 좀 충동성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제 너무 급해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순서를 어긴다든지 아니면 급해서 너무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아니면 손이 먼저 나간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는 있는데
3: 예.

0: 이 아이처럼 이제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상대방의 의도를 갖다가 잘 못 읽는다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 요거는 사실 우리 아이가 ADHD 문제 외에 한 가지 문제를 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성의 취약점을 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치료하고 있는 곳에서도 놀이치료도 하고 그룹작 치료도 하고 있는데 사실 요 치료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사회성이 발달하는 게 마치 운동 못하는 사람 운동 가르치다 보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이 아이가 사회성이라는 것이 발달하는 데에도 오래 걸리고 발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 이 시기예요. 이 시기 친구가 중요하고 친구들이랑 막 노는 시기인데 이때 친구들이 얘를 좀 배제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또 말이 안 통하고 분위기 망치고 상황에 안 맞게 애가 움직이니까 분위기를 깨거든요. 놀이의 분위기를. 그래서 배제하고 싶은데 조금 센 애들은 그거를 아주 놀리면서 괴롭히듯이 하는 아이가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가 거기서 상처를 받으면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막 울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예 친구나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심해지면 장기적으로 어른이 돼서까지 외로운 늑대처럼 우리가 산다고 그러죠. 혼자 고립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싫어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나쁘게 안 크도록만 하면 성공이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크면 클수록 우리 아이도 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나 대처 능력은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인간관계는 서로 적당한 예의를 두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은 예의가 없지만 사회에 나오면 적당히 그냥 아무리 싫어도 대놓고 이렇게 표현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는 크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아이가 크게 상처받지 않고 크도록 하고 친구는 두루두루 많이 사귀는 방식은 불가능하고요.
1: 어렵군요.
0: 좀 얘한테 호의적이고 얘와 관심사가 비슷한 안전한 아이 소수를 사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아이를 만드는 게 좋아요.
2: 그럴 때 좀 부모님이 지금 도움을 줘야 될까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맡기는 게 있는 좀
0: 그런 아이들이 있어 보이면 걔하고만 사귀면 좋다고 걔하고 사귀면 좋다고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하는데 친구는 초록불인 친구 사귀어야 된다. 빨간불인 친구는 너한테 함부로 대하는 아이. 여기서 보면 냄새난다고 하는 아이.
1: 빨간불 친구죠.
0: 빨간불 친구. 빨간불 친구는 멀리해. 노란불 친구는 뭐냐면 노란불 친구는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는 하지 않지만 거리를 자꾸 두려는 친구예요.
1: 혼적이지도 않아.
0: 그 친구한테 나쁘게 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 친구가 안 논다고 막 내가 막 너무 다가간다고 되지 않는다.
1: 애쓸 필요도 없어.
0: 근데 나한테 약간 친절하게 대해주는 친구는 초록불 친구. 그 친구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는 필요한데 여기서도 어머님이 지금 그룹작 치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룹작 치료에서 하는 내용을 꼭 배워서 집에서 복습을 해야 돼요.
1: 내용을 복습을.
0: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짧게 복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친구와 대화하는 것도 어머님이 집에서 가르칠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친구한테 얘기할 때는 네가 관심 있는 얘기를 할 때는 1분만 해야 돼. 1분. 1분 이상 하는 거 아니에요. 많으면 2분까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로블록스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 딱 하고 끝나고 근데 너는 무슨 게임이야. 얘기를 멈추고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해 친구가 답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너는 짧게만 얘기하는 거다.
1: 쉽지가 않지. 계속 얘기하고 싶어.
0: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그렇죠. 친구는 관심 없어 떠나는데 이걸 계속 얘기하고.
1: 훈련을 집에서도 계속 해야 돼.
0: 이런 아주 사회성의 기본기를 하나하나 집에서 재밌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2: 집에서 연습을 해보시라.
0: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 사회성을 조금 조금씩 성장시킨다고 봐야지 얘는 친구가 없어서 어떡하나 친구 좀 잘 사귀었으면 이런 마음 가진다고 발전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배제되는 상황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머님 대처는 비교적 잘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잘하셨는데 가가지고는

0: 가가지고는 다가가는 게 일단 우선이죠. 다가가가지고 일단 그 친구한테 이제 그 친구인데 막 화내면 별로 안 좋아요. 그 친구한테 네. 너 왜 그러니? 네. 왜 우리한테 말고. 왜 그러니? 이렇게 하지는 말고 그냥 그냥 거리를 두고 친구끼리 그러는 건 아닌데 하면서 우리 아이를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1: 빼놔야 돼.
2: 네. 네.
0: 자 지금은 엄마랑 같이 뭐 하자 하면서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근데 아이가 그걸 모르고 사회적 신호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는 싫어하는데 계속 거기 매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1: 맞아요.
0: 요 부분은 집에 와서 약속을 해야 돼요.
2: 네.
0: 엄마가 그만하면 그만하자. 너가 놀고 싶다고 해도 상대가 이미 빨간불을 켰어.
1: 빨간불.
0: 빨간불을 켰으면 그만해야 돼. 거기서 더 가면 교통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 확실한 신호를 줘야 되는군요. 예,
0: 확실한 신호를 알려줘가지고 아이랑 그 약속을 하고 자꾸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네네. 네. 네.
3: 집에서 좀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3: 자, 다음 사연 상담 하나 더 해드릴까요?
1: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가 매일 선생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 중 나와 제일 맞지 않는다며 선생님의 행동부터 말투까지 하나하나 지적하곤 합니다. 서 있는 자세가 이상하다거나 애교 섞인 말투가 불편하다는 식이죠. 특히 선생님이 강조하는 규칙들에 불만이 많습니다. 복도나 계단에서 우측 통행하며 배꼽에 손을 올리고 다녀라. 코너에서는 5초 정도 멈췄다 가라. 쉬는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라 같은 지시들을 전부 불만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같은 반 아이 엄마에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고 하는데 아이 눈에는 선생님이 미우니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저희 아이는 전형적인 FM 기질에 융통성이 부족한 편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 보니 화장실 다녀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라 라는 말을 절대 움직이지 말고 박제된 듯이 있어라 라는 뜻으로 듣는지 그게 불만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모든 선생님이 네 마음에 들 수는 없다. 나중에는 더 맞지 않은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되는 불평 불만에 더 이상 뭘 어떻게 반응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혹시 과장해서 말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아이는 예전에도 숙제를 다 못했거나 마음이 불편하면 등교를 거부했던 적이 있어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반복될까 무척 불안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경계 진단을 받았을 만큼 예민한 우리 딸. 이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더 공감해줘야 할까요? 네. 여기까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0: 요 아이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이해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사연에서도 그 아이가 사회성이 약한 것도 요게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계일 가능성이 높고요.
3: 앞선 사연이요?
1: 네.
0: 우리 아이도 좀 그런 특성이 있는데 요 아이들이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한 말은 예를 들어 화장실 갔다 오면 자리에 앉아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리에 딱 그냥 그대로만 앉아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되도록이면 좀 앉아있고
1: 그 다음 수업 준비를 해라.
0: 다음 수업 준비라고 너무 시끄럽게 굴지는 말라는 건데 그걸 얘는 화장실 갔다 오면 앉아있어. 그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말고는 앉아만 있어야 되는구나.
1: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0: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러니까 얘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선생님이 뭔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이렇게 지시를.
1: 그렇죠.
0: 근데 얘는 이 지시를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여.
1: 지켜야 돼.
0: 융통성 없이. 그러니까 이건 사실 자기의 해석인데.
1: 네.
0: 자기의 해석인데 얘는 그거를 선생님이 말한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 앉아있어라는데 얘는 그거를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1: 아, 그렇게 받아들이지. 이미.
0: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의 특성이죠. 유연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1: 그리고 코너 돌 때 누가 마주칠 수 있으니까 뭐 5초 멈춰라는 것도 5초를 딱 기다려야
3: 꼭
1: 되는구나.
3: 돼요. 꼭 멈추는 거야. 네. 누가 안 오더라도.
0: 그렇죠. 우리는 보통 안 멈추죠.
3: 예.
0: 맨날 부딪히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죠. 뭐 이제 그런 거. 근데 얘는 코너에서 꼭 5초 멈췄다가 가요.
1: 그 힘들지.
3: 그게 선생님한테 불만인 거지. 왜 꼭 5초 멈추래.
0: 그러니까.
3: 이게 이렇게 되는 거.
0: 예.
3: 어이고.
1: 그럼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야 돼요,
0: 애한테
1: 지금?
0: 그건 네가 잘못 들었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 들었냐?
1: 그렇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0: 선생님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다. 말한 선생님이 문제 아니냐? 그럼 선생님은 그렇게 말을 해도 너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얘는.

0: 그게 안 돼요.
1: 아하.
0: 그게 안 되고,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엄마하고 싸우고, 엄마 선생님 편을 드냐고. 난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서 그치. 이제 엄마하고 또 싸우고 있거든요.
2: 잘못한 게 없죠, 이 친구는.
0: 예, 그래서 그냥, 야, 선생님이 말하는 방식이 너한테 불편하구나. 뭐 그걸 일단 인정해줘야 돼요. 불편한데 선생님이 뭐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걸 생각하기보다 엄마가 관심 있는 건 네가 학교에서 덜 힘들게 지내는 거야. 네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덜 힘들까? 선생님이 한 말이 있어. 그걸 네가 어떻게 느꼈는지. 자, 선생님이 한 말. 예를 들어서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했어. 네가 느낀 건 뭐야?
2: 꼼짝 말고 있어.
0: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하니 답답하다.
2: 네.
0: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른 해석은 불가능할까? 다른 해석은 또 내가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본은 앉아 있는데 필요하면 살짝 움직인다.
2: 필요하면.
0: 선생님한테 어디 뭐 해도 되냐고 물어본다.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선생님이 한 말, 두 번째는 내가 느낀 거, 세 번째는 다르게 느낄 방법은 없냐? 요거를 계속 연습을 해봅니다. 답답하시죠?
2: 해야 되는구나.
0: 네, 요걸 해야 돼요. 선생님은 코너에서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5초간.
2: 그러니까요.
0: 얘는 너무 그 말이 이상하고 답답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안정 규칙이니까, 천천히 걸으면 사고는 없고, 선생님이 바라는 건 안전한 거야. 이렇게 해석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이랑 같이, 상대의 말을 내가 느끼는 거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래야 네가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요게 요 치료의 핵심이에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유연하게 해석하는 거를 얘랑 같이 계속 연습을 하면 아이가 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2: 네. 자, 아까 엄마도 그렇고 여기 엄마도 그렇고 집에서 연습할 게 많네요.
1: 그냥.
2: 우리 엄마는.
1: 네. 그렇죠.
0: 사실 지금 우리 사연 두 번째 세 번째 사연은 조금 어려운 경우 둘 다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치료실에서 부모님들을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치료실에서 이제 아이만 치료하고 부모님들은 집에서는 그냥 하던 대로 양육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꾸준히 도와주다 보면 나중에는 꽤 이 문제가 많이 완화되고 해결됐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 네.
3: 알겠습니다. 자, 가정에서의 또 얼마나 또 우리 엄마 아빠의 역할이 중요한지도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 그러네요. 네.
3: 오늘도 두 분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탄이네요.
5: 우와,
4: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6: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

0: 맛있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주방의 꽃 남양 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3: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4: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 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3: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4: 두보 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3: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4: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3: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
4: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3: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4: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3: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지식과 교양을 충전하는 시간 라디오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4: 자,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동심 퀴즈 정답 맞춰볼까요?
3: 세종대왕님과 이순신 장군님이 계신 광화문이 정답이었습니다.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4: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3: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작가 한강의 산문집 빛과 실에는 좁은 집 마당 한편에서 식물을 애지중지 살피는 기록이 상당 부분 실려 있습니다. 3월 29일이라고 적힌 날의 일기를 볼까요? 감동적일 만큼 아름답게 자라는 어린 단풍나무. 양옆에 있는 관목들보다 훨씬 작고 가냘픈 체구였는데 올해 들어 키가 조금 더 커졌다. 10년쯤 지나면 처마에 닿을 만큼 커지고 굵어질 것이다. 맨 마지막 한 줄엔 이렇게 적었네요. 죽지 않는다면, 살아남는다면, 마침내 울창해진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일교차가 커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손을 자주 씻어주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구석구석 씻어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밀폐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밀폐된 공간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턱에 걸치거나 입만 가리지 않고 입과 코를 모두 가려주세요. 네 번째,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해주세요. 다섯 번째, 몸이 좋지 않다면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에 방문해주세요. 충분한 물 섭취도 잊지 마세요. 올바른 위생수칙으로 환절기에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0: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SFM
1: 기낵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낵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 8,000포인트를 뛰어넘으면서 꿈의 8,000피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29포인트, 약 0.37% 떨어진 7,951.75로 출발했다가 점차 상승해서 오전 9시 11분쯤 처음으로 8,000선을 넘었습니다. 지수는 장중한때 8,040까지도 터치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의 영향으로 3대 주요 지수가 나란히 상승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3.2원 오른 1,494.2원으로 주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태릉골프장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뒤 매매 매물이 줄고 가격 상승폭은 늘고 있다며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하고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릉골프장을 당초 계획했던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하고 강서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해서 2027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은 이란의 원유를 계속해서 구입하겠다는 입장을 자신에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현지 시간 14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동행한 자사의 앵커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중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많이 사고 있고 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고 이란에 군사 장비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자신에게 밝혔다고 전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곧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크렘린 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14일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확정됐냐는 질문에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방문을 준비하고 있고 마무리 작업이 이미 완료됐다며 조만간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미국 은행권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가상화폐 규제 체계 법안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며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14일 클래러티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선 법안을 공화당 의원 전원에 민주당 의원 2명 찬성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상원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클래러티법은 가상화폐 토큰의 법적 성격을 증권, 상품 등으로 분류하고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약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미국 대사직의 공성률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4일 미국 외교관 노조인 미국 외교서비스협회 자료를 인용해서 전체 195개 대사직 가운데 59%인 115곳이 공석 상태라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또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 부산 24도 등 전국이 23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MBC 11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문화센터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묻혀있는 나라는 어딜까요?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뽑히던 베네수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베네수엘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물가 상승과 무너져버린 경제 상황 때문이죠. 과거에 축복받은 땅으로 불리던 베네수엘라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오늘 라디오문화센터에서는 경제 전문가 박민수 작가와 함께 베네수엘라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라디오문화센터 첫 곡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내게 기대 저축은행 한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1: 온라인. 유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3: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4: 깜빡 말고 쾌팍 쓰고
3: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 깜빡 말고 쾌팍 쓰고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 씹으로 예방합니다.
3: 쾌팍 씹을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1: 하루 한 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2: 건강기능식품.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그 어디보다도 교양이 충만한 곳.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
5: 라디오 문화센터.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최고 민수 박민수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주식 전문가는 없었다. 상한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자. 트로트 가수인가 요리 전문가인가 여행 유튜버인가 최고 민수입니다.
5: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전 되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6: 네. 네. 준비된. 아, 방송인.
5: 프로 엔잡러세요. 네. 여의도에서 27년째 직장을 하고 계시고 경제 역사책을 출간한 작가이시고 방금 노래도 하셨잖아요.
6: 네. 네.
5: 트로트 막 상한가 가자를 발표를 하셨어요.
6: 심지어 싱글이 두 개 있습니다.
5: 아, 그럼 정식 가수잖아요. 등록되어 계신.
6: 그렇죠. 네. 매일 어쩌고 저쩌고에 등록된.
5: 야, 저는 그냥 직장인으로 성실한지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노력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네. 일하는 것만으로 벅찬데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살고 계신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시는 걸까요?
6: 열정적인 에너지는 저희 두 아들에 있습니다. 네, 부양해야 되거든요. 고향 두 아들 아주 해맑게 살고 있는데
5: 네, 네.
6: 아빠가 열심히 생활해서 너희들 잘 건사할게 이런 에너지가 긍정 에너지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5: 네, 그 에너지가 그 이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6: 네 하루에 네. 24시간이 모자르게 좀 살고 싶은
5: 그러니까요.
6: 게 하나의 소망이고요. 땀은 정직하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5: 네. 네. 오늘은 그 작가님께서 가지고 계신 수많은 직업 중에서 경제 역사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6: 네. 네.
5: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올해 초에 이제 미군이 이 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네.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6: 저도
5: 싶은데요.
6: 저도 놀랐습니다.
5: 네. 비극적인 경제사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나라인지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주시고.
6: 네, 베네수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항상 저 어렸을 때 미인대회 최우수상은 베네수엘라. 그리고
5: 맞아요. 그런 얘기 많았죠.
6: 네, 그래서 성형수술의 나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5: 예.
6: 그리고 최근에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우승을 한.
5: 맞습니다.
6: 야구 강국.
5: 네네. 네,
6: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희미하게 전

0: 했더니 우승을 할 정도의 강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죠.
1: 네, 미국을 이겼어요.
0: 이 원래 베네수엘라의 어원이 작은 베네치아라는 뜻입니다.
1: 작은 베네치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아메리코 베스푸치.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메리코 베스푸치. 콜럼버스의 이름을 딴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이름을 땄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몇 번 이렇게 탐험을 하고 보고서를 네. 올렸는데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탐험을 하면서 무리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팔레피토라는 마을을 보면서 네. 작은 이탈리아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라틴어식으로 발음을 하다 보니 베네수엘라가 되었다고 하고요. 베네수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석유를 매장한 그런 신의 축복의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맞아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잘 살아왔는데 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네, 경제가 많이 휘청하게 된 그런 역사를 가진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존 자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네, 미지의 어떤 땅인 그런 느낌이 엘도라도 같은 느낌의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작은 베네치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엘도라도라는 마지막 그 소개와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네네. 아름다운 느낌도 나고.
0: 네네.
1: 근데 남미에서는 손꼽히는 부자였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네. 언제까지 이렇게 부유한 국가로 자리매김을 했던 걸까요?
0: 일단 이제 석유 개발을 네. 자신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이 외자 유치를 통해서 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어떤 석유 개발업자들이 들어와서 석유를 개발하면서 예. 자원 민족주의가 다들 중동에서도 그렇고요. 이 베네수엘라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왜 우리의 자원을 그들이 다 뺏어가는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빈궁하게 사는데 소위 말해서 부자들과 그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치인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난하다 보니 그들의 표를 받은 인물 바로 우고 차베스가 1999년에 집권하면서 당시에 이제 캐치프레이드죠. 예. 자원주권을 민중에게라는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을 하게 되는 거죠.
1: 아, 자원으로 국부를 쌓으니까 자원주권이라는 말을 썼군요. 네, 자원주권을 국민에게.
0: 네, 자원주권을 국민에게 주자. 그래서 석유 산업을 국유화를 시킵니다.
1: 예.
0: 석유 산업을 국유화를 20여 년 전에 2007년도에 강제 국유화를 하고요. 에너지 인프라를 국유화하면서 미국의 오일 메이저들의 자산을 몰수를 합니다.
1: 예.
0: 그래서 그 몰수된 자산을 댔던 엑손모빌, 코노코 필립스가 현재도 배상 받아내려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요. 이 석유 수출을 통해서 축적된 자산의 한 50% 이상을 예. 무상복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을 민중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네. 자기들만 준 게 아니라 우방인 쿠바 그리고 미국의 빈곤층에게도 석유를 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00만 배럴 이상 원유가 이렇게 생산이 됐는데 그중 예. 60만 배럴을 내수용으로 국민들에게 공짜로 제공을 해주고요. 우방인 쿠바에게는 하루에 한 16만 배럴씩 아주 거의 염가에 네. 제공을 합니다. 여기 되게 웃기는 건 2005년부터 8년 동안 미국의 빈민 가정 15만 가구에 난방유를 무상으로 오. 공급을 합니다.
1: 네.
0: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정도로 굉장히 잘 살아서 너희들 다른 나라까지 우리가 서비스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 네.
0: 그래서 병원 진료도 무료, 학교 교육도 무료, 주택도 거의 무상
1: 네.
0: 이런 서비스를 주고 빈민들에게는 기초식료품, 생필품도 거의 무상이나 원가 이하로 서비스를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국영 석유회사의 자회사를 한 10여 군데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해왔던 거죠. 그러면서 빈민 인구가 2년 만에 네. 이걸 실행하고 2년 만에 빈민이 50%에서 27%로 감소를 하니까 우리 우고 차베스가 거의 영웅처럼
1: 네.
0: 받아들이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유가가 없겠네요.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래서 이 정책들이 먹혔는데 문제는 네. 뭐냐면 이 국영 석유회사 PDVSA라고요.
1: 네.
0: 이걸 이 라틴어식으로 표현하면 베네수엘라 석유공사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PDVSA의 고위직에
1: 네.
0: 자기 친척, 자기 아하. 친구, 그리고 평소에 좋아했던 이런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투하를 하고요.
1: 부정부패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그렇죠. 느낌이네요.
0: 그렇죠. 여기
1: 네.
0: 이제 엔지니어 공부 열심히 한 우리 그 오 아나운서처럼 공부 잘

0: 사람 이런 엔지니어들 2,300여 명이 네.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외국 기업의 하수인으로 찍어서 퇴출을 시켜요.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2,300여 명의 엔지니어를 해고를 시키고 그 자리에는 누가 가느냐? 그 밑에 자회사의 용역 직원들. 네. 단순 업무를 하던 애들을 뽑아서 거기에 정직원으로 들어앉히는 겁니다.
1: 중요한 역할을 할 자리에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그냥 앉히는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석유공사의 직원 자체를 맨 위에는 자기의 친인척이나 친구들 뭐 술자리 친구들로 갖다 놓고 네. 그리고 정작 기술자들은 다 해고하고 그 자리를 자회사에서 아주 마이너 일을 했던 기술력과 관련 없던 애들을 네. 기술자로 고용을 하고 심지어 차베스 이전의 직원보다 6배 이상의 직원을 늘려서 직원만 한 10만 명 되는 그런 아주 공용회사로 만들고 주된 업무는 서민들의 야채와 우유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자회사에 주된 어떤 돈을 지불하게 하는 네. 그런 역할만 계속 해왔던 거죠.
1: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군요.
0: 네, 중요한 것은 네. 베네수엘라가 원유 그 보존량은 되게 많은데 원유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원유의 점성도 되게 많고.
1: 그래서 정제를 해야 하는데 그 기술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듣긴 했습니다.
0: 네, 불순물이 되게 많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고도의 정제 기술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 기술을 2,300여 명의 기술자는 잘라놓고 외국 자본은 내보내니 정제할 수 있는 실력들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굉장히 석유 생산량도 좀 줄어들게 되고요. 이 시설도 낙후돼 가는데 업데이트도 안 되고. 하지만 서민들은 잘 살게 복지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이 유가가 꺾이면서부터 베네수엘라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1: 그게 연도로 치면은 어느 정도 시기부터 그러니까 꺾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한 20여 년 전부터 꺾이기 시작한 거죠. 2007년부터 강제 국유화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우고 차베스가 1999년에 집권을 하고 실질적으로 2007년에 강제 국유화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네. 한 20년 정도 만에 베네수엘라가 망가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재밌는 거는 네. 이렇게 서민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중요한 건 직업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면 직업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석유 외에 다른 산업들을 강건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무상복지에만 전액을 다 써버렸다는 거죠. 기술 개발 없이.
1: 사실 나라가 돈이 많으면 무상복지에 써서 빈민들을 구제하고 이런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에 경제가 무너진 중요한 이유는 무상복지에 썼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산업 발전에 투자를 한다거나 국가의 장기 계획이 없다거나 이런
0: 그러니까 석유를
1: 부패와 무능?
0: 네, 석유를 너무 믿은 거죠.
1: 네, 석유만 믿고 다른 쪽에 네. 예, 발전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0: 그러니까 화수분처럼 석유는 무한정 뿜어나올 거고 예. 우리가 석유의 전 세계 매장량의 한 17%가 베네수엘라에 묻혀 있습니다. 네네.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량이 있는데 뭐 우리가 굶어 죽겠어라는 안일함들이 네.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석유 시추를 하려면 계속 시추공들을 시추 작업도 해야 되거든요.
1: 그쵸.
0: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을 야채 와 우유에 쏟아붓다 보니까 결국 우고 차베스의 어떤 정책 자체는 굉장히 초반에 바람직했습니다만 그 후속되는 네.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네.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때에는 석유 생산량이 조만간 0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었고요. 이 우고 차베스 전에 348만 배럴 정도 세계 6위의 생산 여력이 있었는데 예. 2024년에는 20만 배럴 정도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1: 10분의 1도 안 되네요.
0: 네, 한 20분의 1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15분의 1 정도 되네요. 그렇게 네. 떨어지면서 이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생겨납니다. 고국에선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나가서 고국에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붙이는 돈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돈보다도 석유 생산량이 적다. 석유 생산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그만큼 적어졌다 할 정도로 베네수엘라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1: 가진 건 석유밖에 없는데 그 석유를 캐낼 기술과 캐서 정제할 기술 자체를 국가 자체가 가지고 있지를 않으니까
0: 그러니까 정권 자체가
1: 어쩔 수가 없는 네. 네, 결과였던 것 같아요.
0: 네, 정권 자체가 좀 이 우고 차베스 정권 자체가 이 친인척 으로 이렇게 정권이 그러니까요.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책을 좋은 정책들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네. 잠재 성장률을 개발시킬 방법들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0: 된 것 같고요. 이 니콜라스 마두로, 우리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2013년에 사망합니다. 예. 암으로 사망을 하고요. 그 뒤를 니콜라스 마두로 네. 2인자가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정책은 동일한 거죠. 복지 정책을 그대로 쓰고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더 찍어내고 외화를 빌려서 하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로 마찰은 심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에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 거의 뭐 베네수엘라가 이제 석유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 만들어 버렸고요.
1: 네. 우리가 베네수엘라 하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랑 연결돼 가지고 우리 많이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475%에 달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종이처럼 취급될 정도, 그걸 뭐, 떼어가지고 뗄감으로 쓴 그런 정도다라고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건지 궁금합니다.
0: 뭐 역사적으로 475%는 아주 그냥 미세한 그런 상승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월 뭐 한 40% 정도 되니까요. 네. 그 정도 뭐 상승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좀 안정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안타깝지만 안정된 상황이야.
1: 475%의 물가 상승률은 안정된 상황이다.
0: 네. 좀 안정됐다라고 볼 정도로.
1: 그나마 지난해가. 네, 네 알겠습니다.
0: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보통 하는데요. 물가상승의 네. 가장 큰 주범은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돈이 돈 가치를 못하다 보니까 1달러 주고 먹던 햄버거를 이제 10달러 주고 먹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10배 늘어나면 1달러 가치가 10달러가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 돈이 넘쳐날 때 오히려 경제는 휘청휘청 걸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일어나고 스페인이 아메리카에서 은광을 발견을 하고 네. 포토시의 은광을 세비야 항구에 실어 나르는 순간 유럽은 커다란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한 은이 넘쳐났고 네네. 그래서 금과 은이 넘쳐나는 당시의 세상이 결코 행복한 상황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미국이 돈이 부족할 때마다 네. 금리는 낮아져 있고 어떻게 경기를 살릴 방법이 없으니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살려나는데 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제는 돈값이 네. 제대로 못하다 보니 햄버거 가격은 계속 올라갈 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취직했을 때 밥값이 5천 원이었는데 지금 만 원을 줘도 밥을 사 먹을 수 없는 이 상황이 뭐냐면 바로 인플레이션인 거죠. 네. 베네수엘라도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내게 되는 겁니다.
1: 물가 상승률이 475%라고 하면 5배 정도를 돈을 더 많이 찍어냈다. 산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돈을 더 많이 팍팍팍 찍어내서요. 네. 결국 얼마나 많이 찍어냈으면 네. 리디노미네이션. 이게 뭐냐면 네. 화폐 단위를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0 몇 개를 지우는 겁니다. 네네. 뒤에. 그래서 2008년도에 1000대1로 한번 했고요. 예. 그러니까 1000달러가 1달러가 되는 거죠. 2018년에는 10만대1.
1: 네.
0: 그리고 네. 2021년에는 100만대1까지.
1: 10년 그리고 18년부터 21년이면은 그러니까 거의 4년 뭐 5년 만에 또 계속해서 화폐 그러니까 개혁을 했군요.
0: 2008년도에 1000대1에서 2018년에는 10만대1, 3년 후에는 100만 대 1이니까 물가 상승률이 어지간히 베네수엘라는 물가 상승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1: 뭐.
0: 그래서 이 475%도 그럴 거다라는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아. 공식적인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공식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이 화폐 단위 몇 개 뺀 거를 보면 100만 대 1이면 100만 원이 1원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네.
0: 그러면 우리 저축은행에 한 천만 원 있다고 좋아했는데 10원이 되는 겁니다.
1: 네.
0: 이런 세상이 지금 베네수엘라에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1: 예. 라디오 문화센터 오늘은 최고민수 박민수 작가님과 함께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KBS 건강놀이교실이 5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안동병원 13층 컨벤션 홀에서 열립니다. 초대 가수 남승민, 강사 신동과 함께 남승민의 바보 같은 사람, 세 글자 등을 불러봅니다. 입장권은 당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입장료는 전액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되며 당일 참가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안동 MBC 건강노래교실에 여러분의

0: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문화센터 오늘은 최고민수, 박민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알아봤고 베네수엘라가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475%였는데 이거는 안정된 수준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아 근데 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돈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나 되게 궁금합니다. 돈의 가치가 무너지면 이걸 물물교환으로 해야 되나 돈으로는 뭔가 사고 파는 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2: 네.
1: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2: 네, 볼리비아의 베네수엘라죠. 네. 베네수엘라의 법정 화폐가 볼리바르입니다. 볼리바르인데요.
1: 예.
2: 이게 이제 신뢰가 훼손됐고 부의 저장부 기능을 상실했고
1: 예.
2: 뭐 회계나 교환 수단으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니 금을 거래합니다. 금을 직접 잘라가지고
1: 예.
2: 금을 머리를 이렇게 이발을 한 다음에 금 이렇게 미세하게 잘라서 주고
1: 그러면 저울이 다 있겠네요.
2: 네, 그래서
1: 가게마다
2: 금을 싸기 위해서 종이돈이 필요합니다.
1: 예.
2: 종이돈에 금을 싸가지고
1: 예.
2: 종이돈을 펼쳐가지고 금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금조각을 떼어서 거래를 실제로
1: 아이고야.
2: 하고 있다고 하고요.
1: 예.
2: 아, 다른 나라의 돈들이 실제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경에서는 브라질의 헤알화 그리고 서쪽의 콜롬비아 국경에서는 콜롬비아의 페소화가 실제로 쓰이고요.
1: 예.
2: 수도인 카라카스에는 미국의 달러 그리고 암호화폐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그렇게 많이 쓰인다면서요?
2: 그렇죠.
1: 네.
2: 진정 그 볼리바르, 베네수엘라 화폐를 쓰는 사람들은 빈곤층들입니다.
1: 네.
2: 돈이 너무 이렇게 쓸 수 없어서
1: 빈곤층일수록 더 불안한 화폐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
2: 네, 그래서 돈을 받는 순간 바로 써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1: 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창문이 없다면서요, 베네수엘라에. 창문을 다 떼갔다고.
2: 뭐
1: 그러던데 그거
2: 그런 것만 원래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1: 네.
2: 이 실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실물인 뭐 금이라든지 아니면 보석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돈을 받는 건 돈은 이제 뗄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참 불안한 그런 불쌍한 그런
1: 네.
2: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1: 예,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 상황까지 짚어봤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겪은 그런 국가가 많은데 그런 사례들을 좀 역사적으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앞서 이제 475% 연 상승률 말했는데요.
1: 네.
2: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하면 하이퍼. 더 높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1: 예.
2: 한 달 물가 상승률이 보통 50%. 그러니까 연 한 600% 정도면 저축이 무의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인데요. 아르헨티나, 독일, 그리고 최근에는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1: 네.
2: 이런 나라들이 겪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 네.
2: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입니다.
1: 맞아요.
2: 파리가 아주 그냥 프랑스 파리가 굉장히 이 전쟁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입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 의해서 독일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전쟁 배상금을 한 22년치 연간 세입 정도를 갚아라. 한 해 수입이 한 60억에서 70억 마르크인데 배상금은 1320억 마르크를 때립니다. 22년 동안 갚으면 되잖아. 이거에 이제 케인즈,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반대합니다.

0: 1달러에 120억 마르크.
1: 아, 25배가 넘게 올랐어요.
0: 25배가 아니라 뒤에가 120억입니다.
2: 120억이요?
0: 네. 4.2 마르크가 120억 마르크니까 아. 이건 도대체 뭐.
2: 계산도 못하겠어요.
0: 30억 배가 늘어난 겁니다.
2: 예.
0: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 어려워지고요. 1921년에 네. 신문 한 부를 사려면 0.3 마르크. 그런데 1923년에는 100만 마르크
2: 네.
0: 이렇게 줘야 신문 한 부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종이돈을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민간 인쇄소에 맡깁니다.
2: 네.
0: 그래서 민간 인쇄소에서 종이돈을 찍어낼 정도로.
2: 인쇄값이 더 들어가겠어요.
0: 네, 인쇄값이 더 들어가고요.
2: 네.
0: 사람들은 이 돈이 너무 뚝뚝뚝 떨어지니까 네. 매일매일 월급을 받습니다. 월으로 받으면 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2: 내가 오늘 100만 원 받았는데 한 달 뒤에 받으면 100만 원 똑같이 받으면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떠 있으니까 뛰어 있으니까 물가가.
0: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나중에는 막 수배의 돈을 받아가고요. 그래서 받아다 뗄감으로 쓰고 난리가 예. 아니었다는 거죠.
2: 아, 독일이.
0: 그래서 이렇게 저기 평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요. 1922년 8월부터 1923년 11월까지 물가가 100억 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2: 100억 배.
0: 네. 월 평균 322% 상승했으니까. 아까 연 475%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물가 상승률이죠.
2: 네.
0: 그래서 이런 그 물가 상승률의 결과는 히틀러의 탄생을 낳게 하는 겁니다.
2: 네.
0: 배상금 때문에 독일이 못 살겠으니 배상금을 갚지 말자. 히틀러의 어떤 정책이고요. 그러면서 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2: 와.
0: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이 유럽에서 이제 독일과
2: 네.
0: 프랑스가 싸우지 않게 서로 경제연합체를 만들어주자. 그게 이제 EU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2: 그렇군요. 아, 독일의 경우를 살펴봤고요.
0: 두 번째는 이제 짐바브웨입니다. 이 무가베라는 독재자가 오랜 기간 통치를 하고 지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한 달간 물가 상승률 2,500%.
2: 예.
0: 이 여기도 이제 그 외국의 어떤 자본가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이 경제가 어려워지게 됐고요. 해외 원조도 못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100조 짐바브웨 달러로 계란을 3개 사는.
2: 100조 달러로요.
0: 네. 네.
2: 공이 너무 많이 붙어요.
0: 네. 그래서 나중에는 네. 이제 여기도 이제 화폐 가치를 좀 줄였겠죠. 천억 달러를 10달러로 줄이는.
2: 천억 달러를 10달러.
0: 네. 그래서 이런 뭐 상황도 짐바브웨에서 예. 벌어졌고요.
2: 와.
0: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요. 화폐를 미국 달러를 쓰는 겁니다.
2: 와.
0: 파나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짐바브웨 이런 나라 그리고 북한과 아르헨티나도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미국 달러로 화폐가 통용이 되는 겁니다.
2: 아.
0: 자국 화폐를 발행을 하질 않습니다.
2: 그럼 그 나라가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금융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는 굉장히 뭐 할 게 없는
0: 네, 중앙은행이 네,
2: 그런
0: 필요가
2: 상황이
0: 없는 거죠.
2: 되는 거죠.
0: 중앙은행이 뭐 금리를 올린다든지 통화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일이 별로 필요가
2: 없는 거죠. 거의 국가의 경제 정책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0: 대신에 화폐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2: 그러니까요.
0: 글로벌 신용도는 올라가는 거죠.
2: 아, 오히려 글로벌 신용도는 올라갈 수 있다.
0: 그러니까 우리 파나마는 더 이상 화폐를 찍어내지 않기 때문에 미국 돈만 쓰기 때문에
2: 네네.
0: 우리는 물가가 안정돼 있어. 이런 어떤 제스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공식 화폐로 쓰이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는 겁니다.
2: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나라는 어떤?
0: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르헨티나입니다.
2: 예.
0: 아르헨티나는 우리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하면 우리 소. 수출국으로 굉장히 유명했고요.
2: 네.
0: 잘 살았습니다.
2: 예.
0: 그런데 이제 우리 페론, 후안 페론이라는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두 번이나 대통령을 했습니다.
2: 네.
0: 1946년에서 55년, 1973년에서 74년 두 번의 대통령을 하면서 앞서 그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과 똑같은 그런 어떤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2: 네.
0: 외국 산업을 배제하고요. 철도 전화 기관 산업을 국유화하고요. 빈곤층에게 복지를 확대하면서 무상교육 무상진료 1년에 많게는 20%씩 노동자의 월급을 올려줬습니다.
2: 네.
0: 빈부의 격차는 줄어들었는데요. 문제는 경제 성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2: 네.
0: 경제를 발전시킬 하나의 축을 동시에 돌리면서
2: 그렇죠.
0: 바벨 전략으로 두 개를 돌려야 되는데
2: 네.
0: 그냥 복지만 힘쓰다 보니까 탄탄했던 아르헨티나가 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돈을 많이 찍어냈으니까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2: 당연하죠.
0: 스태그플레이션이 왔고요. 그에 안에 에바

0: 페론. 33살에 요절을 했는데요. 우리 에바 페론의 영화가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 에비타.
1: 오, 네, 이게 에비타. 에바 페론의 이야기예요.
0: 그게 이제 우리 마돈나라는 가수가
1: 맞아요.
0: 영화에도 찍었는데요. 33살에 요절을 했는데 이 에바 페론이 후안 페론의 부인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Don't Cry For Me Argentina라는 노래도 유명한데요. 이 에비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에바 페론을 그리워하는 거죠. 에바 페론 시절에 그런 아르헨티나의 복지 정책들을 그리워하면서
1: 잘 살았던
0: 네, 지금도
1: 시절.
0: 이제 선거철마다 페론주의가 싹트고 있는 그런 실은 후안 페론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어떤 경제가 많이 망가졌는데
1: 네.
0: 그 당시에 이제 복지 정책을 그리워하는 그런 측면들도 아르헨티나의 이 에비타 효과 때문에 네.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복지를 통해서 빈민들이 조금 더 잘 살게 됐고 양극화는 좀 줄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환영받을 일이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는 건 맞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치인들이 복지에만 힘 쓰고 거기에서 이제 표를 얻으려고만 하고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책을 세워야 될 부분에 치중하지 않았던 그게 문제가 됐던 거군요 결국엔.
0: 네, 그 일단 좀 나라들이 가난하면
1: 네.
0: 교육 정책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교육이 많이 되고 이러면 그 교육에 따른 그런 선진 산업들을 받아들이는데
1: 네.
0: 그런 교육이 뒷받침이 안 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1: 네.
0: 결국은 복지는 늘어나는데 산업 발전은 없고 아르헨티나도 결국 농업 중심의 어떤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직업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함께 돼야 나라가 발전을 한다라는 어떤 결론을
1: 네.
0: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1: 지금 부유할 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뭐 교훈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지난 5월 12일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은 참 타국을 어떻게 자신의 국가의 한 주로 편입하겠다라는 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게 보도가 나올 정도로
0: 역사적으로 보면
1: 네.
0: 미국은 땅을 대부분 샀습니다. 3분의 1, 뭐 넓게 보면 한 2분의 1 가까이
1: 네.
0: 다 돈을 주고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뭐 무상에 가깝게 뺏은 경우들도 많고요.
1: 네.
0: 맨 처음에 이제 루이지애나라고요. 지금의 미국 땅의 중부의 한 3분의 1 정도.
1: 네.
0: 그러니까 미국 땅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중부 땅인데요. 이게 루이 14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1: 네.
0: 프랑스가 미시시피강 건너 미국의 중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1: 예.
0: 뭐냐면 이 영국인이 지배하는 그 동쪽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영국인이 쉽게 그 길을 내주지 않을 뿐더러 프랑스에서 가기 되게 어렵고 당시에는 나폴레옹이 굉장히 어려운 그 프랑스 혁명 이후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미국 대표단이 그 미국의 남부 미시시피강 남부에 루이지애나만 사겠다라고 갔는데 나폴레옹이 그냥 통째로 넘깁니다.
1: 네.
0: 야 통째로 사가. 우리 프랑스 전쟁도 해야 되고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사가.
1: 예.
0: 이 버려진 땅. 그래서 갑자기 미국 대표단이 그 땅을 다 삽니다.
1: 예.
0: 1,500만 달러를 주고 사가지고 한반도에 한 9배 정도 되는 땅을
1: 오.
0: 거의 그냥 받아갑니다. 그게 신의 한 수가 돼서 결국 태평양과 가까이 되게 되는. 그러니까 미시시피강 동쪽에만 살던 미국이 갑자기 영토가 두 배가 늘어나는
1: 네.
0: 계기가 됐고요.
1: 동부에서 이제 중부까지로 확장을 한 거죠.
0: 미국이? 네, 그다음에는 네. 이제 스페인 땅을 야금야금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1: 네.
0: 1819년 대륙 횡단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1: 예.
0: 스페인하고 맺으면서 일단 야 텍사스는 스페인 거 대신에 플로리다는 우리 줘. 그래서 플로리다를 가져갑니다.
1: 예.
0: 근데 이 텍사스 미국 애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거기서 구태타를 일으키면서 텍사스 공화국을 만든 다음에 여기 28번째 미국 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텍사스도 넘어가고요. 그 뒤에 이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주 남부 등을 돈 주고 삽니다.
1: 멕시코한테.
0: 네, 돈 주고 샀지만 사실 전쟁을 해갖고 이겨가지고 돈 조금 주고 삽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갑자기 가져가면서 태평양이 이제 미국에 인접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0: 이 위에도 이제 알래스카도 삽니다. 이 720만 달러에 러시아에 이렇게 뺏어오는데요. 당시에
1: 네.
0: 이 러시아한테 사드리면서 그때 장관이 수워드인데요. 야 수워드가 냉장고를 사왔어 이런 비아냥을 겪었는데 천연자원이 지금 풍부해서
1: 그렇죠.
0: 굉장히 잘 샀다.
1: 요즘에 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0: 50번째 주는 하와이입니다.
1: 네.
0: 하와이는 하와이 그때 왕이 미국의 우리 땅 좀 가져가 이렇게 하면서
1: 아, 오히려 먼저.
0: 오히려 가져가 했는데 안 가져갔습니다. 네. 그냥 거기를 기지로만 쓰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59년에 네.

0: 50번째 주가 되는. 그리고 미국 밑에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라고 있습니다. 예. 한 50여 개 섬인데요. 이게 원래 덴마크 겁니다. 이걸 2,500만 달러에 사들였기 때문에 네. 미국은 계속 영토를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린란드를 덴마크로부터 사고 싶다라고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네. 공언이 아닌 거죠. 사왔잖아요. 덴마크로부터 네. 섬도 사왔고 기존에 다 사왔고 캐나다 총리한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캐나다 51번째 미국 주가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캐나다 그 국민들의 아주 그냥 열받게 하는 그런 말도 했고요. 쿠바를 사는 게 아니라 쿠바를 가지고 싶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예. 쿠바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 내가 굉장히 인기 많은 대통령이니까 베네수엘라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 거죠.
1: 결국에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겠다라는 방안일 것 같고 그렇다면 그것은 실현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0: 일단 뭐 그 정부 자체가 예. 베네수엘라 정부 자체가 친미 성향을 가지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네. 다만 이게 바로 될 거냐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어떤 보상이 따르고 이런다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미국인이 되는 것 자체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1: 그 분위기는 어떨까요?
0: 지금은 일단 이 대통령이 이렇게 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동안 차베스의 한 20여 년 이상 오랜 기간 이런 지배했던 그런 주축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그들이 어떤 정권을 놓치지 않는 한 쉽지만 네. 않은데 지금 임시 대통령 자체가 친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하면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뭐 51번째 주가 되지 않더라도 친미적인 그런 정부가 들어서면서 만약에 어떤 외자 유치나 이런 부분이 잘 된다면 호의적인 분위기는 좀 가지 않겠느냐 네. 이런 예상은 좀 해봅니다.
1: 내부 상황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내부 상황은 어떨까? 경제가 좀 회복된 기미가 보이는가?
0: 일단 대통령을 콕 집어서 데리고 갔잖아요. 네. 네. 집어서 데리고 가고 2인자가 그 마두로의 2인자입니다. 지금 되게 친미 성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 친화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요. 해외 외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사관이 임시 사무실이 메리어트 호텔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9년 3월에 이 국교 단절을 했는데 이 미국 임시 대사관이 그 메리어트 호텔에 마련이 돼 있고요. 지금, 여기에 네. 수많은 그 인베스터들이 지금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그 유전 복원 그리고 생산량을 늘려보겠다라는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오일 메이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슨모빌이라든지 뭐 쉐브로렌이라든지 그 매장량 확인이나 어떤 자신들의 그런 버려진 기기를 점검한다든지 그래서 좀 긍정적인 건 네. 그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를 하루에 45만 배럴 정도 이렇게 늘려서 수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또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 하늘길이 최근에 열렸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베네수엘라의 지금의 변화는 좀 빠르게 되고 있다. 중요한 건 이 이제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네. 그 정권이 이제 유지가 되면서 과연 이런 어떤 대규모의 서양 투자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 결론이라서 전문가들은 당장의 베네수엘라가 천지개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네. 일단 이런 어떤 스텝을 밟고 미국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과거의 영광을 베네수엘라도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반영한 국채들이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1: 미국으로서는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캐서 정제하는 것도 텍사스 쪽에 있는 정제 기업들 그쪽의 기술들을 이용해야 이제 석유를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정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0: 네, 그렇죠. 트럼프의 텃밭이죠.
1: 네, 그럼 네. 미국으로서는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0: 네, 베네수엘라. 미국으로서는 지금 네. 사실 셰일 오일이 네. 굉장히 정제 단가가 높아서 그동안 네. 경제성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세계에서 셰일 오일을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는 곳이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셰일 오일을 가장 늦게까지 남겨두고자 합니다. 일단 석유를 많이 쓰고 셰일 오일의 그 생산 단가를 계속 낮추면 나중에 결국에 경제적인 부는 미국이 차지할 것이다. 라는 석유 어떤 경쟁과 최고의 자리를 위해서
1: 그러니까 내 땅에 묻혀 있는 거는 최대한 나중에 쓰자. 네. 이런 계산인 거잖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란과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베네수엘라를 보는 그 오일 메이저들의 시각이 많이 좀 부드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미국으로서는 그게 이익이 된다라는 게 좀 국민적으로도
1: 국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0: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은 통용이 될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1: 베네수엘라
0: 부분이 궁금한
1: 국민들도
0: 거죠.
1: 네. 이런 어떤 독재자가 오래 정권을 유지하는 것보다 민주적인 그런 대통령을 계속 배출을 하면서 네. 어떤 자본주의적인 그런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가 국민에게 배부가 된다면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샤베스의 그런 오랜 시간의 지배가 네. 오히려 좀 숨 막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고 경제적인 안정, 정치적인 안정이 된다면 충분히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최고민수님과 함께 베네수엘라의 경제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 라디오 문화센터에서는 경제 역사를 다룬 건 오늘 처음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경제 역사라는 게 굉장히 재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우리 이코노믹스라는 단어, 경제학이라는 게 네. 원래 어원이 먹고 사니즘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과거에는 이 먹고 사니즘이 바로 경제학이었고요. 이 경제학이 발전을 하면서 사실 우리의 산업사회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먹고 사니즘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AI가 결국 우리의 먹고 사니즘을 편리하게 하고 또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물론 해고로 이어지는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결국 기술 발전도 경제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큰 바운더리는 바로 먹고 사니즘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예. 저를 뭐 계속 불러주시면 네. 이 자리에 본드치를 하고 항상 앉아있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일등이 유류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Together, let's drive.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0: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제초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라는 거 아시죠?
4: 그럼요. 요리도 과학이랍니다.
3: 복권도 과학이고요.
4: 투수의 체인지업도.

0: 과학이라고요.
1: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 별거 아니죠?
0: 유튜브에서 검색. 이 과학, 저 과학.
1: 그럼 관상도?
2: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 친구, 밥 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네, 라디오 문화센터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최고민수 박민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끝곡으로 박민수님의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상한가 가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라디오 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금요일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선을 넘어섰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협력 의지를 밝힌 데 힘입어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다만 8,000선을 넘은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와 차익실현 매물 속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해 지금은 7,6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오는 21일로 예고된 가운데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의 추가 대화가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사측이 노사 간 쟁점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18일간의 총파업 종료일인 6월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파업 강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 중랑하이에서 지금 이 시각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담 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다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2: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 여권이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비판하며 오세훈 후보를 측면 지원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전통시장 방문에 대해선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4: I love you.
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4: I love UU. UU 제약이죠?
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5: UU 제약.
6: 절세의 왕 절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8: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0: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9: 환인제약.

0: 2020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구.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구.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구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구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코스피가 오늘 오전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7,000을 넘은 지 거래일 기준으로 불과 7일 만에 8,000을 넘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의 파업 등 불확실성에 지수는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2: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어제보다 0.37% 내린 7,951.75로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 9시 11분쯤 처음으로 8,000에 도달했습니다. 7,000포인트를 넘은 지 거래일 기준으로 7일 만에 최단기간 1,000포인트 올랐습니다. 이후 8,046까지 치솟았지만 경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현재 코스피는 4% 내린 7,65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SK하이닉스가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파업 돌입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삼성전자가 큰

0: 대폭으로 하락하며 지수 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지컬 AI,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LG전자가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상승하고 있고 현대차도 오르고 있습니다.
1: 8천까지 갈 때는 사실 거의 모든 대부분의 지분이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다른 종목들로 매기가 조금 옮겨가는 어떻게 보면 뭐 순환매 같은 장세도 조금은 나타나고.
2: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입니다.
0: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속에 앞서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전문가들도 미중 정상이 만나 갈등이 완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조 원 넘게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개인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3%대 하락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3.2원 오른 1494.2원으로 시작해 현재 1490원대 후반에서 거래 중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의 추가 협상이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 등에 대한 대표이사의 입장 표명을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요구했는데 삼성은 사실상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답변을 노조에 보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3: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 회사 명의의 공문을 노조에 보냈습니다. 사측은 지난 3월 중앙노동위 회의에서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의 재원을 영업이익 10%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 20% 중 선택하는 투명화 방안을 이미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성과급 상한을 유지하면서 상한 없는 특별보상을 추가 신설하는 유연한 제도화 방안도 제시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오늘 오전까지 쟁점에 대해 대화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사측은 기존 입장을 담은 답변을 보낸 겁니다. 초기업 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이행하고 6월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대로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파업을 강행해 실력 행사를 한 뒤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초기업 노조는 또 지난 11일과 1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회의가 녹음된 녹취록도 공개하며 사측과 중노위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회사 측 김영로 부사장이 올해 300조 원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200조 원으로 얘기하며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정안을 계속 요구하자 중노위 조정위원은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렸다며 중노위의 중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은 앞서 지난주 임원들에게 여러 가지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영에 매진해달라고 내부기강 단속에 나섰습니다. 또 사측은 파업으로 반도체 라인 관리 인력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공정을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4: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어떤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 행위를 중단해야 하는데 긴급조정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오늘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두 정상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두 최대 강국이 만나 어떤 성과를 주고받을지 오늘 나올 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백승은 기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오늘 오전 진행된 식전 티타임 그리고 이어지는 오찬 자리에서 회담을 이어갑니다. 티타임과 오찬 회동은 베이징 자금성 서쪽에 위치한 중난하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난하이는 시 주석 집무실과 관저가 위치한 중국 최고 권력기관의 본부이자 지도층의 핵심 공간입니다. 업무 오찬까지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의 2박 3일의 방중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어제도 2시간 넘는 회의에 이어 만찬까지 함께했습니다. 두 정상이 앉은 만찬장 중앙 원형 테이블에는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과 베선트 재무장관, 중국의 리창 총리와 차이치 서기 등 양국 최고위급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인사 말에서 중국과 미국 국민들은 모두 위대하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가는 함께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대표단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모두 미국과 중국의 좋은 것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 부부를

0: 오는 9월 14일 백악관으로 공식 초청하게 돼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미국이 대결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음을 자신에게 밝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미국산 대두와 석유, 액화 천연가스 등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미국의 보잉 737 항공기 200대도 사들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2: 범여권이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문제 삼으며 오세훈 후보 띄우기에 집중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3: 울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상옥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4: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 단 1%의 승리 가능성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3: 앞서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가 김상욱 후보로의 단일화에 동의한 데 이어 오늘 진보당과의 단일화 합의까지 나오면서 울산시장 선거는 범여권 후보 한 명이 국민의힘 김두겸, 무소속 박맹우 후보와 경쟁하는 3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단일화는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1일 전까지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민주당과 진보당은 울산의 5개 기초단체장과 부산 연제구 기초단체장 후보도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띄우기에 주력했습니다.
5: 정원호가 시장되면 세금 폭탄 떨어지고 해외에서 우리 열립니다. 내 집과 내 재산 지켜주는 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뿐입니다.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이어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로 부동산 매물이 줄었고 전세가 급감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더 이상 없어 보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국민의힘 선대위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전통시장을 방문한 데 대해 선거 개입, 관건 선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노골적인 관권 선거라고 주장했고 정의용 선거대책본부장 또한 국민은 남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권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1: 2차 종합특검이 오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나란히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6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6: 오늘 오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 때문입니다. 특검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김 전 차장의 자택과 연구실을 압수수색했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경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차장 출석 20여 분 뒤 이른바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종합건설은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관저 이전 및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의혹인데 특검은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14억여 원의 공사 대금부터 수령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한편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을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장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조사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등 이유로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1: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 한때 오존 농도는 경기 지역이 매우 나쁨,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1도, 광주 30도 등으로 전국이 22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7.9도입니다.
7: 계속해서 경북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고향

0: 안동을 찾아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아뵙고 현재 동창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동의 한 음식점에서 3개 초등학교 6학년 시절 담임이었던 박병기 선생님을 모시고 10여 명의 동창과 함께 스승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박 선생님은 지난 1975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려던 이 대통령을 위해 직접 부모님을 찾아가 설득하는 등 이 대통령을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의성 대구경북 신공항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군위로 이동해 모내기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자 의원이 국민의힘 경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김부겸 총리가 중부 내륙철도 상주 문경 구간 연결을 요청했지만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캠프 측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부겸 캠프 측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중부 내륙선 사업이 반영된 2021년 6월과 관련 예산이 수립된 2021년 말 모두 김부겸 총리 임기 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캠프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임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육상 단거리 유망주 남아디 조일진을 비롯해 예천군청 육상 선수들이 맹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아디 조일진은 지난 12일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육상 경기 선수권 남자 100m 결선에서 한국 기록에 단 0.02초 뒤진 10초 09로 우승을 차지했고 200m 준결선에서도 좋은 기록으로 1위로 통과했습니다. 같은 예천군청 소속인 남자 창던지기 남태풍은 78.51m를 던져 1위에 올랐고 남자 장대 높이 뛰기 윤대욱은 4.8m를 넘어서며 3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북협회장대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오늘 문경에서 개막해 17일까지 사흘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천여 명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가해 개나리부, 전국신인부, 국화부로 나눠 기량을 겨룹니다. 또 일요일은 전국 청소년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가 문경 국제 클라이밍 센터에서 열립니다. 문경시는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스포츠 관광 도시의 면모를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부산의 농협 유통 매장에서 지역 우수 농특산물 특판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농협 유통 부산점과 자갈치점, 부전점 등 세 곳에서 열리며 영주 사과와 고구마, 영주 쌀 등 대표 농산물을 선보입니다. 영주시는 시식 행사와 현장 판촉 활동 등을 통해 대도시 소비자 공략과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7도에서 30도 분포로 안동 기준으로 평년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겠고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주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아직도 기록이 깨지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도 경기장에 나올 때 떨리고 긴장됐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했다죠. 달리기가 끝나고 나서 할 재밌는 게임 같은 걸 생각합니다. 쉬면서 할 걸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월요일부터 긴장하면서 달려온 금요일. 오늘 퇴근하고 뭐 하세요?

전유진의 가라고 들으면서 끝나고 어디든 가고 싶은 금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긴장될 때 이따 끝나고 할 즐거운 일을 생각한다. 금요일에 딱 맞는 말인데 문제는 생각만으로 끝날 때가 그냥 꽤 많다는 거. 뭐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다, 바람 쐬러 가야겠다, 영화 보러 가야겠다.

0: 있다 해놓고 막상 또 다 일 끝나고 들이닥치게 되면 아 귀찮아 피곤해 아유 나 그냥 집에 갈래 그러면서 집으로 그냥 가곤 하고요. 물론 집으로 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춥고 더운 겨울이나 한여름 금요일에 비해서 요즘 금요일 저녁은 그냥 집에 가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사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케팍스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케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스부로 예방합니다.
4: 케팍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저는 음악과 당신 사이 여러분의 DJ 진이에요.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진다방 찾아와 주셨는데요. 차차 여기 있는 이 빨간 립스틱 자국의 쪽지 누가 보낸 거죠? 0515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드디어 오늘은 진다방 DJ 진이 오빠 만나는 날 괜히 설레서 마음속 램프만 계속 문질문질하고 있어요.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 요정 진이와 이름이 비슷한 오빠께 조심스럽게 소원 하나 빌어봐도 될까요? 5월 15일이 생일인 저에게 은영아 글로리아 생일 축하요. 한마디와 달달한 라이브 한 축하 노래 한 소절 살짝 빌어봅니다. 진짜 이루어지면 올해 생일은 평생 기억 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핸드폰 번호가 0515일까요? 5월 15일 우리 은영이 생일 축하해. 아 뭐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있을 거고 생일 축하 노래 한 소절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 우리 글로리아 비롯해서 크리스티나 제니퍼 마리아 등등 진다방 찾아와준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도 좋은 노래 잔뜩 들려드릴게요. 신청곡 보내줄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아, 도중에 웃음 터져서 너무 미안하고요. 바로 진이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오늘 첫 번째 노래 이 노래네요. 뮤직 큐. 좀 신나게 출발해 볼게요. 5656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결혼하는 딸과 예비 사위와 뜻깊은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점심을 조금만 먹었더니 배가 고프답니다. 허기를 달래줄 노래 거북이 빙고 부탁드려요. 이 노래는 또 4076님도 신청해 주셨는데 남편이랑 아들이 삼아 창원에서 함안 가야시장 가는 길이에요. 거북이 빙고 신나는 노래 듣고 봐요 했는데 바로 노래 띄워드릴게요.

다음 곡은 2515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빵 중에 제일 달콤한 건 지니 오빵 놀라 날개 잃은 천사 듣고파요 했는데 아 뭔가 멘트가 저런

다음은 940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진다방 들으면서 점심으로 닭갈비 먹는 낭만도 나쁘지 않아요. 박남정의 사랑의 불시착 신청해요. 아 너무 맵다 닭갈비가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아, 이 노래 띄워드리고 우리 2부에서도 내 마음속에 안착?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여러분께 좋은 음악 선물해드리는 금요일의 DJ 지니 인사올립니다. 지금 흐른 노래 3026님의 신청곡이에요. 대바늘로 조끼 뜨고 있어요. 뜨개질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하네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국내에 가고 싶은 곳 다 가보려고요. 저의 신청곡 안치환의 내가 만일입니다. 이렇게 노래와 함께 한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계속해서 듣고 싶은 노래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안치환의 내가 만일.

다음은 740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땅콩 씨앗 심었어요. 골파 김치도 담그고 부추 김치도 담갔네요. 은희 꽃반지 끼고 듣고 싶어요. 하는데 바로 노래 띄워드릴게요.

진다방 마지막 곡 428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스마트팜 상추 재배를 하는데 매일매일 상추 따서 곰판장에 보내야 됩니다. 시간이 없네요. 신청곡 하남석의 바람에 실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보내주신 신청곡 제가 또 고이 잘 간직해서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저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2020년까지 트러퍼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리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5: 음악으로 추억 여행 떠나는 진다방 DJ 지니와 함께 하셨고요. 언제든 듣고 싶은 7080 추억의 노래들 신청해 주세요. 제가 잘 우리 진다방의 DJ 지니한테 전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아니 우리 1738님께서 손태진 너 문자 계속 보냈는데 내가 신청한 나훈아의 사나이 눈물도 안 틀어주고 오늘도 안 들려주실 건가요? 레코드가 출장 갔나요? 했는데 역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낸 우리 1738님 장하입니다. 네, 들려드려야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때로는 그날, 당일,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잘 가지고 있다가 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냥 그러다 보니 생각날 때마다

노래를 그냥 보내주시면 저희가 야, 이 명곡도 우리도 너무 오랜만에 듣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1738님의 신청곡 나훈아의 사나이 눈물 듣고 저는 클럽하우스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경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현대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사의 80% 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30%에 이르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생과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첫째,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 찾고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경비씨 한신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에서 오는 19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0: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19일부터 1박 2일간 안동을 방문한다며 한일 양국은 처음으로 정상 간 상호 고향 방문을 실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정상은 오는 19일 화요일 소인수 및 확대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만찬을 진행하며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과 민생 분야 협력,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태릉 골프장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관계장과 회의를 열고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뒤 매매 매물이 줄고 가격 상승폭은 늘고 있다며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하고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릉골프장을 당초 계획했던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하고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예비 타당성 면제를 추진해 2027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치권이 제45회 스승의 날을 맞아 한 목소리로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교육현장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스승의 날을 맞은 전국의 모든 선생님께 진심어린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자부심과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선생님들의 숭고한 사명감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며 교실 안팎에서 교권이 보호받는 정상화된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에 배석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만 정책엔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제 미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정책과 관련해 여러 미 행정부에서 꽤 일관적이었고 지금도 일관적이라며 이같이 언급하고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떤 강제적 협상 변경도 양국에 나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대만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 변경 요구에 일정 부분 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미 국무장관이 직접 미국의 대만 정책이 그대로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미국 은행권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가상화폐 규제 체계 법안이 미국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며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미국 상원은행위원회는 현재 시간 14일 클래러리티 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을 공화당 의원 전원에 민주당 의원 2명의 찬성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상원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클래러티티 법은 가상화폐 토큰의 법적 성격을 증권상품 등으로 분류하고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인공지능 AI 기술이 전쟁 과정에서 비극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현재 시간 14일 로마의 한 대학 강연에서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레바논, 이란 등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쟁과 신기술 간의 관계가 비인간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 한때 오존 농도는 경기 지역이 매우 나쁨,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1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얼마나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송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 클럽하우스는 스승님들이 아니고 훌륭한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학생 피플로 준비해보았어요. 약간 뭔가 꽈죠. 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부터 각종 자격증 공부하는 분들, 수영, 노래교실, 라인댄스 수강생까지 모두 모두 모여주세요. 재미난 퀴즈와 신나는 노래, 푸짐한 선물까지 준비해놓고 있을게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소원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4: 열혈 강호 온라인.
5: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5: 열혈 강호 온라인.

0: 갈수록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요 에브리바디 쉐이크 유어 바디 우리 손트라 클럽하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 소리 질러 출장 밀어볼 방문 사이키 맞춤형 DJ 준비되어 있고요. 즐길 준비 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웰컴. 오늘은 학생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역시 배움에는 끝이 없다.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Let's get it. 이번 주에 온 문자 가운데서 학생, 수강생, 교실 등등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했고요.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우리 오늘 이 노래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주 우리 손트라 클럽하우스 오늘 주제랑 너무 잘 맞는데 윤신의 공부합시다 어떨까요?

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학생들과 학생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 학생들 관련된 사연들 쫙 뽑아서 왔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3268님께서 저는 동생이 강사로 있는 댄스 학원 수강생이에요. 처음엔 사람들이 강사의 동생이니 춤을 잘 출 거란 기대를 하고 저를 눈여겨봤대요. 결론은 완전 대실망했다는 후문이. 그래도 전 나름 만족해요. 동생에게 춤을 배우니 의욕이 더 뿜뿜합니다. 원래 이렇게 남매끼리, 형제끼리, 뭐 가족끼리 뭐 운전 같은 거 서로 뭐 가르치는 거 하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댄스는 괜찮나 봅니다. 우리 1932님께서 63세 만학도 토요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 중입니다. 돋보기 쓰고 하자니 눈도 아프고 머리도 찌끈찌끈하네요. 공부도 때가 있다는 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 나이에 정말 이렇게 도전하고 공부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저는 더 멋있어 보이네요. 다음은 또 0630님이신데요. 복지센터 노래교실 다니는데 우리 수강생 중 박서진 6촌 누님도 오십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요즘 노래 많이 늘었어요. 역시 그냥 한 가족에 뭔가 피가 섞여있나 봅니다. 노래까지 잘하시다니. 우리 2369님께서는 도서관에서 열공 중이네요. 나이 먹고 공부하려니 힘드네요. 인터넷 강의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를 풀면 처음 보는 문제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자격증 합격 꼭 하고 싶어요 했는데 오늘 사연까지 소개됐으니 아마 좋은 기운 전해질 겁니다. 2369님도 화이팅! 3024님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고성민이에요. 방학 동안 할머니랑 손틀어 매일 들었어요.

손태진 삼촌 농구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농구 교실 등록했어요. 농구 열심히 할 거예요 했는데 아우 너무 반가워요 반가워요. 초등학생 4학년이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혹시 저번에 경기 때 와주셨나요? 그러면 내가 막 그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손태진 삼촌 화이팅 이러면서 계속 외치는 어린 친구가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성민이었니? 다음은 우리 5031님께서 보내주셨는데 60대입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새내기 대학생이 됐어요. 지난 5월 9일에는 저희 학과 MT도 다녀왔답니다. 공부도 대학생활도 참 즐겁습니다. 이렇게 제2의 인생을 또 공부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오늘 사연 소개되면서 많은 분들의 그 뭐라 그랬지? 지금 도전할까 말까 하는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우리 1198님 노래교실 다닌 지 한 달 됐어요. 열심히 따라는 부르는데 음치 박치라 어렵네요. 그래도 분위기를 좋아해서 재밌어요. 노래를 못하니 제일 부러운 사람이 가수랍니다. 노래 잘 부르는 건 진짜 복인 것 같아요. 신청곡 이엘리야의 가슴은 알죠 들려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노래를 못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안 해봐서입니다. 여러분 그냥 도전이라도 한번 시도라도 먼저 해보면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늡니다.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따라 불러볼까요? 이엘리야의 가슴은 알죠.

방금 들은 노래 1198님의 신청곡 이엘리아의 가슴은 알죠였습니다. 오늘 손트라 클럽하우스 학생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선물을 팡팡팡 퍼드리는 퀴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두 모두 귀를 쫑긋 세워야 하는 시간이죠. 달팽이관 초집중 퀴즈 내 소리를 맞춰봐. 학창시절 필통에 연필 한 자루씩 들고 다니셨죠? 지금부터 연필로 쓱쓱 싹싹 무언가 쓰는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다음 중 선생님이라는 글씨를 쓰는 소리는 몇 번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연필로 뭔가를 쓰는 소리가 들릴 건데요. 거의 획을 들어야지 알 것 같은데 바로 첫 번째 보기 드립니다.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자, 그럼 2번이요. 어우, 귀가 뭔가 간지러워요. 자, 마지막 3번이요. 아이, 뭐, 이 사람은 일기를 쓰나요? 뭐지? 자, 글자 수, 아직도 안 끝났어. 선생님의 이름을 영어로 풀네임으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글자 수를 생각하며 소리를 들어보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다시 들어볼까요? 다음 보기 중 연필로 선생님이라는 글자를 쓴 소리는 몇 번일까요? 1번이요. 다음 2번이요. 마지막은 3번이요. 자, 3번은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끝낸다는 게 힌트가 될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지. 정답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통에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1번일지 2번일지 3번일지 얼른 보내주세요. 그리고 정답 맞히신 분들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이 노래 듣고 올까 하는데요. 장윤정의 목소리로 듣는 섬마을 선생님.

이미자의 사운마을 선생님, 오늘은 장윤정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내 소리를 맞춰봐 퀴즈. 연필로 필기하는 소리 중 선생님이라는 세 글자를 쓴 소리는 몇 번이었을까요? 보기 세 개 드렸었죠. 정답은 바로 딱 적당했던 2번이었습니다. 2번 다시 한번 선생님을 생각해보면서 써보면서 들어볼까요? 다른 건 몰라도 획을 막 이렇게 쓰다가 동그라미 그 이응을 그릴 때 싹 들어가는 게 들렸습니다.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았던 딱 중간길이었고요. 그러면 1번은 뭐였을까요? 이거 맞추는 분도 계셨을까요? 듣고만 해서는 무슨 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제일 짧았던 쌤이라고 쓰는 소리였고요. 그럼 3번은 왜 이렇게 길었어요? 뭐예요? 길다 길어.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무려 10글자를 쓰는 소리였습니다. 혹시 들리셨나요? 전혀 모르겠죠. 그래도 정답 맞추신 5분 뽑아서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참 이런 퀴즈가 있다니. 이거는 손수 우리 채은 PD가 직접 마이크를 딱 대가지고 본인이 연필로 하나하나 써가면서 녹음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퀴즈였답니다. 우리 이 노래 듣고 손트락 클럽하우스 4부 퀴즈로 돌아올게요. 강산의 공부에서 남주자.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함께하는 서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2: 여러분은 손체라 클럽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학생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4부에는 정말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죠. 첫 번째 라운드 10분께 선물 쏘는 시간 바로 손태진 퀴즈. 오늘 제가 오페라 아리아 여자의 마음 가사를 살짝 바꿔서 부를 겁니다. 자, 가사를 잘 듣고 정숙 씨,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정숙 씨가 오늘 하루에 몇 개 수업을 들었는지 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에 정숙 씨 너무너무 바빠요. 새벽에는 수영을, 점심에는 중국어, 캘리그라피 배우고 줌바 교실 갔다네. 역시 배움엔 끝이 없다. 좋습니다. 역시 금요일에 우리 정숙 씨 너무너무 바빠요. 갓생을 살고 있는 정숙 씨는 과연 오늘 하루 몇 개 수업을 들었을까요? 그 정답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이게 힌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 불렀다고요? 복지은, 이하린, 미스김, 빈예서가 부르는 황진이 듣고 올게요. 정답 보내주세요. 몇 명이라고?

복지은 이하린 미스김 비니에서의 황진이 듣고 왔습니다. 앞서서 퀴즈 드렸었죠. 가사 속에서 정숙 씨는 총 몇 개의 수업을 들었을까요? 정답은 수영, 중국어, 캘리그라피, 줌바까지 총 4개였습니다. 당첨자는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자, 이제는 여러분께서 퀴즈를 푸는 게 아니고 제가 퀴즈를 푸는 시간입니다. 제가 문제를 맞히면 총 10분께 상품을 드리고요. 만약 틀렸다 하면 오직 한 분에게만 선물이 돌아가는 시간이죠. 자, 그 동안에는 여러분들께서는 뭘 하면 되냐? 바로 저에게 응원 문자,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들,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냥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딱 추첨을 해서

0: 과거 문제가 쉬워서 황홀하다. 4번 국어 영역을 포기했다. 국어 영역 황무지.
1: 아 이거 진짜
2: 이야 이거 진짜 아닐 법한 거를 먼저 하나하나 좀 빼내야 될까. 이거 연필 원래 공부 못한 사람이 연필 끄적끄적 많이 하고 펜으로 뭔가 많이 쓰고. 자,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국어황. 왜 갑자기 이런 단어가. 자, 2번, 4번.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 국어 영역 황무지. 얘네들이 황무지라는 단어도 쓸까? 참 뭔가 이상한데. 국어 문제 황당하다. 야, 국어황. 야, 완전 황당. 오,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막 이런 거? 그냥 국어 문제가 황당하다가 왠지 끌릴 것 같아. 되게 단순하면서 그냥 어린애들끼리 그냥 얘기할 만한 그냥 장난? 간단하게 갈게요. 국어 문제가 황당해서 국어황. 저는 있는 단어인지도 모르겠어요. 2번 외치면서 저는 끝낼게요.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어떤 노래일까요? 코요테, 아, 디스코 왕. 코요테 디스코 왕이요? 아니고.

이웃의 디스코 왕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푸는 첫 번째 문제, 학생들이 많이 쓰는 입시 신조어 국어황은 무슨 뜻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진짜 처음 듣는 단어인데, 야, 보기를 네 개나 주다니. 이거 이제는 우리 제작진분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선물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자, 1번 국어를 황제급으로 잘하는 사람, 2번 국어 문제가 황당하다, 3번 국어 문제가 쉬워서 황홀하다, 4번 국어 영역을 포기했다, 국어 영역 황무지.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이거 입시를 앞두고 생긴 신조어라고 얘기했으니까 국어 문제가 황당하다, 야 완전 국어황, 저는 2번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맞는 것 같아. 저는 2번이라고 답했는데 정답이 맞나요? 아, 정답은 1번 국어 황제급으로 잘하는 사람. 이야, 국어 황분들 이 문제 답이 왜 3번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한대요. 아, 우리 국어황 계시나요? 이러면 국어를 진짜 너무 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마치 선생님에게 물어보듯, 네, 나 애들 사이에서 국어황이라 불렸는데 이번에 망했어, 이러면서 국어를 황제급으로. 와, 바로 처음에 내가 X친 1번이 그래서 이게 아예 가망이 없었구나. 나 다음부터 이렇게 그냥 섣불리 그냥 보기를 없애지 않도록 제가 꼭, 예, 다음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제가 틀리는 바람에 딱 한 분께 우선 커피 쿠폰 누적 올라갔고요. 청취자들의 선물이 걸려있는 두 번째 퀴즈 문제 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길어요? 여수에 사는 강춘자 할머니가 71살에 한글을 배운 뒤 시를 써서 전국 시화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한글을 모르던 시절에 대한 서러움과 아쉬움이 담긴 시입니다. 시 구절 중 뿅뿅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낭독하겠습니다. 무서운 손자 강춘자. 어릴 적 할머니 다리에 누워 옛날 얘기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는데 우리 손주가 오면 무서워 죽겠다. 말로 하는 이야기라면, 손으로 하는 음식이라면 손주 놈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으련만. 달려가 보듬어 안고 파도 손주 놈 손에 들린 이것이 무서워 부엌에서 나가질 못한다. 자,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동화책, 2번 받아쓰기 공책, 3번 일기장, 4번 손편지. 자, 과연 이 손주놈 손에 들린 게 뭘까요? 그리고 왜 이게 무서울까요? 자, 우리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이 문제를 알아야지. 한글을 모르던 시절에 대한 서러움과 아쉬움이 담긴 시라고 했거든요. 아, 내가 이걸 못해서 무서워서. 그래서 저는 왠지 우리 어린애들, 엄마, 아빠, 동화책 읽어주세요, 계속 읽어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웃긴 게 동화책을 읽어도 끝나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다시 읽어야 돼. 그것도 있는데 지금 이분이 한글을 잘 모른다 그러니 일기장, 손편지, 받아쓰기 공책, 이거는 손주가 써야 되는 거고 동화책은 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1번 동화책을 한번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 노래 듣는 동안 신청곡도 좋고 응원도 좋고 문자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어떤 노래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네요. 김동률, 아이유의 동화요.

0: 방금 들으신 노래 김동률 아이유의 동화였습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마치 뭔가 동화 속 한 장면으로 뛰어들어간 듯한 느낌인데, 자, 두 번째 문제, 강춘자 할머니의 시 무서운 손자에서는 한글을 배우기 전 손자가 가지고 온 이것이 무섭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동화책, 2번 받아쓰기 공책, 3번 일기장, 4번 편지. 저는 1번 동화책이라고 답했는데 정답이 맞죠? 이야, 드디어 오랜만에 맞은 듯한. 아우, 때로는 그거 있잖아요. 정답을 풀려면 그 정답은 문제 속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 오늘 아주 자신있게 1번 외치면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맞히면서 총 11분의 커피 쿠폰 챙겨드리면서 저는 광고로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0: 넘어.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트파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트파이.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주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한판 묻혀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8: 유동 골뱅이.
9: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핸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10: 오늘 선트라 클럽하우스 학생 얘기로 꽉꽉 채워봤습니다. 아, 괜히 제가 문제 하나 맞췄다고 오늘 신조어 국어황을 약간 좀 바꿔서 퀴즈황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자, 다음 주 클럽하우스는 금요일이 아닌 수요일에 오픈합니다. 5월 20일 수요일이요. 그런데 이 날이 세계인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클럽하우스 주제를 외국인 피플로 정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 외국인 사위, 외국인 친구 얘기, 외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 등등 다양한 사연 기다릴게요. 우리 끝곡으로 남궁선의 야간 학생 흐르고 있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쏘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아 됐고 선거용지나 내놔.
1: 6월 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택은 달라도 개표방송은 오직 MBC.
0: 역시 MBC. 오후 5시부터 7시 거침없는 시사 대한민국 라디오 청취율 압도적 1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1: 7시부터는 신뢰받는 언론인 시사 유튜브의 유재석 압도적 재미 매불쇼 최욱의 라이브룸
0: 6.3 지방선거 개표방송 최고의 라인업 권순표 최욱과 함께하세요.
1: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2: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1: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2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은 이란의 원유를 계속해서 구입하겠다는 입장을 자신에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현지 시간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동행한 자사의 앵커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중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많이 사고 있고 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고 이란에 군사 장비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자신에게 밝혔다고 전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0: 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배석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만 정책엔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제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정책과 관련해 여러 미 행정부에서 꽤 일관적이었고 지금도 일관적이라며 이같이 언급하고 우리의 관점에선 어떤 강제적 현상 변경도 양국에 나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대만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 변경 요구에 일정 부분 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미 국무장관이 직접 미국의 대만 정책이 그대로임을 확인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에서 오는 19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19일부터 1박 2일간 안동을 방문한다며 한일 양국은 처음으로 정상 간 상호 고향 방문을 실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정상은 오는 19일 화요일 소인수 및 확대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만찬을 진행하며 한일 관계 발전 방향과 민생 분야 협력,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치권이 제45회 스승의 날을 맞아 한 목소리로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교육 현장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재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스승의 날을 맞은 전국의 모든 선생님께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자부심과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선생님들의 숭고한 사명감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며 교실 안팎에서 교권이 보호받는 정상화된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약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미국 대사직의 공석률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14일 미국 외교관 노조인 미국 외교서비스협회 자료를 인용해 전체 195개 대사직 가운데 59%인 115곳이 공석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51개국 중 37개국에 미국 대사가 없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 대사직도 비어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정식 대사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 역시 1년 넘게 공석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미셸 스틸 후보자는 오는 20일 상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 한때 오존 농도는 경기 지역이 매우 나쁨, 그 밖에 대부분의 지역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1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예정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2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박준영
1: 박경진의
0: 부시마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갈이 박준영이에요.
1: 안녕하세요. 지니지니 영지니 박영진입니다.
0: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진짜 자주 했던 단골 멘트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떠든다. 떠드는

0: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야 지금 누가 떠드니?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지방방송 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나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고 나면 전교에서 너가만이 진도가 제일 느리다 정신 안 차릴래 에? 이 멘트를 꼭 하십니다. 진도를 빨리 빼겠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챙겨라 이런 뜻이지요.
0: 야자 때 불씨에 뒷문이 팍하고 열리면서 야 니네 떠드는 소리 복도까지 다 들려. 한장 뭐하는 거야? 떠드는 애도 안 잡아내? 야 솔직히 소고소고 떠들었는데 복도 끝까지 다 들리게 떠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뭘 복도 끝까지 들린다고. 선생님도 생각해보면 뻥을 친 거죠.
1: 예. 그리고 5교시 때 꼭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아이고 와이리 병든당 멘치로 꾸벅꾸벅 졸고 있노. 밥 먹고 나면 창문 열라 했나 안 했나. 아이고 이게 다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다. 창문 열어라 창문. 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요 그게 다 혈당 스파이크였습니다. 도시락 먹으면 졸린 게 당연합니다.
0: 어쩐지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졸렸구나.
1: 예.
0: 마지막으로 진짜 진짜 많이 했던 멘트. 오늘이 며칠이지? 15일? 자 15번 일어나. 83페이지 읽고 해석해. 그 뭐 안 왔어? 뒤에 그 뒷번호 25번, 35번, 45번 나와. 이거. 예.
1: 그렇게 번호대로도 가고, 그 뒤로도 가고.
0: 뒤에, 옆에, 대각선 옆에.
1: 아이고. 정말 점점 조여오죠.
0: 점점 심장이 콩닥콩닥.
1: 그렇게 열심히 랜덤으로도 문제를 풀러가면서, 자는 우리들 깨어가면서, 뭐라도 한자를 더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0: 선생님들 덕분에 이만큼 사람 구시라고 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이 노래로 출발하시죠. 롤로!
1: To serve with love.

0: 박준영 박영신의 2시 만세 5월 15일 스승의 날 룰루 to serve with love 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1: 또 스승의 날이라서 예.

0: 꼭 그런 겁니다만.
1: 예, 예.
0: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1: 뭐, 늘, 우리 선생님을 또 생각하고, 존경하고 그러지만 또 특히나 5월 15일.
0: 그렇지.
1: 예.
0: 근데 왜 뭐 스승의 날에만 선생님 생각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스승의 날이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아니라.
1: 그렇습니다.
0: 이런 생각도 또 해보면서, 아까 요, 그 자율학습 할 때, 뭐, 진짜 이거 뭐, 늘 웃긴 것 중에 하나 이거 있었어요.
1: 예.
0: 선생님 막 떠들어. 그 선생님 뒷문을 팍 열어더니. 왜 이렇게 떠들어! 뒷문까지 복도까지 다 들려, 진짜. 조용히 해! 애들이 다 조용하잖아요. 어. 뒷문을 딱 닫아. 그럼 다 가셔. 그런데 갑자기 앞문을 팍 열어. 이발은 조용하고.
1: 문이 똑같은 문이 앞뒤로 있는데, 헷갈려요. 앞문인지 뒷문인지 헷갈립니다.
0: 진짜 세상에서 제일 웃기잖아요, 그
1: 선생님들.
0: 이발은 조용하고.
1: 유머들이 많아요. 야, 너 왜 이렇게 떠들어? 그렇게 너 떠들 거면 저기 뒤에 가가지고, 응. 무릎 꿇고 손 두고 서 있어! 근데, 응. 선생님, 무릎 꿇고 어떻게 서 있나요?
0: 무릎 꿇고 손 들고 어떻게 서 있어? 진짜 웃기다.
1: 그렇습니다.
0: 아이고, 생각해보면은, 우리 막 되게 졸릴 때 있잖아요. 네. 막 힘들 때, 더울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교시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시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
1: 네.
0: 야, 그래도 선생님 지금 와서 이제 우리도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면
1: 그럼요.
0: 아, 그때 우리 선생님들 되게 힘들었겠다.
1: 고생하셨죠.
0: 근데도 저렇게 하나하나 열심히 하는 걸 보면은 야, 진짜.
1: 그게
0: 저희는 사명감이
1: 여섯 번까지 있었는데 1번부터 여섯 번까지 매일 어떻게 보면 매일 똑같은 거를
0: 똑같은 내용을 여섯 번
1: 여섯 번을 이렇게 또 판서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0: 예. 그렇죠. 근데 물론 정말 좀 땡땡이로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있었어요. 그런 느낌. 약간 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 학생들한테.
0: 약간 좀, 약간 좀, 흉하게 좀, 있었어요.
1: 예.
0: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예.
1: 어쨌든, 스승님 덕분에 또 이 자리까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0: 어떤 자리?
1: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0: 그러네. 예.
1: 그렇죠.
0: 감사합니다.
1: 자,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세차 싱크볼 세차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차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3: 밥알 찹쌀떡의 원조.
4: 100년 어떤
3: 첨가물 없이 건강한
4: 100년 어떤
3: 30년 전통
4: 100년 어떤
3: 떡 선물 세트는
4: 100년 어떤
3: 1588-5678
5: IS 동산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7: 한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9: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0: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11: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너 사연은 너?
1: 사연은 무조건 예스.
0: 라디오는 마다.
1: 사연이다. 코너 제목처럼 여러분의 사연으로 굴러갑니다. 이 시간 주중에 여러분들의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0: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푸드 컨테이너 보내드립니다.
1: 최은숙님 사연부터 갑니다. 준영씨, 영진씨, 저는요 배달비를 내면서 굳이 커피를 배달해 마시는 게 이해가 안 되고,
0: 네?
1: 집에 있는 커피를 타 마시면 되지 굳이 그걸 왜 배달을 시켜?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집에 있는 아들들이 매일 그렇게 커피를 배달시켜 먹어요.
0: 아하.
1: 제가 알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됐다고 합니다. 덕분에 뭐 저도 옆에서 다른 음료수 얻어 마십니다만 맛있는 메뉴가 많더라고요.
0: 장점들이 있어요.
1: 집에서는 만들어 먹을 수 없는 뭐가 있죠. 뭐 진짜 특별한 소다만 뭐 이렇게 슬러시 같은 거 뭐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없잖아요.
0: 네. 물론 이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직접 뭐 해서 드시는 것도 맛있지만 사실은 이게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고 남이 타주는 커피가 또 맛있고 아니 뭐 남이 뭘 해주면 좋잖아요. 남이 계획 세워주면 그게 또 좋고 이런 거 한번 또 맛들리면 또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1: 아, 요즘은 좀 약간 그런 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우리 예전에 이 쟁반에 네. 하나의 동결 건조 커피.
0: 네.
1: 예? 네? 네. 아니면 예? 네? 네. 두 개가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0: 네.
1: 그리고 하나는 흘리마. 하나는 설탕. 이렇게 있었어요. 네.
0: 있었어요.
1: 그래도 그게 쟁반에 한 세트였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타 먹다가 뭐 둘둘 삼인 삼삼삼이건 타 먹다가 어느 날 더운 날
0: 네.
1: 이만한 그 대접에.
0: 예. 네.
1: 한 다섯 개 넣고 설탕도 한 열 개 넣고 그래서 진하게 타서 진하게 이만큼 타서. 얼음 넣고 그거를 냉장실에다 넣어놓고
0: 시원하게
1: 야 그거를
0: 밥그릇으로 그냥 막
1: 벌컥벌컥 아 달고 야 진짜 벌써 혈당 올라가는
0: 당 생각들이. 충전 당 충전하는 거죠.
1: 세상에서 제일 맛있죠. 그거 뭔지 알죠? 그렇게 해서 먹은 적
0: 그거 또한 남이 타주면 맛있죠.
1: 아
0: 남이 타주면 맛있어요.
1: 아, 내가 타 먹어도 괜찮은데. 요즘은 그게 없어.
0: 타서 그런, 드시면 되죠.
1: 그런 낭만이 없어. 응? 진짜 그게 없잖아요. 요즘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없잖아 낭만이. 좀.
0: 또 이제 찾아보면은 그렇게 또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1: 아 진짜.
0: 뭐 집에서 그렇게 해서 드시죠 왜.
1: 근데 요즘은 설탕이 무서워서 못 먹겠어.
0: 예.
1: 그렇게 먹으면 막 신날 것 같은데 신진 대사율이 좀 옛날보다 낮아져서
0: 그런지. 건강을 챙기셔야죠.
1: 예.
0: 은숙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푸드 컨테이너 보내드리고 노래도 한 곡 듣겠습니다.
1: 에픽하이
0: 커피.

0: 에픽하이의 커피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또 만나볼게요. 우리
1: 3385님, 영진씨, 준영씨. 아내랑 싸워서 서로 자존심을 세우며 3주 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며칠 전에 드디어 첫 대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빵순이인데 제가 빵을 5만원어치 사왔거든요. 아이고. 빵집에 있는 빵을 다 가져왔다고 봐야죠. 아이고. 그렇게 빵으로 풀렸어요, 우리 사이는. 저 잘한 거 맞죠?
0: 아이, 잘하셨죠. 어떻게든 풀리면 좋죠.
1: 근데 그거를 네. 왜 3주까지 방치하셨네요? 이런 거가 이제 또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진짜 네. 포인트.
0: 네. 왜, 뭐 어떤 부분이요?
1: 3주. 다음날 샀어요, 이제 빵을. 만약 그날 싸웠어. 나도 내 감정이 추스러지지가 않아. 그럼 오케이. 하루 버티고 그 다음날 빵을 샀어야죠. 3주 동안.
0: 그 정도로 서로 이제 안 밀리고 싶었던 거지. 여기서 내가 이틀만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면 또 내가 지는 거니까.
1: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어떤 김지혜 씨 아시는 지인의 부부가 있는데 네? 거기는 한번 싸우면 3개월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되는 거예요.
0: 뭐 그럴 수 있 응? 있나요? 예.
1: 그래서, 야, 3개월 동안 말
0: 안 3개월은 좀 길긴 하네요.
1: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말 안 하다 버릇하면 더 점점 말 안 하면 이게 스스로 편안함을 느낀 겁니다.
0: 야, 어쨌든 잘 풀으셨어요.
1: 거기에 예. 익숙해지면서 좀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0: 서로 부부는 누가 이기든 지는 게임이거든요. 너무 각 세우지 마시고 예, 잘 푸세요.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이기든 지는 게임이 어딨어요?
0: 누가 이기든 지는 거죠.
1: 에이, 그냥 다 남편이 지는 게임이야. 무슨 소리야.
0: 아니죠. 또 아내분이도 지는
1: 경우도 있나?
0: 있죠. 예,
1: 박윤 씨 약간 그런 스타일이구나.
0: 너무 이기려고 하는
1: 아내를 이기는 스타일이야.
0: 제가 아내를 이긴다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든 지는 게임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1: 사연 소개되신 두 분께 푸드 컨테이너를 보내드리면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0: 솔리드가 부릅니다. 이제 그만 화 풀어요.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2: 들으러 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두 통, 호적등본, 등록별 과세 현황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3: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 라디오는 세연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758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영진 씨랑 동갑인 서울 어린이에요. 아버지가 늘 금융사고를 치셔서 삼남매, 할머니, 엄마, 아빠,

0: 총 여섯 식구가 방 두 칸에서 살았는데요. 큰 방은 할머니, 언니, 오빠 그리고 저까지 넷이서 썼어요. 엄마가 2층 침대를 저희 방에 넣어주셨는데요. 2층 침대는 언니랑 오빠가 쓰고 저는요 좀 부러워하면서 바닥에서 잤는데요. 2층 침대에 사는 오빠가 껌 씹다가 뱉으면 바닥에 있는 제 머리에 붙는 거 아니냐면서 장난치더니 진짜 뱉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 머리카락도 좀 잘라내고 그랬네요.
1: 아이고야.
0: 그때 정말 2층 침대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2: 야, 이런 사연이 있으셨구나.
1: 2층 침대 못 쓰는 것도 바닥에서 자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 오빠는 머리에 껌이나 뱉고. 어우, 서러워.
0: 잘 붙어요. 또 그때 껌이.
1: 잘 붙습니다. 생각해보면 살다 보면 아. 머리에 껌 한 번씩은 다 붙었을 거예요.
0: 다 붙죠.
1: 그래서 다 가위로 한 번씩은 다 자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고 어렸을 때 왜 이렇게 껌을 씹은 거야?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껌이 싸고 그리고 오래 저작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때 왜 머리에 잘 붙었냐면 그때는 껌을 지금은 껌을 그냥 버리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1: 아이 우리 지금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에? 우리 더 위가 붙여놨지. 우리 에이 내가 서울에
0: 아니야. 저는 물에도 넣어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냉장고가 생기면서부터는 냉동실에 그러면 그걸 다시 씹으면
1: 시원해
0: 시원하면서 딱딱하면서 내가 씹으면서 이게 물컹물렁물렁해지죠.
1: 아 그러면서 시원함을 느끼면서 아, 향을 약간 느끼고
0: 껌을 저는 한 최장 기간 한 6일 정도 놔뒀다가 씹었던 기억이
1: 진짜로?
0: 아 그럼요. 와. 껌을 왜 버립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어디 붙여놨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굴러다니다가 머리에 붙고. 오. 옷에 붙고 하는 경우가 있죠.
1: 예전에 그 껌이 보통 소매 가격이 저 어렸을 때 100원이었는데 와. 그때 7개 들어있었으니까.
0: 아, 많이 들었죠.
1: 근데 50원짜리 그 만화 풍선 껌은 아. 4개인가 5개 들어있고 만화책이 있었어요.
0: 그러니까. 만화 네. 있었죠.
1: 하여튼 야, 아.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근데 그렇게 껌을 6일이나 심었다고요? 아 이게 너무
0: 그게 이제 고무잖아. 고무
1: 고무지.
0: 응, 고무니까.
1: 원래 그 뒤에 읽어보면 고무라고 안 써있고 껌 베이스라고 써있어요.
0: 껌 베이스.
1: 껌 베이스. 그래서 아, 이 껌 베이스가 고무구나. 길창덕 화백의 만복인가 제동인가 그 만화에 이런 만화가 있었다니까. 네, 한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누나 난 누나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 껌 해줘. 진짜 그 만화에 그때 있었던 내가 읽은 장면이었거든. 누나가 너한테 껌을 해줄 순 없잖아. 난 누나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껌 좀 만들어줘. 껌을 해줄 순 없고 그냥 과자를 사줄게. 그래서
0: 과자를 이렇게 얻어먹는 거지.
1: 이랬던 만화가 있어.
0: 야, 그게 뭐 그걸 그렇게 상세하게 세세하게 기억을 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네?
1: 아니 진짜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도 이런 야 이걸 나도 그래서 우리 누나한테 한번 해볼까 그 생각에
0: 정말 대단한 기억력입니다.
1: 예, 예.
0: 혹시 어제 우리 게스트 누가 온지는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1: 어제 누가 왔었어요?
0: 수십 년 전 거는 이렇게 세세하게 기억하지만 우리 가족분들은 잘 기억해. 예예. 예. 자, 뭐 뭐라도 기억하시면 좋은 거죠.
1: 어제 누가? 어제
0: 이상훈.
1: 어제 이상훈이 갔어.
0: 이상훈 씨. 네. 자, 우리 7587님에게 푸드 컨테이너 보내드리고요.
1: 아, 대경 씨는 화요일에 왔지. 아, 나 진짜 뭐야. 밖에 뭐야. 밖에 사람. 밖에도 다 헷갈리고 있어. 아, 나 진짜.
0: 누가 보면 오늘 수요일인 줄 알겠네.
1: 에이, 자, 그런 분들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은 앉지 말고 서세요. 서지원.
0: 그때가 좋았어. 듣고 올게요.

0: 네, 서지현 씨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에이, 네. 그리운 목소리 우리 그러네요. 서지현 씨. 목소리로 노래 듣고 왔고요. 계속 만나볼게요. 329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랑 엄마는 가죽공장에서 일하는 모녀입니다. 엄마는 30년 차, 저는 10년 차예요. 퇴근 시간이 마음대로라 좋긴 한데요. 또 물량이 많을 때는 정식 퇴근이 힘들답니다. 올해가 엄마 칠순이셨어요. 엄마 덕분에 저도 힘내서 계속 같이 일하는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합니다.
1: 아이고,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네.
0: 예.
1: 30년 차, 10년 차.
0: 그렇습니다. 예,
1: 가족. 엄마가 그래서. 또 선배이신 거네.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1년째 신입 때는 엄마한테 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엄마가 소개시켜줬겠지. 야, 일로 와서 이거 해라. 좋다. 이렇게 했겠지.
0: 이렇게 이제 가족끼리 뭔가를 이제 운영하거나 뭐 가족한테 배울 때. 집에서랑은 좀 더 이렇게 또 달라야 되잖아요.
1: 그렇지. 네. 뭔가 좀 체계가 있어야 되고 또 약간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서로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되는데.
0: 그럼요.
1: 그게 또 쉽진 않죠.
0: 그러니까요. 지금은 또 사이좋게 이렇게 두 분 다 이제 베테랑이 되셔서 함께
1: 저희도 이제 개그맨 부부니까 무슨 같이 뭘 할 때 아이디어를 낼 수 있잖아요.
0: 조금 안 맞을 때 있을 때
1: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저보고 안 웃긴다고 그래가지고.
0: 아이, 웃긴 걸 내면 되잖아요. 또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하니까. 그때는.
1: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씨 씨가 그래서 하여튼, 야. 하여튼, 우리도 같이 일하는 건 똑같잖아, 지금.
0: 아, 그럼요.
1: 같이 그럼요. 일하는 거잖아.
0: 뭔가 배우고 할 때.
1: 그러면 약간 공적이 되긴 해요.
0: 그럼죠.
1: 3764님, 아내랑 커플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힘들어서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하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고, 좋더라고요. 네. 형제처럼 지내던 아내와 요가를 함께하니
0: 무슨
1: 매드 형제처럼 지내던 아내는 뭐야? 다들 읽어드립니다. 네. 형제처럼 지내던 아내와 요가를 함께하니 아내가 너무 예뻐 보입니다. 하트 뿅뿅. 같이 얘기하는 시간도 많아져서 부부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어머나. 앞으로도 커플 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도 커플 요가를 추천해 주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하셨습니다.
0: 네. 제가 이게 친구

0: 친구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신다고 해서 실행에 옮기는 친구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1: 근데 이제 커플 요가를 하려면은 김재 씨도 요가를 하는데 그 커플 요가를 하자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리고 또 하자 그러면 또 제가 거기 가서 저도 좀 안 할 것 같긴 한데.
0: 저도 만약에 이렇게 누가 추천해주면 처음에는 어? 뭐, 응? 하면서 안 할 것 같아. 근데 3764님은 직접 경험을 해봐서 좋다라는 이게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1: 네, 우리는 사실은 그 요가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0: 몸이.
1: 왜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 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 달심을 보고 자라가지고.
0: 그 오락실을 그 오락 게임 얘기는 갑자기
1: 예. 아니 그러니까 약간 요가를 한다 그럼 난 달심밖에 생각이 안 나.
0: 파이어가 나올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약간
0: 근데 요가 하면은 진짜 이 뭐 스트레칭도 스트레칭이지만 또 이제 뭔가 마음도 좀 이렇게 뭐 좀 편안해지고 이런 요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명상도 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이제
1: 그러니까 그 명상을 하려고 눈을 딱 감고 뭐 이렇게 늘리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그렇게 요가 파이어
0: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가면 안 되고
1: 이런 거.
0: 예, 일단은 뭐 예, 좋다고 하니까 3764님이 혹시나 우리 부부관계가 조금은 소원하다 조금 다시 부부관계를 되돌리고 싶다 하시면 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 형제처럼 지내면 안 돼요. 예. 애인처럼 지내세요.
0: 예.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푸드 컨테이너 보내드리면서
1: 깜짝 퀴즈를 내드립니다.
0: 자, 땡땡땡은요. 네 글자예요. 땡땡땡땡은 8단계라는 뜻입니다. 현대 요가의 뿌리가 되는 수련 체계 중 하나인데요. 땡땡땡땡은요. 단계별로 동작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정해진 자세를 반복해 수련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땡땡땡땡은요. 강도 있는 움직임과 꾸준한 흐름, 집중력을 상승시키는 요가로 체력과 지구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8가지의 길을 뜻하는 요 네 글자. 요 네 글자는 무엇일까요?
1: 이게 요가의 용어인 건가요?
0: 그런가 봐요.
1: 그러니까 그 저도 이제 이 얘기는 들어보긴 했는데 네. 이 말은 보기 드립니다. 1번 아시탕카 아시당가 아시탕가 2번 무엇이당가 두 개밖에 없어요. 골라보세요. 1번 아시탕가 2번 무엇이당가
0: 자, 조금 더 요가스러운 단어가 있는데요.
1: 여기 와서 그러는데 무엇이당가
0: 정답 아유, 아시는 분들은요. 샵 8001번 짧은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저희 다섯 분 뽑아서 모둠 순대 세트 보내드릴 거니까요.
1: 두 개 중에 하나만 맞추시면 돼. 뭐가 요가 용어 같으세요?
0: 정답을 아시당가
1: 무엇이당가
0: 보내주셔요.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0: 바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3: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4: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발엑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5: 모든 인체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6: 성원 에드피아. 국민인세 성원 에드피아.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절세의 왕 절정.
1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12: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도시만세 라디오는 사연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깜짝 퀴즈 내드렸습니다. 요가 수행법의 의미를 뜻하는 8단계 요가 수행법을 뜻하는 요 네 글자 정답은 1번 아슈탕가였습니다.
2: 아슈탕가.
1: 예.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 저희가 도시만세 홈페이지 선물방에 올려놓을게요. 확인해 주시고요.
2: 네. 그럼 이게 태권도의 태극일장과 비슷한 건가? 그런 느낌일까요?
1: 저도 뭐 정확하게 요가를 몰라서.
2: 혹시 밖에 요가 하시는 분 뭐 하세요? 다 딴 데 보시네요.
1: 뭐 여러 수행법 중에 하나이겠죠.
2: 자, 라디오는 사연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합니다. 8770님.
1: 얼마 전에 엄마를 모시고 보청기를 해드리러 종로에 다녀왔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갈치조림도 사드리고요. 커피도 사드렸네요.
2: 잘했네.
1: 제대로 효도한 거 맞죠?
2: 제대로 효도했네.
1: 그럼요.
2: 에이. 이게 같이 다니는 것 자체가
1: 그럼요.
2: 거죠?
1: 그거예요. 포인트는.
2: 모시고 다니는 것 자체가 효도예요.
1: 같이 아유. 어딘가를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효도인 거죠.
2: 사드리고 갈치조림도 사드리고
1: 얼마나 좋을까요? 네. 참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글들 이런 또 어디 영상들 이런 거 보면 제가 이제 할머니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할머니가 예전에 시장 갈 때 같이 따라서 못 간 게 너무 좀 한이 되더라고.
2: 같이 가자 그러면 싫어가지고
1: 어렸을 때 꼬맹이 때 아가 난 올 거야 왜 시장 가. 그때 한 번에 같이
2: 더 따라갈 걸.
1: 네, 한 번에 더 같이 갈 걸. 네, 그런 또 생각이 냅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8770님.
2: 뭐 사준다 그랬으면 따라갔을 텐데.
1: 그럴 수도 있죠. 네.
2: 우리 8770님께 푸드 컨테이너 보내드리고, 네, JS의 종로에서 노래 준비했고요.
1: 저희 잠시 후에 우리 김종근 교수님과 함께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안동의 미스 건강 노래교실이 5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안동병원 13층 컨벤션 홀에서 열립니다. 초대 가수 남승민, 강사 신동과 함께 남승민의 바보 같은 사람 세 글자 등을 불러봅니다. 입장권은 당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입장료는 전액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되며 당일 참가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안동의 미스 건강노래교실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3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고향 안동을 찾아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아뵙고 동창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동의 한 음식점에서 삼계초등학교 6학년 시절 담임이었던 박병기 선생님을 모시고 10여 명의 동창과 함께 스승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지난 1975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려던 이 대통령을 위해 직접 부모님을 찾아가 설득하는 등 이 대통령을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성으로 이동해 대구 경북 신공항 예정 부지를 둘러본 이 대통령은 군위로 이동해 모내기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의 전직 진보교육감 6명이 이용기 경북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광노현,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6인은 공동 지지 선언문을 통해 이용기 후보의 공약은 전직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해온 정책 방향을 계승해 공교육 책임 강화와 무상교육의 헌법 가치를 실현할 공약을 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용기 후보는 지난 12월 경북지역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경북교육희망 2026 경선을 통해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0: 권정생 선생 귀천 19주기 추모 행사가 오는 일요일 안동시 일직면 권정생 동화나라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강아지똥과 몽실언니 등을 집필한 권정생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추모식과 함께 신간 도서 헌정, 살풀이와 가야금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이어지는 제17회 권정생 문학상 시상식에서는 김선정 작가의 소설 물 없는 수영장에 대한 시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육상 단거리 유망주 나마디 조엘진을 비롯해 예천군청 육상 선수들이 맹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마디 조엘진은 지난 12일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육상 경기 선수권 남자 100m 결선에서 한국 기록에 단 0.02초 뒤진 10초 09로 우승을 차지했고 200m 준결선에서도 1위로 통과했습니다. 같은 예천군청 소속인 남자 창던지기 남태풍은 78.51m를 던져 1위에 올랐고 남자 장대 높이 뛰기 윤대욱은 4.8m를 넘어서며 3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북협회장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가 오늘 문경에서 개막해 17일까지 사흘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안동 현재 기온 29도, 습도 29%입니다. 안동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한국마새 회장 우희정입니다. 말의 체온은 사람보다 높고 말의 심장은 사람보다 훨씬 커서 아주 천천히 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따뜻한 몸에 기대는 순간 조금씩 호흡을 가다듬게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동이 말과 교감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안정이 관찰되었죠. 수의사였던 제가 본 말과 사람이 나누는 깊은 교감이었습니다. 사람이 주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동물들에게 우리는 더 큰 사랑으로 화답해줘야 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생활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김종곤 교수님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0545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준영 영진씨한테도 참된 인생의 스승님이 되어주세요. 특히 준영씨한테 스승이 되어주세요.

0: 자, 또 스승님 모셔봅니다.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과 김종근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머리부터 발끝까지
2: 반갑습니다.
0: 예. 아, 우리 0545님의 말씀처럼 참된 스승님이신데 네. 준영 씨한테
2: 준영 씨하고 영재 씨는 저하고 이렇게 방송에서만 동료죠. 무슨 스승이시죠.
3: 세 명이 길을 걷다 보면 그중에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자가 얘기했네. 그래요.
2: 논어 나오는 구절. 삼인행에 필요하사라고 있어.
3: 그렇습니다.
0: 중요한 건
3: 유붕이 자원 방래하니 그 또한 부력 열호한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게 한문에도 조예가 있고 배워야
0: 된다. 조예가
2: 되니까.
0: 있는데
3: 천지 현황이니 우주 홍황 아니겠습니까?
2: 이제 자꾸 밑은 드러나요.
0: 다 드러났습니다.
2: 그만.
0: 다 드러났어요.
3: 그래서 항상 예. 일신 우유신 하겠습니다.
0: 중요한 거는 네. 셋이 길을 걷다 온 스승인데 저희 셋이 길을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2: 그냥
0: 따로 다닙니다.
3: 네. 저희 자, 마음속의 스승님 우리 네. 김종근 교수님과 마스. 함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 맞습니다.
0: 네. 네. 네. 네. 오늘 어떻게 뭐 스승의 날인데 뭐 이벤트 같은 게 없습니까?
2: 네. 어제 네. 우리 대학원생들이 꽃을 꽂아주고 해서 좀 쑥스러웠습니다.
0: 아, 그래도 예.
3: 제가 준비한 카네이션을 여기다.
2: 아니야. 그
0: 카네이션
2: 대본을 너무, 그렇게 접으면 어떡해.
0: 근데 또 대본을 접으니까 너무 흰 국화처럼 나옵니다. 너무 흰 국화처럼.
3: 미안합니다.
0: 흰 국화 같잖아요. 아, 예. 자, 오늘 스승님.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2: 네. 청취자 게시판에 전남 화순에 아주 금오산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아주 불교 관련된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아니 저기 신의담이 올라와서 예. 그걸 소개해 보겠습니다.
0: 금오산. 예. 저 구미 쪽에 금오산이 있네요.
2: 금오산이
0: 곳곳에 있나요?
3: 여러 개인데.
2: 세금장께 그 금에 금빛 나는 자라오자 그 오가 자라오자예요. 금오신화도 자 경주 남산도 지금 우리가 남쪽에서 남산 이렇게 하지만 원래 금오산 금오신화가 거기서 쓰여졌거든요.
3: 그럼 그게 까마귀 오자가 아니에요?
2: 자라오.
3: 자라오.
2: 자라.
3: 거북이 말고 자라.
2: 거북이 자라. 그 자라오자예요.
0: 제 아내도 참 좋아하는데.
2: 예. 뭘?
0: 자, 한국인의 전설.
2: 아 자라고.
0: 예. 예. 한국에서 여러분들 전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택되시면 좋은 선물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면
3: 전설의 보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첫 번째 전설은 바로
3: 불승 도안과 응일의 사랑이 깃든 유마사 전설.
4: 옛날 때는 백제 무왕 시절이었습니다. 아 중국 요동 지역의 태수였던 유마운이라는 사람은 자 지금으로 치면 아주 높은 관리였는데요. 아 이 유마운은 무력이 상당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아이 죽이면서까지 재물을 모았는데 그런 유마운을 보며 가장 괴로워하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딸 보안이었습니다.
5: 아버지, 제발 착착 좀 하세요. 아이, 그 남이 버린 거 그만 좀 주워오시고요. 저기 백성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찌 그리도 재물을 탐내십니까?
6: 허허, 모르는 소리. 세상은 원래 강한 자가 갖는 법이다.
5: 허나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재물은 없사옵니다. 아버지가 모은 재물은 복이 아니라 나중에 업보로 되돌아올 겁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정말. 아우 진짜.
6: 어? 너 어떻게 아빠한테 그... 너 내가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벌어먹인 거야. 같이 먹어놓고.
5: 아유.
6: 하여튼 좀 하여튼 알았어. 내가 좀 잘 생각해볼게. 응?
4: 딸의 간절한 청에 유마은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고
6: 흔들리는데 이거
4: 결국 그는 평생 모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6: 이거 와서 좀 가져가시오.
4: 고맙습니다. 떠나는데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화순 모우산 아래 깊은 산속 거기에 절을 하나 세우니 그 절이 바로 유마사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절에서 함께 지내던 유마은의 불제자 응일이 있었는데 이 응일이 딸 보안을 남몰래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7: 여기 보안능자 저 응일이에요. 보안능자의 마음을 그 마음의 보안장치를 풀고 싶어요.
8: 어머나
7: 보안능자 내 마음을 받아줄 순 없나요?
8: 아니 이게 무슨 갑자기 아재 개그를 아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응일 스님.
7: 저기 종교를 떠나서

0: 한 사내로서 낭자를 연모하니까 까불지 말고 좀 나한테 좀.
1: 어머나, 이걸 보세요, 스님. 개월 전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야 돼. 물이 잠깐, 예. 아무튼, 채월 천 맑은 물 위에 떠있는 저 둥근 달. 저 달을 채로 건져 대신다면, 그때 그러면 제가 혼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죠.
0: 네? 아니, 시도만 시작한 건데, 거절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무슨 달을 해서, 물에서 아니, 달을 건져.
1: 달을 건져 와, 일단.
2: 아, 보안낭자가 한 말은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달에 비치, 물에 비친 달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0: 어떡하지? 물 속에 비친 저 달을, 어떻게 해야 건질 수 있는 걸까? 방법이 떠오르진 않는다.
2: 은일은 밤마다 물가로 나가서 차를 들고, 물 속에 달을 건져보려고 애를 썼지만, 달은 잡히지 않았고, 물결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습을 바라보던 보안낭자는 큰 고민에 빠집니다.
1: 아유, 정말 그냥 표지백으로 물을 담아 퍼올리면 되는 것을. 아유, 안 되겠다. 이대로 두었다간 응일 스님께서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 아유.
2: 아, 그리하여 보아는 그 길로 연꽃으로 변해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1: 나는 갑니다. 부디 수행에 정진하시오. 스님이 뜻이 없어서 서서
0: 낭자, 보안 낭자 안돼, 안돼, 보안 낭자.
2: 아, 그제서야 응일은 보안을 연인이 아닌 도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뒤로 다시 수행에 증진하며 평생 불도를 닦았다는 불승 보안과 응일 낭자의
1: 응일 낭자
2: 불승 응일과 보안 낭자의 사랑이 깃든 묘마사 전설이었습니다.
3: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5: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8: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감.

0: 한얼 사이언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TBX.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안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에어컨.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아니, 이 선물을 주신다고?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국내 생산 브랜드 아름순에서 남녀 성인용 기저귀.
1: 이 선물을 주신다고요? 정말 센스 있습니다. 센스 있어요.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2: 5월은 가정의 달. 어, 부모님 보고 싶다.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변기 의자.
1: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선물. 순대명 가정원 식품에서 옛맛 시골 아줌의 모듬 순대.
2: 곰짱마, 곰팡이는 잡혔어. 곰팡이 긴급체포. 아스토니쉬에서 곰팡이 클리너.
1: 여기 좀 촉촉하게요. 탈모케어의 첫걸음 리셀브에서 헤어토닉.
2: 나는 그 용기가 없어. 용기를 내. 용기 있는 자가 이 선물을 가져가는 거야. 토마스풀에서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1: 용기를 내서 맛있게 먹어봐요. 대전 선화도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2: 아, 구두. 아, 나도 구두 필요한데 나 구두 잃어버렸는데. 댄디 컬렉션 미션에서 구두 상품권.
1: 텀블러 텀블러. 구찌발 정말 기쁘고에서 텀블러 세트.
2: 아, 최고가 상품 여기 있었구나. 가위가리 박주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우리 5월에도 건강하게. 구찌파전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2: 날이 너무 좋아서 나들이 가는데 꼭 안전운전하세요.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3: 이 이야기 유마사 전설인데 아주 로맨틱하고 뭔가 좀 환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이 뒤에 후일담이 또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응일스님이 불도를 연마해가지고 닦아가지고서 아주 큰 스님이 되니까 불자 신도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거기 큰 계곡이 있어서 물을 건너기가 힘들어. 그래서 멀리 떠났던 이 보안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큰 돌을 가지고서 돌다리를 만들어줬어. 그래서 화순에는 이 골짜기를 보고서 유마동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마사가 있는 유마동천 보안교 그 다리가 보안이냐.
2: 아, 보안낭자.
3: 그래, 보안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다고 후일담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보안낭자가 아버지가 유마운이라는 사람이 아주 폭력적이고 재물을 물욕에 너무 눈이 멀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했던 요동태수였잖아요. 그 사람도 계도했고. 또 욕정에 눈이 멀어가지고서 사랑을 구해야 하는 그 불법을 포기한 응일스님을 또 계도했고 이런 거 보고 마지막에 또 돌다리를 놔주고 이런 걸 보면 그냥 인간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사람
4: 보살인가?
2: 신적인 존재군요.
3: 관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관음보살은 원래 33가지, 33가지의 모습으로 몸을 바꿀 수 있어요. 형상이. 그런데 이제 우리 고려시대 때 한번 보신 적이 있나? 우리 지금 보물로 되어 있는데 고려시대 때 수월관음도라고 하는 이 관세음보살이 아주 자비로운 얼굴로 눈을 내리깔고 밑에 있는 물을 이렇게 연못을 바라보는 연못의 달빛을 바라보는 관음도가 따로 있거든요. 그 형상이 떠올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응일스님이 이렇게 마음을 못 잡지 못하고 불법에 정진하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화신으로서 보안이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교과서에 어렸을 때 국어 교과서에 읽을 때 독일 민담인데 아이 그 공주가 병이 들어서 하늘에 있는 소원이 아빠한테 왕인 아빠한테다가 하늘에 있는 저 달을 따다달라고 하잖아.
4: 달을 따다달라고.
3: 그래서 임금이 저 달을 어떻게 따오냐고 막 이야기 고민하잖아.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면 공주님한테 그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손톱만하게 이렇게 금빛 나는 게 달이잖아. 그래서 금목걸이를 해줬더니 공주가 공주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4: 금이었다는 얘기인가?
3: 재월천. 달을 건질 수 있는 냇가에 재월천에서 달을 건지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표주박에 물 한 바가지를 뜨면 그 표주박에 또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포대에 가면 뭐 달이 몇 개가 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달이라는 거는 비추는 데 따라서 다 달이 있는 건데 이 이제 응일스님이 그걸 깨우치지 못하니까 아이 저래 갖고는 거기에만 계속 집착을 하고 매달리니까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4: 나도 맞추겠는데 이거는.
3: 그러니까 응일스님.

0: 저기 항아리를 탁 물에다가 던져서 나 항아리에 물을 채웠듯이 내 마음속에 너희를 채운 거야.
1: 오, 소문도 빠를 줄 알고.
2: 또 뭐 철학적이네요.
1: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금세 또 득도를 했네. 네.
0: 이거 영화 닮아야 놀자에 나오는 거잖아요. 김인문 선생님이. 네. 그래서 너희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듯이 내 마음속에 너희를 채운 거야.
1: 어,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
2: 닮아야 놀자까지 갔어요.
0: 네네.
2: 자, 첫 번째 전설을 만나고 왔고요. 이제 두 번째 전설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3: 처내고와 남편의 근본을 찾아준 아내의 전설! 슬슬.
1: 아, 예, 날 옛날. 아,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명 풍암리. 아, 예성산 아래 서시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 이 집안은 재산도 많았지만, 아, 주인의 인심도 워낙 좋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기로 소문이 난 집이었는데요. 아, 그러던 어느 날, 부모를 잃고 떠돌던 한 어린아이가 서시집을 찾아옵니다.
4: 소자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싸웁니다.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5: 굶은 얼굴은 아이고. 아닌데 어쨌거나 아이고, 그래 그래 참. 아유 그 가엽기도 하지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그나저나 저기 뭐 어디서 살다 왔는고?
4: 제 고향은 안동. 저는 안동 김씨입니다.
5: 그렇구나. 그 지낼 곳이 없으면은 우리 집에서 지내거라.
4: 아, 진짜요?
5: 뭐 집안일이라도 좀 거들면 되지 뭐.
4: 진짜요?
5: 그래 그래.
1: 아유, 아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아이는 어른이 되었고 아 서부잣집의 집안일을 성실히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아 그러더라 어느 날.
5: 보자 우리 안동 김씨 준영이 장가를 보낼 때가 되었는데 말이야. 임자 당신 생각은 어떻소?
1: 아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아이 부모 형제 하나 없는 처지인데 이 어디 혼처 구하기가 어디 쉽겠어요? 아이고 참.
5: 뭐 그야 우리 친척이라 하면 되지 않겠소? 아이고 뭐 오랜 세월 함께 지냈으니 아이 뭐 가족이나 매 한 가지지 뭐.
1: 아이고 뭐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그리하여 서부자는 얌전하고 착한 교수를 골라서 김 씨와 혼례를 올려주었고. 네. 그 신부는 남편이 서부자의 친척이라고 믿고 시집을 온 것이었죠. 아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는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6: 아니 서방님, 아이 명절에도 그렇고 제사 때도 그렇고 특히 찾아오는 친척이 한 명도 없어요. 아이 정녕 서부자 대감님 친척이 맞사옵니까?
7: 그게 말이죠. 나는 사실
6: 예.
7: 화순이 아니라 서울 쪽에 친척들이 있어.
6: 응? 갑자기 서울이에요?
1: 김 씨는 그래가지고. 차마 아내에게 자신이 고아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7: 이러쿵 저러쿵해서 저러쿵 이러쿵 한게 된 것이요.
6: 저러쿵해서 저러쿵 그러쿵
7: 그랬어.
6: 쿵쿵쿵?
7: 응.
6: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친척들을 찾아보는 게 어떠실까요? 아이 평생 외롭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만큼은 천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살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볼게요. 예?
1: 아, 그날부터 아내는 정성을 다해 정한수를 떠넣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 혹시라도 서울의 친척 중에 큰 벼슬을 한 사람이 나타나면 남편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6: 비나이다 비나이다 매일매일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1: 아이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는데 아이 들었어?
6: 어?
1: 아 우리 마을에 새로 부임하는 아 전라감사가 아내 안동김씨래지?
6: 어머나 어머나 리얼리? 정말요?
1: 안동김씨네.
6: 안동김씨. 그럼 내 남편과 같은 안동김씨?
1: 응.
6: 어머 가만 있어봐. 서방녀요. 서방녀. 서방녀.
7: 무슨 일이요?
6: 아유, 우리 동네 안동김씨가 전라감사로 부임한대요. 아이고 당장 찾아가 보는 게 어떨까요?
7: 아니야. 괜히 망신만 당하지. 아이 그러지 마요.
6: 무슨 망신이야? 당신도 안동김씨인데. 아이고 참 답답하네 정말.
1: 아 얼마우 전라감사가 보성으로 행차를 하면서 입교 마을 앞을 지나가자 아내는 남편의 도포와 행근을 두른 뒤

0: 큰 갓을 머리에 쓰고서 돌다리여 큰 길가로 나갔습니다.
1: 감사나리, 감사나리, 소인의 사정을 부디 들어주시옵소서. 소인의 남편은 부모 형제 하나 없는 몸이오나 평생을 성실하게 사람답게 살고자 노력했사옵니다. 부디, 부디 우리 가족을 좀 보살펴 주시옵소서.
2: 아이고, 아이고.
0: 그렇다면, 예. 사흘 뒤에,
1: 예, 예.
0: 전라 가명으로 오느라.
1: 아유, 예, 예, 예, 예.
0: 아, 그리고 약속한 날, 아내는 전라 가명으로 찾아갔고, 다시 한번 남편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 감사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깁니다.
1: 아니, 안동김 씨인데 혼자서 저렇게
0: 아이고 없어요. 그대의 정성과 기도가
1: 예?
0: 오늘의 나를 만든 듯 하구려.
1: 예?
0: 자, 그대가 그렇게 일가인 나에게
1: 예.
0: 급제하라고 이렇게 빌어줬으니 말이요. 아이고.
1: 어머나, 어머나.
0: 자, 이 돈 50냥이니까 받으시오.
1: 50냥?
0: 이 돈으로 종잣돈을 삼아서 양반으로 따뜻하게 살아보시오.
1: 조금만 더 주세요.
0: 그리하여 안동김씨 가족은 돈 50냥을 종잣돈을 삼아 양반 행세를 하며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았고, 그 후로 사람들은 김씨의 아내가 나섰던 그 다리를 갓다리 익교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네, 전설에 이어서 우리 UV 너 때문에 듣고 왔습니다. 네.
1: 네. 이 이야기가 천의 고아, 천의 고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2: 네.
1: 우리 고아 가운데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서 비유적으로 천의 고아, 천의
2: 그게 하늘 어떤 천자. 뜻이에요?
1: 천의 하늘 천자에다가 애가 그게 언덕 애자예요. 그러니까 아. 하늘 자, 아라카 하늘 끝이라는 의미인데 이성의 의지가지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소위 말해 부모 형제도 없고 이승에는 깊이 빌 언덕
0: 완전 혈혈같이
2: 천의 고아다 그러면 하늘 끝에 고아다 보는데
1: 아무도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무도 없는 고아라는 뜻인데
0: 친척도 없고
1: 천의 고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아내가 옛날 지금의 정서로는 이게 굳이 뭐 미량박 씨가 얼마나 많은데 밤남박 씨가 얼마나 많은데 김혜김 씨가 얼마나 많은데 뭐 일가라고 안 찾죠. 뭐 우리 사촌이나 뭐 육촌 정도나 되면 예. 알까 뭐 누가 그렇게 압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 일가라고 하는 개념 같은 성씨 예. 같은 본을 가든 같은 성씨라고 하는데 되게 많이 의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당신이 안동 김씨라는 근거만 가지고 부모도 없고 조상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전라 감사라 누가 좀 우리 고을 태수로 예. 고을 관장으로 당신 집안사 일가라도 안동 김씨가 누가 하나라도 오면 우리가 좀 피비를 언덕이 되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게 소박한 생각이에요. 제가 요 근래 무슨 남해 문견록이라고 하는 유배 가사를 이렇게 뭐 좀 교주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남해 저 경남 하동 건너편에 남해 섬 남해도 옛날 유배를 많이 왔는데 이 뭡니까 전주 유 씨 집안에서 왔는데 그 사람이 서울서 양반이 유배를 왔다는 말을 듣고 하동 진주 인근에 있는 크기가 거의 백리길이 넘어 되는데 전부 다 만나러 와요. 뭐 고사리를 갖고 오고 하동 쓰는 녹차를 갖고 오고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선물로 갖다 주면 자기 일가라고 서울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요즘 정서하는 맛이 참 독특하다 생각했는데 이 아내도 자기 남편이 이렇게 천의 고아로 있고 하니까 참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자기도 생각했으니
0: 절실하니까 간절하고
1: 그래서 이제 흔히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더니 전라감사가 왔는데 안동김씨라고 왔어요.
0: 그러면 또 이제 약간 핏줄일 수 있죠. 저희 뭐 그 브루노 마스랑 같이 작업했던 앤더스 팩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미량박 씨예요.
1: 미량박 씨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성씨들 아니야?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보면서
2: 아니 그 저기 뭐야 그 원래 힙합 하시는 분 있잖아요. 팍 씨. 그분도 팍 씨.
0: 진짜 앤더스 팩은 미량박 씨.
2: 아, 진짜야?
0: 예.
2: 아, 진짜 미량박 씨야.
0: 그래가지고, 보고, 약간 이게, 뭔가 모르게 끌리는.
1: 아니, 남들이 들으면, 무슨 미량박 쓰기가 희성의 희본인 줄 알겠다? 세상에 흔한
2: 게 연예인은 뭐... 가문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0: 교수님, 지금 미량박 씨를 지금.
2: 선생님, 지금 천만 미량박 씨하고 한번 해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알에서 태어난 족속입니다.
0: 족속이라니.
2: 족속이 이상하네요.
1: 원래 좋은 말이야,
2: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0: 끌림이 좀 있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1: 그래서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렇게 와서 집안을 결국

0: 옛날 옛날 고려시대 금우산 아래에 늙은 아버지와 외동딸이 살고 있었어요. 그려 딸은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착했고 무엇보다 효심이 깊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딸을 보면서 아내를 잃은 슬픔도 있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딸을 위해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1: 아이고 착하고 예쁜 우리 딸 영순이. 내가 있어서 이 늙은 아비가 외롭지도 않고. 아이고 고맙고 미안하다 영순아.
2: 아버지.
1: 아이고, 아이고 우리 딸.
2: 그런 말씀 마셔요.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제가 그래,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1: 아이고 기특해. 아이고
2: 내가 지켜줄게.
0: 그러던 어느 여름날 거센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금세 그치고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펼쳐지는데 그러자 딸 영순이 물동이를 들고 장독대 옆에 있는 샘가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는 전에 없던 새끼 용과 황금빛 자라 한 마리가 떡하니 있는 거였어요.
3: 드라곤!
2: 어머나 깜짝이야.
3: 이게 뭐야? 웬 용과 자라? 어우 지금 왜 놀라 잘 자빠져버렸네 정말.
0: 놀란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영순이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죠.
4: 영순 왕자 일어나 보세요. 저는 용입니다. 용 드라곤.
1: 저도 같이 왔어요. 자 자라.
2: 아니, 자라 그러면서 계속 꼭 일어나래. 아, 자라는 거야 일어나라는 거야.
5: 뭐 자라라고 하지 마. 계속 주무시잖아.
2: 아무튼 네. 뭐야 왜 꿈까지 이렇게 쫓아오고 그래.
5: 그게 아니고요. 신혼 우리가 하늘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옥황상제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2: 그런데
5: 그래서 극대노를 하시면서 우리를 지상으로 쫓아냈죠.
1: 그러니까 낭자께서 사람들 몰래 저희들을 딱 10년만 보살펴 주신다면 10년만 그 은혜를 절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2: 뭐라고 몇 년? 10년?
5: 네, 10년이에요. 10년. 10년이었어요.
1: 10년만 숨겨줘요.
2: 아니 10년
5: 며칠 안 돼요? 3650일 정도 돼요. 그런데 아무튼 오케이 한 걸로 알고 저희 누님만 물러갈게요.
2: 아니 잠깐만 잠깐만 뭘 오케이. 어머
0: 꿈에서 깬 영순이는 곧장 아버지에게 달려가 꿈 얘기를 하지요.
2: 아버지야!
1: 아이고 그래 영순아.
2: 그래가지고 제가 왜 왔냐면요.
1: 나도 그 꿈을 꾸었다. 아이고
2: 어떻게 하셨어?
1: 용과 자라가 찾아와서 10년만 숨겨달라고 하더군.
2: 맞아요.
1: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느냐. 아이 우리 둘이 힘껏 용과 자라를 돌보아보자꾸나.
2: 그래도 쉽지 않은데.
0: 그렇게 부녀는 용과 자라를 기르기로 약속했고 두 사람은 샘을 더욱 깊이 팠고 큰 돌로 거기를 덮어 샘이 아닌 것처럼 위장했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에 새 샘을 파고 장독대도 그쪽으로 옮겼는데.
1: 아이고 그래. 아이고 이렇게 돌을 덮어두면 아무도 여기가 샘인 줄을 모를 게다. 아이고
5: 고맙겠는데 배고파요.
2: 아유
5: 용용 죽겠지 배고파요.
2: 아버지 그런데 지금 쟤네들 배고픈 것 같은데 아 먹을 거는 뭘 줘야 될까요?
1: 아 내가 듣기로는 옛말에 용은 제비를 먹어야 수염과 뿔이 난다고 했고 이 자라는 새우를 먹어야 잘 자라서 황금빛도 짙어진다고 하더구나.
2: 그러면?
1: 아 제비와 새우를 구해서 먹이로 먹여보였구나.
0: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부녀의 정성으로 작았던 용은 어느새 완전한 용의 모습을 감추었고. 용 죽겠다.

0: 머리는 낙타처럼 길고 뿔은 사슴뿔처럼 솟았으며 눈은 토끼 눈처럼 빛이 나고 몸에는 잉어 같은 비늘이 팔뚝은 매처럼 날카롭고 턱 아래에는 신비로운 구슬까지 달려있었지.
1: 우리요, 아이고, 언제 이렇게 컸나, 어? 컸느냐? 와, 멋지다, 멋져.
0: 어르신,
1: 웃음 전하겠는데.
0: 용순낭자, 이제 저는 하늘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키워주시고 돌봐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용.
1: 아이고, 그래요, 그래.
0: 내일 밤 자정, 샘을 덮고 있는 돌을 열어주시옵소서.
1: 아이고, 그래, 알겠다. 자, 떠날 때가 되었다니 가야지.
2: 아이고, 예.
0: 다음 날 밤, 용의 말대로 샘 뚜껑을 열어주었더니 용은 샘물 위로 솟구쳐 안개와 구름을 토하고 피바람을 일으키며 하늘로 올라갔죠. 승천이 아니라 승천입니다.
1: 승천 그래. 용은 무사히 하늘로 올라갔으니 이제 자라만 남았다. 영순아.
2: 아버지 아버지 우리 자라 좀 보셔요. 온몸이 그냥 황금빛으로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1: 아이고 어디 보자 이거.
2: 곧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이고 그래 아이고 기특하네 아이고.
0: 그런데 그 시각 궁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임금이 병으로 자리에 몸져 눕게 된 것이죠.
1: 전하, 저는 의이옵니다. 제가 전하의 병세를 진맥해보니 병세가 아주 위중하옵니다. 이 병에는 황금빛 나는 금자라를 구해드시면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3: 그래, 그렇단 말이냐. 그래, 그러면 전국에 명하도록 해라. 금자라를 잡아오는 자에게 내 상금 천냥을 내리겠노라.
0: 왕의 말에 신하들이 모두 나와 금자라를 찾으러 다녔고 결국 부녀의 집에 금자라가 산다는 소문이 궁궐까지 퍼지게 되죠.
4: 지켜라! 문을 열거라! 관가에서 나왔다!
1: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4: 무슨 일이기는? 이 집에 금자라가 있다 들었다. 당장! 저 샘을 열어보거라.
1: 어이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금자라는 저희 부녀가 10년 동안 돌본 귀한 생명입니다. 어떻게.
4: 이놈이, 이놈이, 이놈이.
1: 아이고, 아니.
4: 임금님의 명이다.
1: 아이고.
4: 어명이다. 아이고. 거역할 수 없다. 비켜라, 이놈.
1: 아이고.
0: 아버지와 딸은 어쩔 수 없이 샘을 열었고, 그러자 맑은 물 속에서 황금빛 자라가 천천히 고개를 내밉니다.
4: 드디어 금자라를 찾았다. 임금님의 병세가 위중하시니 빨리 이 금자라를 잡아가거라. 그리고 내 너희 부녀에게 상금 천냥을 주겠다. 자, 받아라.
3: 자, 잘 세워봐. 그래, 천냥이야 이게.
5: 좀 모자란 것 같은데.
2: 이딴 돈 필요 없어요. 이거 도로 가져가시고 자라를 불려주세요.
1: 자라
2: 언제.
0: 자라도 자신의 운명을 아는 듯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부녀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임금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 결국 관아에 잡혀간 금자라는 끝내 임금의 약으로 쓰이게 되는데.
1: 자라!
0: 그러자 임금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아. 금자라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밤, 부녀의 꿈에 금자라가 나타납니다.
1: 어르신, 영순낭자, 전생의 인연에 따라 저는 다시 신선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찾아올 수 없으나 밤이 되면 두 분을 만날 수 있으니 다시 뵈러 오겠습니다.
0: 그날 이후 아버지와 딸은 밤마다 금자라가 오기를 기다렸고, 며칠 뒤 어느 날 밝은 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두 신선이 내려왔으니 그들은 먼저 하늘에 올랐던 용이 자운선이 되어 금자라는 백운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0: 있었던 것입니다.
1: 자, 이 천도 두 개를 받으세요.
2: 저래요.
1: 이것을 먹으면 두 분은 오래 행복하게 사실 겁니다. 그래. 여기 천도 받으세요.
2: 뜨거운데.
3: 백도는 없나요?
0: 두 신선이 건넨 천도를 먹은 아버지와 딸은 무려 300년 동안 화롭게 살다가 마침내 신선이 되었다고 하고, 그 뒤 사람들은 금자라가 살던 샘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용이 살았다고 해서 용천, 금자라가 있었다고 해서 금오천, 또 황금빛 자라가 살던 우물이라 하여 금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자라가 나온 산이라는 뜻에서 지금의 금우산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다는 전남 화순군 금우산 전설이었습니다.

0: 전설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 JTL Enter the Dragon이었습니다. 네, 우리 금호산 전설이었거든요.
1: 이야기 아주 환상적이고 재밌죠.
0: 아, 근데 네. 용은 올라갔는데 차가. 네.
2: 그래도 또 이제 죽어서. 근데 자라는 하늘로 어떻게 승천할 거 할 뻔했어?
0: 자라요? 그냥 어디로, 더 그러니까 자라서.
2: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죽여줘야지.
0: 더 자라야 돼? 더 자라야 돼.
2: 그 죽여줘야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여튼
0: 어머나.
2: 전생의 인연에 따라서 신선이 네.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용은 자운선 붉은빛이 도는 자색의 네. 신선이 되었고
3: 거북보다는 자라를 많이 치네요. 우리는
2: 거북이는 바다에 살고요. 자라는 민물에 사니까 아, 우리가 그래서 거북은 거북귀 거북구 한자귀
3: 귀선
0: 구천동
2: 이야기하고 자라는 민물에 사는 건데 그래서 이제 큰 자라는 오 작은 자라는 별 별주부 들어봤잖아요.
3: 아 그러면 별주부는 거북이가 아니라 작은 자라 작은 자라.
2: 그것도 자라죠 자라. 아하. 거북이가 아니고
0: 다 자라죠 자라.
3: 자라네.
2: 그래 자. 그래서 이야기인데
3: 어쩐지 그런 얘기만 들으면 되게 졸립더라고.
0: 차라.
2: 그래서 금호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곳곳에 많아요. 그런데 네. 이게 다
3: 금호동 이런 게 다 그런 느낌이겠네.
0: 금호신화.
2: 금호신화가 그러니까 경주 남산을
0: 그게 자라군요.
2: 그게 이제 자라. 금자라가 있어 사는데 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 구조가 우리가 적강 하늘에서 귀향을 오는 걸 적강이라고 하거든요. 귀향갈 적자에다가. 네.

0: 내려왔다는 우리 강수량 할 때 그 강자 적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적강 화소가 우리 소설에도 많고 우리 옛날 고소설이나 고전 소설이나 옛날 이야기에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나 이런 생긴 처음에는 아주 미물로 보이는 네. 이 존재들은 아하. 하늘의 성관이었다가 그래서 인간 세상에 유배를 온 거 귀향을
1: 쫓겨나듯이 그냥 혼나서
0: 귀향을 왔다가 네. 어느 정도의 금기 시간 근신의 기간을 갖고 나 다시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영순 낭자나 그 아버지처럼 이런 사람이 있어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 자 네. 퀴즈를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1: 자 네. 교수님.
0: 네 전설 내용에서 신선이 된 용과 금자라가 은혜를 갖기 위해 이 과일 두 개를 부녀에게 가져다 주었는데요. 이것을 먹은 아버지와 딸은 300년을 호화롭게 살았다고 했죠.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1: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보내주시고요.
2: 복숭아 느낌인데 100도보다는 조금 더 써야 돼요.
1: 아,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2: 좀 더 써야 됩니다. 네. 자, 전화를 말씀 듣고요.
3: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4: 깜빡 말고 캐파 쓰고
3: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 깜빡 말고 캐팍시브 폐렴구균 백신 저선현주는 캐팍시브로 예방합니다.
3: 캐팍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골뱅이
6: 허공남산 따자.
7: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풀뿌리가 엉켜 단단한 밭을 일구며 부르는 따비질 소리입니다.

0: 굳은 땅을 따비로 힘들게 파내면서 점심밥을 가져올 아내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도시마세 한국인의 전서 우리 김종훈 교수님과 함께 해봤고요. 깜짝 퀴즈 내드렸는데 정답 뭐였죠 교수님?
2: 네, 전도였습니다. 전도. 전도 복숭아 네. 전도. 네.
1: 정답을 맞춰주신 분 중에 저희 5분 뽑아서 헤어 토닉 보내드리겠고요.
3: 교수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요.
2: 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3: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돌아주세요. 1등이
1: 도시마세
3: 포에버.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0: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6에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MBC 딱 틀면 나오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12: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요.
11: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12: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11: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12: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11: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4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현재 삼성전자의 노사 대치를 두고 파업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노사협상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수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오는 21일 총파업 시 긴급 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어제 산업부 장관께서 관련 말씀을 했는데 산업부 장관으로서의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냐는 질문이 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이 노사 문제로 국민과 정부에 큰 부담과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성취가 커질수록 우리 사회가 삼성에 거는 기대가 더 엄격하고 더 커지는데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를 한가족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노조도 국민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가격 상승에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28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출 물가지수가 187.40으로 3월보다 7.1% 올라 10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와 화학제품 등이 상승하며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은 이란의 원유를 계속해서 구입하겠다는 입장을 자신에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현지 시간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동행한 자사의 앵커 션 헤니티와의 인터뷰

0: 대비해서 시 주석은 중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많이 사고 있고 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고 이란의 군사 장비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자신에게 밝혔다고 전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 한때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3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3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상으로 4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댄 젠슨이란 빙상선수는 88년 캘거리 올림픽에서 경기 직전 병석에 있던 누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경기에 나섰지만 넘어지고 말았죠. 이후 더 절박하게 훈련을 했지만 기록이 안 나왔는데 상담을 하던 박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하죠. 훈련일지 목표 옆에 이렇게 써보게. 나는 1000m 스케이트가 좋다. 절박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매일 하는 일을 좋아하자. 덕분에 댄 젠슨은 다시 도전한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엔진 수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이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은 그린 이그 보링 공장이래.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피아노 공연 잘 뭐 관심 없는 분들도 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저 들어봤어요. 엄청 유명한 그렇죠? 분이잖아요. 네. 예.
2: 그 임윤찬 씨의 연주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의 연주 결과 그 자체보다 음악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 헌신적인 여정에서 감동을 받는다.
1: 와, 그럼 한마디로 임윤찬 씨의 결과물보다 그 과정을 다 보고 있다, 뭐 그런 뜻 같은데, 그죠?
2: 그렇죠.
1: 이런 말씀을 누가 하셨나요?
2: 아무래도 가까이 지켜본 사람이겠죠?
1: 네.
2: 피아니스트 손민수, 임윤찬 씨의 스승님이시래요.
1: 아, 손민수 씨가 스승님?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시군요.
2: 그렇죠. 옆에서 지켜본 사람만이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1: 맞아요.
2: 거겠죠.
1: 맞아요.
2: 이 얘기를 듣고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스승은 연주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그 여정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닌가.
1: 이야, 오, 멋있다. 그죠? 너 힘들겠지만 훌륭한 피아니스트 되려면 모두 끊어야 되고 모두 자제해야 되고 그죠?
2: 뭐 아니면 그 노력 자체에 박수를 보내주는 거죠.
1: 아, 응원해주고?
2: 네, 결과값이 어떻든.
1: 그럼 정선희 씨 방송 여정 훌륭하게 잘 해오셨는데
2: 네.
1: 그 지지해주신 스승님 같은 선배가 있어요?
2: 진짜 많아요, 저는.
1: 와, 진짜 많은데 네,
2: 전유성 선배님. 왜냐하면 책을 읽으라고 볼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던 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일상의 대화만 건네게 되는 날이 네. 우리가 은퇴해야 되는 날이라고.
1: 아, 네. 저는 정선희 선배가 저에게 스승 같은 선배입니다. 저한테 늘 좋은 얘기. 까부지 마.
2: 가만히 있어. 전 씨가 가만히 있어.
1: 까부지 마. 나대지 마. 가만히 있어.
2: 흥분하지 마. 들뜨지 마.

0: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기죽여줘서.
1: 쌤. 네. 쌤 이러시면 저를 오해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0: 존경합니다, 선배님.
1: 아마 이제 10년 정도의 문천식 씨를 함께 보신 애청자분들이라면 네. 왜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네. 그게 얼마나 애정 어린 말이었는지
0: 그렇죠.
1: 아실 거라.
0: 다 아실 거예요. 네,
1: 믿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가만 있어 좀. 이거 좀 만지지 마요.
0: 아, 알았어요. 좀. 아, 네.
1: 자. 김영중이에요. 네. 옆자리.

0: 네,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지금 라디오 시대 첫 곡으로 김형중의 옆자리 듣고 오셨습니다.
1: 8174님이 사진 보내주셨는데 스승의 날이라 감사의 인사로 학교 벽에 플랜카드 달아드렸어요. 오, 선생님이 좋아서 학교가 좋아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거는 교사가

0: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아닐까요?
1: 그럼요. 저런 말 들으면 눈물 나죠.
0: 선생님 덕분에 학교가 좋아졌어요. 야. 오, 진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1: 그러게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0: 아, 오늘 아, 두 분 덕분에 제가 이 코너를 좋아하게 됐어요. 라고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 사랑극장 함께하는 날입니다.
1: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 코너를 해주시는 분들 이제 김영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 타성우 성우님이십니다.
0: 이분들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어디 가서. 네. 아, 이제 두 분 덕분에 제가 지라시 듣습니다.
1: 아, 맞아요. 맞아요.
0: 자, 함께해주시는 분들 아, 문자 샵 8001번으로 여러분 의견 보내주실 수 네. 있어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1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하이퍼스,
0: 신젠타 코리아,
1: 주식회사 BS 한양,
0: 유니베라,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백조싱크,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한국노총,
1: 올품,
0: 당진시청,
1: IS동서,
0: 우미건설,
1: 상원에드피아,
0: 한올사이언스 타타타,
1: 열혈강호 온라인,
0: SK케미칼,
1: 브람스 안마의자,
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고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0: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9: 난 초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알고 보니 잡초였던 식물 살인마
10: 아 잡초음이야 잡초
9: 똥꼬 아에요오 시킨 학문외과 의사 선생님
11: 똥꼬 아 해보세요 자 똥꼬 아
8: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 방송에 소개하고 싶은 특이한 지인 아슬아슬하고 황당한 추억 장르 가리지 않고 제보받고 있습니다
9: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12: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3: 오늘 사연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11: 제목 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광주에서 임명희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9: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11: 네.
9: 참으로 평화로웠던 어느 날이었죠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인사시키러 온다기에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향했어요
11: 당신 뭐 기분 좋아 보이네
9: 아유 내 밑으로 심부름 시킬 사람 들어오는 거잖아 아주 그냥 내가 막 부려먹을 거야 야무지게 부려먹을 거야
11: 아유 살살해 재수씨 기죽이지 말고
9: 그러거나 말거나

0: 저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 마침내 시댁에 도착해 예비 동서를 기다리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 맞나보다. 정식이냐?
2: 아, 예, 저희 왔습니다, 형님.
1: 아, 그래. 차는 안 막혔어?
0: 대문을 열자 도련님이 먼저 들어서고 그 뒤에 결혼할 그녀가 따라 들어왔...
1: 왜요?
0: 와, 설마...
1: 왜?
0: 씨, 어떡하지? 학창 시절 우리 반 일진이었어요.
3: 안녕하세요. 문천순이라고
0: 해요. 저는 들고 있던 주걱을 떨어뜨렸고
1: 싫어요, 이게?
0: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학창시절 책상 위를 날아다니다시피 했던 그녀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3: 야, 것들아! 책상에 책들 안 치워? 이 언니가 책상 건너기 연습한대잖아. 책 치우고 다들 나와! 비켜라. 윤천순 나가신다! 야, 뭐야? 이 책 누구 거야? 왜 내 앞길을 막아? 누구야? 주인 없지? 알았어. 주인 없으니까 봐야 되잖아. 귀찮아. 야, 뭘 꼬라라. 그걸 안 깔아?
0: 쉬는 시간. 눈에 거슬리는 건 밝고 수업 시간엔 엎드려 잠만 자던 그녀. 그랬던 그녀가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다소곳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3: 아,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그냥 이것저것 담아봤어요. 아, 너무 열대과일 위주로 담았나 싶기도 하고.
0: 학교 다닐 때 눈 마주칠까봐 내가 얼마나 조심하면서 다녔는데. 아... 그런 그녀와 죽는 날까지 한 식구가 돼서 살아왔다니. 정말 이건 아니야. 너무 싫어. 게다가 그녀도 분명 저를 알아봤지만 얘가 모르는 척하는 게 분명히 느껴졌어요. 모를 리가 없지. 한 반이었고 앞뒤로 앉아서 얼굴을 모를 수가 없는데 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 순간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도련님이 결혼하던 날 동서에 날티나는 친구들이 몰려왔는데 저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며 작게 말하는 거예요.
3: 야, 잘해라. 손 아래라고 부려먹지 말고.
4: 잘해야 복받고 살지요. 안 그렇습니까, 형님?
5: 뿌린대로 거둔다는 거 명심해.
0: 저는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허공만 쳐다봤는데 결혼 후 그녀는 저를 깍듯이 형님으로 대해주었지만 저는 안 그랬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매일같이. 그러던 어느 날 시숙님 생일이라 식구들이 죄다 모이고 동수와 저는 주방에서 음식장만을 하고 있었죠.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동태전이며 산적을 부지런히 굽고 있는데 동서가 뒤에서 물을 썰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지? 내 동태전이 마음에 안 드나? 아씨, 뭐야? 민어전으로 할걸 그랬나? 아씨. 저의 동태전이 동서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생각하니 손이 떨려왔어요. 어떡하지? 잠깐만, 일단 뒤집개를 얇게 꽉 쥐었습니다. 만약 동서가 나한테 다가오면 어떻게든 이렇게 뒤집개를 요리 흔들면서 주방을 빠져나가자, 이런 생각을 했죠. 아! 마치 여고 계단 귀신처럼 그 소리는 점점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못 참겠다. 저는 이대로 공포에 떨고 있을 수만은 없어 뒤집개를 들고 확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래! 뭐가 불만인데?
3: 네? 뭐가요, 형님?
0: 에? 어? 아니, 지금 계속 소리를...
3: 아, 이건 이쌤 뭐가 껴가지고요. 이렇게 혀로 빼내려니까 잘 안 빠져가지고. 형님.
0: 네?
3: 혹시 이쑤시개 있어요?
0: 그렇습니다. 동서는 바닥에 거울을 놓고 엎드려가지고 이 사이에 뭐가 꼈는지 계속 새끼손가락으로 그 입안을 후비적후비적 하고 있었던 거예요.
3: 형님, 왜요?
0: 아니야, 아무것도.
3: 아, 산적 고기 진짜 맛만 봤는데.
0: 아,
3: 이 사이 꼈어.
0: 그렇게 위기는 있었지만 뭐 이래저래 집안 행사는 잘 끝났고 저희 부부와 소방님네 부부가 간단히 술 마실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었지. 내내 긴장해서 그런가 몇 잔 안 마셨는데 취기가 바싹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술에 취하니까 내가 살짝 두려움이라는 게 상실되대. 게다가 남편까지 있잖아. 내 편이잖아. 동서랑. 아, 이참에 한 판 붙어? 어? 그래 보고 싶어지는 거야, 갑자기.
1: 네.
0: 평생을 내가 이렇게 쫄아서 살 순 없잖아요. 저한테 먼저 말을 건 동서였어요.
3: 형님, 지금 머리가 좀 안 어울린다. 제가 다니는 미용실 가서 더 이쁘게 해드릴까요?
0: 내가 널 모르냐? 네가 퍽이나.
3: 아, 제 돈은 해드릴게요. 그럼 형님이 더 멋져질 거예요.
0: 웃기시네. 그래놓고 나한테 몇 배로 뜯어가겠지. 아, 안 되겠어. 오늘 아주

0: 너랑 나랑 결판을 내자.
1: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형님, 한 잔 더 드릴까요?
0: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1: 네?
0: 내가 촌뜨기라는 소리야? 그 지금 내 머리가 어때서? 내 머리는 내가 관리해. 동서나 신경 써.
2: 아 여보, 뭐 그렇게까지 받아. 재수 씨는 그냥 좋은 뜻으로 하는...
0: 그 말이 어떻게 좋은 말이야?
2: 응?
0: 저는 남편을 믿고 동서 앞에서 좀 까불었어요. 그렇잖아! 그런데...
2: 아, 분위기 왜 이래 이거. 아, 야 선식아,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자.
0: 아니야, 나가. 어딜 나가?
2: 왜?
0: 어? 왜 나가? 나랑 동서만 남겨두고 그러면 안 되잖아.
2: 아, 둘이 미용실 얘기 잘해서 잘 풀어.
0: 아니야, 아, 어? 여보 가지마, 여보! 남편이 나갔어요. 응?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남편하고 도련님이 나가자 동서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씨, 아니 괜히 센 척했네. 아, 동서는 목에 두르고 있던 손수건을 확 풀더니 손으로 빙빙 돌리며 저한테 다가왔어요. 아씨, 설마 저 수건으로 내 목을 조르는 거 아니야?
1: 형님.
0: 에? 어?
1: 옷에 이거 코피예요?
0: 에?
1: 고기 핏물인가?
0: 어?
1: 닦으셔야겠다. 이렇게 해봐요.
0: 아가! 동서는 자신의 손수건으로 내 옷을 닦기 시작했고 저는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동서는 귓속말로 말했어요.
1: 형님, 고마워요. 내 과거 입담으로 줘서.
0: 어? 어?
1: 앞으로 내가 잘할게.
0: 그 후 동서는 진짜로 저한테 참 잘해요.
1: 형님!
0: 어! 저는 이제 동서가 조금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진짜예요. 동서, 난 참 편해. 우리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면서 친구로 잘 지내보자.
2: 어디가 편해?
0: 아, 너무 편해.
2: 와. 아, 웃기다.
0: 이런 만남이 있구나.
2: 와, 이거 실화를
0: 이렇게 될 수도 있네요, 있겠다. 이게. 근데 이제 몸이 기억하는 긴장이지 이거는. 아. 근데 이거 동서가 더 쫄리면 쫄리지.
2: 그런가요?
0: 네, 이거 빨리 훈련 다시 재활하셔가지고 몸에서 이 공포를 없애세요.
2: 그러니까요. 지금 스스로 과거를 감추느라고 이따만 했어 고마워요 이러잖아요.
0: 그럼. 그러니까 내가 동서가 다가올 때마다 수스러치게 놀래고 뒷걸음질 치고.
2: 아, 손 윈데 당당하게 하세요 사연자님.
0: 이거 훈련해야 돼요 빨리.
1: 이경인이. 맞아요. 그녀가 더 급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하시면서. 아니 솔직히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잘 보이고 싶은 건데 시댁에 내 과거를 안다? 그리고 동서는 일진으로 산 삶을 뉘우치고 있을 거예요.
2: 그쵸.
0: 괜찮아. 쫄지 마세요. 그래요. 난 저 편해요 이제.
1: 형님만 이딴 말을 주면 돼요.
0: 어? 나 다 물었어.
1: 나 문신도 다 지웠어요.
0: 살 떨려.
2: 아, 남편 있으니까 뭐 손 위니까 우리는.
0: 여보 왜 자꾸 나가. 동서랑 얘기할 때 나가지 마. 서영은입니다. 네. 혼자가 아닌 나.

0: 땡긴다 땡겨.
1: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제,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바른 C3 샴푸,
2: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형님.
0: 아, 왜?
1: 옷에 이거.
0: 어?
1: 코피예요?
0: 아니.
1: 닦아줘야겠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일로 와봐요.
0: 고맙습니다. 고마워.
1: 형님 잠깐만. 고마워. 이따 물어줘서.
0: 저는 행복해요. 과거가 화려했던 동서 이야기 들려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변에 그 범상치 않은 이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왜 홍진경 씨 매니저 분도 원숭이 사육사 출신이시잖아요.
2: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가보죠. 그 사람의 독특한 이력.
0: 좋다. 주변에 의외의 과거나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뭐 있을까요? 오래전에 꽃집 사장님이 꽃 포장하는 스피드가 남달랐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제 복싱 선수였다라든지.
0: 파라라락. 파라라락. 그런 거 있잖아요. 꽃 왜 붕대 풀듯이. 손. 그리고 점잖고 과묵하신 장인어른인데 과거에 막 5다리 6다리까지.
2: 아이고 장인어른.
0: 아주 그냥. 남봉 그런 남봉이 없었다.
2: 약간 신성일 스타일이셨나 보다 옛날에 얼굴이 그죠?
0: 진짜
2: 옛날
0: 신성일 씨 형은 얼굴 형은 옛날에는 정말 그냥 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2: 그럼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사람 독특한 일.

0: 보내주세요. 네네.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문자 소개되시면 간편식 세트, 그리고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원두커피 세트 얹을게요.
0: 아, 빌리 조엘 노래 듣고 갈까요?
2: 좋아한다면서요?
0: 네, 이 노래 좋아합니다.
2: 명곡이죠. 네. 피아노맨.

0: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주제가 그 사람의 독특한 이력인데요.
1: 네. 아, 1698님이요. 시어머님께서 어쩌다 시아버님 등짝을 때리시는데 소리가 진짜 찰지더라고요.
0: 에?
1: 알고 보니 배구 선수셨어요. 아주 손스윙을 하신 바람소리가 나세요.
0: 아, 짝짝 소리 나랍니다.
1: 당신 이리 와요. 어디가?
2: 왜요?
1: 어디 이리... 에이?
2: 아이! 아!
1: 아버님!
2: 아, 괜찮다, 나는.
1: 못 일어나셔.
2: 아, 잠깐만 누워있으면 된다.
1: 아, 저희 어머니도 배구하셨더라고요.
0: 어, 진짜요?
1: 나중에 알았어. 학교 다닐 때 배구 한 2년 했었다고. 그 시절에.
0: 손맛이 다르죠?
1: 얼마나 손이 매우면 배구를 시켜? 선생님, 그 시절에.
0: 네.
1: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김정희님. 저는 20대 초반에 잠시 스님이었습니다.
0: 에? 진짜로?
1: 너무 힘들어서 1년도 못 버티고 하산했어요.
0: 아.
1: 6개월 행자 생활하다 정식으로 계를 받아 4개월 정도 스님 생활을 하다 야반돈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서 왜 옛날에 계를 받았다가 다시 나가심을 파괴했다 이렇게
1: 파괴. 말... 예.
0: 아, 말씀하신 그런
1: 4개월, 4개월.
0: 계를 받는다 하는 거군요.
1: 고기 좋아하시나 보다.
0: 아니, 그게 아니라 잠이 많으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 스님들 새벽 3, 4시에 일어나서 불공 드려야 되거든요.
1: 그쵸. 예. 아니면 추위를 많이 타시거나.
0: 아, 추울 수 있고.
1: 예. 산에는. 근데 참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이 돌을 닦는 거는.
0: 그죠. 참을 게, 절, 버릴 게
1: 맞네, 너무 많네. 맞네. 우리는 4개월도 못 버틸걸?
0: 엑스 여자친구 전화 와가지고 오빠 잘 지내?
1: 주지스님 죄송합니다.
0: 어, 진짜 참아야 될 게 너무 많구나, 스님은. 네,
1: 정말 죄송합니다.
0: 스님들 존경합니다, 진짜. 네. 다 참아내시는 거 아니고, 이거를.
1: 예, 네, 저희는 이미 존재 자체가 파괴네요.
0: 네.
1: 죄송합니다. 9805님. 남편 친구는 왕년에 잘 나가던 영업왕이었다는데.
0: 네네.
1: 그 말솜씨를 마누라 속이는 데만 써요.
0: 아하.
1: 비상금 들킨 것도 뭔 대하소설 소설 쓰듯이 변명을 하는데 아주 듣다 보면 홀릴 뻔한다니까요. 그 잔머리를 일하는 데 좀 썼으면 좋겠어.
0: 하.
1: 이거는요, 9805님 어쩔 수가 없어요. 생존을 위해선 인간은 무한 능력치가 발휘되기 때문에.
0: 그쵸.
1: 예, 남편 친구분이 어디서든 그런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0: 그쵸.
1: 어디서도 보인 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어요.
0: 그리고 예. 아내분께 가서 이제 아내분이 최대한 모르는 분야의 이야기를 지어내겠죠, 그죠?
1: 그 문천식 씨 지금 다 예. 전문가 포스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얼굴. 아는 거야, 지금 이 장르를. 개그맨들이랑 결혼한 우리 와이프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0: 예. 입만 살았다.
1: 거짓말이 거짓말이 네. 아주 그냥.
0: 그냥 입만 벌리면 하여튼 그냥
1: 입 벌고
0: 예. 이상구님 영어 하나도 못한 우리 남편 35년 전에 그 출장 가신 아버님 어머님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왜?
0: 근데 영어를 못해요.
1: 시민권자인데?
0: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35살이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났대요.
1: 근데 우리도 여기 있잖아요. 그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한국말 잘하는 외국분들
0: 많죠, 많죠.
1: 영어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친구 지금
0: 조나단?
1: 조나단도 영어 시키면 싫어해요. 난처하다고 말 시키지 말라고 그러고. 그쵸. 그러니까 이건 선입견이에요.
0: 네.
1: 근데 시민권은 좀 웃긴다. 시민권 살짝 터졌다. 자, 익명을 요청하셔서 김정희님으로 네. 해드릴게요. 우리 막내 동사요. 아니. 세상 조용하고 곱게 생겨서
0: 네.
1: 아유 취미로 독서나 할 줄 알았죠. 근데 저희 집 첫 제사에 형님 뭐 할까요? 묻길래 과일 좀 올려놔 그랬더니 어머 세상에 과일을 토끼 모양으로 이렇게 요상스럽게 깎아서 돌려깎기로 올려놨어.
0: 요상스럽게?
1: 젊었을 때 나이트에서 일했대.
0: 나이트에서?
1: 어쩐지 제사상에 과일들이 어찌나 화려한 자세로 있든지
0: 아하.
1: 아니 용을 깎았어 용을. 난 나이트 온 줄 알았어.
0: 아이고 조상님이 놀라시겠네요, 그죠?
1: 조상님이 흥이 많이 나겠는데? 둠칫둠칫.
0: 이야, 그러시구나.
1: 그치. 예, 과일은, 네, 클럽에서 깎는 용이 따로 있잖아요. 왜?
0: 있어요.
1: 귤도 이렇게 확 회오리 하듯이, 이렇게 후려치기로 이렇게 놓고.
0: 당근도 나비 만들어버리고.
1: 플레이팅이 남달라요.
0: 그쵸.
1: 와, 진짜 대단하다. 야.

0: 대단하다.
1: 그래, 사람 모르는 거야.
0: 8115님. 우리 사장님,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T형 냉혈인인데요.
1: 네네.
0: 글쎄, 알고 보니까 헌혈을 100회 이상 해갖고.
1: 어머, 어머.
0: 적십자에서 명예장 받으셨어요.
1: 우와. 진짜 멋있다. 어, 나 가끔씩 근데, 이런 사람 보면 설레.
0: 말씀은 차가우신데, 남을 위하는 마음이 말없이.
1: 진짜 말은 묵뚝뚝하고 사람이랑 별로 안 친한데 하는 행동은 너무 인류애적이면 난 설레, 이런 사람은.
0: 이런 멋있네요, 그죠?
1: 그래서 적십자에서 명예장까지 받으셨다니까.
0: 이야.
1: 사장님 진짜 멋있어요. 자, 보아의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아틀란티스 소녀.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그 네. 사람의 독특한 이력. 익명을 요청하셔서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게요. 저는 웃음 편지 사연하고 반대예요. 네. 저는 좀 많이 노력구. 제 동서가 저보다 먼저 시집했어요.
1: 네.
0: 아씨, 한 주먹거리도 안 된 동서가 저한테 형님 소리 한 번을 안 하네.
1: 네.
0: 서방님 신랑 다 내보내고 어떻게 손을 한번 봐줘 말어.
1: 오.
0: 하고 보내주셨어요. 어허,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동서.
1: 그러니까 이야. 남편의 남동생의 부인이 먼저 시집 와 있는 상태군요.
0: 그렇죠.
1: 내가 손 위로 했는데.
0: 근데 난 좀 놀았어. 난 좀 날라다녔거든. 근데

0: 동서가 그러게. 그런 나의 이력을 몰라. 그리고 저렇게 천진하게 나한테
1: 형님 소리 한번 안 하고
2: 지은 씨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0: 자세한 내막을 좀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예. 예. 어느 정도 노셨는지도 궁금해요. 예. 좀 노랬던 통신원.
3: 네, 안녕하세요.
2: 네.
3: 남원에서 좀 놀았던 통신의 김정희입니다. 제가 과거가 좀 화려한데요. 그때부터.
0: 좋다.
3: 그때부터
0: 아우,
3: 30대까지
0: 좋아.
3: 그때까지 좀 많이 놀았어요.
2: 예, 예.
3: 제가 또 정신 차리고 결혼을 했는데, 팔팔 많은 동서가 저한테 형님 소리를 안 해요. 오. 좀 불편해요. 좀 놀았던 통신입니다.
2: 네, 김정희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난 너무 좋다.
2: 아, 이거 손 아래 동서가 형님이라고 안 부르면 뭐라고 불러요?
3: 잘 안 불러요.
0: 어라?
2: 그냥 말만 하는구나. 그냥 이거 같이 저기? 할까요? 뭐 이런 식이에요.
0: 저기? 네.
2: 저기?
3: 뭐 그런 식이죠. 뭐 잘 안 불러요.
2: 아, 이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군요.
0: 아니, 그나저나. 네. 김정희님. 네. 뭐 어떤 스타일로 노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3: 아, 뭐 애들 돈을 뺏지는 않았고요.
0: 아, 그 정도는 아니었고.
3: 그 실제로 이제 저희 학교 애들이 어디 가서 맞았다. 그러면 이제 그 학교를 찾아가서 때린 애들을 잡아서.
2: 네? 웃으셔. 네. 그래서 좀 혼내줬어요. 말로
3: 네.
2: 이렇게.
3: 네.
2: 너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0: 아. 네. 아니 약간 그 친구들을 위한 정의의 사도였네.
3: 예, 네, 너나 알지. 다음에 나 보면 안 돼.
0: 나 보면 안 돼. 야, 이 언니 관용어구가.
2: 재밌다.
0: 야, 관록이 느껴진다.
2: 당신은
0: 야.
2: 나를 다시 만나게 되면 큰일 날 그러니까. 것입니다. 라고.
0: 야, 넌 알지. 너 나 보면 안 돼, 다음에. 야, 이거 멋있다.
2: 좋다.
0: 이거 멋있다. 까불지 말아 보다 더 무섭다.
2: 반면 그 동서는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학교에서?
3: 완전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0: 네.
3: 그냥 공부파.
2: 아, 공부 쪽.
3: 네. 흥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렇다고도 알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양자 안 하고.
2: 그럼 고등학교 때도 서로 알았던 동기군요. 동기 학교에.
0: 나이 차이 나요?
3: 동기까지는 아니고
0: 네.
3: 그 몰랐죠. 몰라가지고 몰랐고. 결혼해가지고 알았죠.
0: 그 나이는 누가 위에요?
3: 저보다 한 살 위죠.
0: 아 그런데 묘하게 신경전을 펼치는구나. 귀엽게.
3: 네.
2: 아 동물이시구나. 동물.
0: 그러네. 네. 자 김정희님 아 그 너나 알지. 너 다음에 나보면 안 돼. 약간 네. 이런 투로 동서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쵸.
2: 어쨌든 한 살 어려도 손윤대 우리가
0: 그러니까. 그렇죠.
2: 네, 하실까요? 네.
3: 네, 동서야, 나 너 이쁘게 보려 그러는데 또 이러면 곤란해.
2: 이야,
3: 우리 옥상 넓다.
2: 옥상
3: 우리 잘 지내보자.
2: 잘 지내보자까지 됐습니다.
0: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나 의지하고 싶다 자꾸. 나이 상관없이 언니라고 부르고 싶다.
2: 진짜.
3: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퀴즈 준비해주셨죠?
3: 네.
2: 네, 퀴즈 부탁드립니다.
0: 네.
3: 제가 동서한테, 퀴즈.
0: 네.
3: 제가 동서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1번, 형님 최고. 2번, 존경합니다. 3번, 형님 까불지 않겠습니다.
2: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 미니 무료입니다.
0: 3번은 주로 옥상에서 하는 말 아니에요?
2: 그렇죠. 까불지 않겠습니다. 응징 이후에 나온 말이죠. 예.
0: 언니 제가 간편식사 세트 챙겨드리고요. 뭐 원두커피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3: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아니, 저는 안 떨으셔도 돼요.
0: 그래요?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2: 광고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성공 구매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5: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0: 터널 사이언스.
1: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3: 자, 좀 놀았던 통신원이 동수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은요?
4: 3번. 까불지 않겠습니다.
5: 5551님, 7683님, 김유영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네. 저는 이런 언니가 있었으면 학창시절에 진짜 나쁜 학생들한테 괴롭힘 좀 덜 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느 학교에나 그쵸. 좀 있잖아. 근데 그럼 이런 정의의 사도들이 나타나면
3: 지켜주는 스타일이니까.
5: 네. 진짜.
3: 1804님, 시아버님이 젊었을 때 차력쇼를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풍선 불 때 폐활량이 장난이 아니세요. 어머니 이벤트 해주신다고 풍선을 자주 부시는데 놀랬네요.
5: 촬영. 드물다. 이런 재능, 무슨 차력쇼가 사라진 지 꽤 됐기 때문에.
3: 그렇죠.
5: 드물다. 촬영하시면 이제 이거 2루 트럭도 끄시고 막 이래.
3: 맞아요.
5: 여보, 여보. 밧줄 줄 테니까 나 좀 들어봐.
3: 알았어.
5: 귀로 오랜만, 들어, 귀로.
3: 오랜만에 해보자. 귀로.
5: 아유, 당신은 아직 살아있어. 6656님. 동네에 얼마 전 친해진 언니가 있는데 일본에서 살다 왔거든요. 네. 그 언니는 이혼을 두 번 하고 지금 세 번째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남편들 국적이 일본, 중국, 한국이에요. 글로벌이죠?
3: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번 이혼하고 일본...
5: 스미마센, 깨부치. 사랑해요.
3: 지금 한국?
5: 예.
3: 알겠습니다.
5: 자, 뉴스 듣고 5시 5분에 다시 올게요.
3: 와우.
6: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7: 알쏘! 좋다!
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7: 얼쏘 신난다!
8: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0: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 받아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다음 주 19일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오늘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을 방문하는 일본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와 소인수 확대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만찬, 친교 일정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나라현 방문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 방문으로 화답함으로써 처음으로 한일 정상 간 상호 고향 방문을 실현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담 만찬으로는 조선 중기 안동 양반가 조리서인 수운잡방의 음식이 제공되고 친교 행사는 하회마을에서 4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 불꽃놀이 선유줄불놀이가 재현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고향 안동을 찾아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찾아뵙고 동창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동의 한 음식점에서 3개 초등학교 6학년 시절 담임이었던 박병기 교사를 모시고 10여 명의 동창과 함께 스승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 교사는 지난 1975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려던 이 대통령을 위해 직접 부모님을 찾아가 설득하는 등 이 대통령을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성으로 이동해 대구 경북 신공항 예정 부지를 둘러본 이 대통령은 군위로 이동해 모내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전국의 전직 진보 교육감 6명이 광노현,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여한 공동 지지 선언문을 통해 이용기 경북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경북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 간 단일화와 지지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종식 후보는 최근 예비 후보였던 한은미 전 경상북도 미래교육연구원장의 지지 선언에 이어 박창한 전 안동교육장 등 경북교육계월로 100여 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상동 후보는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과 단일화를 이뤘고 임준희 전 대구 부교육감은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권정생 선생 귀천 19주기 추모 행사가 오는 일요일 안동시 일직면 권정생 동화나라에서 열립니다.

0: 이번 행사는 강아지 똥과 몽실 언니 등을 집필한 권정생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추모식과 함께 신간 도서 헌정, 살풀이와 가야금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안동 현재 기온 30도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한국마사회 회장 우희정입니다. 말의 체온은 사람보다 높고 말의 심장은 사람보다 훨씬 커서 아주 천천히 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따뜻한 몸에 기대는 순간 조금씩 호흡을 가다듬게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동이 말과 교감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안정이 관찰되었죠. 수의사였던 제가 본 말과 사람이 나누는 깊은 교감이었습니다. 사람이 주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동물들에게 우리는 더 큰 사랑으로 화답해줘야 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고!
1: 정설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네.
1: 아,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이어지는데요.
2: 9701님. 아, 지난주에 저녁으로 양념 목살 하려고 장 보면서 사랑극장 들었거든요.
1: 네.
2: 아,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고기를 안 산 거예요.
1: 아하.
2: 얘기에 푹 빠져서 정신이 쏙 빠져버렸나 봅니다. 아, 됐어요. 오늘은 미리 장 봐왔으니까 안심하세요.
1: 아, 다행입니다.
2: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야채볶음 드신 거예요?
1: 그렇죠. 아니면
2: 채소볶음.
1: 밥에 비벼 드셨어도 맛있죠, 뭐. 네.
2: 양념장이지. 양념 목살은 양념장 맛이에요.
1: 네. 오늘은 맛있게 드시고요. 김영선 성우님 그리고 남유정 성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2: 아, 오늘 지라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샵 8001번 한결 같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기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3, 4부 도우신 분들이에요.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중.
2: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2: 동국제약 회라민큐.
1: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2: 신젠타코리아.
1: 저축은행 중앙회.
2: 환인제야.
1: 삼성증권.
2: 웰템.
1: 데이펙.
2: 한국 MSD 캣박시브.
1: 청운아이스.
2: 샤브올데이.
1: 빅토스.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4월 금호건설 아테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후차타.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0: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1: 우리 엄마 예쁜데?
2: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나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쉬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쉬피오 신젠타 코리아.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1: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 진사과 선물 세트,
0: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네,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실 명배우 두 분입니다. 남유정 성우님, 김영선 성우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사랑극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분이 계신데요.
0: 정말?
1: 0050님. 제가 확실한 거 알려드릴게.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 유정 성우님 목소리가 쎄 하면 잘 이루어지더라.
0: 되게, 그런가? 저희는 이제 패턴을 모르니까.
2: 아닌데.
1: 그리고 유정 씨도 여러분 그 아닐 수 있는 게.
0: 지금 계속 감기약 센 거 드신 거예요? 괜찮아요?
1: 그 결말 대본을 못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0: 맞아요.
1: 유정 씨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0: 네, 저희가 다들, 저희는 일부러 안 보고.
1: 네.
0: 두 분은 제공이 안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자, 어쨌든 이런 패턴을 또 이렇게 나름대로 맞춰간다는 게 또 나만의 재미 아니겠어요?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도 사랑사의 결말 예측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이따가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누가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1: 광주에서 여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목은 저는 85년생입니다. 라고 주셨고요. 남유정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할게요. 유정 씨는 39이 되도록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를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
3: 부장님이 이건 저희 쪽 오류가 맞다고 하시네요. 다시 수정해서 메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팀장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저 영선 씨 덕에 이번에도 큰 거 한 건 막았네요.
3: 아, 처음부터 저희 회사에서 잘못한 건데요, 뭐. 저희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연락드릴게요. 재퇴하세요.
4: 네, 영선 씨도요.
1: 이상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그저 매일 월요일마다 업무상 전화통화만 하는 사이인데 유정 씨는 영선 씨와 전화를 끊고 나면 그저 마음이 편했습니다.
0: 유정 씨, 뭐 그렇게 희죽희죽 웃어? 소개팅 들어왔어?
4: 아니, 그건 아니고. 있잖아. 혹시 그 지라시 기업의 김영선이라고 알아?
0: 우리 거래처?
4: 저기 결혼을 했다거나 그런 거 몰라?
0: 모르겠는데? 총각인 것 같긴 한데 아이 그 사무실은 기혼자가 아무도 없대. 그래서 뭐 저주받은 사무실이라고 자기들끼리 회식자리에서 그러고 막 놀았대.
4: 아, 그럼 확실히 유부남은 아니겠다.
0: 그게 왜?
4: 아니야. 참. 어떻게 저 일주일 기다리냐.
1: 직장인들이라면 다

0: 매일 출근 전부터 지치는 월요일. 하지만 유정 씨는 들뜬 기분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영선 씨와 통화를 했죠.
1: 저 문화정밀의 남유정입니다.
2: 아, 안녕하세요. 아, 저기 그때 우리 계약서 다시 주고받은 거 저쪽에서 컨펌이 났거든요. 지금 보내드릴까요?
1: 아, 네, 주세요. 그럼 부산의 발주농원과는 저희가 정한 대로 수량하면 될까요?
2: 그건 그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1: 아, 그래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연락해요, 그럼.
2: 아, 네, 제가 후임자한테 잘 인수인계하고 가겠습니다.
1: 인수인계요?
2: 네, 저 이번 주로 퇴사합니다.
1: 네?
0: 유정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빡빡한 직장 생활에 그래도 작은 숨구멍 하나 있었다면 바로 김영선이라는 직원과의 통화였는데, 퇴사라니! 유정 씨는 자신이 퇴사하는 것처럼 한쪽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 6개월 동안 저한테 큰 힘이 돼주셨는데 너무 아쉽네요.
2: 아유, 말씀이라도 감사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요. 뭐 언제든 연락하세요.
1: 정말요?
2: 뭐가요?
1: 아니, 언제든 연락하라고.
2: 네, 언제든 하세요.
0: 유정 씨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하고 친구가 되고 싶은 건가?
3: 남유정 씨? 유정 씨?
1: 네?
3: 왜 월요일마다 지라시 기업하고 통화만 했다면 그렇게 멍해질까?
1: 그게 있잖아. 여기 지라시 기업의 김영선 사원이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3: 아, 그래? 근데?
1: 나보고 언제든 전화하래. 그게 무슨 뜻일까?
3: 아, 그게 뭔 뜻이 있어. 그냥 인사치레 하는 거지.
1: 그런가?
3: 아, 그럼. 어머! 전화할 거야? 전화하지 마. 어? 하지 마. 전화한 순간, 어머, 이 여자 왜 이래? 뭐 이런다니까.
1: 그래?
3: 그럼.
0: 하지만 유정 씨는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3: 전화하지 마.
1: 알았어.
0: 그러나 며칠 뒤.
1: 김영선 씨다.
4: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같이 보러 갈래요?
0: 좋아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유정 씨는 선뜻 답장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본 적은 없었기에 자신을 보는 순간 그가 실망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죠.
1: 저기, 근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85년생인데.
4: 알아요. 회사 거래처 인사 기록에서 봤어요. 저랑 7살 차이 나더라고요.
1: 아, 그러면 7, 8년생이시구나.
4: 아니요, 92년생인데요.
0: 아, 불써. 7살 연하라니. 유정 씨는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아유, 마음의 선이 딱 그어졌어요.
1: 근데 왜 저한테 영화를 보자고.
4: 저희는 어머니가 8살 위인 아버지하고 결혼했는데 저는 모계의 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상이 체질이죠.
1: 아, 로맨틱해.
0: 웃기고 심쿵. 유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좀 전에 그어놓은 선이 점점 지워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1: 근데 저는 동안도 아니고 저 예쁘지도 않은데.
4: 전 외모에 대한 편견은 전혀 없어요. 아르마딜로가 나와도 괜찮아요.
0: 아르마딜로란 무엇인가? 유정 씨는 궁금해서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하, 철갑을 든 포유류.
1: 하하하하, 제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만나면 도망칠 기회는 드릴게요.
4: 아, 그럼 같이 영화 보는 거죠?
1: 네. 너무 스윗한 사람이다.
0: 그렇게 유정 씨는 만나기도 전부터 그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었고, 만나고 나서는 더 크게 빠져들었습니다. 그와는 말도 잘 통했고 그리고 유정씨가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모습에 용기를 줬습니다.

0: 무거웠으니까요.
1: 아이, 제가 좀 통통한 스타일이라.
2: 아이,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도 보기 좋아요.
1: 친구들은 다 살 빼야 된다 그러는데.
2: 아유, 빼고 싶은 사람이나 빼라고 하세요.
1: 아니, 저는 제가 뚱뚱한 것 같아가지고 치마도 교복 이후에는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살 빼고 입으려고.
2: 그냥 입어요. 다음에는 저기 원피스 입고 와요.
1: 다음이요?
2: 네. 왜요? 나 계속 만나는 거 싫어요?
3: 아니요, 아니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혹시나 너무 쉽게 보일까봐 꾹 참고 있었던 유정씨. 하지만 그를 볼 때마다 저절로 지어지는 미소는 어쩔 수가 없었죠.
2: 아, 벌써 집 앞이네. 제가 이번 주말엔 부산에 갈 일이 있어요.
1: 그럼 못 보긴...
2: 그래서 말인데 저기 같이 갈래요?
1: 네? 어머, 부산에요?
2: 네, 제가 부산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유정 씨하고 가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저 바다도 보고 회도 먹고 어때요?
1: 좋아요, 좋죠. 저는
3: 남자와 처음 가보는 여행. 그날 유정 씨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4: 에? 아, 네가 남자랑 여행을 간다고? 어머 여보, 유정이 남자랑 여행 간대. 어머 미쳤어.
5: 아이, 회사 연수 아니고?
4: 야, 너 지금 회사 연수하고 구분 못하는 거 아니야?
1: 야, 너 사람을 뭘로 보고 아니거든?
4: 부산이면 못해도 1박 2일 거야, 2일 거 아니야? 그지? 자고 오는 거 아니야?
1: 그치. 아무리 그렇겠지?
4: 어떡해, 여보! 유정이 남자랑 1박 간대!
1: 야, 너무 소름 내지 마. 아니, 근데 저기 그러면 이제 방을 두 개 잡아야 되나? 아, 근데 하나만 잡으면 어떡하지? 뭐야, 어떡해. 나 속옷 사야 되나? 저기 나 그냥 숙박 어플을 하나 깔까, 내가?
4: 야, 너 속옷에, 너 저기 뭐야, 컬러 없지? 너 컬러 있는 속옷 있어? 레이스. 너 그 패드도 한 장 더 얹어둬요. 지금 잠깐만 있어봐. 나한테 있는 거 있나? 빌려줄까? 나 망사 있다.
1: 무슨 망사야? 근데 무슨 색인데?
3: 그렇게 2025년 5월 유정씨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바닷가에서 유정씨와 영선씨는 첫 키스를 했고 그리고 유정씨가 구상했던 대로 방은 하나! 그때의 설렘과 떨림을 유정씨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에게 얼마나 빠져들었나. 사연 그대로를 옮겨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만나면 만날수록 더 설레고 즐겁고 사랑스러웠어요. 매일매일 보고 싶고 매일매일 손잡고 매일매일 안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게 꿈인가 싶어서 자는 사람 얼굴을 만져보기도 했죠.
6: 다가가 뭐해?
1: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살고 싶어진다.
3: 종종 모든 것이 귀찮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생각한 날도 많았습니다. 나는 왜 남들처럼 하고 싶은 게 없을까 무기력하기도 했죠. 그런데 영선 씨를 만나고 유정 씨가 달라졌습니다. 결혼도 하고 싶고 그를 닮은 아이도 낳고 싶고 저절로 따뜻한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7: 어머 얘. 딸, 너 왜 그래?
1: 엄마, 나 허리가 끊어지고
7: 아이고 딸 어떻게 해. 저기 119 불러다 119.
3: 그렇게 유정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갑자기
7: 깜짝이야.
3: 왜 그러지?
7: 아니, 일단 되게 말랑말랑 달콤하고 막 그랬잖아요.
3: 그러니까요.
7: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게 지금 막 통증으로 응급실 가기 바로 전 상황까지는 자,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어떻게 뿌려야 되지? 막 이랬는데 네. 아니, 이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너무 위급 상황인데?
3: 근데 약보기 전까지는 아마

0: 여당님도 같은 생각 하셨던 것 같아요. 영선아, 그 회사 그만두고, 니 그 다단계 하는 거 아니지?
1: 그, 내가 약간 의심이 갔거든.
0: 왜냐면 우리도 그동안 다단계 사연부터, 뭐, 보험부터 해서 많이 있었으니까.
1: 많았지. 그리고 일단, 자는데 일어나서 이 사람 자는 얼굴을 쓸어볼 정도로 사랑한다? 결말이 잘 안 나와, 좋게.
0: 그랬나요? 그래요?
1: 자다가 얼굴 쓸어볼 정도면 어. 이건 그냥 올인인데 올인의 결과값이 별로 좋지가 않아.
0: 근데 7호 영희님 지금 그런 거 안 중에 없으시고 아 연상연하는 무조건 옳다. 아 부러워.
1: 아까 벌떡 일어났어 잠깐. 어 0806님 85년생이면 나랑 같은 또래인데 아래서 하겠지만 92년생 애가 너무 어리다. 0806님 어리긴 뭘 어려요.
0: 작년 기준으로
1: 나라에서 어른이라고 다 민증 나왔는데
0: 작년 기준으로 여자 주인공은 40살이었고 남자 주인공은 33 정도 되는
1: 거예요. 에이 32? 괜찮아
0: 33? 네.
1: 진짜 나이가 상관없는 게요. 네. 나이가 나보다 12살 띠동갑 못 봐라도 하는 짓 보면 진짜 애 같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진짜 7살 8살 10살
0: 이런데도
1: 진중한 사람이 있어요.
2: 맞아요.
1: 네, 전 연식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사람은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0: 자, 여러분 골라주셔야 됩니다. 유정 씨가 39살에는 천년에 첫사랑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여러분 맞춰주시겠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그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0: 그죠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 질환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게 딱 봤을 때 갑자기 이게 도입부에서 이렇게 응급실을 가잖아요. 이게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게 약간 중반 이후가 아니라 완전 지금 시작점이란 말이야.
2: 아니 또 연하남이 굉장한 수발러가 돼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또 잃을 수도 있는 거고.
1: 정신 차려 오늘 감기약 센 거 먹어가지고 지금 몽롱해.
0: 그럼 아직은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네.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할까 우리.
1: 그렇죠. 예. 네. 박재윤의 난 사랑에 빠졌죠.

0: 노래교실이 5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안동병원 13층 컨벤션 홀에서 열립니다. 초대 가수 남승민, 강사 신동과 함께 남승민의 바보 같은 사람, 세 글자 등을 불러봅니다. 입장권은 당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입장료는 전액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이웃돕기 상금으로 기탁되며 당일 참가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안동의 미씨 건강노래교실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준다 해도 내 마음
1: 준대도.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0: 광고전 신한 줄거리.
11: 네, 저 이번 주로 퇴사합니다.
12: 6개월 동안 큰 힘이.
13: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같이 보러 갈래요?
12: 저는 85년생인데.
13: 92년생인데.
12: 저는 동안도 아니고 예쁘지도 않은데.
13: 전 아르바딜러가 나와도 괜찮아요.
14: 네가 남자랑 여행을? 여보!
12: 그러면 방을 두 개 잡아야 하나? 허리가 끊어진 것처럼 아파!
14: 어머, 119 부르자, 119!
10: 유정 씨는 어디가 아픈 걸까요? 지금부터 그 뒷이야기 시작합니다.
15: 유정 씨가 응급실에서 또다시 옮겨진 것은 중환자실. 일반적인 신우신연보다 훨씬 더 상태가 위중한 순간이었습니다.
16: 조금만 늦었어도 상황이 아주 심각할 뻔했습니다. 지금은 고비를 넘겼고요. 중환자실에는 며칠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못해도 2주 이상은 입원이 필요합니다.
15: 유정 씨는 그야말로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대로 생이 끝나면 다시는 영선 씨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슬펐죠.
14: 지지배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12: 역시 친구밖에 없네. 고마워.
14: 야, 근데 영선 씨는 왔다 갔어?
12: 아니.
14: 뭐야? 너 입원한 거 모르는 거야? 내가 문자해줘?
12: 알고 있어. 내가 말했는데.
14: 근데?
12: 그냥 뭐 저기 바쁜가 보지.
14: 뭐래? 아니, 아무리 바빠도 그러지. 여자친구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한 번 와봐야 되는 거 아니야?
12: 아니, 저기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지 물어보지도 않더라.
14: 이런 씨. 야, 너는 그런 놈이 어디가 좋아?
15: 글쎄요. 유정 씨는 그냥 다 좋았습니다. 유정 씨가 퇴원 후 영선 씨는 유정 씨 집 앞으로 찾아왔는데요.
12: 영선 씨, 진짜 좀 매정해. 나 정말 죽을 뻔했는데.
15: 맞아. 나 진짜 매정한 놈이야.
12: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15: 알았어. 자, 이리 와. 영선 씨는 유정 씨를 꼭 안아주었고 그렇게 안아주니까 또 서운함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정선이는 기분이 안 좋고 유정 씨는 그가 옆에 있다는 게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12: 영선 씨, 나 차 살라고.
15: 어?

0: 갑자기?
1: 그래야 영선 씨네 집도 자주 갈 수 있지. 근데 꼭 영선 씨 때문에 사는 건 아니고 원래 살려고 했는데 시기를 좀 땡긴 거야.
0: 아, 그래?
1: 내가 차 사면 영선 씨 자주 데려다 줄게.
0: 그래, 뭐.
2: 유정 씨는 데이트로의 차를 사고 어떻게 하면 그와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을까 머리를 굴렸지만 유정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가 자신을 대한 온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여전히 다정하게 안아주고 뭐 손잡아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데 미묘하게 예전에 그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0: 이 카페 사람 되게 많네. 키오스크 앞에 줄이 너무 길어.
2: 자 여기
3: 자 나는 따
1: 근데 있잖아. 혹시 케이크 같은 건 없었어?
0: 케이크 먹고 싶어?
1: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나 생일이었는데 그냥 이 조그만 조각 케이크라도 하나.
2: 유정 씨는 살면서 어리광을 부려본 적이 없습니다. 뭘 갖고 싶어도 조른 적이 없었기에 생일 선물 뭐 그거 안 받아도 그만인데 이상하게 어딘지 모르게 조금 서운했습니다.
0: 아니 내가 우리 처음 만날 때부터 얘기했잖아. 난 생일 같은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내 생일도 마찬가지야. 선물 챙기지 마. 그래도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1: 아니 없어. 나도 막 생일 가지고 유단 떠는 스타일은 아니야.
0: 그래 다행이다.
1: 그래도 생일 축하는 받고 싶었는데.
0: 제가 혹시나 크리스마스 때도 큰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난 뭐 그쪽 종교도 아니고.
1: 알았어.
2: 유정 씨는 생각해봤습니다. 조잘거리는 사람도 언제나 유정 씨. 뭘 먹었는지 뭐 하면서 하루를 보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유정 씨. 영선 씨는 유정 씨에게 궁금한 것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4: 야, 그 정도면 그 사람도 안 좋아하는 거 아니냐?
1: 모르겠어.
4: 아니, 나 남편이랑 연애할 때는 막 물에 먹고 설사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까지 다 공유했는데 아니, 그 정도...
2: 처음 해보는 연애지만 유정 씨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건 애정화 떨어진 것이라는 걸. 그래서 어느 날 유정 씨는 물어봤죠.
0: 뭐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나?
1: 혹시 나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가 해서.
0: 어?
1: 처음엔 날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좋아한다고 말해도 돌아오는 말이 없고 달달함도 없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
0: 솔직하게.
2: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침내 입을 뗐습니다.
0: 나도 처음엔 유정 씨 많이 좋았어. 근데 마음이 거기서 더 한 발자국도 깊어지지가 않아. 뭘 같이 하는 마음이 이게 좋아하는 마음인지 그냥 뭐 그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은 마음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
1: 그럼 우리 그만 만나야겠네. 우리 그만 보자.
0: 어?
2: 그렇게 유정 씨는 이별했습니다. 분명 먼저 헤어지자 말했는데 유정 씨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유정 씨는 다시 영선 씨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1: 우리 한 달만 더 보면 안 될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나 한 달만, 어? 나도 해보고 싶은 거 해볼래. 딱 한 달만. 나도 남들 연애하듯이 해볼래.
2: 영선 씨는 유정 씨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0: 그래, 그럼 우리 한 달만 더 만나보자.

0: 274님, 아, 여자분 안쓰럽네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은 여자랑 사귄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셨고요.
1: 안태봉님, 연하.
2: 그 뭐예요?
1: 끌려가는 연애로구만.
0: 아, 지금 무속인이세요, 선생님?
1: 연하와 함께 탄식. 아. 연하. 아,
0: 겨울에서 나오는 거군요. 이준서님,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거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별 엔딩 하기엔 시간대가 좀 이른데.
2: 그렇죠.
1: 시간대 오전 8시쯤. 러시아원데. 아. 아니, 그때 나 이 남자 너무 싫어. 아니.
0: 그래요?
1: 그러자, 그럼. 아, 한 달 더 만나죠. 아.
0: 어, 옛다 사랑.
1: 그니까, 지가 지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해. 그니까, 지는 또 그 와중에 또 약간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해.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이렇게 몸이 막 달아있고 막 마음이 달아있는 거를 너무 누리는 것 같아.
3: 자. 아니 아직 어려서 자기가
1: 정신 차려.
3: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1: 정신 차려. 저러다 또 대출 받고 막 이래. 팍.
0: 자, 한 달 더 만나고 다시 사는 깊어져서 이어진다 하면 1번이고요. 에이 말도 안 돼. 결국에 한 달 후에 헤어지는 거야 하면 2번입니다. 자, 어디로 보낼까요?
3: 네.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아, 헤어지지 네. 않을 거예요.
0: 네, 여러분 그 욕 쓰시려면 긴 문자로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100원 써요 오늘. 시원하게. 개운하게.
0: 정답 맞추시면 이렇게 드릴 선물은요.
4: 네,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1: 예. 아, 여긴 어떤 반전도 없다 진짜.
0: 그래요?
1: 아,
0: 이대로 그냥 끝나나요?
1: 뭐라 난.
0: 정수연 씨가 거의 맞추거든요 여러분 신기하게.
1: 네. 아 진짜
4: 감정에 솔직한 사람 아닐까요 그냥
1: 나 보지 말고 있대.
4: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1: 이 방송 끝나기 전까지는 용서가 안 되니까. 네. 김혜림 씨입니다. 네. 날 위한 이별.

0: 그렇게 유정 씨의 시한부 한 달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1: 나랑 연애하면서 뭐가 제일 좋았어?
2: 나 부산으로 여행 가는 거. 난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었거든.
1: 그래, 그럼 가자. 차 가져가?
2: 아니, 나 기차 타고 싶어.
1: 그래, 표는 내가 예매할게.
0: 기차 안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연인처럼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도 유정 씨도 가는 내내 잡은 손을 놓지 않았죠.
2: 내가 진짜 이렇게 남자한테 매달릴 줄은 몰랐는데.
1: 나는 내가 이별여행 할 줄은 몰랐어.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하는 줄 알았거든.
0: 부산에서 유정 씨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이런 생각도 했죠. 이 사람이랑 부산에서 살면 참 좋겠다라고요.
2: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바닷가 산책도 하고.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1: 그치. 난 20살 때부터 부산이 좋았어. 부산에 오면 숨통이 튀었거든. 내일 출근해야지?
2: 아침 일찍 비행기 타려고.
1: 아휴, 저 김해공항까지 가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겠다.
0: 다음날 아침.
1: 이제 우리 진짜 마지막이네. 잘 가. 난 좀 더 있다 갈게.
2: 건강 챙기고.
0: 그렇게 유정 씨와 그는 또 한 번 이별했습니다. 김포로 올라오는 길. 유정 씨는 기내에서도 길에서도 펑펑 울었습니다. 출근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3: 아우, 유정 씨,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2: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저 회의실에 좀 갔다 올게요.
3: 그래. 회의실 가는 게 많이 슬픈가?
0: 그러다 유정 씨는 또 참지 못하고 결국 다시 그를 찾아갔습니다.
1: 이 아침에 왜 우리 집에...
2: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야? 왜 나 안 되는 건데?
1: 유정아, 이러지 마. 나도 힘들어.
2: 진짜 아무것도 안 바래. 자기만 영선 씨만 옆에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안 되냐고.
0: 그 후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2: 이게 불과 며칠 전의 일입니다. 힘든 일 안 겪어본 사람도 아니라 세상이 끝나는 기분 모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감정은 정말 처음이라 어찌할 줄을.

0: 있어요. 친구들은 말하죠.
1: 야, 냉정하게 얘기하지만 끝난 거야. 완전 쫑. 완전. 못더 안 돼. 어? 야, 연애라는 게 뭐 한쪽이 울며불며 매달린다고 그게 다시 시작되는 거였으면 뭐 세상 다 커플이 없게. 그러니까 인정. 너 아픈 거 인정. 근데 그건 끝이야. 쫑. 응? 알았지? 끝이다.
0: 마흔이 되어 거짓말처럼 어느 날 사랑이 왔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네요. 저 하지만 지금도 계속 매달리고 싶어요. 혹시나 제 사연이 소개되어 라디오로 듣게 된다면 뭐 펑펑 울게 되겠죠?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절세원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찔러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국내 피랑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박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8: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9: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풀뿌리가 엉켜 단단한 밭을 일구며 부르는 따비질 소리입니다.
2: 기운이 얻는가 땅에 들도 아니오는구나. 어공랑창.

0: 굳은 땅을 따비로 힘들게 파내면서 점심밥을 가져올 아내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2: 네, 5517님이 사랑극장 들으시고 네. 한 달 시한부 연애인데 왜 잘해주냐고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지금 멘붕 왔습니다. 그치.
3: 어른들의 세계를 애가. 모르겠어요. 왜 잘해줘요? 끝낼 건데.
2: 애가 듣기에도 이거는 석연치 않은 거지.
4: 그렇죠.
2: 2850님. 아, 날도 더운데 야외 주차장에서 차 대고 듣고 있네. 아, 다 듣고 집에 가야지 했는데 결말 이런.
5: 7565님도.
3: 아우, 진짜 그놈 갈매기똥이나 오지게 맞아라.
2: 이제 결말이 이번 헤어진다였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좀 잘 지어서 그러신 건데 마지막에 아직도 매달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절대 안 돼요. 그쵸? 이제는 그동안에 좋았던 추억까지 퇴색해요. 지금 매달리잖아요. 네. 해피엔딩으로 안 가고 그 전에 좋았던 모든 연애의 일상들이 다 붕괴가 되고
5: 맞아요.
2: 이게 연애의 추억이 아니라 사건 사고로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잘 가닥을 잡아야 돼요.
5: 여기서 끝내셔야 추억이 지저분해지지 네. 않죠.
2: 여기서 움직이면 장르가 바뀌어요.
3: 9052님. 2번이길요 제발. 지금은 전 50대인데요. 결혼 전에 2살 연하 사귀었는데 제 친구 결혼식 같이 가자 했더니
5: 아, 누나 입을 옷이 없어.
3: 그래서 제가 양복을 사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린 여자애랑 양다리 걸쳐가지고 내 헤어짐에서 양복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또 몇 주 뒤에 연락이 와가지고
2: 뭐라고?
5: 아, 누나 면접 가니까 양복 좀 빌려줘.
3: 이러는 거야. 그 누나를 이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연하 애들.
2: 오늘 사연자에 대한 완벽한 위로 아니에요?
3: 그렇게 했네요, 아, 사연자.
2: 이 사람이 연애하는데 이용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좋았잖아요. 좋았고, 그 마음이 떠났잖아요.
5: 유씨, 2533님 사연 소개 좀 해주실래요?
6: 네. 사연이 제 30대 후반 연애랑 너무 똑같아요. 눈물콧물 다 빼고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창피한데요. 결국엔 좋은 사람 만납니다. 힘내세요.
2: 우와. 그럼요. 나중에 행복해지면 지금 운만큼 창피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돼.
5: 그러네.
2: 예. 네. 그 지금 이 사연자 분이 이렇게 망설이고 계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윤정 님이 시간이 약이에요. 뻔한 말 같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하셨고요. 아, 남유정 성우님은 지금 너무 몰입하셔서 아직도 눈물을 닦고 계세요.
5: 아, 유정 씨 명배우 명배우 했더니 유정 씨가 너무 불쌍하잖아 사연자가. 그때 정소연 씨가
2: 내가 더 불쌍해. 하나 챙겨, 나는. 아니, 그냥,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농담한 거예요.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근데 어쨌든, 이 사랑에 대한 이런 나만의 잔상들이 있잖아요. 요거 사랑극장으로 고스란히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치유도 해드리고, 공감도 해드리고, 사연도 일으켜드립니다.
5: 사연자분께 30만원 상당 선물 보내드릴게요.
2: 네. 엄순봉님이 천년해라, 그래. 곧 다른 사람 나타날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다 언니처럼 챙겨주시네.
5: 그러게요.
2: 자, 우리 모두 인사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네.
5: 네. 안녕히 계세요.
2: 네, 저희는 내일
6: 뵙겠습니다.
2: 네,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7: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9: 안녕하십니까. 경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현대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돌연사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사의 80% 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30%에 이르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생과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첫째,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작스런 호흡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1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0: 대박 줘서 아들 낳아달라고.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4,400톤급 구축함인 왕건함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활동을 위해서 오늘 출항했습니다. 국회 파병 동의안을 명시된 청해부대 파견 지역은 아덴만 해역 일대지만 미국이 제안한 해양 자유 부상 등의 동참 여부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군은 청해부대 48진에 대드론 방어 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미국 국방부와 대드론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드론 체계 표준화와 공동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한미연합작전의 효율성과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드론 체계의 공통 표준을 신속하게 구축하기로 하고 조만간 소형 드론용 배터리 공통 표준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동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미국 전쟁부가 구축 예정인 대드론 거래 플랫폼에 한국산 제품을 등록해서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물류 비용은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후임 감사 임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면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구방통위법 제13조 2항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방통위가 의결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앞서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법원이 대체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아동학대로 신고나 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교사 노동조합연맹이 전국 유, 초, 중, 등 특수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동학대 신고, 피소 불안감을 느낀다는 초등교사의 비율은 85.8%로 전 학교급을 통틀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등교사의 43.1%는 아동학대 신고 피소 불안감에 대해서 매우 자주 느낀다고 밝혔고 42.7%는 가끔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 한때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3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3: 댄 젠슨이란 빙상 선수는 88년 캘거리 올림픽에서 경기 직전 병석에 있던 누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를 참고 경기에 나섰지만 넘어지고 말았죠. 이후 더 절박하게 훈련을 했지만 기록이 안 나왔는데 상담을 하던 박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하죠. 훈련일지 목표 옆에 이렇게 써보게. 나는 1000m 스케이트가 좋다. 절박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매일 하는 일을 좋아하자. 덕분에 댄 젠슨은 다시 도전한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방근영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교단에선 선생님들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최근 교사 노조가 조사한 설문 결과 대한민국 교사 2명 중 1명은 최근 1년 새 사직이나 이직을 고민했다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었습니다. 정당한 훈육조차 아동학대라는 칼날이도에 돌아오는 현실 속에서 교사 10명 중 8명은 언제든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아이들 앞에 섭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5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교사가 홀로 무고함을 증명하며 고통받는 사이 우리 공교육의 질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올 텐데요. 내 자식만 소중하다는 이기심이 선생님의 열정을 꺾고 있진 않은지 우리 사회가 함께 성찰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 열혈 강호 온라인.
0: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 열혈 강호 온라인.
0: 열혈 강호 온라인.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4: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5: 기대세요.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6: 예금 적금을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7: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3: 저축은행.
8: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9: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월 1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 보는데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0: 만나보겠고요. 2부에서는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라디오는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135분간 담판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상권은 무엇일까요?
1: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문제죠. 반도체 문제가 저희한테 가장 큰 관심이고, 북한 문제도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뭐 그 문제는 뭐 이제 정치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반도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중국의 그 반도체 관련된 수출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젠슨왕 CEO가 사실은 처음에는 거기 명단이 없었어요. 방문자 명단에, 기업인 명단에. 근데 알래스카로 날아가서 갑자기 합류를 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허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에서 만약에, 또는 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또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반도체 수출길이 열리는 것이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죠. 그런 점이 사실은 큰 관심사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방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런 부분들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죠. 우리도 사실은 원유의 공급이나 수급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중국과 미국의 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반도체와 호르무즈 개방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충돌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중국과 미국의 뭐랄까 관계에 예전과는 다른 기류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네.
1: 예전 같으면요, 중국이 그렇게 대놓고 말을 안 하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번에는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미국,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요, 보통 이렇게 이제 좀 본인의 심기를 건드리는 얘기를 외국의 정상이 하면 바로 받아치잖아요.
0: 네.
1: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태도 보세요. 그냥 공손히 가만히 있어요.
0: 네.
1: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듣고만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도 하지 않고.
0: 네.
1: 그 말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하고, 중국이 이건 양보 못한다. 만약에 경우에 이 문제가 되면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잖아요.
0: 네.
1: 그만큼 저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뭔가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했다고 저는 보고요. 중국이 그만큼 이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리고 이 대만 문제는 이건 상당히 크리티컬한, 그러니까 민감한 사안이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조금 전에 미중이 합의한 호르무즈 개방, 이게 되게
1: 네.
0: 중요한 성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1: 네.
0: 이 표현과 또 중국의 표현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실효성을
1: 네.
0: 거둘 수 있을까요?
1: 저는 만약에 네. 이게 이제 중국이 중재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미국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을 좀 신뢰를 안 하잖아요.
0: 네.
1: 트럼프가 뭐 협상하고 화해한 듯 하면서 또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협상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길 바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0: 네.
1: 중국 같은 경우는 이란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란을 설득하는데 유효한 카드라고 트럼프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중국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란이 중국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중재자가 돼서 양측의 의견들을 전달하고 조율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서로가 먼저 그걸 해제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0: 네.
1: 그런 상황이니까 신뢰감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창구로서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백악관이 경제협력 증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의 반도체 수출길이 열렸다, 좀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기회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압박?

0: 시작이 되는 걸까요?
1: 아니, 저는 그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그 기본적인 칩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AI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산품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미국의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그 수입의 과정에서 미국이 이제 해제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협력하게 되면 우리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반도체 산업이 낙수 효과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일정 부분의 어떤 열매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어떤 논의 또 그리고 합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 특히 반도체 산업에 큰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는데 8,000 네. 돌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8,000 돌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어떤 주식 시장의 뭐랄까요 안정성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0: 네.
1: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삼성과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신뢰 또는 발전 또는 성장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8,000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주식들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AI 산업이 거품이 아니라 이건 현실이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증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이렇게 전쟁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가도 뛰고 있고 그런데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신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어떤 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만 포인트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1: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 포인트까지 가기에 물론 뭐 그게 얼마나 걸릴지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요. 조심스럽게 전망해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성장하는 속도를 보면 3,000부터 시작해서 지금 8,000까지 왔잖아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성과를 보면 좀 최대의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미 이제 칩이 부족한 상황이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나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그만큼 크고 또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들이 다른 나라의 주식에 비해서 기업의 가치나 성과에 비하면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여력이 있다 앞으로. 그래서 만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뭐 단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외국의 어떤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0: 네.
1: 그것도 결국은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는데 2차 종합특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특검팀이 정조준하고 있는 대목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대외 여론조작을 시도했는지 여부라고요.
1: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외교부를 통해서 여론을 움직이고 또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 아니겠어요?
0: 네.
1: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된 행동들을 어떤 형식으로든 좀 뭐랄까 포장하고 또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던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고 증거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종합특검이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 같고요. 조사해서 경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본인의 그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종합특검이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미진했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들을 완성해 가는 거니까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2차 종합특검이 반환점을 돌았는데 현재까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1: 왜냐하면 저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이게 특검이 이제 2차 종합특검 출범을 했지만 성과가 없다는 건 이제 예를 들면 뭐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구속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0: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수사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1: 네.
0: 보통 이제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하거나 이런 거는요, 막판에 이루어져요. 조사를 충분히 하고 나서 그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기소를 하고 아니면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1: 네.
0: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당장 선거가 없다고 해 선거가 없다 이렇게 매도하기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막바지에 가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선거가 없다고 해서 거의 선거가 없는 걸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제 지나친 평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6.3 지방선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야의 기싸움이 정말 치열한데요.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 어디가 될까요?
0: 두 군데 정도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부산하고 대구라고 생각해요. 이제 물론 재보선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1: 네.
0: 일단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시장이 누가 되느냐가 대단히 이제 총리의 관심사잖아요.
1: 네.
0: 사실 대구시장 이제 김부겸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건 국민의힘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겁니다. 그리고 대구시장을 민주당의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후보가 한다. 이 자체로도 엄청난 저는 충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서 과연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될 거냐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고 부산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재보선 선거 같은 경우에 하정우 후보, 한동훈 후보, 그리고 박민식 후보 세 분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냐 하는 부분이 관심사라고 보고 부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한동훈 후보가 어떤 성과를 낼 거냐 이것도 관심사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중도에 뭐 단일화를 통해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낙마를 하게 되면 한동훈 후보의 정치 활동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 부산 선거, 재보궐선거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는 한동훈 후보의 정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그러면 이제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선거 끝나고 나서 당이 재편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뽑게 되거나 대표를 뽑을 때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정치적인 명운이 달린 거기 때문에 관심이 또 집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한동훈 후보의 정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후보의 당선보다 한동훈 후보가 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 보수가 정리가 된다. 이런 시각도 있다고요.
0: 네, 맞아요. 장동훈 대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지금 후보가 당선이 만약에 된다고 생각하면요. 뭐 그렇다고 하면 장동일 대표는 엄청난 이제 타격을 받는 거예요. 본인이 이 한동훈 전 대표죠. 전 대표를 징계해서 내보냈잖아요.
1: 네.
0: 쫓아낸 사람이 본인인데 그 사람이 다시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온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장동일 대표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1: 네.
0: 국민적 여론도 안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박민식 후보의 당선보다도 한동훈 전 대표, 지금 후보죠. 후보의 낙선을 더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 관점은 뭐냐면 본인에 대한 정치적 유불리잖아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한동훈 지금 후보가 당선되는 거고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은 한동훈 후보가 낙선하고 박민식 후보가 당선되는 거죠. 혹시나 뭐 박민식 후보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하정우 후보가 당선되는 게 본인한테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낙선 이 부분을 가장 최고의 목표로 삼고 뒤집히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1: 최근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시장 방문을 직접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0: 아니, 그걸 뭐 지금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선거 기간에 시장 방문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지역 돌아다니면서 타운홀 미팅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거기서 뭐 누구 후보를 지지해달라든지 어떤 후보가 잘 된다든지 누구 후보를 데리고 왔다니 그러면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국정 운영의 한 방법이잖아요. 아니 어느 지역에 가서 타운홀 미팅도 하고 에컨대 시장 방문하고 하는 게 선거에 왜 개입이 된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대통령께서 아니면 현재 출마한 후보들과 함께 행보를 하거나 그러면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함께 또 참모들과 함께 시장 방문해서 현장에서 민심을 어떤지 청취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대통령의 직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네, 최근 정원우 후보의 과거 폭행 논란이 터져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0: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일단 30여 년 전에

0: 일이고요. 네. 두 번째, 지금 국민의힘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여성 뭐 일하는 분 그 가게에서 이분과 네. 함께 뭐 나가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분란이 일어났고 다툼이 일어났고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처음 주장을 했잖아요. 그 이제 그 양천구 구의원 당시 구의원의 속기록을 보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판결문으로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정은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인정도 했고요.
1: 네.
0: 폭행이 있었고 그때 그 폭행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분께 미안하고 사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로 저는 뭐 그 문제가 본인이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아요. 도리어 저는 국민의힘에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재수 의원과 뭐 주진우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여성과 같이 나갔냐 안 나갔냐 이 얘기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아니 속기록이라고 하는 건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속기록이 기록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판결문에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아니 수사기관이 수사했고 수사기관의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판결을 내린 게 법원의 판결문인데 거기에는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성에 관한 얘기가. 근데 왜 여성 문제를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칸쿤 그 철장난 문제 가지고 여성 뭐 직원 얘기 나오다가 그것도 잘못 얘기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또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이것이 정원 후보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 네.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분 상해죄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까요?
0: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어떤 뭐 나쁜 짓을 하면 그 선생님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지만
1: 네.
0: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학여행을 가거나 뭐 체험활동을 가거나 체육대회를 하거나 이러면서 어떤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선생님의 고의가 아니라 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학교와 교육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 네.
0: 왜 그걸 선생님한테 다 책임을 지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뭘 못하는 거예요. 체험학습 누가 하고 싶어 하겠어요?
1: 네.
0: 체험학습 갔다가 학생이 조금이나 다치면 모든 책임을 선생님이 져요.
1: 네.
0: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예를 들면 학생들이 뛰어놀다가 스스로 넘어질 수도 있고, 친구들과 다투다가 약간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네. 이럴 수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걸 선생님한테 다 책임을 물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그 무서워서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해결은 학교 당국 그리고 교육청 여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정말 뭐랄까요 소신을 가지고 체험 활동도 하고 수학 여행도 가고 그다음에 뭐 체육 활동도 하고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1: 네.
0: 그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내가 혹시나 피해 당할까봐 두렵고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걸 피하게 하는 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만약에 고의가 아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육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학교 당국과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요즘 교사들의 현장 체험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또 깨어있는 부모님들의 발언도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아니 왜 이런 민원은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멀리 가서 멀미하게 만드냐. 우리는 사진이 왜 다섯 장밖에 없는 이거는 민원 사안이 아니잖아요 사실.
0: 아니죠.
1: 예.
0: 그런 걸로 이 자꾸 민원을 넣으니까 선생님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 뭘 하겠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1: 예.
0: 지금 예를 들어주신 그런 내용들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어떤 학생을 좀 더 찍을 수도 있고, 적게 찍을 수도 있죠.
1: 네.
0: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그러면 이제 찍을 때도 똑같이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1: 예.
0: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 예.
0: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활동을 많이 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자기 자녀와 자기 자식을 위하는 일이 아니고요. 자기 자식들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기 바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저는 학교나 교육청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심할서를 쓰게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1: 그렇죠.
0: 학교가 나서서 방어를 해줘야죠.
1: 네.
0: 그게 상식이 맞지 않는 부모들의 주장이 있다고 하면 학교나 교육청이 나서서 그 문제에 대해 선생님을 대신해서 방어해주고 해결해주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 네.
0: 그래야 선생님들이 소신을 갖고 교육을 하죠. 교육 현장이 좀 더 이렇게 선생님들의 자유롭고 창의로운 어떤 교육 활동들을 보장해

0: 절대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번 지방선거에는 전국의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 관심이 좀 낮은 것 같거든요. 중요 지역 교육감 선거의 판세는 현재 어떤 분위기일까요?
0: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진보 교육감들의 약진이 좀 두드러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왜냐면 이게 지방선거 전체 분위기가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감 선거는 물론 정당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민주당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서 그 분위기가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한꺼번에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은 찍으면서 진보 교육감이 누구냐를 찾고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지지하게 되겠죠. 만약에 지금의 분위기라고 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보 진영의 교육감들이 조금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에 한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방선거 분위기가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로 본다고 하면 이번에는 진보 진영의 교육감들이 좀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매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7: 라디오
6: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정치 TMI 오늘은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살펴보겠는데요. 어제 오늘 후보자 등록이었는데 등록 집계 마무리됐을까요?
1: 네 뭐 오늘 저녁 6시까지가 후보자 등록 마감이었습니다. 때문에 뭐 지금 이 시각에 새롭게 후보자를 등록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데 앞서서 저녁 6시 이전에 등록한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맞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후보자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특히 단체장과 광역의원 중심으로는 후보자 등록 집계가 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다면 먼저 경북도지사 선거 등록 현황 살펴볼까요?
1: 네. 경상북도 도지사 그리고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범위가 매우 넓고 이 지역이 넓다 보니 선거 운동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때문에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예비 후보자들만 이 본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북도의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힘 후보만 등록을 해서 1대1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0: 이번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내에 이러한 좀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까 예상케 했고요. 이 반면에 3선에 도전하는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 이 경북 자체보다도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당 독재 체제로는 어렵다. 양당이 전제와 균형을 맞춰가야 되고 그러려면 이 국민의힘 바람이 불어야 된다. 이 국민의힘 후보들 모두 이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야 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에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국민의힘의 영남권 선거 전체에 좀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 의지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이철호 오중기 후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감 선거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경북 교육감 후보자도 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우선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이 등록했고 이용기 전 정교조 대구 지부장 경북 지부장도 이 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여기에다가 3선 도전에 나선 임종식 현 경북교육감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 가지 좀 변수가 있었다면 예비후보는 이 본후보 등록자 3명에다가 한은미 전 김천대 교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었는데 어제였습니다. 이 본후보 등록 첫날 후보자 등록을 하는 대신에 임종식 교육감을 지지한다. 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본후보 등록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경북도 교육감 선거는 3파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1: 네, 경북 교육감은 3파전이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경북 전체 기초단체장 등록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많은 분들이 좀 조마조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경북 지역에 무투표 당선된 곳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경북의 기초단체장 모두 22명을 뽑는데 일단 오늘 등록된 직계를 보면 무투표 당선은 이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22곳 모두 등록했고 민주당이 18곳, 개혁신당이 1곳, 한국독립당이 1곳, 무소속 후보가 15명 등록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등록하지 않았던 4곳에서도 무소속 후보자가 좀 출마하면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경북 어디 살더라도 우선은 시장 군수 선거는 100%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번엔 북부 지역만 좁혀서 한번 살펴볼까요? 시장 군수 등록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0: 네, 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대1로 치러지는 지역이 있고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지역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안동, 예천, 영양, 성송은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1대1 구도. 그러니까 경북도의사 선거와 같은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안동은 민주당의 이상걸, 국민의힘의 권기창, 그리고 예천은 민주당의 윤동춘, 국민의힘은 안병윤, 그리고 영양은 민주당 김상훈, 국민의힘의 오도창, 청송은 민주당의 임기진, 국민의힘의 윤경이 이렇게 치러지게 됐는데 좀 흥미로운 곳들을 좀 본다면 사실 이 네 개 지역 중에 세 개 지역은 다 재선과 3선에 도전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예천만 이 국민의힘에서 이 현역이 아닌 이 신인을 공천하면서 이 예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가 첫 초선 예천 군수를 배출하는 선거가 됐습니다.
1: 네, 이렇게 1대1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요.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양자 구도가 아닌 지역도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우리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 9개 시군 가운데 4곳은 1대1이지만 5곳은 다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영주는 민주당의 우창윤, 국민의힘의 황병직, 무소속의 황선종 3명이 등록을 했고요. 상주는 민주당 정재현, 국민의힘의 안재민, 그리고 무소속이 2명입니다.

0: 강경모, 윤희영 후보까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문경은 민주당의 이윤희 후보가 오늘 등록을 했고요. 이 국민의힘의 김학홍, 무소속의 신영국 현 군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의성은 국민의힘의 최유철, 무소속의 이원식, 봉화는 민주당의 이상식, 국민의힘의 최기영, 무소속의 박만우.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런 구도의 1대1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모두 후보가 출마했다.
1: 네.
0: 그리고 의성은 이 북부지역 가운데 민주당이 유일하게 후보를 또 내지 못한 지역인데 무소속 이원식 후보가 출마하면서 의성도 다자구도는 아니지만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1: 네. 이렇게 다자구도인 곳 다섯 곳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도의원 후보자 등록은 어떨까요?
0: 네. 뭐 그 최종 검수 절차는 거치겠지만 제가 오후 6시 기준으로 좀 집계한 내용들을 보면
1: 네.
0: 지역구는 16명의 경북도의원을 뽑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 16명 모두 후보를 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경북도의원 후보가 20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이 소선거구제다 보니
1: 네.
0: 후보자를 구하지 못해서 노력은 했지만 3분의 1 정도 밖에 도의원 후보자를 내지 못했고요. 자유와 혁신에서 1명, 무소속에서 이 21명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요 후보자들만 모두 더하더라도 이 국민의힘 숫자가 안 됩니다. 민주당, 자유와 혁신, 무소속. 결과적으로 집계가 된 것이 경북의 도의원 선거구 16곳 가운데 22곳에서는 후보자가 1명밖에 없어서 무투표 당선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북부 지역은 아니지만 이 지역은 좀 더 심한데요. 경주시의 경우에는 도의원을 5명 뽑는데 5명, 5개 선거구 모두 국민의힘 후보자만 출마하면서 이 전체가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 같은 경우 아예 우리 유권자분들이 투표 용지를 받아볼 수 없는 것은 물론 공보물도 제작되지 않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비례대표 경북도의원을 보면 등록한 정당이 10곳인데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공화당, 이 국민대통합당, 국민연합, 정의당, 친미연합 이렇게 10곳이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했습니다.
1: 네, 그럼 이번에 시군의원 후보자 등록 살펴볼까요?
0: 네, 시군의원은 한 명만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 숫자가 훨씬 더 많긴 합니다.
1: 네.
0: 민주당이 70명, 국민의힘이 230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4명, 자유와 혁신 1명, 무소속 120명입니다. 이걸 보면 국민의힘이 후보자 숫자만으로 압도적으로 좀 앞서고 있고
1: 네.
0: 그다음이 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무소속이라는 점도 좀 눈에 띄는 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최종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6시까지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우리 북부지역의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내지 못한 곳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문경, 충성, 영양, 예천, 이 봉화. 비례대표 기초의원 한 명만 뽑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그렇다면 후보자 정보를 유권자들은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0: 네, 스마트폰이나 PC, 컴퓨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이 가장 정확합니다.
1: 네.
0: 우리가 포털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도 다 여기서 받아오는
1: 네.
0: 이 정보입니다. 후보자 등록 현황뿐만 아니라 재산, 병역, 정과, 학력, 세금 납부나 체납 내역, 그리고 이전에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까지 모두 공개가 되니까요.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앞으로 남은 주요 선거 일정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0: 네, 오늘 후보자 등록이 마쳤는데요. 내일부터 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죠. 21일부터 시작되고 사전투표가 다음 주

0: 금, 토, 29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내가 사는 선거구가 아니라 어딜 가든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 이 본투표가 6월 3일입니다. 아마 뭐 유세차나 선거운동원들 보시려면 21일이 되어야 좀 보실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1: 네, 선거 공보물 그리고 사전투표는 유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0: 네, 제가 앞서서 무투표 당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공보물에 무투표 당선자는 공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공보물이 배송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이 공보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후보자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이 후보자가 누가 나왔는지 이 공보물 정도는 한 번씩 꼭 살펴보시고 네.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공식 선거운동이라든가 방송 토론회는 유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0: 네, 우선 이 선거방송 토론이 좀 긴 기간 우리 지역 선거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자리, 비교 자리입니다. 우리 뭐 MBC를 포함해서 네. KBS, 이 지역방송들에서 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단체장 교육감, 선거방송 토론 일정이 잡히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한번 보시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또 추가적으로 선거방송 토론을 보실 수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의 권리니까 네, 우리가 챙겨야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6: I love you.
5: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6: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5: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6: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7: 유유 제약.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천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절세의 왕 절정.
1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가능 및 투자자 귀속.
1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5: 현대 오피스.
1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7: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은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은 아이클타임.
16: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8: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스마트하게 달리고
0: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2: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0: 그래?
1: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16필.
2: 모든 인쇄 가능한 삼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삼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에드피아.
3: 성공 보물 역시 삼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삼원에드피아.
4: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 불리는 우리 지역 안동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오는 19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지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지방도시의 저력을 보여줄 소중한 기회인데요. 과거 엘리자베스 여왕의 방문이 안동의 가치를 세계에 알렸듯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이 양국의 두터운 신뢰를 쌓고 지역 경제에 새 바람을 일으키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노래 진성의 안동역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동 MBC 라디오는 지금까지 방근영이었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소란 고영배입니다. 이상교 선생님의 시 어제 저녁부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나는 노란 단무지를 좋아하게 되었다. 어제 저녁부터 나는 실로폰 소리를 좋아하게 되었다. 어제 저녁부터 나는 나무 밑으로 걸어다니길 좋아하게 되었다.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애가 좋아한다고 말한 것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새롭게 좋아지는 것이 부록처럼 따라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득이겠네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3: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한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

0: 그것만 듣고 싶다.
1: MBC,
2: MBC
3: 라디오,
2: MBC 라디오.
4: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오전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선을 돌파한 뒤 급격히 방향을 바꿔 6% 넘게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채권금리가 급등하며 시장의 경계심리가 확산됐고 그동안 많이 오른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매도가 쏟아졌는데요. 이혜선 기자가 전합니다.
0: 코스피가 어제보다 6.12%, 488포인트 내린 7,493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8,000선을 넘은 코스피는 8,046까지 치솟으며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곧바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후 들어 낙폭은 더욱 커져 한때 7.6% 떨어지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5% 넘게 급락하며 프로그램 자동 매도를 일시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넘기며 시장의 경계감이 확산됐고 그동안 많이 오른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개인은 7조 원 넘게 매수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하루에만 5조 6천억 원가량 주식을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된 삼성전자는 8.6% 하락한 27만 500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7.6% 내린 181만 9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LG전자는 10.8% 상승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의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역대 가장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만큼 단기 과열 우려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당분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1: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9.8원 오른 1500.8원으로 주간거래 마감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1500원대를 돌파했는데요. 미국 물가지표가 오르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동분쟁 해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더해지며 달러 인덱스가 0.28% 오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이 노사 문제로 국민과 정부에 큰 부담과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성취가 커질수록 우리 사회가 삼성에 거는 기대가 더 엄격하고 더 커지는데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를 한 가족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노조도 국민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노조를 찾아 긴급 중재에 나섰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오늘 오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내 노조 사무실을 찾아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의 총파업 계획과 노사 협상 상황,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가격 상승에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28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출물가지수가 187.40으로 3월보다 7.1%가 올라 10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와 화학제품 등이 상승하며 수출물가를 끌어올렸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박 3일간 이어진 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0: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뤘다 평가했고 시 주석은 이번 회담을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방중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중국 권력의 심장부로 불리는 베이징 중난하이. 트럼프 대통령 방중 마지막 날인 오늘 두 정상은 통역만 대동한 채 중난하이 정원을 함께 걸으며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놀라운 방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많은 현안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중국이 매우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우리는 이란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끝나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협이 열리길 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대통령은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매우 중요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방문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라는 새로운 관계가 정립됐다고 밝혔습니다.
2: 지금까지 우리는 양국 사이의 새로운 관계, 즉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이정표가 되는 방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오는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0: 정부가 조만간 핵 추진 잠수함 기본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협조해 핵 추진 잠수함 기본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있다며 다만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기본 계획에는 한국형 핵잠의 임무와 역할은 물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한다는 정부의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빼간 한국 주식과 채권 자금이 21억 달러로 3월보다 유출 규모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 통계를 통해 4월 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자금이 21억 3천만 달러 순유출됐다 밝혔는데요. 한국은행은 미국 이란 간 휴전 합의 이후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순유출 폭이 많이 축소됐고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중장기 국고채 투자에 힘입어 채권 자금도 순유입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당한 자백 요구 등의 의혹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검찰청에서 정직 2개월을 권유했는데 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야당의 유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언론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도 밝힌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달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화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의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여기에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 한때는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3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구는 33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까지 크게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령환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3: 건강 노래교실이 5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안동병원 13층 컨벤션 홀에서 열립니다. 초대 가수 남승민, 강사 신동과 함께 남승민의 바보 같은 사람 세 글자 등을 불러봅니다. 입장권은 당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입장료는 전액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되며 당일 참가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0: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13분기 연속 청취율 1위 달성을 기념해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께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한 분께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딱 19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치인들의 말이 많은 화제를 불렀는데요. 성대모사와 평론이 함께하는 3부 씬스틸러에서 노영희 변호사,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유쾌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어떤 영화를 보면서 보내면 좋을까요? 4부 하이킥 테마극장에서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 추천 받아보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외계관리
2: 4만원
1: 재고관리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과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신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해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나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6: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0: 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씬스틸러들.
7: 나 확실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0: 이상민, 노영희의 씬스틸러. 이번 주 화제의 인물들 만나봅니다. 씬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요.
8: 반갑습니다.
0: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이분 오랜만에 모시는데 아까 잠깐 뭐 목소리 들으셨겠지만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모시겠습니다.
7: 고마워라 마 스승의 사랑. 막 꺼내니까 스승이 누굽니까?
0: 예?
7: 스승이 누구예요?
0: 여러분 계시죠? 그게 뭡니까 질문이?
7: 재밌어요. 네, 오늘 예. 오세훈 후보와 예. 전기전이 걸었습니다.
0: 예.
7: 전기전을 내가 막 이렇게 만들었지만 예. 그 위에 우리 오세훈 후보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또 했습니다.
0: 예.
7: 오세훈, God bless you.
0: 예. 그 스승이란 말 듣고 굉장히 공부되신 것 같습니다.
7: 아, 좋아요.
0: 스승이란 말씀을 자주 들은 스타일은 아니셔가지고요, 제가.
7: 예? 아, 나 좋아요, 스승이란 말.
0: 아니, 그러니까요. 자주 들으실.

0: 그 입장이나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1: 선생님 한번 불러봐요, 그러면.
0: 제가 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까?
1: 그러니까.
0: 아, 참 별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근데 오세훈 시장 나오셨습니까?
1: 아, 예. 뭐
0: 이분들 나왔어 지금 노래라고.
1: 스승의 은혜.
0: 예.
1: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0: 예.
1: 오늘이 마침 스승의 날인데, 예. 제 마음속 스승으로 모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계천을 걸을 수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뜻깊습니다.
0: 아, 너희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두 분의 대화를.
2: 아, 좀 예. 올드하다. 예. 왜냐하면 이제 청계천하고 버스 노선 이게 예. 정리가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적 중에 하나니까.
0: 예, 그걸로 시작되셨죠, 저분은.
2: 네,
0: 예.
2: 그거를 얘기를 하고 예. 싶었겠지만 이 두 분의 이걸 소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 예. 좀 힘드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 저는 뭐 아까도 제가 어느 자리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스승이라고 부르는 건 참 어색한 일이에요.
2: 아니 그리고 네. 솔직히 그분을 스승이라고 부르면 네. 안 좋죠. 왜냐면
0: 그러니까요.
2: 그분이 감옥에도 가셨었고 네.
0: 횡령의 수가 300몇 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네.
1: 그럼 형이라고 한번 불러요. 내도 고대 나왔어요. 형 명박이에요. 한번 해봐.
2: 진짜 그러네.
0: 아이고 참.
2: 아니, 형님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굳이 꼭 그분을 그렇게 뭐 해야 됩니까?
1: 요즘은 오빠라 그러면 안 되나? 형이라 해야지.
0: 아유, 훅 치고 들어오시네, 저.
1: 재밌어요.
2: 아,
1: 예.
2: 재밌어요.
1: 예.
0: 그,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미국에서 요새 너무 이분 때문에 좀, 아, 정말 전 세계가 좀 괴로운데요. 트럼프 대통령, 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예.
3: Hello, Korea. I'm Donald J. Trump. 노래 하나 해볼까 합니다.
0: 예.
3: Everybody was Kung Fu Fighting. Kung Fu Fighting.
0: Yeah.
3: I like see present see is great reader.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0: 예. 어디 가요? 중국 말씀이시죠?
3: 중국 너무 좋아요.
0: 예.
3: 소 못하는데 한잔했습니다.
0: 예.
3: See you very much.
0: 대만 문제 좀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3: Everybody was Kung Fu Fighting. I love Korea. Thank you very much.
0: 아, 참, 이 두 분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저는 이번에 이제 예. 9년 전에 만났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고, 예. 특히 투키 디데스 함정.
0: 예. 아, 깜짝 놀랐어요. 예.
2: 그 얘기를 꺼낼 예. 줄은 몰랐어요.
0: 예,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 투키 디데스 함정이 원래 기존 패권구 탁, 패권국하고 신흥 강대국이 서로 싸우면
0: 예.
2: 결국 전쟁 날 수도 있다 이런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력 경고한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예, 전쟁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건데요.
2: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예. 우리가 옛날에 내가 아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이 뭐 어떤 그 자료 보니까 중국의 분명한 입장은요. 미국은 아직도 강대국이지만 지는 해다. 그게
2: 그렇죠?
0: 그 어떤 그 관점 속에서 모든 걸 본다 그러더라고요.
2: 근데 너무 예. 놀랐던 게 트럼프가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0: 예,
2: 있다는 모습이죠.
0: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도 그러면 좀 빨리빨리 좀 정신을 차리고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참 미치겠습니다, 정말.
2: 네.
0: 예, 이 원유 가격도 뭐 심상치 않고요, 지금.
2: 진짜 안타까워하시네요. 예. 아니, 진짜 너무 이렇게 옆에 사람들 리얼하게 보니까
4: 한식이 이렇게.
2: 너무 안타까워하시는데.
0: 아니, 왜냐면 그 원유 가격이나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제 연금 계좌가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2: 역시 신의를 추구하는
4: 사심이 담긴
0: 자, 이번엔 대통령 모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나오셨습니까?
4: 예, 예 나왔습니다.
0: 예.
4: 우리 권 앵커는
0: 예.
4: 혹시 몇 년생이죠?
0: 비밀입니다. 예.
4: 뭐
0: 그걸 갑자기 이름
4: 아니 1967년생인
0: 예?
4: 걸로 아는데
0: 그 다음에 예. 생년을 그 말씀을 하시면
4: 얘기 들어보세요.
0: 예, 대통령님
4: 이 노래 들어봤겠네요.
0: 예.
4: 새벽 종이 울렸네 새벽 아니 뭐 노태우 때 태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0: 예.
4: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0: 예. 예,
4: 산업화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 또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0: 예.
4: 그리고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둔 그런 운동인 게 분명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4: 모를
0: 예.
4: 리가 없는데.
0: 모릅니다. 처음 들어왔습니다.
4: 언제 태어났어요? 예, 놀랐습니다.
0: 아, 예, 예, 처음 들어왔습니다. 예. 자, 노 변호사.
2: 예.
0: 진보진영 대통령이요. 테마로는 언급한 게 처음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예.
2: 네, 그런데 정말 저는 예. 이게 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0: 예.
2: 우선 대통령이 운동장 넓게 쓰기가
0: 예.
2: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준
0: 그렇습니다.
2: 게 하나가 있고
0: 예.
2: 또 하나는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이게 가지는 그 실질적 함의 예.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0: 예, 그렇습니다.
2: 이게 예전에 민주 진영의 대통령이 이 세마

0: 청년운동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못하고 예. 했던 거는 사실은 나중에 욕어도 먹을까 봐 예. 그랬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 것 같아요.
1: 예. 이, 근데 대통령이 요새 그 재래시장 방문한 거 말이에요.
0: 네네.
1: 야당에서 무슨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사실 뭐 그런 주장 할 수는 예. 있다고 봅니다. 야당 예. 입장에서는. 아,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야당의 대응이 얼마나 늦고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예.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좀 예. 신경이 쓰였는데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일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혹은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싶었다면 예. 즉시 해야 됩니다.
1: 예.
0: 그런데 하루 늦게 예. 이 얘기가 나왔고 실제 그 대응도 뭐라고 했느냐 예. 한 번만 더 그러면
1: 아, 좀 재밌습니다.
0: 어, 너무 재밌었어요. 한 번만 더 그러는 게 되게 약하고 예. 송은성 원내대표가 예. 이 말을 하면서 되게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고
1: 그런데 저는요 농담만에 제일 궁금한 게요 야당에서요 대통령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요 뭐 폭정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폭정하는 대통령이 재래시장 방문하면 본인들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폭정이고 뭐 이거 뭐 엉망이고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 그런 옛날 윤석열 씨가 어디 그 지지도 안 좋을 때 어디 방문하면 인기 떨어지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선거에.
0: 맞습니다.
1: 네. 네. 그런 측면이라면 환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송은석 대표님 잘 들으십시오.
1: 예, 김기현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2: 예, 김기현.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예요? 예. 이게 무슨 냄새예요? 고약한 냄새가 펄펄 납니다 지금.
1: 예. 예.
2: 대통령이 긴급한 현안도 없는데 울산의 행차에서 선거에 개입한 직후 지지부진하던 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가 마치 기다렸던 듯이 딴딴따단딴딴따단 건물살을 탔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1: 예, 아니.
2: 아, 냄새야 이거 뭔 냄새예요? 고약합니다, 고약해. 예.
0: 아니 이럴 수가.
1: 예, 예. 단일화하고 연결이 됐습니까?
0: 아, 저는 그거보다는 예. MBC 뉴스하이킥 예. 때문에 단일화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주 예. 금요일에 예. 바로 이 자리에 예. 이 시간에 예. 우리 김상
1: 그렇습니다.
0: 예. 후보가 나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예. 어제 그 얘기 예. 나온 거잖아요. 예. 어제 오늘. 그러니까 조국혁신당하고도 단일화가 예. 되셨고 진보당하고도 아주 정말 전격적으로 예. 얘기가 되어서 대통령의 얘기보다는 그렇게 금방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뉴스하이킥이 역시 선정했다.
1: 예. 그걸로 인정하겠습니다.
0: 네.
1: 예. 자, 이분 울산시장 선거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요. 노희 변호사 잘 아시는 분이요.
0: 네네.
1: 정용길 후보. 예, 후원회장이시죠?
3: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1: 예, 울산시장 단일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지금 진짜 너무 환영할 사안입니다. 예. 울산에서 김상호 후보가 외롭게 정말 처참하게 싸우고 예. 있습니다. 후원금이 다 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 이 상호 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결국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 송 후보께서는 요새 물병 집어서 그거 안 하십니까?
3: 물병, 던진 물병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게 뭐 던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 일부러 방송 스태프들도 물병 안 갖다 놔요.
1: 예, 물병을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3: 뭐 콜라병이라도 좋습니다. 뭐 던질 수 있으면 뭐든지 던지겠습니다.
1: 예.
0: 근데 지금 송영길 후보도 예. 되게 좋아하셨고 예. 저는 그것보다도 진보당하고 예. 조국혁신당의 후보들이 결국은 참 큰 용기와 그렇습니다. 결단을 내려줬다. 예. 고맙다 생각합니다.
1: 울산이 어떤 이 진보 진영 쪽에서는요.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데 아닙니까?
0: 예, 정말 중요한 예. 곳인데요.
1: 그래, 그렇습니다. 자, 부산 북갑 가보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나오셨군요. 예,
4: 한동훈입니다.
1: 잘 되고 예. 있으십니까?
4: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예. 아십니까? 바로 저입니다.
1: 예. 아, 그래요? 아,
4: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예. 한동훈이 당선되면 민주당이 예.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 한동훈이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박살낼 사람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4: 그렇습니다. 예. 저는 퇴로가 없습니다.
1: 예. 단일화 관련해서 약간씩 좀 뉘앙스가 좀 달라지시던데요.
4: 세상에 예. 절대로 안 되는 게 있나요? 예. 절대로 안 되는 거 없어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예.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 그래요. 아까 김정일 최고도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시던데.
0: 아니 근데 예. 이게 이걸 받으면 진짜
4: 그분이 원한이죠.
0: 예. 이걸 받으면 정말 특이 이상할 예. 것 같아요. 조강한 예. 최고위원이 예. 당신이 단일화를 해주면 복당시켜주겠다.
1: 네.
0: 근데 실제 그게 얼마나 모멸적인 예. 얘기예요. 게다가 한동훈 예. 대표 쪽은 사실은 단일화하면 결국 나 쪽으로 해달라 이런 주장이겠지만 예. 그냥 너 사퇴해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
1: 아닙니까? 예. 사퇴하면 복당시켜줄게 이런 예. 얘기였습니다.
0: 예. 오, 근데 이걸 받는다고요? 받는다고요?
1: 못 받으실 겁니다.
4: 저는요 제 예. 얘기를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을 예. 이기고 제가 예. 반드시, 예. 반드시 합니다. 고맙습니다.
0: 뭘?
4: 제가 이깁니다. 고맙습니다.
0: 아, 네.
1: 예, 근데 이 지금 요새 이분은 되게 바쁘실 때인데 약간 한가하시

0: 것도 같고 또 요새는 또 다시 좀 기운이 나신 것도 장동혁 대표 모셨습니다.
1: 장동혁입니다. 예. 이재명을 막아야 됩니다. 예.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은 살집을 잃고 온 나라가 부동산 지옥이 될 것입니다.
0: 예. 근데 말입니다. 이
1: 목이 살짝 아픕니다. 고맙습니다.
0: 장동혁 대표가 나오시면요, 이 도움이 될까 모르게 김성태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됩니까?
2: 설사하면 지금 아주 힘들죠. 설사 이 국민의힘 색십당원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과 그러면 장 대표가 어떤 경우는 당의 지도력을 설사 이 리더십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지금 보이는 것이죠.
0: 예.
2: 그렇습니다.
0: 예, 비염이 많이 좀
2: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어요. 예, 예. 더워지고 꽃가루도 살짝 있고 그래가지고 예. 정말 힘듭니다.
0: 아니요,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예.
2: 이 휴지 좀 사주세요, 좀. 선물로. 어때요? 스승의 날인데, 어떻습니까?
0: 스승의 날인데, 왜 제가 김현한테 뭘 사드립니까?
2: 아, 비염의 날로 좀 정해주십시오. 코가 너무 막집니다.
0: 예. 예. 아, 장 대표가 좀 자신감 얻었죠?
3: 네, 네. 지난번에 방미 이후에 네. 아주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예. 특히 15대 1까지 예상했던 게 지금 12대 4 얘기도 막 나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이제 많이 네, 생겼고.
0: 그런 것 같습니다.
3: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네. 본인이 다니면서는 오히려 지지를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0: 근데 장 대표가 자신감 얻을수록요. 저 범 여권 쪽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3: 너무 좋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3: 네. 예.
0: 오세훈 서울시장 안 가셨죠?
4: 네, 안 갔습니다.
0: 예, 장 대표가 좀 변했습니까?
4: 원하는 만큼 네. 된 건 아니라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터무니없는 정책을 편다든가 그럴 때 김용법 실장이 아주 대형 사고를 쳤는데요. 그런 거 아주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바로잡는 게 당 지도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3: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비판하고 바로 잡았다는 거예요? 안 잡았다는 거예요?
4: 제 얘기를 골고루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어려운데? 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4: 한국말입니다.
0: 예. 예. 송영길 후보 아직 안 가셨죠? 아, 계신군요.
2: 예, 예. 송영길입니다.
0: 장동혁 원톱 현대 어떻게 보십니까?
2: 정말 후원 무치하죠. 네. 전에 장동혁 이분이 저랑 방미 일정이 겹치는 통에 제 방미 일정 내용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예. 제 주변에 장동혁 밥 좀 사줘라. 장동혁 뭐 좀 사줘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국회 들어가면 반드시 밥을 좀 사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예, 물 드리면 물이
2: 아, 물병 있으면 물병을 던져야죠. 화끈하게 던질 겁니다.
3: 밥 주고 물 먹이고.
0: 물병 던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3: 밥 주고 물 먹이고.
2: 아, 네.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예. 먼저 던지고 밥 먹이겠습니다. 예.
0: 그 검찰 얘기 좀 해보면요. 그 박상영 검사 정직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피의자들한테 간식을 준 게 뭐가 문제냐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0: 예.
3: 겨우 쿠쿠다스 줬다고 해서 징계 정직 2개월을 때리냐 이런 얘기도 예. 있는데요.
0: 예.
3: 이게 그 구치소에 있거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예. 엄청나게 궁박한 처지에 놓이게 돼요.
0: 예.
3: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본인이 원하는 것도 막 해주고 예. 이러면 마음이 사실은 완전히 약해지거든요.
0: 예.
3: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동안에 수사를 해왔다는 것이고
0: 예.
3: 그 수사 관행이나 그런 전략을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예. 있다는 게 이제 이쪽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었죠. 원래는 단순 예. 자백 강요 이 부분이 아니고 허위 자백 강요 뭐 진술 모의 이런 예. 것들이 문제였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서울고검 TF에서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0: 예.
3: 그거를 싹 무시하고 안 척하고 있다는 거죠.
0: 왜 이렇게 이러죠? 예.
3: 이걸 인정하는 순간 예. 아마 검찰은 정말 더 이상 설 수가 없다라고 본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예. 정말 비겁하다.
0: 예. 이건 뭐 이제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겠죠.
3: 특검에서 결국에는 예. 특검의 명분만 더 만들어지는 예. 것 같습니다.
0: 자, 홍준표 전 시장 나오셨죠.
5: 예. 안녕하십니까. 예. 홍준표입니다.
0: 예.
5: 내도 슬로트 머신 사건을 수사하고 자백을 받기 위해서 담배도 권하고 소주도 권해봤어요.
0: 예.
5: 검사가 수사하면서 피의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늘 하는 수사 방식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란 뜻이죠. 박상용이를 자백 강요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참 부끄러운 대검의 결정이다. 네, 그래 봅니다.
3: 아, 근데 검사님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면 진짜 네.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궁박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약간의 호의를 베풀어서
0: 예,
3: 이 사람의 그렇습니다.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여자는
5: 자꾸
3: 건가요?
5: 반대만 합니다. 여자 얘기 나올 때마다 반대만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예.

0: 화내지 마시고.
1: 당장하다.
0: 예. 네. 시장님 화내지 마시고 들어가시죠.
1: 고맙습니다. 예. 들어갈게요.
0: 예. 김기현 의원 또 모셔야 돼서요. 예.
2: 세상 참 요지경입니다. 까르띠의 시계는 받아도 무죄인데 김밥 제공하면 징계를 받는 세상이 돼서 이게 나랍니까?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휴지조각처럼 만들 때부터 예상이 됐다지만 이렇게 황당한 억지 징계는 처음 봤어요. 아 힘들어라. 이제 내려갈게요. 이제 울산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 지금.
0: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검사들은요. 지금도 별 문제 없었다는 식의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큰일입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검사분들의 시각으로는 이건 하나의 우리들이 전략적으로 혹은 예,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0: 늘 하는 일이다. 뭐 이런 네. 반응 같아요.
3: 네네. 근데 그걸 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 예. 자체가 사실은 문제라는 걸 인식 못하는 거. 그게 예, 더 큰 문제다.
0: 그렇습니다. 문제가. 예. 예. 근데 인천지검에서 박상용 검사 추가 조사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때 예. 국민의힘 쪽에서 그 열었던 예. 거기만 출석하는 거 예. 하고 증인 선서 거부했던 부분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징계를 논의한다는 얘기인데요.
0: 예.
3: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안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증인 선서를 하겠다.
0: 예.
3: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지적이었거든요.
0: 예.
3: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징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 예. 자, 이 사람을 모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씨.
1: 예, 나왔습니다.
0: 예. 그 재판 항소심이요. 또 기피 신청했습니다. 재판.
1: 아니 뭐 그거는 예. 우리 변호인단이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이대로는 뭐 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 그래서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 우리 덕수용 어? 예. 항소심에서 제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0: 예.
1: 예? 제가 뭐 바보입니까?
0: 예.
1: 참나.
0: 좀 그런 경향이 있으시죠.
1: 아, 그 말씀은 섭섭하게 하십니까? 아, 참 부식도 안 드시고.
0: 부식은 뭐 그렇게 맞아.
1: 아, 여기 있으면 배고파요. 그냥.
3: 커피, 코코넛. 네.
1: 아, 좋아요.
0: 예단을 드러냈다. 유정 어떻게 보십니까? 노변.
3: 네. 아, 그거는 이제 네. 뭐 실제 그 판결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이게 소송 지연의 목적이 너무 예. 분명하고 이건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0: 예. 소송 뭐 자꾸 지연시켜서 뭐 하려고 그렇게 지연시킵니까? 아니, 어차피 지금 무기로 들어가 계신데 지금 모르겠다고 아... 자꾸 지연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3: 근데 이제 한번 들어가 네.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죠? 네. 네, 들어가 보시면 좀 다릅니다.
0: 그래. 예. 자 안철수 의원 한번 모실까요?
4: 예, 예. 안철수입니다.
0: 예. 선거 때문에 바쁘신가요?
4: 예, 예. 바쁩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정책실장 문자도 많고요.
0: 예.
4: 그래서 아재 개그나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0: 예. 예. 해보시죠.
4: 이 파닭을 시켜놓고 예. 닭만 먹는 나라가 있답니다.
0: 예?
4: 파닭을 시켜놓고 예. 닭만 먹는 나라요.
0: 뭡니까?
3: 파닭을 안 먹고?
4: 예, 정답은 예. 파나마. 재밌습니다. 네.
3: 아, 파가 남았다.
4: 파가 남아서.
0: 파 남았다. 나 지금이야.
4: 파닭을 시켜놓고 닭만 먹는. 아, 실망입니다.
0: 아, 예. 가세요.
4: 예. 예, 갑니다. 예,
0: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4: 예,

0: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라디오
6: MBC 라디오,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타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한여름더위였습니다. 주말에도 이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그동안 서늘했던 동쪽 지역도 내일부터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춘천, 대전, 광주가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한낮 야외활동 자제해 주시고요. 그늘에서 자주 쉬고 물도 틈틈이 챙겨 드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광주 15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오늘 고속도로, 시내도로 모두 교통량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사고 난 곳, 지금 당진 대전 간 고속도로입니다. 대전 방향으로 해월터널 쪽에 1, 2차로에 화물차 사고 처리 중이고요. 이 때문에 유구나들목부터 3km 정체입니다. 신채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3: 네, 매주 테마를 정해 영화 소개해드리는 하이킥 테마극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 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답니다.
3: 예.
4: 네, 오랜만에 아니, 영화 유튜버로 하이킥이 예. 오니까 너무 좋네요.
3: 그래요.
4: 2주 만입니다.
3: 아, 왜 2주
4: 저번
3: 만입니까?
4: 주에 제 코너를 빼시고 예. 다른 코너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3: 김상호 후보가요. 네. 그날. 김상호 후보가 요새 좀 뜨겁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4: 예.
3: 예. 그래서 저는요 다른 코너를 없앨 하루 쉬려고 그랬는데
4: 지금 계속 말을 더듬으시는 거 보니
3: 아니 만장일치로 거의 없다 코너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4: 아 도대체 누굽니까? 며칠 초에 그 말을 꺼낸 사람이 누구죠?
3: 뭘요?
4: 그분을 처단해야 되겠습니다.
3: 예, 오늘 예. 영화는 뭡니까?
4: 오늘 영화 아니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3: 영화 얘기해야죠.
4: 예, 영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화는 마이클입니다.
3: 예, 아 마이클이요? 이게 예. 무슨 얘기입니까?
4: 아 지금 예은 PD라고 예. 지금 예. 채팅에 올라왔는데 지금 예. 예은 PD만 이 자리에 없거든요. 예. 이 사악한 인간들이 지금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3: 예은 PD 맞습니다.
4: 맞습니까?
3: 예.
4: 안 되겠네. 안 되겠어. 내가 좀 귀여워서 봐주려고 그랬더니, 예. 아, 안 되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 영화는 예. 마이클입니다. 예. 지금 극장에서 개봉한 지 3일 됐고요.
3: 예.
4: 지금 벌써 극장 뭐 예매 순위.
3: 아, 그래요?
4: 뭐 예, 다 1등 하고 있습니다.
3: 아, 마이클 잭슨 얘기 아닙니까?
4: 그렇습니다. 예. 마이클 잭슨 얘기가 맞습니다.
3: 마이클 잭슨.
4: 마이클
3: 아.
4: 잭슨의 전기 영화죠.
3: 그러면 이 네. 누가 연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4: 마이클 잭슨의 사촌 동생이 예. 아, 사촌 동생이 아니죠 사촌인
3: 예.
4: 그러니까 마이클을 삼촌이라고 부르고 자라났던
3: 아 그래요 네,
4: 조카죠 조카
3: 아.
4: 조카인 자파르 잭슨이 예. 아, 마이클 잭슨을 연기를 했습니다.
3: 아 그래요
4: 이 친구는 실제로도 가수고요.
3: 아 그렇군요. 예.
4: 그리고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도 예. 삼촌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3: 예.
4: 2년간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3: 아 그래요 네,
4: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열심히 삼촌과 비슷한 느낌을 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3: 마이클 잭슨이 활동할
4: 네.
3: 당시에요.
4: 네.
3: 그게 몇 년이죠?
4: 마이클 잭슨 20세기에서 21세기 걸쳐서.
3: 그때 네. 제가, 이 청소년기였던 것 같은데요.
4: 아, 그럴리가요.
3: 아닌가?
4: 네.
3: 예.
4: 네. 마이클 잭슨 앨범이 네. 한창 나왔을 때가. 네. 아, 1979년이니까.
3: 아, 그래요?
4: 아, 맞네요, 그러면.
3: 아닌데요?
4: 맞습니다.
3: 아기 때였어요.
4: 1979년.
3: 아,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4: 진짜 대학생 때 아닙니까?
3: 아, 책에 착각했습니다. 예. 정말 아기 때네.
4: 오프 더 월이 1979년.
3: 아, 네. 완전 아기 때네요. 예.
4: 스릴러가 1982년. 아, 대학교 1학년, 3학년 때군요.
3: 무슨? 그런데요.
4: 예.
3: 정말 천재였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4: 예.
3: 그때 이분이 대단한 줄 모르고 제가 지나갔어요 진짜로.
4: 아, 예예. 예, 예.
3: 그러다가 요새
4: 네.
3: 다시 옛날 어떤 화면을 보면요.
4: 예.
3: 아 천재였구나. 아 이걸 요새 알았습니다 정말.
4: 아 그렇습니까?
3: 예. 예.
4: 아,
3: 정말 모르고 지나 그냥 뭐 인기 있는 가수구나 이렇게 알고 지나갔었습니다. 너무 어려서 그랬나 봅니다. 예.
4: 그 마이크.

0: 이런 네. 것도 당시 이제 녹음 환경이라든지 아마 20세기 최고 퀄리티의 녹음 앨범들을 예. 찾으면 마이클 잭슨 앨범들이 쭈룩 아, 나올 겁니다.
1: 그래요? 예. 영화 재밌습니까? 근데?
0: 아, 영화는 재미가 없습니다.
1: 네. 아, 그래요?
0: 예.
1: 근데요?
0: 영화는 재미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IP,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라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아. 영화는 개판인데, 네. 아,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예.
1: 개판이라니요, 이 사람. 개봉한 영화를 가지고요.
0: 네. 영화는 별로 예. 좋지 않은데, 예. 그러니까 서사가 너무 가벼워요.
1: 아.
0: 어렸을 때 예. 그 마이클 잭슨이 잭슨 파이브라는 밴드에서 예. 리드 보컬로 활동했다는 예. 사실은 당연히 알죠. 알고 계시겠죠.
1: 예. 예. 그 누나랑
0: 형들입니다.
1: 아 누나 없어요? 아 누나 있는데?
0: 아니 그 잭슨 파이브에 누나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누나가 있기야 있죠.
1: 예. 예. 내가 아는 그 누나 누구야? 어, 내가 아는 그 누나가 누구죠?
0: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예, 예, 예.
1: 예 아, 아, 알겠습니다. 예. 딴 누나 얘기군요. 아, 나 진짜 누나를 봤는데.
0: 아, 진짜 오늘 너무 재밌으신데요?
1: 예, 예, 그런데요. 예.
0: 예, 어쨌든. 예. 아, 어렸을 때, 예. 이 아버지 조셉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이분이 스스로도 예. R&B 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한 예. 만큼 음악적인 재능이 좀 있었습니다.
1: 예.
0: 많지는 않았고, 예. 많았다면 가수를 했을 예. 테니까. 근데 애들을 낳고 보니까 예. 애들이 음악적인 재능이 다 괜찮은 예.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그 인디애나주 게리가에서 예. 가난한 흑인 빈민촌에서 살 게 아니라 예. 얘들을 가수로 만들었어요.
1: 아, 전략적으로 기획사였군요.
0: 그렇습니다.
1: 아빠가.
0: 예. 예. 아, 아버지가 상당히 예. 그런 면에서 감이 좋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1: 있으시고.
0: 예. 예. 다만 예. 이제 가장 어린 마이클이 노래를 가장 예. 잘했고 음악적인 재능을 예. 가장 훌륭했는데 다만 이 아이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이 예. 굉장히
1: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었고
0: 엄청나게 때렸다 그래요.
1: 아이고야.
0: 예. 특히 마이클 잭슨 뭐 그 이제 주변 사람들 네. 얘기를 들어보거나 이제 음악계에서 들리는 네. 소문을 보면 뭐 매달아놓고 때리고
1: 아이고야
0: 예
1: 끔찍하군요.
0: 네.
1: 아 아까 쟤는 자넷 잭슨.
0: 야, 심지어 걔는 여동생입니다. 누나가 아니라.
1: 아. 예. 그 말입니다.
0: 예.
1: 제가 어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0: 항상 뭐 네. 시스터니까.
1: 네.
0: 예, 예, 예.
1: 그리고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0: 아, 예.
1: 기억의 왜곡이.
0: 쉬었던 것 같은데.
1: 기억의 왜곡이 많습니다.
0: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1: 아, 영화 자체 퀄리티. 아, 그래서 네. 이 로튼 토마토가 별로라고 평가를.
0: 로튼 토마토가 이제 예. 평론가들이 매긴 건 점점 형편없는데 예. 관객들은 예. 90% 이상을 매겼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예.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더 드리자면 예. 이 조셉 잭슨이라는 사람이 그 잭슨 파이브라는 다섯 예.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공연을 하면서 예. 심지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예. 좋은 앨범들이 엄청 많이 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 잭슨 파이브도 그 빌보드 1위 곡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1: 예.
0: 밴드예요.
1: 예.
0: 그런데 여기서 마이클 잭슨이 이제 그렇게 포괄적인 아버지의 교육이라든지 컨트롤을 받으면서 솔로 가수로서
1: 예.
0: 솔로 아티스트로서 데뷔하게 되고
1: 예.
0: 그리고 화려하게 날아오르는데 영화가 끝나버립니다.
1: 아.
0: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1: 아, 그렇군요.
0: 기승에서 영화 그냥 툭툭 끝나버려요.
1: 예.
0: 그리고 마이클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아마 2편을 만들고
1: 2편을 만들려고 그러군요.
0: 예.
1: 아 엉망인데요.
0: 그래서 2편의 제목이 잭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1편이 마이클
1: 그리고 2편이 잭슨. 잭슨이고
0: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이건 확정된
1: 거 아니에요. 유치하기 그지없군요. 이야 정말 최근 들어본 영화 제목 중에 가장 유치합니다. 이제.
0: 마치 영화를 봤는데 1부는 권 2부는 2부는 순표.
1: 그럼 3부작도 가능하네요.
0: 아, 권, 순표.
1: 아, 예. 그건 말입니다.
0: 예, 예.
1: 마이클 잭슨의 춤 중에 이렇게 쫙 예. 기울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0: 린댄스라고 부르죠.
1: 아, 린댄스.
0: 예, 예.
1: 그 린댄스요.
0: 예.
1: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0: 바닥에 못 박아놓고 이렇게 거기 걸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1: 넘어갑시다.
0: 저 마이클 잭슨 왕팬이었습니다.
1: 아, 그랬습니까?
0: 예, 예, 예.
1: 저는 그게 특수한 신체 능력으로 표현한 줄 알았습니다.
0: 진짜. 아, 네. 예.
1: 저기 저 훈련을 통해서 감향한 실력이
0: 그게 가능하면
1: 예,
0: 예. 뭐 거의 중력을 무시하는 수준 아닌가 그러면 예.
1: 아, 그러다가 그 비밀을 오늘에서 예. 알았습니다.
0: 아, 오늘 하셨습니까? 예. 아이고야.
1: 아, 예.
0: 예. 그래서 일단 그런데 이 서사가 굉장히 가볍고 예. 서사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1: 예.
0: 문제는 이 마이클 잭슨의 노래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예. 특히나 어린 시절 잭슨 5 시절에 불렀던 뭐 ABC라든지
1: 예.
0: I Want You Back이라든지 이거 I Want You Back은 Guardians of Galaxy의 예. OST로서 또 삽입이 돼서
1: 예.
0: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노래일 건데 이걸 마이클 잭슨이 11살 때 불렀어요.
1: 예.
0: 진짜 어마어마한 재능입니다. 11살 때 이런 노래.
1: 그 미성이고요.
0: 예, 예.
1: 아, 그.
0: 크면서도 목소리 전혀 변하지 않았고요.
1: 예, 예. 저는 지금에서야 그 어떤 진짜 천재성.

0: 알았다는 게.
1: 네.
0: 그 당시 아무리 어렸어도 좀 즐길 걸 그거를.
1: 예. 아
0: 안타깝습니다.
1: 사실 뭐 아쉬운 점이 많죠. 우리나라에 대한도 한 번밖에 못했고
0: 예.
1: 좀 더 살아 있, 좀 더 오래 살아 있었다라고 한들 2009년에 죽었거든요.
0: 저는 요새 예. 말입니다. 네. 그 무대 뒤에서 무대를 준비하는 마이클에 관한 어떤 영상을 네. 봤는데.
1: This is it겠죠.
0: 모르겠어요.
1: 다큐멘터리 제목이.
0: 예. 예. 근데 아 그 정말 천재더라고요.
1: 아, 엄청나죠.
0: 딱 보면 딱 느껴지더라고요. 예. 아 저건 천재만이 할 수 있는 얘기와 지적들인데.
1: 네. 예. 그 뮤직비디오 제작도 그렇고요. 콘서트도 그렇고요. 예. 아주 누군가 아주 작은 음 하나만 틀려도
0: 예.
1: 듣고 있다가 득달같이 알아차렸다고 그래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서 아주 좋은 말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0: 아, 굉장히 선량하더라고요.
1: 예. 굉장히 사람이 선량하고. 예. 근데 문제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이 영화에서 제대로 표현되지는 않은데 사람이 선량한 건 맞는데 예. 어느 지점에서 예. 이 아이가 아이들로서 누릴 걸 하나도 누리지 예. 못하고
0: 왜곡된 부분이 있겠군요.
1: 예. 한 9살
0: 억눌려서
1: 돌아다니면서 예. 공연만 했거든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학교도 못 다니고 예. 친구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아이 그러니까 아이 아이에서 더 자라나지 못한 거죠. 몸은 더 아, 자라났는데
0: 그렇지.
1: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그를 굉장히 힘들게 예. 했었는데 영화에서 그런 부분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요. 딱 화려하게 성공한 데까지만 보여주고 끝납니다.
0: 예, 예. 보헤미안 랩소디.
1: 아, 보헤미안 랩소디는 뭐 너무너무 유명한 예. 영화이기 때문에 2018년에 개봉을 했었고
0: 예.
1: 전설적인 그룹 퀸의
0: 아,
1: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죠.
0: 이 영화도 봤습니다.
1: 예, 이 영화는 예. 한국에서 영국에서부터 예. 한국에서 더 성공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아 저도
1: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그 대기업 CF에서 퀸의 음악들을 엄청 썼거든요.
0: 예.
1: 이 음악이 단순하면서도 되게 좋고 귀에 감겨서
0: 그 감기에 탁탁하게 그
1: 예.
0: 따라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아? 예?
0: 쿵쿵쿵 예.
1: 쿵쿵짝
0: 예예예
1: 예, 예.
0: 예. 그거 좋잖아요.
1: 위웰 락큐 같은 노래들 예. 예. 이런 그러니까 퀸의 노래들 단순하고 예. 멜로디가 너무 강력하고 좋기 때문에 CF송으로 많이 썼거든요.
0: 아 그렇죠. 강렬하죠. 예.
1: 예제 CF송 예. 모음집 같은 거 나오면 퀸 노래 한 절반이었습니다.
0: 예,
1: 예. 예.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귀에 굉장히 익숙한 노래들이 예. 많이 울려 퍼졌기 때문에
0: 그리고 그 가수 자체도요. 예. 그 강렬한 런닝샷스.
1: 아, 프레디 머큐리의. 예, 예.
0: 그, 옛날 말로요.
1: 네.
0: 하여튼, 그, 난닝구라 했죠. 예, 이러식 발음으로.
1: 예, 예, 예.
0: 그게 너무나 강렬했어요.
1: 아, 네. 예. 난닝구라 하면 이제 예. 58년 개띠들이 쓸만한 표현이죠. 아, 58년 개띠 여러분 죄송합니다. 놀리는 거 아니고요. 예. 어쨌든.
0: 아, 참. 다음 영화 뭡니까?
1: 아, 그래서, 요것까지만.
0: 예.
1: 그, 보헤미안 랩소디를 네. 만든 제작자가 네. 그레이엄 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0: 네.
1: 이 사람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대성공을 거두자마자 네. 바로 다음 제작에 착수한 영화가 네. 바로 마이클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대흥행을 하고 나서 야 퀸의 음악을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0: 네.
1: 전 세계적으로 10억 달러 가까이 벌었는데
0: 야.
1: 마이클 잭슨을 가지고 가면 더 대박이겠지.
0: 아주 단순한 계산이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래서 2019년부터 마이클 잭슨 재단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0: 예.
1: 이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거죠.
0: 예.
1: 그래서 2026년에 우리가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아주 단순한 분이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장사가 된다는 걸 바로 캐치를 하고.
0: 아까 그 농담을 알았더니 마이클이
1: 네.
0: 1탄이고 잭슨이 2탄이란 것도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한 편 더 하면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0: 그렇군요.
1: 아, 그래서 아마 예. 이번 편 보시고 실망하신 분들께서는
0: 예.
1: 다른 부분, 마이클 잭슨의 세계의
0: 예.
1: 다른 부분은 아마 2부에서 나오지 않을까.
0: 아,
1: 개인적으로
0: 그래요.
1: 예상합니다.
0: 예. 예. 로켓맨.
1: 로켓맨은 예. 엘튼 존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예. 영화인데요. 이게 전기 영화들이 어쩔 수 없이 좀 부딪히는 한계가 있습니다.
0: 예.
1: 이 주인공에게 나쁜 얘기를 그다지 많이 할 수가 없어요.
0: 아, 그렇겠군요.
1: 예.
0: 아, 아.
1: 그렇지 않습니까?
0: 예.
1: 로켓맨이 엘튼 존의 일대기를
0: 그리고 있는
1: 건데.
0: 왜냐면 그 팬이 올 텐데.
1: 네.
0: 그 팬한테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가 흥행면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되겠군요.
1: 그럼 욕을 먹겠죠. 욕을
0: 예.
1: 먹고 막 그 속칭 이제 집단 구타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예. 그 부분을 최대한 극복해내고
0: 예.
1: 왜냐면 엘튼 존 실존 인물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0: 예.
1: 실존 인물과 협의가 돼서
0: 아.
1: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최대한 많이
0: 아,
1: 공개하고
0: 어.
1: 최대한 사실적으로 그러는
0: 예.
1: 성평을 받은 영화가 바로 로켓맨입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예. 엘튼 존의 팬들도 재밌게 오실 수 있고요.
0: 예.
1: 그냥 음악 좋아하시는 분도 재밌게 오실 수 있고
0: 예.
1: 영화로만 봐도 재밌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1: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0: 아 그래요? 아,
1: 예. 어디서 볼 수 있지?
0: 그걸 모르고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1: 네. 그거는 뭐 알아서 네.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0: 와 불친절하네. 무슨 영화 유튜버가 이토록 불친절할 수가 있을까?
1: 저는 영화만 알려드리지 네. OTT를 홍보하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어. 알아서 찾으셔야죠.
0: 굉장히 도도하군요.
1: 강하게 키웁니다. 예.
0: 누굴 키워요? 고도하군요. 예.
1: 아, 땡플릭스에 있다고, 있습니까?
0: 아, 있어요?
1: 아. 아, 있다고 하네요.
0: 그래요.
1: 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0: 아, 예.
1: 예.
0: 오늘 주말이니까요.
1: 네.
0: 뭐 하나 고르고 있었습니다.
1: 아, 그렇다면,
0: 예.
1: 이 다음 영화 보십시오.
0: 아, 예, 뭡니까? 예. 앙코르.
1: 이 다음 영화가 앙코르.
0: 예.

0: 로건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네. 마블 팬들에게는 거의 명작으로 추앙받고 있는 예. 제임스 맹골드 감독.
1: 아.
0: 예. 예. 제임스 맹골드 감독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예. 헐리우드 명장 중에 한 명인데요. 예. 제임스 맹골드 감독 작품 중에 최근에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영화는 포드 vs 페라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 예, 예. 예. 봤습니다.
0: 그 영화의 감독이 예. 예. 아, 로켓맨을 땡플릭스와 웨이브에서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 웨이브에서 대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아. 예. 땡플? 아, 땡플?
0: 땡플릭스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 로켓맨이요. 있다는
0: 아,
1: 얘기가
0: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제임스 맹골드 감독이 예. 아, 자니 캐시라는 예. 전설적인 컨트리 싱어, 예. 컨트리 싱어송라이터 예. 이분의 삶을 가지고
1: 지골로래.
0: 예. 예? 뭐라고요?
1: 지골로래.
0: 아, 컨트리 송. 아, 화나네.
1: 예, 그런데요.
0: 예, 컨트리는 예. 장르입니다. 예, 예. 예. 예. 이거를 이제 자니 캐시를 예.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를 했는데 예. 실존 인물의 모사를 거의 하지 않고요.
1: 예.
0: 그냥 호아킨 피닉스입니다.
1: 아.
0: 근데 호아킨 피닉스가 의외로 노래를 잘합니다.
1: 예.
0: 노래를 잘하는 데다가 예. 이 음악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1: 예.
0: 거기다가 굉장히 사실적이고
1: 예.
0: 아, 로켓맨은 땡플릭스에는 없고요. 애플 예. TV에 있다고 합니다. 아,
1: 못 예. 보네요.
0: 네.
1: 예.
0: 어쨌든 제임스 맹골드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앙코르.
0: 예.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자니 캐시라는 인물이 컨트리 음악씬에서 성공하는 장면
1: 예.
0: 그리고 맨 인 블랙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1: 아, 그래요?
0: 화려하게 예. 성공했다가 몰락했다가
1: 예.
0: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재기하는
1: 예.
0: 그런 과정을 그런데 서사가 굉장히 매끄럽고
1: 아,
0: 재밌습니다.
1: 예. 예. 예. 이걸 이 영화를 눈여겨보겠습니다.
0: 예.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영화의 투어 거의 없다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1: 하이엠솔루텍.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알쏘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선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4: 얼쑤 신난다.
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7: 네, 오늘은요. 지금 흐르고 있는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시사인 김동인 기자,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영주 소장, 동현정치연구소 정광재 소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수석 최고위원 광운대 김희교 교수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최근 학교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건데요. 욕설은 물론 신체적인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사 입장에선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죠. 체벌은 금지된 지 오래고 제자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어려워서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때릴 수 없듯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 또한 용납되어서는 안 되죠. 학교에선 어떤 폭력도 허용될 수 없음을 함께 약속하고 지키는 것.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HLAW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2: M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외교부는 잔해가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항공편으로 오늘 한국에 도착했다며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정밀 분석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군 관련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앞서 이란 외에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아직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며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앞두고 중재차 방문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사측 대표고소위원 교체와 사측의 입장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최성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동조합 위원장은 면담 결과에 대해 초기업 노조는 교섭 재개를 위해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교체할 것과 사측의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될 것을 요청했다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며 노조는 최대 5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대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대해 이미 정리가 된 이슈인데 왜 그것을 굳이 여론조사 항목에 포함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나온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누가 우리 지역을 더 잘 살게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선거이며 나머지 질문은 시야를 흐리게 하는 질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갤럽은 오늘 공개한 주간 여론조사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여론이 44%로 찬성 27%를 앞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이재명 정부는 범죄자 주권정부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대전 서구에서 이장호 대전시장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주치폭력 의혹에 대해 전혀 말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도 정원호 후보처럼 토론하자고 하면 달아나기 바쁘다며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은 토론과 검증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여기에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 한때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3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3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까지 벌어진다며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부채 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점점 사라지던 대중 목욕탕이 공공 목욕탕으로 거듭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 정선군이 지난해 11월 건립한 사복복지목욕탕은 좋은 시설에 가격도 저렴해서 어르신들이 마실 가듯 꾸준히 찾고 있는데요. 개관한 지 두 달 만에 누적 이용자가 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요즘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공공 목욕탕 건립에 적극적인 이유는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시설이자 이웃 간의 소통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무엇보다 시원한 목욕탕 쓱 한번 담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굿뉴스 퀴즈는 아니지만 스승의 날에 훈훈한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던 초등학생 제자에게 매달 15만 원을 보내준 한 선생님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제자의 어머니가 학교 재단으로 보낸 편지 덕분인데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잃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아들의 담임선생님이 찾아와서 아들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돌봐주고 싶다면서 매달 15만 원을 보내왔는데 벌써 7년이나 됐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대나무 숲에 가서라도 선생님의 제자 사랑을 외치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그렇지만 이 제자는 아마 평생 동안 스승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잊히지 않는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테이시의 너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줄게 전해드렸습니다. 8824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이경희님이 이런 선생님 없을 듯 뭉클해지는 사연이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 조영호님도 출첵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건 인생에 몇 안 되는 복이죠. 스승의 날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하셨네요. 오늘 오프닝에서 정말 감동적인 소식이었죠.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자에게 매년 15만 원씩 이렇게 매달이죠. 매달 15만 원씩을 건네준 사연이 알려지면서 정말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원래 이 소식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선생님이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으면 어머님이 이 소식을 이렇게 편지를 담아서 전하셨을까요. 그죠? 어머님도 그렇고 아이도 평생 잊지 못할 스승의 은혜 사랑일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매일 밤마다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기도 했대요. 어머니는 진짜 대나무숲에라도 가서 선생님의 제자 사랑을 외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정말 뭉클해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2847님이 젠디 큰딸이 어린이집 쌤인데요.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고 작은 딸이 큰딸을 챙겨주네요. 저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조그만 케이크하고 꽃다발 준비해놓고 큰딸 퇴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두 딸 예쁘죠? 아, 큰딸이 선생님인데 또 이 둘째 딸이 언니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오, 너무 훈훈하네요. 진짜 따님 돌아오시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6316님은 젠디 저는 제일 기억나는 선생님이 중2 때 국어 선생님이에요. 하루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이 노래 가사를 칠판에 써주셨어요. 그 곡은 바로 이승환의 가족. 교과서에도 없는 명곡을 가르쳐주신 김경란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성함까지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이승환의 가족을 가르쳐주신 국어 선생님. 그리고 전주영님은 안녕하세요 젠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내내 다니다가 5월에 전학 왔는데요. 당시 6학년 담임선생님 최인희 선생님이 보고 싶네요. 편지도 써주시고 단체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진짜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있죠. 선생님들 진짜 돌아보면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너무 대단한 분들이시다 이런 생각을 나이가 들면서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다해서 바라봐 주시고 공부 가르쳐 주시고 또 고민도 들어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또 실수했을 때 바로 잡아주시고 너무 할 일이 많은 진짜 선생님들이야말로 정말 갓생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스승의 날이니까 선생님들께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 있으시면 보내주시고 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보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3부 주말엔 산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귀로 하는 등산 떠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산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지 이따가 3부에서 만나볼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열혈 강우 온라인, 본 컴퍼니, 유유제약,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쉐보레, 환인제약, 워킷,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개운들지니. 열혈 강호
4: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에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6일 7,000선을 돌파한 지 단 7거래일 만에 이룬 쾌거였는데요. 하지만 곧이어 차익 실현 등을 이유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단숨에 7,000대 중초반까지 떨어졌고요. 6.6%가 빠진 7,493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 보였던 급락세에 이어서 약 두 달여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인 거라고 하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8,000을 넘기자 곧바로 기념행사를 진행했지만 장 종료 시점에는 조용히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지수 내림세에 힘이 더해진 건 외국인이 5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부터 조단위 순매도를 기록 중인 외국인은 오늘도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하락세를 부추겼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요. 빅테크 등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시선이 거시경제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번 하락이 한 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그우먼 이수지 씨 측이 사칭 피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수지 씨 유튜브 채널 제작진은 최근 관계자를 사칭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미팅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돼서 안내드린다라고 공지했는데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연락처로 개인정보, 사진, 자료 등을 요청하거나 무리하게 대면 미팅을 유도하지 않는다면서 유사 사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연예계와 유튜브 업계를 중심으로 제작진 및 관계자를 사칭한 접근 사례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수지 씨에 앞서서 배우 문채원 씨 유튜브 제작진도 채널을 사칭한 유사 계정이 확인되고 그래서 신고를 접수 중이라고 공지한 바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 28일 타계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고 강일출 할머니의 49제가 오늘 오전 조계사 법당에서 봉행됐습니다. 강일출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때 만주로 강제 동원돼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겪었는데요. 해방 뒤에도 곧바로 귀환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훗날 한국 국적을 되찾은 뒤에는 나눔의 집에 머물면서 피해 사실과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알려왔습니다. 강일출 할머니는 나눔의 집의 마지막 거주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49제에 참석한 정구창 성평등 가족부 차관은 추모사에서 할머니의 삶이, 할머니의 증언이, 할머니의 용기가 이 땅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평등 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서 할머니의 용기에서 평화의 발걸음으로를 주제로 202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을 개최 중인데요. 다음 달 30일까지 계속되는 공모전에는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주제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오혁의 소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이수재 씨 측이 이제 사칭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요즘에 그 너튜브 채널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핫이슈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관계자를 사칭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미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일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뭐 사진을 요구하고 대면 만남까지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작진이 공식 메일 또 확인 가능한 담당자를 통해서만 소통을 한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연락에는 각별히 주의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유명인이나 제작진 사칭에서 접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방송 출연이나 뭐 협업 제안, 미팅 요청 이런 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정보나 사진 요구하는 경우 저도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담당자다 하면서 개인정보 사진 요구하는 경우 거의 없는 것 같고 뭐 급하게 만남을 유도하거나 그런 공식 계정이 아닌 개인 채널로 연락을 하는 거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또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고 강일출 할머니 49제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삶과 뜻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추모 행사와 함께 청소년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활동도 있다고 하죠. 202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도 개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림이나 뭐 글쓰기, 영상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 기억하고 또 메시지 전하는 그런 취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신지연님이 신청해 주신 가오의 러닝.

가오의 러닝 신지연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2446님이 전 오늘 아들 며느리 손녀딸과 저녁 맛있게 먹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차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행복하게 하루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늘 가족들과 함께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신 것 같고요. 우리 3738님은 저녁 배불리 먹었는데 어디서 맛난 냄새가 나요. 어디서 바람 타고 온 것 같아요. 요즘에 바람이 이렇게 솔솔 불면은 이 옆집에서 뭐 먹는지 냄새가 진짜 잘 느껴지더라고요. 어디선가 맛있는 걸 드시고 계신가 보네요. 또 금요일 밤이니까 다들 뭐 드시는지 알려주시고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일교차가 커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손을 자주 씻어주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구석구석 씻어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밀폐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밀폐된 공간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턱에 걸치거나 입만 가리지 않고 입과 코를 모두 가려주세요. 네 번째,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해주세요. 다섯 번째, 몸이 좋지 않다면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에 방문해주세요. 충분한 물 섭취도 잊지 마세요. 올바른 위생수칙으로 환절기에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인데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서 여러분이 선생님 관련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네요. 여기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776님은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따돌림 당할 때 1년 내내 선생님께서 지각 조퇴 결석 챙겨서 신경 써주시고 딸한테 말을 계속 걸어주셔서 딸이 1년 동안 버틸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창원 반송초등학교 노초영 선생님, 젠디가 대신 전해주세요. 딸은 지금 중3입니다.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6학년 때 선생님인가봐요. 노초영 선생님 성함도 너무 예쁘시네요. 아, 그 시간을 버텨내느라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따님도 그렇고.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이의 작은 변화까지 살피고 먼저 말도 걸어주시고 뭐 지각 조퇴 결석까지 하나하나 마음 써주신 우리 초영 선생님 덕분에 아이가 학교생활 잘하고 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생활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따뜻한 마음, 선생님의 그 사랑이 오랫동안 우리 따님이 학교생활 하는데 또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너무 좋겠네요. 창원 반송초등학교 노초영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리고요. 7732님은 제 친구의 등록금을 도와주셨던 앙서종합고등학교 최인윤 선생님 생각도 나네요. 친구가 저에게만 양서종합고등학교겠죠? 양서종합고등학교 최인윤 선생님. 친구가 저에게만 얘기해줬는데 그 친구는 지금 세상에 없지만 저를 도와준 것도 아닌데 어른이 된 지금도 그분이 가끔 생각나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그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지만 최인윤 선생님 잘 계시죠? 복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가 봐요. 양서종합고등학교 최인윤 선생님. 그리고 0781님, 79년 포천 가산면 경북중학교 음악선생님이셨던 남궁숙님 뵙고 싶어요. 사춘기 힘든 시절에 환한 빛을 선물해 주신 분이세요. 어디 계신지 정말 뵙고 싶습니다. 와, 79년도면 정말 오래전이네요. 경북중학교 음악선생님, 남궁숙 선생님 어디선가 좀 듣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7998님은 저희 중학교 때 정말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셨던 천중훈 선생님. 제가 복도에서 뛰다가 급식 받으시던 선생님께 부딪혀서 옷에 다 묻었는데 급할수록 천천히 한 말씀만 하셨죠.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 좌우명입니다. 오, 호랑이 선생님이셨는데 옷에 이게 급식이 다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급할수록 천천히 딱 한 말씀만 하시고 끝내신 게 역시 선생님 멋지시네요.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그 말이 마음에 남아서 좌우명으로 삼고 계실 정도로 선생님의 그 말씀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으셨나 봐요. 크, 멋지네요. 그리고 박태원님,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쌤이 제가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수업 10분 전에 이해시켜주셔서 수업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착한 수학쌤. 진짜 너무 착한 선생님이시네요. 사실 선생님이 학생들 뭐 여러 명 가르쳐야 되니까 한 명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미리 10분 전부터 이렇게 알려주시기가 쉽지 않을

근데 오, 너무 대단한 선생님이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선생님들은 정말 그 엄청난 사명감이 있어야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제가 저희 아버지도 오랫동안 선생님으로 일을 해오셨는데 지금은 정년 퇴직을 하셨지만 어쨌든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매일 새벽에 출근하셔서 밤 12시 넘어서 퇴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선생님도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8949님도 45년 전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못 사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당신 도시락을 그 친구에게 건네주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아, 다른 사람들의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약간 감동되고 막 눈물 나고. 진짜 너무 선생님들께,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5856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날이라고 트레이닝복을 선물했는데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걸 입고 출근을 하셨더랬어요. 전화번호가 010으로 다 바뀌어서 지금은 연락처를 모르지만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 문자만 읽어도 너무 따뜻한 선생님이시네요. 이렇게 장난도 다 받아주시고 예전에는 진짜 선생님한테 장난 많이 쳤잖아요. 그뭐 스승의 날도 그렇고. 뭐, 만우절 되면은 반막 통째로 바꿔놓고, 그럼 선생님 깜짝 놀래켜드리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추억이 다들 있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선물해준 트레이닝복 입고 출근도 하셨고, 학생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잖아요. 또 거기다가 주례까지 봐주셨어요. 결혼하실 때. 오, 대단한 인연이었는데 어떻게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아쉽네요. 전화번호가 다 010으로 바뀌게 되면서. 연락은 닿지 않아도 선생님께서 분명히 뭐잘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흐뭇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45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사대 부속 초등학교 전병수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주셨어요. 지금도 많이 생각나요. 보고 싶어요. 다들 선생님 이름 이렇게 기억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적어주시는 게 너무 뭉클하네요. 신은희님도 오늘 저희 가게에 70대 손님이 오셨는데 은사님께 인사하러 가신다고 카네이션 사러 오셨어요. 은사님이 구순이 다 되셨지만 정정하시다고 마음이 찡했어요. 70대 제자가 구순 가까운 은사님을 찾아뵈려고 카네이션을 사가셨네요. 이야기만으로도 너무 감동이고 뭉클해지는데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선생님께 인사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은사님께도 이 제자가 찾아오는 이 시간이 정말 큰 기쁨이실 것 같아요. 스승의 날이 막꼭 거창한 건 아니어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따뜻해지는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8649님, 고속도로에서 잘 듣고 있어요. 첫 여행 첫날인데 너무 머네요. 8시간 동안 운전하고 있는 아빠곰, 안상권 씨, 화이팅입니다. 힘좀 나게 꼭 사연 읽어주세요. 오, 여행 가시나 보다. 이제 또 금요일이고 주말 앞두고 어디 가시는 걸까요? 8시간이나 운전을 하고 계신다는 거 보면은 아마 서울에서 저기 뭐 해남 땅끝 그 정도 가는 거리 아닐까. 오늘 좀 금요일이라 차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뭐 어디 가시고 부산 가시려나? 어쨌든 8시간 운전하시려면 너무 힘드실 텐데 아빠곰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도 너무 귀엽네요. 아빠곰 상권님 힘내시고요. 조금만 더 이렇게 틈틈이 휴게소도 들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도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도착하셔서 또 즐거운 여행 보내고 오시고요. 방수영님은 아 한스밴드 노래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생물 담당 서갑식 쌤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 한스밴드 노래가 그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또 선생님이 예전에 그런 선생님을 좀 짝사랑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죠. 수영님도 아마 그 생각이 나신 것 같고. 4601님. 김해에서 퇴근길에 또 듣습니다. 어제 서울에 출장 다녀왔어요. 금요일 저녁은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해야 하는데 오늘도 늦어서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래도 어제 못준꽃 사서 가니까 가족들도 좋아하겠죠?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어제 로즈데이였잖아요. 5월 14일. 그래서 오늘 꽃 사가시나 봐요. 또 출장 다녀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금요일이니까 또 가족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그 바쁜 와중에도 꽃 사서 들어가는 거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요. 노래 두곡 듣고 굿뉴스 퀴즈 풀어볼게요. 영화 더티 댄싱 OST죠. 더 로넷츠의 Be My Baby 그리고 이어서 로이 오비슨의 You Got It 이렇게 두곡 듣고 올게요.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유유제약이죠?
0: 당신.

0: 오늘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2: UU 제약.
3: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4: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5: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6: 스마트하게 달리고
5: 기름값 걱정 날리고
6: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5: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6: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5: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6: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8: 환인제약.
1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사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합니다. 고향사람 기부금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딱 4년이 됐는데요. 강원도 영월군에는 이 고향사람 기부금 덕분에 이비인후과가 새로 개설된다고 합니다. 영월군의 경우 유일하게 진료를 하던 의원이 문을 닫으면서 몇 년째 이비인후과가 없었다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야만 했지만 전문적인 귀 진료가 필요한 농아인협회에서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고향사람 기부금으로 이비인후과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영월군의 한 주민은 코감기가 심하게 오거나 남편의 이것 때문에 코에 고민이 있을 때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야 했는데 영월에는 이비인후과가 없어서 원주까지 갔다면서 그간의 불편함을 토로했는데요. 여기서 남편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남편의 코골이, 2번 남편의 이갈이, 3번 남편의 잠꼬대. 자면서 코를 고는 일을 뭐라고 하죠? 1번 남편의 코골이, 2번 남편의 이갈이, 3번 남편의 잠꼬대. 정답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정답 발표할게요. 전혜원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소녀시대 힘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기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박 3일의 국빈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의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0: 하는 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좋고 그간 소통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을 AI 관련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으로 해석해 보도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청와대 측은 블룸버그의 부정확한 보도가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 발언은 초과 세수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건데 이를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에 대한 구상인 것처럼 보도한 건 중대한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영동대로 지하복합개발공사 현장에서 수천 개의 철근이 누락된 채 GTX 승강장부가 시공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해 시행 중인 구간으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설계도면을 잘못 해석해 천정을 받치는 80개 기둥의 주철근이 기존 설계의 절반 수준만 설치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MBC 취재 결과 기둥 한 개당 철근이 적게는 24개, 많게는 36개씩 빠져 2,570개 정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 측은 서울시가 지난 4월 29일 시공 오류가 발생해 보강 방안을 수립했다고 보고했다며 오류를 인지한 뒤 한참이 지난 이후에야 보고된 점 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후방 도심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이어진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민간인 최소 27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기간 러시아가 드론 1,560여 대를 발사했으며 일부가 도심에 떨어져 피해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공격이 전쟁 발발 이후 이틀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공중 공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달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 한때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3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온라인 쇼핑몰들은 사진을 활용해서 제품을 설명합니다. 다양한 이미지로 디자인을 보여주고 간단한 글귀를 넣어서 기능을 소개하는데요. 문제는 시각장애인들이 이 같은 설명 방식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화면상의 글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보조장치를 쓰지만 사진 속의 글자는 해독할 수 없어서 정보를 얻지 못하는데요.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돼서 쇼핑몰 측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팔기 위해 노력하는 판매 업체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제공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0: 예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고향사랑 기부금 덕분에 드디어 영월에 이비인후과가 새로 개설을 되는데요. 한 주민은 남편의 이것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가려면 원주까지 나가야 했다면서 그간의 불편함을 토로했다고 하죠.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954님, 정답 1번 코골이. 우리 남편도 코골이가 심해서 치료받고 있어요. 영월에 이비인후과가 생겨서 많은 분들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니 참 기쁘네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당첨자 1954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렌틸콩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샵 8001번으로 성함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따르면 영월 주민들은 지난 2023년에는 연간 2만 6천 건, 2024년에도 연간 2만 5천 건의 이비인후과 진료를 다른 지역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영월 의료원에 이비인후과가 개설된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좀더 편하게 진료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한국 MSD 캡박시부,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웰템, 삼성증권,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1: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캡박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캡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부로 예방합니다.
1: 캡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 전

0: 바쁜 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는 산으로 떠나보는 거 어떠세요? 주말엔 산으로! 주말 산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당신 편의 등산 리더 월간산의 윤성준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월간산 윤성준입니다.
0: 기자님, 지난주에 소백산에서 조난당하셨던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헤어졌잖아요.
1: 아, 네, 맞아요.
0: 궁금했는데 네, 마저 요즘, 좀 들려주세요.
1: 네, 네, 요즘 저기 산에 가시는 분들 많아졌죠.
0: 네. 네,
1: 조난당하기도 좀 쉬울 것 같은데 제가 그 소백산 조난 얘기 들려드리면서
0: 네.
1: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살짝 짧게 말씀드릴게요.
0: 네,
1: 10년 전인데 제가 소백산 뒤쪽에 잘 안 알려진 길로 갔었거든요. 근데 올라가다가 여기가 길인가 아닌가 막 헤맸었어요. 그러다가 해가 다 졌고요. 네, 그래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같이 간 동료들과 바로 비상노숙을 했습니다.
0: 오.
1: 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꼬박 지새우고 다음날 무사히 내려왔죠.
0: 오, 진짜.
1: 네, 한겨울이었어요.
0: 그런 경우가 있군요.
1: 네, 눈이 많이 쌓여 있었고.
0: 네,
1: 그런데도 과감하게 거기서 하루 자야 되겠다라고 네. 판단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0: 오히려 내려오는 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1: 네, 아니요. 그것보다 네. 이게 조난을 당하는 경우가
0: 네.
1: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0: 아, 그렇구나. 네. 내려올 힘이 없으니까.
1: 네, 그러니까 힘이 떨어지면 그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져요. 여기가 길이 맞나 아닌가 싶을 때가 많거든요.
0: 네네.

0: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산에 가다가 힘이 떨어졌다고 느끼면 우선은 그 자리에 바로 멈추시고요.
1: 네.
0: 그리고 배낭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식량이 얼마나 있는지,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1: 네.
0: 그리고 옷이 또 있는지.
1: 오.
0: 그러면서 하룻밤을 지새운다는 생각으로 체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되고요.
1: 아.
0: 네, 날이 밝아져서 체력이 좀 회복됐다 싶으면 다시 온 길로 되돌아가는 거를 추천합니다.
1: 오, 온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
0: 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어느 산에 가든 꼭 그 배낭 안에다가 여보로 챙겨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식량도 조금 넉넉히 챙겨주시고 그리고 스마트폰 배터리도 꼭 있어야 되고요.
1: 네. 중요하네요. 네. 여보로 옷이랑 식량이랑 배터리까지
0: 네.
1: 잘 챙겨주시고
0: 네.
1: 보조 배터리 챙겨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럼 만약에 그 이 조난사고를 당하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1: 그 자리에 일단
0: 침착하셔야 되고요.
1: 네. 네.
0: 침착하신 다음에 일단 배낭을 열어보고 뭐가 있나 살펴본 다음에
1: 네.
0: 그 배낭 안에 있는 것들로 최대한 버틸 생각하면서 그리고 체력이 회복되면 다시 온 길로 되돌아가기.
1: 무리하게 탈출하기보다는
0: 맞아요. 네.
1: 날이 풀리면서 등산 가시는 분들 많이 늘었는데 그만큼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거든요. 다들 산행하실 때 꼭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가평 연인산에 철쭉보러 가신다는 분도 계셨는데 연인산은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여기도 철쭉이 꽤 유명한 곳인가 봐요.
0: 아, 네. 여기가 연인산이 원래 다른 이름이었어요.
1: 무슨 이름이요? 네,
0: 1999년에 이름이 바뀌었고요.
1: 네.
0: 원래 우목봉?
1: 우목봉.
0: 네, 이었거든요.
1: 네.
0: 밑에 있는 마을 이름이 우목골이었대요. 그래서 한자를 해석하면 소를 기르던 마을?
1: 네.
0: 소를 방목하던 마을?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연인산 정상 쪽에 이렇게 초원이 또 넓게 펼쳐져 있어요.
1: 네. 네,
0: 거기에 또 철쭉이 있거든요.
1: 네,
0: 그 이름이 연인산으로 바뀐 다음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1: 아, 이름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0: 네, 이쪽 연인산 주변에 있는 가평의 산들도 꽤 험하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사람이 많이 안 가던 곳인데 이름이 바뀐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 진짜요?
0: 네.
1: 그냥 이름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너무 신기하다.
0: 네.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히트친 대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죠.
1: 아, 그렇군요. 연인산 이름이 바뀌었네요.
0: 네.
1: 자, 다음에 자세히 또 소개 한번 해주시고 오늘은 어떤 산 만나볼까요?
0: 아, 오늘은 월악산 소개시켜드리려고. 월악산 들어보셨죠?
1: 들어는 본 것 같아요.
0: 네, 아마 네. 여기저기서 월악산 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네.
0: 네, 이 산도 꽤 유명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충북 충주시하고 제천시, 단양군,
1: 네.
0: 문경시에 걸쳐 있고요. 아주 규모가 큽니다.
1: 오, 그렇네. 네,
0: 국립공원이에요.
1: 네.
0: 정상부가 아주 멋진 바위봉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영봉이라고 하고요.
1: 영봉.
0: 네, 높이는 1095m입니다.
1: 높이가 꽤 높네요. 그리고 네. 산 이름에도 월악산, 악이 들어가고 딱 들어봤을 때 아무나 쉽게 오르기는 좀 어려운 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아, 네, 맞아요. 월악산은 산 자체가 꽤 크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로 백두대간 능선이 지나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능선을 타고 조금만 가면은 지난주에 그 소개해드렸던 소백산이 나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여기 산에 오르기엔 초보자한테 살짝 부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꼭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월악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1: 왜요?
0: 여기가 운해 맛집으로 유명하거든요.
1: 운해 맛집?
0: 네, 운해라고 들어보셨나요?
1: 네, 구름 말하는 거죠.
0: 네, 맞아요. 구름바다.
1: 네,
0: 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렇게 구름이 바다처럼 이렇게 막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0: 네. 월악산이 이 구름바다를 볼 수 있는 산으로도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 아, 그럼 산에 올라가면은 막 내가 구름 위에 올라있는 그런
0: 네,
1: 느낌이 드나요?
0: 맞아요.
1: 우와,
0: 네.
1: 멋지겠다.
0: 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 발 아래 구름이 쫙 깔려있는 풍경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최근에 사람들이 이 구름바다 맛집 리스트를 또 정리한 게 있어요. 네, 월악산이 그 리스트에 꼭 끼어 있습니다. 근데 구름바다가 만들어지는 조건이 있거든요.
1: 네.
0: 우선 대기 중에 습도가 한 90%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낮과 밤에 일교차가 꽤 커야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원래 운해는 가을철에 보기가 쉬운데
1: 네.
0: 저는 지금 5월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 5월에 더 보기 좋은 이유가 왜요?
0: 아, 지금 날씨가 쾌적하잖아요.
1: 네.
0: 네, 좀 더 깨끗한 풍경 안에서 이 구름바다를 뚜렷하게 좀 볼 수 있죠.
1: 아, 그렇구나. 네,
0: 그렇다면 이 월악산이 왜 운해 맛집이 되었느냐.

0: 네네.
1: 예, 그게 바로 이 근처에 자리한 충주 덕분입니다.
0: 예. 충주.
1: 네. 충주호는 인공호수인데요. 네. 청풍호라고도 해요.
0: 청풍호 들어봤어요. 예.
1: 충주시 쪽에 큰 댐이 있거든요. 네. 그 댐을 막아서 생긴 인공호수입니다. 예. 이 호수 덕분에 이 주변은 일교차가 상당히 커요.
0: 아, 호수 때문에요?
1: 네. 예. 그러니까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이 호수에서 나오는 그 수분, 습기 때문에 온도가 착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는 이 구름바다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커요.
0: 네.
1: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리를 하면
0: 네.
1: 구름바다를 볼 수 있는 지역, 밤새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새벽
0: 네.
1: 아니면 아침쯤 비가 그친 아침이나 새벽에 거의 80% 높은 곳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0: 약간 습도가 높으니까.
1: 맞아요.
0: 그래요. 지금 저희 작가님이 그 구름 바다 사진 보여주고 계신데 와 진짜 멋지네요. 이게 약간 비행기에서 보는 구름 풍경 같기도 하고.
1: 네, 아, 이 구름 바다가 산에서 진짜 마주치면 이제 깜짝 놀랍니다.
0: 네.
1: 저는
0: 네.
1: 종종 보긴 하는데.
0: 그래요?
1: 그 안에서 있으면 웅웅대는 공기 흐르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0: 아 진짜요?
1: 네.
0: 소리가 웅웅웅이래요?
1: 네, 그러니까 여기 공기가 흐르는 소리 있죠.
0: 네. 네,
1: 그게
0: 몰라요.
1: 비를 이렇게 스치고 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0: 오, 너무 저는, 신기하다. 네,
1: 그 안에 있으면은 마치 거대한 기계장치 속에서
0: 네.
1: 조그만 부품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꼼짝 못하는 기분이 들어요.
0: 와, 멋지네요. 네,
1: 아주 압도적입니다.
0: 네.
1: 소름이 돋기도 하고.
0: 와, 멋지다. 진짜 사진으로만 봐도 멋진데 실제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장관일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월악산 추천 코스 좀 알려주세요.
1: 네. 월악산이 조금 험한 편이에요. 악이 들어갔죠.
0: 네.
1: 그래서 영봉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영봉이 아주 커다란 바위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충주호 쪽으로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큰 바위 덩어리가 보이거든요.
0: 네.
1: 아니 산 꼭대기에 저런 큰 바위가 이렇게 얹어져 있나 싶을
0: 그
1: 정도로요.
0: 네네.
1: 네. 그래서 영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는 코스는 국립공원에서 모두 상으로 표시해놨어요.
0: 네,
1: 어렵다는
0: 어렵구나.
1: 편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총 4개가 있는데 공식 코스가
0: 네.
1: 모두 최소 2시간 반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0: 최소?
1: 네. 그러니까 출발지에서 영봉 정상까지 거리가 4에서 5km 정도 되고요.
0: 네.
1: 그중에서 가장 빠른 코스. 로 간다면 신륵사에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0: 신륵사.
1: 네. 여기서 출발하면 영봉 정상까지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운해를 볼 목적이라면 적어도 한 새벽 5시쯤 신륵사에서 출발하는 게 좋겠네요.
0: 네.
1: 그런데 여기 주의를 할 게 있습니다.
0: 뭔가요?
1: 운해를 본다고 해서 급하게 가지 않기.
0: 급하게?
1: 네. 영봉에서는 이 운해 말고도 아주 좋은 풍경을 쫙 펼쳐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힘들면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기를 추천합니다.
0: 네.
1: 네. 운해를 목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힘들지 않게 오르기를 목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1: 네네.
0: 운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막 네. 급하게 할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0: 천천히 여유 있게. 등산 초보자분들한테는 월악산이 아무래도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월악산 말고 그럼 운해 볼 수 있는 좀 더 쉬운 산도 있나요?
1: 아, 네. 여기 근처가 운해를 보기가 아주 쉬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0: 네.
1: 일단은 충주 인근에 동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0: 동산?
1: 네. 높이가 네. 896m입니다.
0: 오.
1: 그 아래에 외솔봉도 사람들이 많이 가요.
0: 외솔봉?
1: 네. 높이가 481m예요.
0: 이렇게 이 정도 돼도 보여요?
1: 네.
0: 운해가? 오.
1: 네. 외솔봉이 아마 조금 더 오르기 쉬울 거예요.
0: 아.
1: 그리고 충주시하고 아주 가까운 계명산이라는 데도 있고요.
0: 계명산?
1: 네. 여기는 높이가 775m고요.
0: 오.
1: 여기서 정상이 아주 좀 넓은 터거든요.
0: 네.
1: 여기서 백패킹을 좀 많이 합니다.
0: 오, 그렇구나.
1: 네. 그리고 여기까지 못 가겠다 싶으면은 네. 충주의 악어섬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0: 악어섬?
1: 네, 여기 근처에 유명한 카페가 또 있어요. 여기가 지대가 좀 낮기는 한데
0: 네네.
1: 운이 좋으면 또 그 운해를 볼 수 있으니까
0: 오.
1: 네, 여기를 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0: 카페에서도 운해를 볼 수 있다니.
1: 네, 그렇죠.
0: 엄청
1: 운이 좋아야 돼요.
0: 운이 좋으면.
1: 네.
0: 본인 체력에 맞는 산과 코스 잘 선택해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당대 가족분들 중에도 월악산 다녀오신 분 계시면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최근에 다녀오신 산 있으면 또 공유해 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기범님이 우와 월악산 가면 마치 손오공이 된 듯한 근두운을 타는 듯한 느낌이군요. 상상하니 참 좋네요.
1: 아, 맞아요. 아, 제가 근두운을 아까 빼먹었네요.
0: 오.
1: 네, 뭐 구름 타는 느낌일 거예요.
0: 구름
1: 아마.
0: 타는 느낌. 네. 신지연님은

0: 구름바다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형희님도 조만간 월악산 가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1: 네, 월악산 가시기 전에는 꼭그 천천히, 네, 힘들지 않게를 목표로
0: 네.
1: 가시는 게 좋습니다.
0: 차근차근 뭐 동산이나 외솔본, 개명산부터 가시는 것도
1: 네,
0: 좋겠네요.
1: 그것도 좋습니다.
0: 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3986님이 신청해주신 볼빨간사춘기의 여행.

0: 3986님이 신청해 주신 볼빨간 사춘기 여행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주말엔 산으로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월악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 많이 문자 보내주셔서 소개해 드릴게요. 1662님이 월악산 삼복립집 만수립집 멋지지요.
1: 아, 네. 등반하시는 분이군요. 네, 여기 근처에 충주호가 있어서 네. 그 립지를 타면 경치도 아주 상당히 멋질 겁니다.
0: 리치가 이제 그 뭐 봉우리 같은 거 말하는
1: 네,
0: 거예요?
1: 네. 바위 능선을 바위 타는 능선. 등반 방식이에요.
0: 아, 바위 능선을 타는 네. 등반 방식이요. 오, 그렇군요. 신은희님. 월악산 얘기하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 다녀왔던 게 생각나네요. 40년이 다 됐는데도 정말 좋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못 가요.
1: 아이고, 무릎이 아프시다니 참. 다시 스틱을 들고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또 네. 높은 산이니까 천천히 여유 있게 가시는 네. 게 좋겠고요.
1: 스틱 꼭 챙기시고요.
0: 네.

0: 이종경님은 지금 제 나이 환갑인데 30년 전에 월악산 정상 다녀왔어요. 환갑이시니까 30살쯤에 다녀오신 거네요, 그러면은.
1: 네. 아마 그때면 지금으로부터 한 90년대네요. 네. 네, 아마 사람 되게 많았을 거예요.
0: 오, 그래요? 그때도?
1: 네, 옛날 저기 월간산 잡지를 봤었는데 네. 월악산에 사람이 정상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던 장면을 봤습니다.
0: 월간산이 몇 년 됐어요, 도대체?
1: 지금 57년.
0: 우와! 엄청 오래됐네요.
1: 네, 굉장하죠.
0: 월간산의 역사가 네, 엄청
1: 아마 저기 이종영님은 그 제가 봤던 그 사진 속에 계셨을 수도 있어요.
0: 그렇겠네요.
1: 네.
0: 4134님은 사진만 이렇게 딱 보내주셨는데 와 여기가 그 정상인가 봐요. 그 월악산
1: 네, 맞습니다. 그 충주호가 안 보이는 그 남쪽을 배경으로 네. 하고 계시군요.
0: 정상석 옆에서 멋지게 또 포즈를 취하는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2003년에 가셨네요. 5월 11일이면은 딱 진짜 지금이요.
1: 네, 딱 지금이네요.
0: 23년 전.
1: 네, 야, 저 긴팔 입은 거 보이시죠?
0: 오, 그렇네. 긴팔 네, 입으셨네.
1: 여기 정상은 조금 5월에도 추우니까 긴팔을 꼭 입으셔야 됩니다. 네,
0: 이날은 구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 네, 한낮이네요. 사진을 보니까.
0: 그렇군요. 네. 4437님이 월악산이네요. 저는 요즘 산악회에서 백대 명산 등산 중인데 지난 토요일에 한라산 다녀왔어요. 완만하길래 얕잡아 왔다가 코스가 길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어요. 와,
1: 네.
0: 정상까지 가신 거죠?
1: 네, 관음사에서 출발하신 모양인데 네, 코스가 상당히 기니까 네. 만약에 부담이 된다면 어리목 코스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0: 입술도 부르트신 것 같고 약간 너무 힘드셨나
1: 네,
0: 봐요.
1: 힘드셨나 보네.
0: 그 아마 우리 4437님이랑 같이 또 가시.
1: 네, 표정이 이렇게 좋진 않으시네요.
0: 그러니까 네. 저 많이 힘드셨나 봐요. 네네. 저 뒤로 보이는 거는
1: 백록담이죠.
0: 네. 와 멋지네요. 너무 잘하셨고요. 이주양님은 매주 아내와 함께 산을 오르고 있는 50대 아저씨입니다. 내일은 강원도 횡성에 있는 청태산을 가기로 했어요. 항상 1박이나 2박을 하는데 휴양님 안에 있는 캠핑 장에서 야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지만 산에 가시면 항상 춥기 때문에 긴팔과 침낭은 필수랍니다. 내일부터는 입산 금지가 풀리기 때문에 좀 설레는군요. 어버이날 군대에 간 아들이 한우 선물을 보내왔는데 캠핑장에서 구워 먹을 생각입니다. 되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담아서 보내주셨네요.
1: 네, 산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0: 네.
1: 내일부터 입산 금지가 풀립니다.
0: 그 기준이 네. 있는 거예요?
1: 봄에 산불이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네. 출입을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 막아놓거든요. 네. 그래서 국립공원은 거의 다 막아놓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설악산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0: 아, 내일 풀려요?
1: 네.
0: 오, 이제 한번 괜찮아요?
1: 아마 지금은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0: 그래도 주의 조심하시고요, 항상. 네. 7706님이 지난 일요일에 합천 가야산 다녀온 커피 애호가 산악회입니다. 기자님의 코멘트가 없어서 만물상 코스 옆 코스로 갔는데 나름 계곡 소리 들으면서 좋았어요. 만물상과 만나는 곳에서 칠봉을봉과 상황봉까지 가는 계단 코스가 너무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먹는 김밥과 컵라면 그리고 커피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산악회는 다음 코스 경남 통영의 사량도 옥녀봉입니다. 좀 이름이 어렵네요.
1: 네.
0: 지난주에 기자님께 코스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기자님이 가야산 얘기 다음번에 해야 된다고 아껴두셨거든요.
1: 네. 제가 사실은 그때 가야산이 좀 어려운 산이거든요.
0: 네.
1: 근데 쉬운 코스를 어디로 소개시켜드려야 되지? 머리로 계산하다가 대답할 걸 놓쳤어요.
0: 그랬구나. 광고 듣고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주말엔 산으로 월간사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0: 4부에서도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앞에서 7706님이 이제 가야산 다녀오셨다. 상왕봉 또 칠불봉 가셨고 그다음에 다음 코스는 경남 통영의 사량도? 네. 맞아요. 사량도?
1: 네. 사량도 지리망산이라는 데가 또 여기 있습니다.
0: 오, 사량도에 네. 옥녀봉을 가신다는데.
1: 네, 아, 좋은 곳 많이 가시네요. 네, 제가 저기 다음에 가야산 설명 못 해드린 거를 네. 대신해가지고 산에서 어려운 산 쉽게 가는 방법.
0: 오.
1: 아, 그거를 좀 정리해서 가야산이랑 함께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0: 꿀팁 방출.
1: 네.
0: 우와, 너무 기대됩니다. 7706님. 네,
1: 사랑도 잘 다녀오시고요.
0: 네, 기대해주세요. 7732님은 최근에 발왕산 다녀왔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높은 산 다녀온 거예요. 물론 케이블카 타고 갔지만요. 하고, 이 발왕산, 그럼 이것도 그 정상석이에요?
1: 네. 그런데 여기 발왕산은 스키장이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 아, 스키장이 있어서 케이블카가
1: 네.
0: 있구나.
1: 네, 맞아요.
0: 오, 네. 1458m면 꽤 높은 거잖아요.
1: 네, 꽤 높죠.
0: 이거 그럼 끝까지 다 있는 거예요, 케이블카가?
1: 네, 여기까지 정상까지, 정상 근처까지
0: 근처까지 있어요. 네. 와, 이렇게 또 인증샷 보내주셨고요. 강다은님은 비셀산 운해도 멋있어요. 참꽃축제 때 붉은 융단을 깐 참꽃과 운해가 어우러져서 멋진 풍경을 원없이 봤어요. 하고 또 글 남겨주셨네요.
1: 아, 비셀산 운해. 저는 상상을 못 해봤네요.
0: 오.
1: 네, 진달래와 운해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0: 진짜요?
1: 부럽습니다.
0: 다은님 혹시 뭐 사진 있으시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봤고요. 산 추천해 주셨으니까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맛집도 좀 추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악산 다녀와서 뭐 먹으면 좋을까요?
1: 네. 여기 충주하고 제천 이런 쪽에는 아주 유명한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0: 네.
1: 곤드레밥이라고 하죠.
0: 곤드레밥.
1: 네. 혹시 드셔보셨나요?
0: 그럼요. 곤드레밥 좋아요.
1: 어디서 드셔보셨죠?
0: 서울에서요.
1: 아, 그래요?
0: 네.
1: 네. 여기 제천이나 충주 쪽에 가면 이 곤드레밥 메뉴를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0: 네.
1: 이 곤드레가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됐냐 하면은 이 산촌에는 아무래도 쌀농사 짓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0: 네.
1: 그래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밥에다가 섞어가지고 밥이 좀 풍부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좀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0: 네.
1: 그 중에서 하나가 이 곤드레 나물이었습니다.
0: 오, 그랬구나. 네. 그래서 곤드레 밥이 나온 거군요.
1: 네, 원래 이 곤드레는 고려 엉겅퀴라는 식물이에요.
0: 고려 엉겅퀴.
1: 네, 이 나물이 다른 나물에 비해 독성이 없고요. 그리고 식감이 좀 부드럽습니다.
0: 네.
1: 그리고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비타민 등이 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쌀을 먹기가 좀 힘들었으니까
0: 네.
1: 이 나무를 섞어서 밥을 지었고요. 그래서 아주 영양 보충식으로 좋았습니다.
0: 네.
1: 네, 왜 이름이 곤드레가 됐냐 하면은 이 풀이 이렇게 산 바람에 흔들흔들 하는 모습이 술에 취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틀비틀 내는 모습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0: 곤드레 만드레.
1: 네, 곤드레 만드레. 네, 그리고 어떤 설도 있냐면은 이 곤드레 밥을 먹고 배가 아주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또 비틀비틀 거른 사람이 있나 봐요.
0: 네네. 네,
1: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곤드레 밥 먹었다. 네, 곤드레 만드레 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 곤드레 밥이 됐다고 하고요.
0: 네.
1: 네, 아무튼 이 제천이나 충주에 이 곤드레 나물로 지은 밥집. 이 아주 많습니다. 네. 월악산 아래도 많은데 저는 시간이 된다면은 네. 제천으로 좀 가기를 권합니다.
0: 제천이 맛있어요?
1: 네. 여기 곤드레 나물집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중에서 고향 어쩌고저쩌고 하는 집이 있는데
0: 네.
1: 여기 반찬이 아주 많이 나와요.
0: 반찬 네. 중요하죠.
1: 네. 근데 전부 자극적이지가 않습니다.
0: 직접 다 만드셨나 보다.
1: 네, 뭔가 이렇게 조미료 같은 걸 덜렀나 봐요. 그래서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거의 대부분인데
0: 네.
1: 그러니까 이 집 가서 곤드레 밥을 먹으면은 예전에 내가 화전민이 된 기분이다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0: 와.
1: 옛날 사람들은 밥을 이렇게 먹었구나. 마치 박물관에 온 것처럼. 네, 음식으로 아주 체험을 하는 거죠.
0: 오, 신기하네요. 네,
1: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영양 보충이 되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0: 네.
1: 드셔보시면 아주 만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느낌이 확 들 거예요.
0: 건강해지는 맛.
1: 네.
0: 곤드레 밥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빨리 곤드레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 산이 좀 잊혀진 것 같아. 곤드레 밥.
1: 네.
0: 장난이고요. 오늘은 월악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기자님 어떠셨어요?
1: 저기 아까 소백산 조난 얘기를 하니까
0: 네.
1: 조금 뭐 마음이 무겁기도 한데 아무튼 산에 가셔가지고
0: 네.
1: 체력 안배

0: 잘하시고 그리고 산에 갈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여벌 옷 그리고 여벌 식량
1: 네.
0: 그리고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꼭 챙기시고요. 네, 그리고 즐거운 산행 네. 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모두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2412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보이존의 노메러 왓.

보이존의 이 노메로와 2412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향미님이 제천 제 고향인데요. 가시면 감자전도 꼭 드세요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오늘 우리 기자님이 월악산 소개해 주시면서 또 곤드레 밥 추천해 주셨는데 곤드레 밥에다가 감자전까지. 크, 너무 맛있겠는데요. 감자전. 5321님은 지금 눈물 흘리면서 양파 깎고 있어요. 장아찌 담그려고요. 양파 소비를 늘려주세요. 아, 양파 깎고 계시는구나. 양파 소비를 늘려달라고. 양파 관련된 그런 농사를 지으시나 그런 것 같은데. 오, 양파 장아찌 일단 너무 맛있죠. 양파 장아찌는 사실 어디에

속이 쓰리실 수 있으니까 익혀 드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 양파 드시는 면 어떨까요? 9640님, 저는 율촌중앙국민학교 4학년 한송이 선생님 생각납니다. 학교 사택에서 친구들과 공부도 하게 해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더 생각나네요. 아마도 지금은 할머니가 되셨겠죠? 건강하세요. 제자 최광일 올립니다. 아, 오늘 선생님 생각들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생각나는 선생님 성함도 적어주시고 그때 추억도 올려주시고 소개해드리면서도 너무 이렇게 뭉클뭉클하네요. 1715님은 오당대 이재은 아나운서 오늘도 당신 편 명랑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스승의 날 축하합니다. 작은 책으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느라 고생 많은 우리 딸 사랑해요. 스승의 날 정말 축하합니다. 또 따님이 선생님이신가 봐요. 1715님 또 따님에게 축하의 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8111님은 부여에서 일 끝나고 청주로 귀가하는 길에 공주 휴게소에 들러서 글을 남깁니다. 중학교 때 박영권 국어 선생님, 주마가편이라고 가능성이 1이라도 있으면 격려의 훈계를 해주시던 여장부다운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멋져서 미래의 국어 선생님을 꿈꾸며 시도 쓰고 했어요. 눈썹이 종기를 손수 짜주시던 안우경 영어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도 생각납니다. 스승의 은혜는 끝자락 없이 영원히 삶 속에 새겨져 있는 듯합니다. 또 이렇게 멋진 글을 남겨주셨네요. 국어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거 아시죠? 국어 선생님을 좋아하면 국어를 잘하고,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면 영어를 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좋아서 그 과목이 더 좋아지고,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지 국어 선생님을 좋아하셨던 우리 8111님, 너무 멋진 글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5343님은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어요. 이번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되네요. 우리 올여름도 더위도 잘 버텨보아요. 오늘 진짜 너무 더웠죠. 30도가 넘었는데 서울도 아까 뉴스할 때 보니까 라디오 뉴스 할때 보니까 30점 몇 도더라고요. 오후 5시였는데도 진짜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처음으로 이렇게 트신 분도 있으실 거고 저도 운전하면서 오는데 에어컨을 아주 빵빵히 틀어도 덥더라고요. 38390님은 빗을 산 운해와 참고 사진입니다. 너무 늦게 보냈네요. 아, 아까 강다은님 그 빗을 산 운해 참꽃이라 너무 멋있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아, 저 멀리 아마 운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운해 사진하고 참고 사진을 따로 보내주셨구나. 와, 너무 멋진데요. 다음 주에 우리 기자님 오시면 또 보여드려야겠네요. 사진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임효선님은 제가 힘들 때 들으면 편안해지는 곡입니다 하면서 빛과 소금의 그대 떠난 뒤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준비해 놓을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주말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날씨가 아주 더울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실 건지 여러분의 주말 계획도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선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빛과 소금의 그대 떠난 뒤 전해드릴게요.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큐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1: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말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원혜숙님은 우리는 내일 노래교실 선생님께 스승의 날 이벤트를 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젠디 아이디어 듣고 싶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노래교실 선생님 스승의 날 파티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벤트. 아 너무 뻔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케이크 해가지고 짠 선생님 이렇게 해주는 거. 또 노래교실이니까 그동안 배운 노래 실력을 바탕으로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는 거 너무 뻔하겠죠?

아니면 편지 낭독 같은 거 어떨지 또 추천을 해주셨네요, 저희 작가님은. 여러분도 혹시 아이디어 있으면 실시간으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김한슬님은 내일은 영화 탑건 시리즈 40주년 기념으로 재개봉하는데 극장 가서 영화 볼 거예요. 기대돼요. 와, 탑건이 여러분 1986년에 처음으로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원작인 탑건부터 그 최근에, 가장 최근에 개봉한 게 탑건 매버릭이죠. 이게 다시 극장에서 볼수 있는 특별 상영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예전 팬들한테는 너무 추억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그런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40주년이라니. 개봉 40주년. 팬분들은 진짜 엄청 반응이 뜨겁겠네요. 이게 보니까 4DX 스크린 뭐 돌비 시네마 같은 특별관에서도 상영을 함께해서 전투기 비행 장면, 몰입감이 훨씬 더 살아날 거라고 하니까 그래요. 네. 너무 한 영화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도 탑건 매버릭 너무 재밌게 봐서 어쨌든 즐겁게 보고 오시고요. 한슬님, 도용재님, 저는 더위보다 밤마다 제 신경을 박박 긁는 새벽 모기가 더 싫으네요. 내일 전기파리채 하나 쇼핑할 생각입니다. 너튜브 보니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사용해보고 후기라는 거 써보겠습니다. 아, 새벽 모기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나 봐요, 모기가. 모기 소리가 진짜 사람 예민하게 만들잖아요. 졸릴 때쯤, 잠들 때쯤 이렇게 윙, 앵 하고 하면 잠다 달아나고 불 켜서 잡으려고 하면 또 어디 숨었는지 안 보이고 더위보다 모기가 더 괴롭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전기파리채? 이거 한번 써보시고 어떤지 후기 남겨주시고요. 6622님은 전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말 내내 낚시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를 편하게 시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오자 조사. 아, 이 오자 조사가 붕어의 크기가 오자 정도 돼서 월척을 낚는 낚시꾼이라는 뜻인데, 아, 항상 이렇게 남겨주시죠. 6622님. 또 낚시하면서, 주말을 보내실 계획인 것 같은데,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혜숙님, 편지 좋아요. 하하하, 됐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그럼 편지가 제일 감동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쁜, 뭐, 커다란 종이 같은데에 한마디씩 이렇게 써서 롤링페이퍼처럼 하면은 선생님이 오랫동안 간직하시고 또그 진심이 더 깊이 느껴지니까 편지 좋습니다. 편지 당첨. 그리고 아까 6216님께서 중2 때 국어 선생님이셨던 김경란 선생님이 이 노래 가사 칠판에 적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승환의 가족 전해드릴게요.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의 목격 꿈조 찾고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0시 뉴스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을 믿을 수 없다면서도 외교만이 해법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브릭스 외무장관 회의가 열린 인도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 합의가 되려면 불신이 명확하게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현재 휴전이 아주 깨지기 쉬운 상태라면서도 협상과 외교만이 유일한 윈윈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외교부는 잔해가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항공편으로 오늘 한국에 도착했다며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밀 분석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군 관련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앞서 이란 이외에 다른 주체에 의한

0: 공격 가능성을 아직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며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400톤급 구축함인 왕건함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활동을 위해 오늘 출항했습니다. 국회 파병 동의안에 명시된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은 아덴만 해역 일대지만 미국이 제안한 해양 자유 구상 등의 동참 여부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해군은 청해부대 48진에 대드론 방어 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저녁 8시 22분쯤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6.3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NHK는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진원의 깊이는 50km로 미야기현 도메시와 오사카시 등에서 대부분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선반의 식기나 책 등이 떨어지는 수준인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감지됐고 도쿄에서도 끈에 매달린 물건이 다소 흔들리는 진도 2 수준의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앞두고 중재차 방문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와 사측의 입장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동조합 위원장은 면담 결과에 대해 초기업 노조는 교섭 재개를 위해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교체할 것과 사측의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3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 33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5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점점 사라지던 대중목욕탕이 공공목욕탕으로 거듭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 정선군이 지난해 11월 건립한 사복복지목욕탕은 좋은 시설에 가격도 저렴해서 어르신들이 마실 가듯 꾸준히 찾고 있는데요. 개관한 지 두 달 만에 누적 이용자가 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요즘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공공목욕탕 건립에 적극적인 이유는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시설이자 이웃 간의 소통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무엇보다 시원한 목욕탕 쓱 한번 담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러우 전쟁이 5년째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사업도 사실상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 러시아를 다시 들여다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비운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채워가고 있다지만 여전히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중동 정세까지 불안해진 상황에서 러시아를 전략적인 거점으로 다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에 숨어있는 기회와 남아있는 리스크,

잠시 후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박지원 박사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선용서는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꽉 막힌 아침 출근길에도 발걸음 빨라지는 등굣길에도 분주하게 아침밥 준비하는 순간에도 전근 만근 눈꺼풀이 무거우시다고요? 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 눈 번쩍 뜨게 해드릴게요.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7: 지금 꼭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아침을 깨웁니다. 매일 아침 7시 5분 MBC 표준 FM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세요.
9: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하얀 휴지 줄까?
10: 아, 됐고 선거용지나 내놔!
11: 6월 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택은 달라도 개표 방송은 오직 MBC.
10: 역시 MBC. 오후 5시부터 7시 거침없는 시사. 대한민국 라디오 청취율 압도적 1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11: 7시부터는 신뢰받는 언론인 시사 유튜브의 유재석. 압도적 재미 매불쇼 최욱의 라이브룸.
10: 6.3 지방선거 개표 방송 최고의 라인업. 권순표 최욱과 함께하세요.
7: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2: 오늘의 플러스, 러시아 시장,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0: 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박지원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예, 박사님. 무역협회가 얼마 전에 5년 만인가요?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 전쟁도 안 끝났고 그래서 제재도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기업들과 우리 경제가 러시아 시장을 다시 들여다봐야 될 이유가 벌써 있습니까?
1: 네. 러우전쟁 이후에 경제 제재가 이어지면서 사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도 경제협력 굉장히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0: 네. 네,
1: 하지만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교역이 일단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우리 수출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도에 우리 수출이 한 100억 달러 이상 됐었거든요. 그런데
0: 예.
1: 2025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2억 불 정도 달러 정도 하니까 많이 줄었고요. 이제 수입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위축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중동 전쟁이 났죠. 중동 전쟁이 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성이 조금 부각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러시아를 통한 북극 항로에 대한 중요성 부각이 되었고요. 또 에너지 위기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0: 예.
1: 그러면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냐. 특히 이번에 한번 수입한 적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수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사실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0: 예.
1: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의 뒤에는 러시아 기술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예.
1: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중요성이 계속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건 이제 러시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로서는 산업기술, 제조업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을 협력할 대상이 이제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과거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0: 네.
1: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그러면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그런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어떻게 보였느냐
0: 예.
1: 제재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였느냐를 보면 실제적으로 러시아는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이제 반제재를 러시아가 내놨는데
0: 네.
1: 실제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보면 한국에는 굉장히 타격이 미약할 정도의 미미한 정도의 반제재를 내놨습니다.
0: 그러니까
1: 실제로 러시아도 한국에 협력하고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관계는 앞으로 협력을 할 필요가 크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 그렇군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기로는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쫓겨나면서 러시아 현지 기업에게 그 공장들과 그걸 헐값에 매각했다. 뭐 이런 소리나 들리고 또 대한항공도 갑자기 관행으로 처리해왔던 것을 그동안 왜 서류 안 냈느냐 해서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내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소리만 들어서 러시아가 우리하고 이제 등 돌리는 거 아닌가 또 북한하고 또 다 가깝게 지내니까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겁니까?
1: 네, 사실 우리가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사업이 좀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0: 네.
1: 그에 따라서 중국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0: 네.
1: 그렇지만 소비재 측면에서 소비자의 어떤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사실상 선택권이 없어진 것이고요.
0: 네, 네.
1: 우리 기업 제품을 살 수가 없고 서방 제품들을 살 수가 없고 단지 중국산 내지는 러시아산 제품을 사야 되는 그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이고
0: 네.
1: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아직 러시아 시장에서 크게 훼손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그런 측면에서 아직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있고 물론 이런 상황이 계속 수년간 앞으로도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기업들도 어려움이 더 커지겠지만
0: 네.
1: 아직까지는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는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다면 박사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종료되면 현대차라든가 삼성 뭐 이런 회사들이 다시 들어가서 예전만큼의 어떤 위상과 지위를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1: 아직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지금 중국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뭐 진짜 러시아 소비자들은 중국 거 써보고 나서 지금 괜찮은데 하고 만족도가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역시 한국 것들도 괜찮았는데 아니면 한국 게 더 좋았는데 어떤 소식이 좀 들리십니까?
1: 제재가 이제 한 4년 정도 네. 지났는데요. 처음에 러시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 걸 일단 많이 샀습니다.
0: 예.
1: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가전제품 중국
0: 그렇죠.
1: 걸 샀어요. 써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다.
0: 네.
1: 가격은 싸고 그에 따라 성능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었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0: 네.
1: 이제 2년, 3년, 4년 차로 오면서 그래도 중국 거는 조금 떨어지지 않냐라는 의견이 처음엔 좋았다가 그러니까 중국에
0: 예.
1: 대한 선호가 높았다가 최근에는 조금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동차 같은 경우도 처음엔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팔려와서
0: 예.
1: 굉장히 많은 중국 브랜드들이 러시아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러시아에 들어갔습니다.
0: 예.
1: 그러다가 최근에는 사업이 안 돼서

0: 자동차 사업을 접고 나오는 기업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 아, 그런 상황이군요. 진짜 그 얘기까지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 기업들이 다시 들어만 가면 적지 않은 기회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 우리 기업들의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자동차는 얼마나 팔렸고, TV나 이런 뭐 가전제품에서 어땠고, 또 추운 나라니까 보일러 시장은 어땠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0: 가전시장이나 자동차 시장을 보면 사실 제재 이전에는 네. 한국 제품들이 그 각 브랜드별로 5위 안에는 다 들었습니다.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2위, 3위 정도를 했었고요.
1: 2위, 시장에서. 3위요?
0: 네. 시장 자동차 대수 판매 예. 대수에서 그 정도 했었고요. 가전기업들도 우리 대기업들이 거의 품목별로 예. 상위 5위 안에 대부분 다 들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시장의 지위를 조금씩 잃었던 것이죠. 보일러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기기 제품들 역시 다 굉장히 러시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에 네. 우리 기업들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제가 열거한 분야들 말고 또 러시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한국의 제품군, 산업군 뭐 이런 게 또 있습니까?
0: 지금 사실 제재와 관계없이 예. 우리 식품들, 네, 과자나 이런 식품들이 예. 상당히 러시아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요. 네. 그런 제품들은 사실 제재와 관계없이 예. 우리 제품들의 판매가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 야,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전쟁만 끝나면 우리 경제 새로운 활로를 러시아에서 모색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요, 2022년 러시아에 가해진 제재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를 도모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때 제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요?
0: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이제 몇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융 제재인데요. 스위프트라고 국제 여러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다 제외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주요 은행들이 서방의 은행과 이제 돈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러시아의 주요 금융기관과 이제 공기업들도 서방의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아예 다 막아버렸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서방의 금융기관에 보관돼 있던 러시아 중앙은행의 예금 네. 이거를 전부 동결시켜버렸거든요. 3천억 불 네. 정도 되는 아주 큰 걸 동결시켜버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제재가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를 서방에서 이제 점점점 구매를 축소, 네. 축소한 거죠.
1: 네.
0: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 가격도 석유 가격, 원유 가격 상한제라고 해서
1: 네.
0: 특정 상한선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지 않는다. 즉 러시아에 대한 이익을 이제 원유 판매로 인한 이익을 축소시키기 위한 제한하는 네. 그런 정책을 펴게 된 것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수출 통제가 있습니다.
1: 네.
0: 러시아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용품에 대한 수출 제품 품목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품목들을 예. 계속 지금 늘려가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인적 제재,
1: 네.
0: 특정 인물에 대한 인물이 자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물류망 제재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렇게 제재를 오랫동안 했는데 러시아가 나름대로 견실해 보여요. 뭐 세부 상황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러우 전쟁도 러시아가 계속 승질 잡고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흐름이 사실 러시아 제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종종 하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 크림반도 병합 때도 제재가 있었는데, 어찌 보면 그런 제재들이 있다 보니까 내성도 생기고, 이런 제재가 있을 땐 우리가 어떻게 이 제재를 돌파해야겠다라는 스스로의 자구책들도 마련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전의 제재와 이번의 제재가 크게 달라진 게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2014년 때 제재를 한번 받았었어요.
1: 네.
0: 그때 크림반도 합병 때 제재를 받았었고, 그때 제재 나왔던 제재가 사실 지금 제재의 약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에너지 제재, 군수 품목 수출 제재,
1: 네.
0: 뭐 이런 금융 제재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범위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작았고. 근데 이번에는 그 제재를 굉장히 폭도 넓히고
1: 네.
0: 심화시켜서 제재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0: 그에 따라서 그 제재가 강해짐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가 이번에는 그 전에 비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 그러면 외관상은 전쟁도 잘 수행하고 그다음에 잘 버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러시아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0: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1: 네.
0: 2-3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제재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 제재에 동참해라 이렇게 우리가 강요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0: 사실 2015년 제재에 있었을 때는
1: 네.
0: 한국은 제재, 러시아의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번 제재, 2022년 제재에는 우리가 서구로부터 제재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받았고요.
1: 예.
0: 그에 따라서 이제

0: 우리도 제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다만 한국은 우리 제재의 폭을 굉장히 좁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수출 품목에 대한 통제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수출 품목 통제에 대한 제재가 2022년 2월 달에 3월 달에 처음 나왔는데
1: 예.
0: 그때 이제 57개 제품에 대한 제재가 아주 굉장히 작은 품목이죠. 57개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만 이루어졌었는데
1: 네.
0: 2023년도에 그 품목을 789개로 늘렸고요.
1: 예.
0: 2024년도에는 이제 1156개로 더 늘렸고요.
1: 오.
0: 2025년도에는 1140개까지.
1: 이야. 네.
0: 그래서 더 늘어나게 돼. 품목 자체가 예.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조금 보시면
1: 네.
0: 처음에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제재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1: 예.
0: 원하지 않았던 제재고요. 그렇게 됐는데 2024년도에 북한군 파병 문제가
1: 예.
0: 이제 불거지게 됩니다. 북한군 파병 문제가 생기면서 한국도 그때 이후에는 2025년도 제재는 우리가 제재 품목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확대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아, 그 사이에 좀 그런 변수가 생기긴 했군요.
0: 네.
1: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사실 뭐 국제적인 패권이나 이런 지정학적인 갈등에 끼고 싶어 하기보다는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비즈니스 이걸 더 걱정하는 국가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러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른 나라들이 한국도 러시아와 뭐 거래하지 마라 했었을 때 그럼 그 수혜를 뻔히 중국이 볼 걸 아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다. 우리가 거기에 수출하고 우리가 그나마 뭔가 거기에 물건 팔러 가야지만 중국이라는 또 다른 서방 국가들에게는 잠재적 적성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세일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박사님은 국책은행에 재직하고 계시고 그 전에도 공공기관에 재직하셨으니까 그런 움직임이나 제스처는 우리가 낸 적이 없습니까?
0: 사실 우리 정부도 제재에 참여를 하지 않기 위해서
1: 네.
0: 가능한 한 적게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0: 가능한 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수출 통제 분야에서만 우리가 제재에 참여하고 있고
1: 예.
0: 서방 국가나 일본처럼 금융제재나 인적제재나 물류제재나 이런 데는 거의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의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1: 예.
0: 같습니다.
1: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가 나름대로 같이 참전해서 작전을 수행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기조가 바뀐 거는 왜 그런 거예요?
0: 그거는 사실 북한이 우리의 이제 적성국이기
1: 예.
0: 때문에
1: 예.
0: 우리 적성국 과 이제 동맹으로서 러시아가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
1: 예.
0: 우리에게 이제 반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에
1: 네.
0: 따라서 이제 우리도 그런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는 러시아 경제가 아까 어렵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려운 것도 이해가 되는데 혹시 중국 의존적인 산업 구조 아니면 경제 생태계 이렇게 확 돌아선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0: 지금 러시아의 현재 상황으로서는 중국 의존적인 성향이 조금 강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0: 기존에 한국과 일본, 서방과 경제 협력을 했었던 그런 추세가 지금은 이제 러시아로서는 중국에밖에 의존할 수 없는 중국과
1: 네.
0: 뭐 인도라든지 다른 자국의 우호적인 국가들과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1: 네.
0: 지금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고 물론 이것도 러시아가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1: 네.
0: 러시아로서는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원치 않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1: 네.
0: 어쩔 수 없이 중국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사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상당한 강대국이면 러시아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경제 생태계까지 중국에 의존적이거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당연히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또 이란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뭔가 러시아에 대한 최근의 국제사회 분위기 이런 게 좀 바뀐 게 있을까요?
0: 이란 사태 때문에 사실 나오는 얘기는 러시아가 굉장히 이란 사태에 어떤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원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이고
1: 예.
0: 국제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에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1: 네.
0: 그래서 일정 부분 사실은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원유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수출이 많이 확대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와 반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 사태의 어떤 당사국은 이란이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러시아와 이란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제재를 받았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마찬가지인데 이란과 굉장히 밀접한 경제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류 제재인데요.
1: 예.
0: 물류 제재를 받다 보니까 물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러시아로부터 이란에서부터 인도까지는 국제 남북 운송 회랑이라는 것을 러시아가 이제 계획을 해서 그것을 이제 예전부터 추진하던 건데 적극적으로 네. 더 제재 이후에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0: 남북을 연결하는 회랑이거든요. 카스피해를 관통해서 러시아로 예. 바로 이란까지 이어지는 예. 그런 물류 회랑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 예.
0: 그 개발 자체가 사실은 이란 내의 구간만 완성이 되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차관을 줘서 너네 이쪽 구간, 러시아 내 이런 이란 내 이런 이 구간을 우리가 빌려준 돈으로 완공을 해라라고 승인을 해준 차관까지 다 승인을 해준 상황입니다.
1: 예.
0: 이런 사업들이 지금 러시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 내에서 예.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물류 운송 회랑의 건설이 이제 지연이 된 것이 사실이고요.
1: 네.
0: 또 한 가지는 러시아하고 이란이 추진하던 것 중에 하나가
1: 네.
0: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 예.
0: 금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고 양국 간의 교역을 통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예. 했던 것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은 중단이 된 상황이죠.
1: 예. 예.
0: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 사태로 인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석유 수출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 풀려서 긍정적인 효과들도 일부 있지만 이란과 추진했던 부분에 대한 중요한 또 사업들은 중단된 상태니까 이게 꼭 뭐 이득이다 아니면 불이익이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0: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1: 네.
0: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 명암도 분명히 있으니까
1: 네.
0: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는 뭐 예전부터 이렇게 돈독한 사이였습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더더욱 이렇게 돈독해지고 있는 건가요?
0: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는 예전부터 밀접한 관계였고 이란이 이제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때에도 러시아가 그 뒷배로서 여러 물품들을 공급해 줬습니다. 이번
1: 예.
0: 중동 사태에서도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쟁 물자들을 공급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러시아가 러우 전쟁이 났을 때에도 이란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드론을
1: 네.
0: 제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1: 아.
0: 지금은 반대로 거꾸로 돼서 러시아에서 만든 드론을 이제 이란에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1: 네.
0: 중동 사태 이후로는 그 관계 굉장히 더 밀접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러면 이번 이란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제적인 정세의 분위기는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란과 러시아는 앞으로도 더욱더 돈독한 관계로 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요?
0: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브릭스라는 국제 경제 협력체가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거기에 이제 이란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가입이 되어 있고 그 협력체 다자 간의 협력체들 안에서 양국 간의 관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일단은 양국 간의 관계는 앞으로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러시아 관점에서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을 모니터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은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박지원 박사 모시고 러시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 이제 러시아가 처한 여러 가지 지금 최근의 상황들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뭔가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억울하다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러시아가 또 가만히만 있진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도 제재 받았으니 서구 국가들의 기업들이나 정부들에 대해서 제재하자. 뭐 이런 역의 제스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3: 네, 러시아도 물론 이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제재를 계속 해왔습니다.
2: 네.
3: 근데 사실은 제재 받기 이전에 러시아는 제재 받을 것을 생각을 했어요. 이미 생각을 했고,

0: 2015년도 이후에 예. 2022년도에 어떤 이런 2000년도까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예. 이런 제재에 대한 경제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1: 아.
0: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부 부채 비중을 굉장히 줄여왔습니다.
1: 예.
0: 러시아 정부가 원래 부채 비중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11%, 12% 수준으로 예. 계속 유지해봤는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GDP 대비 18.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1: 네.
0: 그거는 정부 부채 비중을 굉장히 조정을 해왔다는 것이고
1: 네.
0: 코로나19 때 대부분의 선진국 기업들이 GDP의 10% 재정 지출을 해왔지만 러시아는 2.3% 지출밖에 안 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줄임으로써 국채를 줄임으로써 이제 안전망을 확보했다는 것이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굉장히 줄이고
1: 예.
0: 금의 비중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1: 네.
0: 2021년도 말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실 금융기관들을 정리를 많이 하면서 제재가 올 것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왔습니다.
1: 아.
0: 여기에 더해서 이제 2022년도에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맞기 시작하니까 예. 러시아도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응이 그중에서 주요 외국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서방의 민간 기업들, 사업을 잘하던 민간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나가게 되면 자국 내 경제에 충격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기업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나가기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놓고
1: 예.
0: 그다음에 외화 보유고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자국 내에서 억지로 이제 팔도록
1: 예.
0: 외화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달러 네. 수입을 이제 늘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조치들을 해왔고요.
1: 네.
0: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국 내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해왔고 또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는 주로 이제 원유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1: 네.
0: 서한 기업들이 이제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그림자 선박이라고 하는
1: 네.
0: 그런 무국적 선박들,
1: 예.
0: 선박들을 통해서 자국의 원유들을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서방선사를 이용할 경우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1: 예.
0: 비싼 가격으로 원유를 팔 수가 없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이제 그림자 선박에 대한 수출들을 원유 수출을 굉장히 많이 늘림으로써
1: 예.
0: 서방의 제재에 이제 대응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이거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들인데
0: 맞습니다.
1: 역으로 막 찌르고 그런 조치들은 없습니까?
0: 역으로 찌른 조치들은 이제 서방이 대응한 것에 대해서 서방이 한 제재에 대해서 대응한 조치들이 몇 가지가
1: 아.
0: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자산들, 서방이 예. 자국 내에 가지고 있던 러시아의 기업들의 자산들을 몰수한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럴 경우에 러시아는 거기에 대응을 해서
1: 예.
0: 자국 내에 있는 서방의 자산을 이제 국유화를
1: 아,
0: 시켜버리고
1: 예.
0: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니퍼라는 이제 독일 기업이 있는데 러시아 내에서 발전소를 몇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러시아의 기업인 로스네프트가 독일에서 운영하던 주유소, 정유소 기업들이 있는데
1: 네.
0: 그 기업들을 독일 정부에서 압류를 해버렸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니퍼의 러시아 내 발전소 자산들을 다 국유화해버리는
1: 네.
0: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뭐 너희가 우리 재산을 뺏었으니 우리도 네 거 뺏을 거다 이런 맥락이네요.
0: 맞습니다.
1: 자 그런데 앞서서 그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것도 저도 뉴스에서 보니까요. 뭐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나 아니면 이런 해외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그 장소를 굉장히 유사한 브랜드로 러시아 기업들이 그 장사를 그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야, 다국적 기업들이 기반 다 닦아놓고 밸류체인 다 구성해놓은 걸 아주 홀랑 러시아 기업이 먹은 거 아닌가 이런 인상으로 좀 받아들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0: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맞습니다.
1: 네.
0: 다국적 기업들 중에서 러시아 기업들인 러시아 정부가 자국 내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못 나가게 막는 것을 첫 번째로 과제로 했지만
1: 네.
0: 억지로 나가게 했다고 하는 기업들은 이제 끝까지 잡을 수는 없었으니까 나가려면
1: 예.
0: 러시아 내 자산을 팔고 나가라.
1: 예.
0: 러시아 기업에게.
1: 예.
0: 그렇지만 그 가격은 제대로 못 쳐준다.
1: 아.
0: 그래서 자산 가격을 거의 20분의 1, 30분의 1, 100분의 1로 후려쳐서
1: 예.
0: 러시아 기업들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1: 네.
0: 구매를 한 기업들은 브랜드를 살짝 바꿔서 말씀하신
1: 네.
0: 것처럼 브랜드 이름을 명을 살짝 바꿔서 이제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 예.
0: 그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 네. 그러면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전쟁이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재도 언젠가 끝나고요. 그럼 다국적 기업들 입장에서는 러시아라는 적지 않게 큰 시장에서 완전히 본인들은 기반만 닦아주고 그 시장은 다 송두리째 뺏긴 꼴이 되니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러시아에게 더 이득이 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예.
0: 일단 이것은 그 서방 민간 기업들의 정책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서방 민간 기업들이 실제로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제재를 직접적인 제재를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1: 네.
0: 자국의 정부로부터.
1: 아. 그러니까
0: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러시아에서 철수했다라는.
1: 아, 그런 거군요.
0: 네. 러시아, 왜냐하면 그 국제 정세 자체가 뭐 기업이

0: 사회적 책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왜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냐라는 소비자들의 어떤 질책과 아. 항의 이런 것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러시아 내에서 이제 철수를 한 것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1: 예.
0: 그거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 내에서의 손해를 감수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철수한 것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 정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1: 네.
0: 그에 따라서 그런 손해는 어차피 지금 나중에도 알아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이것도 제가 좀 오해가 있었네요. 저는 러시아 내부에서나 아니면 서방 국가들의 정부에서 당장 나와라든가 당장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그걸 싸게 편취한 듯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0: 네,
1: 그러면요 이런 상황으로 러시아의 내부의 소비시장도 앞서 우리 기업들도 많이 나갔고 다른 서방 소비재 기업들도 많이 나간 상황에서 나중에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오히려 그쪽 시장은 러시아 자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고히 해진 상황으로 진화될 거로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0: 소비시장은 여러 가지 품목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주로 이제 서방의 제품들이 많이 나간 제품들이 소비재, 여러 소비재 중에서 화장품, 그 다음에 뭐 가전이나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서방의 기업들이 많이 나갔는데,
1: 네.
0: 거기는 지금 러시아산과 중국산들이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데,
1: 네.
0: 또 이제 식품 같은 경우는 아까 한국산의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산 식품들이 아직도 거기서 판매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많이 잃지 않았어요.
1: 예.
0: 그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예. 러시아 내에서 생산 시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0: 그 러시아 시장에서 나가지 않고 우리는 조용하게 러시아에서 장사를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거기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1: 네.
0: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1: 네.
0: 그런 품목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 내에서의 사업에 크게 지장이 없고 앞으로도 지장이 없겠지만
1: 네.
0: 완전히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러시아 정부에서도 그런 쪽을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기업들 중에서 러시아 내에서 사업을 급하게 정리하고 나갔던 기업들 중에서 다시 러시아에 들어올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너네가 다시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하겠다.
1: 아.
0: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1: 아, 참 이것도 그냥 우리가 한결로만 생각할 수 없는 요인이 많았군요. 자, 러시아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여쭤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브릭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이제 고착화되면서 전 세계 경제 생태계, 산업 생태계도 한 크게 보면 두 축으로 분리되는 거 아닌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브릭스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마침 러우 전쟁도 일어난 뒤에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던 서구 기업들도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다 보니 진짜 브릭스라는 게 어떤 공고한 뭐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조성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진짜 자체적으로 생태계를 굴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돼버렸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 브릭스 내 지금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을 보면 실제로 네. 반서방이라고 하긴 조금 어렵지만 이제 다른 축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실 브릭스 내에서 회원국을 보면
1: 네.
0: 러시아도 있지만 이란과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사실 이번 중동 전쟁 때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공격을 했잖아요.
1: 아, 그렇네요.
0: 네. 공격을 하면서 브릭스 내에서 회원국이 회원국을 공격하는 다른 회원국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1: 예.
0: 이것을 봤을 때는 실제로 브릭스가 과연 회원국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1: 예.
0: 열몇 개의 국가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다른 국가들처럼 결속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경제 연합체로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1: 네.
0: 물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릭스나 SCO나 다른 상하이 경제협력체나 여러 가지 경제협력체를 통해서 반서방 세력들은 이제 규합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1: 네.
0: 특히 브릭스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연합체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네.
0: 곡물연합체라고 해서 브릭스 내 국가들끼리 곡물을 서로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연합체들. 다이아몬드 연합체. 그래서
1: 네.
0: 뭐 다이아몬드를 주고팔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면서 브릭스 내에 어떤 협력을 강화하려는 모습들은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번 중동 사태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브릭스의 어떤 경제적인 추동력이 조금 일단은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브릭스 내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주도권 싸움도 또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의 의존도가 좀 높아진 상황에서 이 브릭스의 주도권은 이제 러시아보다는 중국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0: 기존의 경제 규모나 어떤 활동들을 보면 중국의 규모가 워낙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1: 예.
0: 중국이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요. 러시아도 지금 대외적으로 다른 협력할 수 있는 출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네.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 다음에 뭐 브라질이나 인도 다 협력을 하겠지만
1: 네.
0: 협력 전체의 주도권은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조금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자.

0: 있는데 네. 러시아에서도 한국에 가장 필요로 했던 협력이 가장 필요로 했던 분야는 이제 조선 분야이거든요.
1: 아.
0: 러시아도 물론 이제 배를 만드는 국가이긴 네. 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한국의 기업들이 그 저희 제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굉장히 협력을 밀접하게 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극동 지역에 있는 조선소에 우리 기업들이 선박 부품들을 팔기도 하고 기술 네. 협력도 하기도 해서 러시아에 필요한 특히 이제 뭐 LNG선이나 네. 쇄빙선이나 이런 고부가치 선박들에 대한 제조 기술들이 우리 한국이 뛰어나기 때문에
1: 예.
0: 그런 측면에서 협력을 굉장히 밀접하게 해왔었거든요.
1: 네.
0: 근데 제재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협력이 다 중단이 되었고
1: 네.
0: 실제로 러시아가 내부에서 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산업 분야,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이 굉장히 한국과 밀접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러시아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또 한 가지는 이제 러시아 내에서의 어떤 지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1: 네.
0: 러시아로서는 이제 극동 지역 개발이 굉장히 자국내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1: 네.
0: 2010년대 초반부터 극동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고
1: 네.
0: 극동 개발은 사실상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1: 네.
0: 중국에 의존해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도 있는 것이거든요. 극동 지역이 워낙 러시아 중심부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고 중국과 밀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고
1: 예.
0: 그것이 자국의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조금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1: 그래요.
0: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극동 지역의 경제 개발이 꼭 필요했는데
1: 예.
0: 그 파트너로서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가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자국의 정책들을 내놓을 때 그 염두에 둔 것은 바로 이제 한국을 염두에 두고
1: 네.
0: 동북아 지역에서의 산업협력과 제조협력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데
1: 예.
0: 실제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그렇게 예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 예.
0: 더군다나 이제 제재가 오면서 투자가 완전히 끊겼기 때문에
1: 네.
0: 지금으로서는 러시아로서는 어쩔 수 없이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1: 네.
0: 극동 개발을 위해서는 사실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 또는 일본과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되는
1: 예.
0: 그런 필요성이 러시아로서는 있는 겁니다.
1: 네, 극동 개발을 함에 있어서 중국보다는 우리나 중국이 아닌 나라를 선호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일본도 만만치 않은 나라인데 일본보다 한국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뭐예요?
0: 한국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현황이 좋지 않습니까?
1: 예.
0: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팔고 있죠. 지금 한국의 방산 기술의 근본 원천은 예전에 90년대에 러시아가 한국에 준 기술들이 그 원천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1: 예.
0: 즉, 저 러시아는 원천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능력이 있고 한국은 그 원천적인 기술을 활용하고 응용해서 상업화하고 소비재화 하는데 굉장히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1: 네.
0: 즉, 양국 간에 기술력을 보완하고 또 협력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양국이 좋은 시너지를 내왔고
1: 네.
0: 앞으로도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을 이제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러시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앞서서 일부에 AI가 또 러시아가 굉장히 강국인 것처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0: 네, 사실 러시아가 AI가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1: 네.
0: AI의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수학과 같은 이제 기초과학 분야가 있는데
1: 네.
0: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수학과 물리학 뭐 여러 가지 기초과학 학문이 발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1: 네.
0: 인공지능 쪽으로 굉장히 잠재력이 많은 국가입니다. 다만 제재 이후에 인공지능 발전에 필요한 장비들을 수급을 못하고 있어요.
1: 네.
0: 인력은 인재는 많고 기초는 좋지만 장비들 수급을 못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쪽을 이제 조금 서방에서 보기에 발전을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방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어떤 국가별 발전 순위를 매길 때 러시아는 지금 사실 순위에서 계속 해가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순위가
1: 예.
0: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역량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1: 예.
0: 인적 역량들이 계속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중국 같은 국가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인공지능 쪽에서 한국과 협력하시는 분야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1: 네.
0: 그런 것들을 지금으로서는 러시아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 중국이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진짜 러시아는 점점 더 우려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긴 한데 이론상은 그런데 이거 현실이 이어지기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AI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방산, 우주항공 등등 전부 다 국가의 안위와 결부된 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러시아와 우리가 도모한다고 했었을 때 미국이 또 우리가 그걸 하는데 태클이나 뭐 제재 이런 것 들을 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0: 사실상 뭐 제가 러시아하고의 협력이 이런 것들이 유망하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0: 여러 가지 국제 정세로 봤을 때 네. 러시아하고의 협력을 밀접하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0: 말씀 주셨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 그리고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제재를 지금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자기네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선 먼저 우리의 제재 해제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러시아도 지금 움직임이 없는 것이고요.
1: 네.
0: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이제 지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1: 아.
0: 이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만약에 이런 제재가 좀 풀려서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 하더라도 이 비즈니스 하는 쪽에서는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그렇게 다 해줬는데 돈 받을 수 있느냐 부분 아니겠습니까? 혹시 러시아에게 우리가 그동안 돈 떼먹힌 적은 없나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0: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방산 협력을 하고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팔면서 방산 쪽에 아직도 네. 우리가 러시아에 대한 받아야 될 돈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남아있는데 이것이 아직 이제 정산이 좀 안 된 상황이고요. 그것도
1: 네.
0: 우리가 이제 돈으로 받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헬기나 뭐 이런 쪽으로 받아서 우리가 산림청에서 활용을 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1: 네.
0: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조금 남아있, 부채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1: 네. 네,
0: 그런 것들은 아직 있고요. 다만 이제 기업들이 러시아하고 사업을 하는 지금 현황에 있어서
1: 네.
0: 여러 기업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지금 러시아에다 물건을 수출을 하면 대금을 과연 이제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1: 네.
0: 하는 문제들은 계속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거는 사실 대금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고
1: 네.
0: 합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1: 네.
0: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1: 네.
0: 첫 번째는 한국에서 물건을 받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수입 업체가
1: 네.
0: 계좌가 이제 제3국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예.
0: 러시아 내에 있지 않은 경우고 제3국에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종종
1: 예.
0: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3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으로서는 이제 송금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1: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어도
0: 네, 제재하에서도 상관없습니다.
1: 예.
0: 제재하에서 상관없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에 러시아 은행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에
1: 예.
0: 중간에 이제 중개은행이라는 곳을
1: 예.
0: 쓰게 되는데 중개은행이 대부분 아랍에미리트나 중국이나 튀르키예 은행들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 은행들의 경우에 최근에 러시아 미국의 2차 제재를 좀 두려고 해서 좀 송금 중개은행을 안 하겠다는 은행들이 많이 생겨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1: 예.
0: 이 은행들을 잘 찾아보면 러시아 은행 중에서 이 중개은행들을 잘 찾아서 위안화나 유로화나 달러로 송금할 수 있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 은행들을 통해서는 정식으로 러시아 내에서 한국으로 송금이 이제 가능한 것이거든요. 물론
1: 네.
0: 이제 수수료는 조금 높기는 합니다만
1: 예.
0: 송금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1: 네.
0: 합법적으로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면요.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 제재유도 대부분 싹쓸이해 갈 정도로 적극적으로 위안화로 필요한 거 다 사가고 하는 적극성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기업들도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삼성이나 현대가 그냥 어떤 제재하니까 미국의 제재 동참해서 다 싹 발 빼고 그런 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를 통해서 결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도 있는데 그럼 우리도 좀 적극성을 띄면서 우리 한동안 위안화도 필요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받으면 될 텐데 왜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미국의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을까요?
0: 삼성이나 LG나 현대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죠.
1: 네.
0: 근데 그 공장을 운영을 하려면
1: 네.
0: 부품이 필요합니다.
1: 네.
0: 근데 그 부품은 대부분 다 한국에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1: 네.
0: 그 나가는 품목들이 대부분 다 수출 통제 품목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품의 수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1: 예.
0: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러시아 내에서 발을 빼지 않고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이제 발을 빼지 않고 공장 자체는 그냥 놓은 상태. 거의 운영을 안 하지만 이제 아주 일부분만 운영을 하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1: 네.
0: 상황이 개선이 되면 공장을 정식으로 돌려서 운영을 해서 러시아 시장 내에서 이제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1: 아, 그렇군요. 그걸 그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러시아는 억 이상 있는 인구에다가 나름대로 제조 기능도 부실해서 외국 제품들의 의존도가 높은 시장인데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면 다른 형태, 예를 들어서 우회 수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3세계 어느 국가, 러시아와 가까운 어느 국가에 우리가 수출해주면 그 나라가 러시아에 리세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은 지금 모색 안 되고 있습니까?
0: 사실 우회 수출 자체는
1: 네.
0: 우리가 수출 통제 품목의 경우 우회 수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법입니다.
1: 아, 그래요?
0: 실제로는. 네, 그래서 수출의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인 경우는 한국에서 수출하는 품목이 수출 통제 품목일 경우 네. 수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출자가.
1: 그런데요. 좀 네. 안타깝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0: 동남아시아에 어느 나라에 자동차를 수출했습니다. 아니면 TV를 수출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알아서 거기 중고차 장사꾼이 러시아에 파는 걸 그 우리 탓을 할 수는 없잖아요.
1: 네, 그것은 이제 수출 최종 수요자가 네. 러시아가 아닌 경우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이제 수출할 수가 있지만
0: 네.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0: 네.
1: 지금 우리가 알고도 수출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돼 있고
0: 네.
1: 물론 지금 우리도 제재에 참여하고 있고. 서방에서 계속 우리 수출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고차가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를 통해서 러시아로 가고 있는 것들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최근에도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내서
0: 네.
1: 이제 죄를 묻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우리 수출할 경우 수출자의 경우에 수출 통제 품목일 경우에는 우회 수출을 이런 불법이기 때문에
0: 네.
1: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너무 장사꾼 같은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좋은 시장인데 아까워서 하는 말씀이었는데 말씀드린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도 끝나고 제재가 풀렸다라고 했었을 때 러시아와 우리 경제 어떤 것부터 단추를 다시 꿰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실제로 제재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첫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통제 품목. 부분입니다.
0: 그래서 네.
1: 수출 통제가 해제가 되면 사실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거나 하는데 많은 요건들이 이제 제한 요건들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도 제대로 돌아가고 현지에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0: 예.
1: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제재를 예. 해제해야 되는 것이
0: 예.
1: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될 과제라고 보고요.
0: 예.
1: 제재가 해결되게 하면 또 금융적인 부분도 같이 해결이 되니까
0: 예.
1: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수출입을 하거나 교역과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문제가 이제 없다라고 보입니다.
0: 네.
1: 근데 이제 다만 제재를 지금 받지 않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0: 예.
1: 식품 분야 같은 경우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굉장히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서방의 빈자리를 거의 지금 한국 제품들이 이제 많이 메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우고 있긴 한데
0: 네.
1: K-코스메틱이라고 해서 한국산 화장품이 뭉뚱그려져서 전체로 러시아에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개별 브랜드의 어떤 브랜드력이 좀 사실은 약한 상황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 상황이 서방 제품들 들어오고 제재가 해줘야 되고 모두가 개방되기 이전에 화장품제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의 브랜드력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니까 네.
1: 특정 브랜드가 러시아 소비자들의 뇌리에 지금 각인되기보다는
0: 네.
1: 전체로 K뷰티 이렇게 묶여져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브랜드력 강화를 반드시 이제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0: 네.
1: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제재 품목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재가 해제되는 것을 정부에서
0: 네.
1: 해제되는 것을 상황을 보면서
0: 네.
1: 이제 차근차근히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봅니다.
0: 혹여나 러시아가 북한과 그 사이에 좀 가까워져서 예전같이 한국을 대하는 우호적인 태도가 없어지진 않았을까요?
1: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과의 어떤 밀접한 협력은 군사적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0: 네.
1: 측면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러시아와 북한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러시아 소식 오늘 확실히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박지원 박사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5: 워킷 안전화.
9: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0: 깜빡 말고

0: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박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0: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텐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수도권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팝송. 잠시 후 11시 5분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에서 기다릴게요.
4: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귀국 전용기에서 북한 관련 논의를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했다고 답했습니다.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자신이 매우 좋은 관계이고 김 위원장이 미국을 존중해왔다면서 그간 소통해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시 주석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대만 문제로 중국과 분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핵심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무역 분쟁이나 대만 문제, 이란 전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됐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특히 이란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랐다면서 중국이 이란의 영향력을 행사해 휴전협상이 성사되길 바랐던 미국으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상 처음 8,000포인트를 달성했던 코스피가 하락 전환에 7,500포인트를 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88포인트, 약 6.12% 내린 7,493.18에 장을 마쳤습니다. 역대 두

0: 번째로 큰 하락폭이었는데 미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지난 3월 4일 698포인트가 빠진 이후 최대입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그동안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급격히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낙폭을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 북부지법 형사 14단독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6개월간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이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재 발언을 수차례해 이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 한때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3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건룡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조금만 상자 속에서 사막대기 바늘이 회전해 음계판에 닿아 음악이 자동으로 연주되는 악기 오르골. 네덜란드어에서 온 외래어입니다. 오르골을 사전에서 찾으면 참고 어휘에 한자어 자명악도 있는데요. 스스로 울리는 음악이란 뜻으로 폐엽을 이용해 저절로 소리가 나게 만든 악기를 뜻합니다. 자명악과 더불어 한자 거문고 금을 쓴 자명금이라는 우리말도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967년 영국에서 개봉한 영화 언제나 마음은 태양. 여기에서 배우로 출연한 가수 룰루는 원래 비중이 작은 역할이었지만 비치보이스의 공연에서 오프닝 무대를 담당한 걸 이 영화의 감독이 보게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무대에 반한 나머지 룰루에게 영화 주제가도 맡기고 대사가 많은 역할로 옮겨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교회 지역에서 교사로 부임한 선생님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 여기에서 룰루는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이 노래를 주제가로 불렀고 덕분에 이 곡은 지금도 매년 스승의 날이면 자주 들리는 음악이 됐죠.

5월 15일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이름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룰루 To Sir With Love였어요. 진짜 매년 이맘때면 자주 들리는 음악이고 아마 오늘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나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날 이때 이 노래 항상 자주 들려도 지나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골든디스크에서도 첫 곡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스승의 날. 예전에는 정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뭔가 감사를 표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더 강했다면 이제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꼭 나에게 교과 과목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어도 그냥 뭐 잘 지내다가 툭 던지는 한마디의 말로 뭔가 깨달음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왜 반면교사라고 해서 아 저런 행동은 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그것도 나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선생님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스승의 날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모든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스승의 날이 이제 한 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마음으로라도 네, 내가 무언가 도움을 받았었던 그런 고마운 분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든디스크에도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죠. 이 골든디스크라는 프로그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저한테는 모두 선생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여 그래서 오늘도 한수 가르침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0: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12시 사이에 보내주셔야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하고요. 그 외의 시간에도 골든디스크 생각나신다면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예.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6: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더위에 지친 작업

0: 확실한 파트너와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4: 유유 제약. 세금 고민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3013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짐 크로치, 타이미너 버틀이었어요. 4493님, 요즘 팝송의 매력을 알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한국어가 안 들려서 그런지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빠진 노래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좀 그런 거 있긴 하죠. 솔직히 왜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은 주변에 아무도 우리만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에서 오는 굉장히 이상한 낯설음과 동시에 편안함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세계에 있으니까 그 언어들을 내가 다 알아들을 필요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으니까 오히려 그 차단된 데에서 오는 편안함? 그런 게좀 있는데 팝 음악도 약간 비슷하죠. 가사를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냥 멜로디만 따라서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거기에 큰 의미 부여를 또 하지 않아도 되고 흘려들어도 된다라는 거. 그러다가 진짜 궁금하면 그냥 내가 능동적으로 가사를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거 약간 좀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음악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효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4493님 이 해리스타일스의 이 노래는 가사를 한번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그냥 계속 모른 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죠? 최근에 영화 프로젝트 헬메리에 사용이 돼서 또 많이 인기를 얻고 있죠. 해리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이어서 영화 굿윌 헌팅, 노팅힐에서도 흘렀습니다. 알그린의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 5098님 신청으로 함께 들을게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93년에 데뷔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쉐릴 크로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쉐릴 크로우를 선택한 이유, 쉐릴 크로우, 선생님 출신이죠. 대학 졸업 이후에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쉬는 틈틈이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87년에 마이클 잭슨 배드 투어에서 코러스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 배드 앨범에 아주 아름다운 듀엣곡이 하나 있죠. I Just Can't Stop Loving You. 이 노래의 그 듀엣을 이 배드 투어 무대에서 마이클 잭슨하고 함께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쉐릴 크로우가 가수로서 주목을 받게 됐고 이제 데뷔 앨범 준비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되지는 못했고요. 그 데뷔 앨범 준비를 하다가 좀 무산이 됐었대요. 그러다가 1993년에 다시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발표한

0: 데뷔곡이 Run Baby Run이라는 곡이었어요. 첫 앨범에 들어있는 음악입니다. 이 노래는 처음에는 큰 반응은 없었는데 이제 같은 앨범에서 All I Wanna Do가 엄청 크게 히트를 했죠. 그러면서 다시 재주목을 이제 받게 됐고 셰릴 크로우 전업 가수로서 이제 그 이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12장의 정규 앨범을 냈어요. 그리고 2025년 작년에는 싱글로 The New Normal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셰릴 크로우가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진짜 긴 세월을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목소리 자체는 정말 변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오늘 한번 이두 곡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셰릴 크로우의 데뷔곡 Run Baby Run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2025년 작품입니다. The New Normal이에요.
1: She was born in

바랄 게 없네요. 마이클 잭슨, 스무스 크리미널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일단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조금 세게 친 것 같아요. 예, 귀 괜찮으시죠? 축하의 박수. 아, 오늘 제가 이제 성남님 생일 가장 마지막으로 축하드리는 사람이 되겠네요. 네,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창피하지만 문자 남긴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건 창피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일 우리 매년 축하받아도 100번 받으면 진짜 잘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축하받을 수 있는 횟수가 그리 많지 않아요. 매년 잘 챙겨서 정말 듬뿍 축하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남님, 네,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리고, 그리고 마이클 잭슨, 안 그래도 쉐릴 크로우 소개할 때 얘기가 나왔죠. 쉐릴 크로우가 매드 앨범 투어 할 때 이제 코러스로 참여해서 같이 듀엣곡을 불렀었다고. 신청해주신 이 노래도 매드 앨범에 들어있는 아주 매력적인 음악이죠. Smooth Criminal. 저 한때 이 노래가 제 벨소리였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 올 때마다 너무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지금은 바꾸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언제 어디에서든 항상 들어도 좋은 음악입니다. 마이클 잭슨이에요. Smooth Criminal.

0: 마이클 잭슨의 스무스 크리미널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 노성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락시트 더 룩이었어요.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세!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5월 15일 금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제 골든디스크도 마칠 시간입니다. 김대영님, 저는요 담배와 술을 하도 많이 해서 지금은 멀리하고 있고 체력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6월이 다음 달이네요. 기분 좋게 1년 약속 지키고 있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그러면 1년 약속이면 올 초부터 이거를 지키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벌써 5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영님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잘 지키시다가 진짜 올 연말에 1년 계획, 나와의 약속 완벽하게 지켰다라는 이야기 또 꼭 듣고 싶어요. 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5월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우리도 여름을 맞을 채비를 점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날이 이렇게 덥다고 하는 이야기들 우리 나누게 되겠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마지막 곡은 문승호님 신청곡이에요. 에릭 벤의 허리케인.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분한 R&B 발라드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보죠. 자, 그리고 잘 알고 계시죠? 저는 내일 밤 11시 5분에 어김없이 또 변함없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에릭 벤의 허리케인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 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1: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0: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나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이었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보면은 서방 언론에서 계속 사우디랑 이스라엘을 한 대 엮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휴전하고 싶어 하는데 종전하고 싶어 하는데 옆에서 계속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부추긴다라는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표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좀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로 보여지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아랍에미리트처럼 이제 이란을 사실상 공격을 보복 공격을 했다라는 게 이번 주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이제 공격을 하면서 외교적인 채널도 가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니네가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하긴 해야 돼. 뭐 이렇게
2: 이란에
1: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유엔은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데 유엔은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그 중동 그런 걸프국들에게서 보다 멀어지면서 이스라엘과 미국 쪽에서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은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돼요. 최근에 오펙에서도 탈퇴하고
3: 맞아요.
1: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미국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자기의 이제 그 안보와 미래를 설계하려는 그런 게 아닌가. 좀 기존의 사우디나 이런 다른 나라들과 약간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3: UAE 같은 경우 우리나라하고 지금 군사 동맹을 맺지 않았나요? 네.
4: 그렇죠. 우리 아크부대도 파병이 나가고.
3: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전면적인 어떤 전쟁 상황에 UAE가 끌려 들어간다. 이런 사실은 우리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1: 근데 군사 동맹이 사실은 뭐 제가 좀 지나서 정확한 사실들이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지만 그때 이제 그 참모총장이었나 국방부 장관 김태형 장관이 나중에 인터뷰에서도 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확실한 그런 동맹이라고 보긴 어렵고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도 동맹의 상황에서
3: 뭐 자동 참전 이런 건 아니다.
1: 예,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주도해서 약속을 하긴 했지만 유해가 전쟁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곧바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3: 그런데 그러면 좀 파병 나고 있는 아크 부대는 어떡하냐 아니고 이런 문제가 연결이 되겠죠.
4: 원래 아크 부대가 파병된 배경에는 방산 업체나 이런 맞아요. 여러 이해관계로 간 거지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쪽에서 전쟁하겠다는 인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사우디하고 UAE 둘 다 이슬람 시아파의 베프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때 사우디가 조금 형님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UAE가 뒤따라서 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도 자기가 최고 장손이라고 시아파의 순위파의 최고 장손입니다. 이분이 그러다 보니 자기가 최면상 못하는 일을 UAE가 뒤에서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땐 사우디의 행보가 사실 UAE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에도 사실 이스라엘과 UAE는 서로 이렇게 물밑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만나는 구도였는데 사실 그걸 저희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아 사우디가 정면으로 나서서 못 만나니까 네가 좀 대신 만나서 전해줘라는 그런 의사로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이 누가 배신자 프레임을 떠왔느냐 이거라고 봐요.
2: 거기도 배신자 프레임이 있어요.
4: 왜냐하면 중동은요. 이슬람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시오니스트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예요. 근데 얘네하고 친해지면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우디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맏형인 세면사. 그렇기 때문에 UAE가 집중적으로 그런 데 동원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보는 이란은 물론 시아파이긴 하지만 야 니네 어떻게 이스라엘하고 같이 친할 수 있어라는 지금도 그냥 계속 배신자 막 이런 것들을 날리는데 그런 구도로 저는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UAE에서 군사작전이 어떤 연결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사우디 쪽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3: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죠. 나초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0: 나초가 이제 호르무즈가 열릴 가능성이 없다. 나로 체인스 호르무즈 오픈스를 이제 앞글자 따서 말하는 게 나초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타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비슷한 겁니다. 이게 결국은 월가에서 나온 이 나초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열릴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중동 긴장은 결국은 장기화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고요. 월가에서 이 타코가 유행을 하면서 이런 고유가가 장기간 이어지는 뉴노멀이 올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 어제 저희 방송 출연한 최종권 연세대 교수 외교부 1차관이라는 또 그분도 길면 트럼프 임기까지 끝날 때까지 이 상황 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던데.
4: 근데 저는 다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
3: 입장이에요.
4: 저는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가 어떤 장이 선 거예요. 여기에.

0: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장사도 할 수 있지. 또 각 나라마다 AI 신무기 테스트하느라고 지금 난리거든요. 영국도 군함을 왜 파병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 해군 자율주행 뭐 이런 무기들을 대거 들고 가서 지금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란 전쟁이 나면서 미국의 온갖 AI 회사와 무기들이 대거 거기 가동이 됐던 걸 보면 새로운 장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빌미로 또 다른 국면에서 장이 생기는 그 중에서도 이익을 뽑아먹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 거기 갇혀 있는 선박들은 어떻게 해요?
0: 그게 이제 안 죽여먹는 거죠.
1: 그냥 일단 내보내고 다르면 안 될까?
0: 저는 그 선박도 문제겠지만 제일 문제는 뭐냐면 각 나라마다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이에요. 이게 아까 영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유류비 부담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
1: 아이고.
0: 그래서 이게 가장 1번 문제고 호르무즈 장이 선 결과. 그러니까 두 번째가 바로 그런 선박과 뭐 이런 관련들이긴 한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익을 얻는 자들은 거기서 또 다른 장을 열고 새로운 물건들을 파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게 이제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고 이게 한번 사례로 남으면 제가 그래서 지도를 보고 아, 또 딴 데가 이럴 가망성이 있는 데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2: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다 같이 전 세계가 이제 뉴노멀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시장도 그렇고 서민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고유가와 고물가를 깔고 모든 것이 이제 거기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당장 열려도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월가에서도 그렇고 중동 국가들도 지금 오늘 당장 열려도 이게 피해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린다고 얘기한 것처럼 아마 그 외교부 1차장 하신 분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게 트럼프 임기까지 갈 것이다라는 얘기는 트럼프 임기까지 호르무즈가 막힐 것이다가 아니라 호르무즈가 중간에 풀려도 이미 지금까지 받은 타격들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3: 그 뉴욕타임즈에서 되게 재밌는 기사를 절반을 봤는데 일본 배 하나가 만약에 호르무즈에서 오늘 풀려나면 언제 그 기름이 소비자한테 갈까를 이제 그래픽으로 쭉 보여주는 게 나와서 그랬고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는데 한 달 이상 거기서 출발해서 일본에 정박해서 탱크에 기름을 싣고 그게 가정까지 오는데 그것만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갇혀있는 유조선들이 기름이 공급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릴 거고 각 나라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밖에 다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0: 그리고 전으로는 절대 회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4: 그러니까 세 분의 일치된 전망은 호르무즈 해협은 열리지 않는다.
0: 당분간.
4: 그러니까.
3: 어렵다.
0: 어렵다.
2: 쉽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4: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해라.
3: 근데 한편으로 저는 이게 이제 전쟁 상태가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오히려 쉽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 변수들이 있어서
4: 예.
3: 사실은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0: 그럼 이제 새로운 유통 라인이 생겨야 되거든요. 좀 더 멀리 돌아가든가. 아니면 운하를 파든가. 뭔가
2: 월스트리트저널에도 이제 그런 사진이랑 같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 사우디나 이쪽에서 육로를 통해서 지금 다 화물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못한 화물들이 이제 각 트럭에 나눠져서 보내지는데 육로를 통해서 지금 뭐 최소 3,500대 이상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몰려있는 트럭들이 몰려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도 이게 확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호르무즈가 이제 미국의 역봉쇄로 막히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철도를 통해서 중국까지 이제 원유를 수출하는 이제 그런 길들을 계속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 말했던 그런 뉴노멀이 사실상 이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4: 알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좀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한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린란드 얘기를 좀 잠깐 하죠. 그러니까 기지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전에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더라는 겁니까?
2: 미군 기지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덴마크와 미국이 협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여기에 합의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 내용을 공개를 한 건 아니지만 그린란드에 새로운 미군 기지 세 곳을 추가로 설치한다라는 내용이고 기존에 원래 한 곳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추가로 넣는 거고, 덴마크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예 그린란드를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미군 기지를 늘려주고 이제 그걸로 좀 만족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좀 낫다.

0: 판단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 미군 기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덴마크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몸만 들어와라 너희들은.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미군 기지가 있다가 빠진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지금 뭐 그 활주로랑 항만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거 들어와서 쓰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외교적 반발도 좀 덜할 거고, 실제로 미국이 노렸던 어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나 북극 항로에 이제 대한 군사 전략을 세운데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데 원래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0: 맞아요.
2: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할 수 있는 건데.
1: 원래 51년 협정에 따르면 미국이 그 안에서 기지를 확정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덴마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원래 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난리를 치면서 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다예요. 근데 공식적인 건 아직 안 알려졌지만 그 일부 소식통에 의하면 이제 그 세계의 새로운 기지를 짓는 대신에 영국이 키프로스 기지를 하는 것처럼 그 기지가 있는 땅을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될까요?
0: 그러니까 미국 땅으로 해주겠다.
1: 이게 근데 사실은 되게 저는 한국에도 약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3: 지금 그 헌법 판결 기준
1: 그 그걸 자꾸 이제 그거를 표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미국이 그 땅을 다 못 가지면 최소한 일단 기지라도 우리가 그 부동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협상이 시작이 자꾸 되려고 그걸 협상이 시작의 조건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드는 상황입니다.
3: 트럼프 그 부동산 개발업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2: 이게 이제 기저가 부동산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미국 주권 영토로 해달라는 게 지금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권을 갖게 되면 거기다 재산권이랑 이런 것들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새로운 문서가 이제 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문제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면서 러시아가 돈바스 이쪽에 와서 땅 문서를 새로 발급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3: 아니, 가자 지구에 대해서 뭐 리조트 만든다 뭐 이런
2: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이제는 남이 가진 땅이 없, 그러니까 내가 가진 땅은 다 주인이 있어요, 지구 안에, 이 세계에는. 근데 그거를 돈을 안 주고 새로운 땅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전쟁이 가장 지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가든지 이거 주권 행사를 하겠다고 새로운 영토를 가져오게 되면 누군가 미국인이 거기에 이제 주인, 땅 주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예민한 문제이지만 사실 덴마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3: 지금 뭐 이제 나토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미국이. 유럽 국가들하고. 근데 그린란드는 또 별개 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이건 새로운 그렇죠. 새로운
3: 전략적 요충지고 이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쿠바 문제는 어떻게 지금 풀려고 하는 걸까요? 뭐 대화 얘기를 하던데.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만 하더라도 미군이 쿠바를 바로 점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군 항공모함이 이란에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쿠바 해안 앞에 세우기만 해도 쿠바가 바로 항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살벌하게.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번 주에는 쿠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미 국무부도 쿠바 국민들한테 직접 원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외교적인 해법으로 미국이 쿠바에 대한 전략을 전환했다라기보다는 사실상 쿠바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쿠바 국민들이 경제난, 에너지난 안에 너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국무부가 나서서 우리는 쿠바 국민들한테 원조금을 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은 미국이 빨리 들어오길 바랄 거라고 이제 미국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미국이 내부로부터의 어떤 정권 붕괴가 이루어지면 미국은 손 안 대고 굽을 수 있는 거니까.
3: 아니 이란 전쟁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2: 이게 우리가 똑같은 수법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대화, 그러니까 군사적 압박에서 외교로 바꿨냐라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하니까. 그리고 군사적 압박은 압박대로 하고 외교는 외교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별개의 길이거든요.
3: 그러니까 쿠바도 이런 국민들이 궐기하라 그랬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쿠바도 거죠. 좀 비슷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실상 이제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는 쿠바 전쟁이 나는 거를 더 높게 저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사실은
3: 아, 그래요?
2: 언제든 중간 선거 직전에 뭔가의 카드면 새로운 카드를 만들지 이란 카드나 뭐 베네수엘라 카드는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쿠바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에 있는 한은 언제든 군사적 압박도 할 수 있고 외교도 할 수 있고 둘 다 다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평입니다.
3: 루비오 장관이 쿠바 난민 가정 출신이잖아요. 루비오 장관은 어떤 입장이세요? 뭐,
2: 쿠바 난민 출신이라고.
1: 아니, 그게 저희 되게 비슷해요. 옛날에 그 저희도 한국도 전쟁 이후에

0: 북한 출신들 중에 철저한 반공주의자들.
1: 맞아요.
0: 그리고 더 예. 우리 뭐 영화 1980에도 나오지만
2: 1987
0: 죄송합니다. 1987.
2: 박초원 대공처장.
1: 예, 맞아요. 예,
0: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를 겪었고 나는 거기를 잘 알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반공주의자고 가장 쿠바의 적대적인 그런 인물인데 저는 사실 이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사실 쿠바 얘기가 저희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건 지금 엄청난 그 비인도주의적인 봉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2: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말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해줄 게 저는 이건 되게 큰 이제
1: 인도적 위기가 될 수 있죠.
0: 예, 인도적인 위기고 그 이거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실 이 봉쇄 자체를 일단 빨리 멈추고 뭘 하든 전쟁을 하든 뭘 하든 지금 이 봉쇄 자체가 너무나도 비인도적인 결과들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1: 그러니까 군사적 압박이나 어떤 외교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라 죽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전쟁과 뭐 이런 모든 정책과 뭐 이런 걸 통해서 가장 피해자는 일반 시민들이거든요. 나라에 관계없이 지금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기에 오는 이익이 어느 특정 계층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고 미국이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텐데 깝깝하네요. 그죠? 네.
1: 우리는 그래도 살아야죠.
2: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어요.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넥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넥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스마트하게 달리고
0: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편리한 기능이라고 방심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0: 언제나 당신입니다. 운전할 땐 언제나 눈은 전방주시, 손은 핸들 위에, 방심은 금물.
1: ACC는 운전자가 절대 아닙니다. 운전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쇼
3: 권용주
2: 한다솜의
3: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4: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6: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7: 그러게.
6: 그린 이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7: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엔진은 그린 이그 보링 공장이래.
8: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9: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1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8시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종전 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국제 유가가 또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9.26달러로 전장보다 3.4%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105.42달러로 4.2% 급등 마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의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귀국 전용기에서 북한 관련 논의를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했다고 답했습니다.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자신이 매우 좋은 관계이고 김 위원장이 미국을 존중해왔다면서 그간 소통해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을 AI 관련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으로 해석 보도한 미국

0: 블룸버그 통신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청와대 측은 김 실장의 개인 SNS를 게시물을 보도한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한다는 취지의 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블룸버그의 부정확한 보도가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연댕 행사가 열려 오늘부터 주요 도로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1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종로 흥인지문에서 종각 사이 구간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댕 행렬이 시작되는 동국대학교 입구부터 흥인지문까지는 오후 6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안국사거리와 종각 사이 우정공로는 자정까지 차량이 지날 수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사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육상 송유관 신설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아부다비 정부 공보청이 밝혔습니다. 공보청에 따르면 아부다비 왕세자는 현지 시간 15일 국영 석유사 이사회 경영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동서 송유관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해상 원유 수출이 막힌 상황에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않아도 되는 오만만의 푸자이라 항구 석유단지와 동부의 유전을 잇는 송유관을 2012년부터 가동 중입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부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위 내시경 검사자의 통증 분석을 했습니다. 검사자 A는 9분, B는 25분이 걸려서 고통의 총량은 B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B가 견딜만 했다고 했고 A는 죽는 줄 알았다며 고개를 흔들었지요. 이유는 고통이 오는 순서였습니다. B는 검사 중간에 최고 아프다가 막판엔 약한 상태에서 끝. A는 마지막에 최고 아플 때 검사가 끝났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고 똑같은 고생이면 일찍 하는 게 낫다. 심리학적으로 맞는 얘기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1: 권영주
0: 강다솜의
1: 차카
0: 차카.
1: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0: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스쿨존 사고가 늘었고 주로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 전해드린 바 있잖아요.
1: 네. 이게 처벌도 강화됐고 예산 투입해서 도로 정비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늘어서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0: 네. 그래서 경찰이 집중 단속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고가 많은 하교 시간에 말이죠.
1: 단속 결과 뭘 가장 많이 위반했던가요?
0: 네, 안타깝게도 운전자의 신호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도 많았고요. 그리고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나 자전거,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도 꽤 많이 단속됐다고 합니다.
1: 신호 위반이나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이라 걱정이 되긴 하죠.
0: 네, 위험하게 주행하는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가 단속됐다는 점도 놀랐습니다. 위험한 것도 위험한 것이지만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부적절한 행동은

0: 어른답지 못한 것 같아요.
1: 그래요. 어른다워야죠.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 미래 운전자가 될 아이들에게 모범 보이는 건 역시 스쿨존을 지나는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0: 사실 등교는 보통 8시에서 9시에 끝나지만 하교는 제각각이라 더 위험한데요. 그런데 꼭 등하교 시간이 아니어도 스쿨존은 늘 아이들이 다닐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우울한 스쿨존 사고 내용은 저희가 전하고 싶지 않아요.
0: 그렇습니다.
1: 권영주 강다솜의 착한 착한 출발하겠습니다.

0: 아쿠아의 닥터 존스 차카차카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1: 월드카는 이 모빌리티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 기업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0: 차카차카 글릭 미디어 팬 김현지 기자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구독 관련 내용 그리고 확 바뀐 자동차 시장의 판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전문가 오셨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박경균 책임연구원과 함께 레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상담부터 교통사고 법률 상담, 정비 관련 궁금증까지 자동차 구매 상담도 대환영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내 차 이야기도 받고 있어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선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0: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국내 피란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캐팍 쓰고
1: 균열증 수박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캐팍 쓰고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캐팍 씹으로 예방합니다.
1: 캐팍 씹을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다들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노동자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초와 보풀이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2: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쇼
3: 권용주
2: 강대솜의
3: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2: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 시간입니다. 로봇 청소기 기업들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든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4: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2: 네.
4: 최근에 이제 글로벌 로봇 청소기 기업들이 자동차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 청소기 1위 기업인 드리미가 최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컨셉트카를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네 이거 왜 하는 거야?
2: 그렇죠.
4: 라고 얘기했더니 흥미로운 설명을 내놔요.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몇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쨌든 고속 디지털 모터가 있고
2: 네.
4: 지능형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2: 그렇죠.
4: 또 바이오닉 로봇 기술이 결국은 자동차에 공통 적용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피지컬 AI 로봇도 동일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개된 그 네블라 넥스트 01 제트 에디션이라는 차가 있었는데 컨셉트카입니다.
2: 네.
4: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사례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 청소기랑 차이가 있다면 일단 크기, 그다음에 안전 요구 수준, 그리고 주행 속도의 차이일 뿐이고요. 기술의 방향성 자체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죠. 농담처럼 강한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2: 네.
4: 로봇 청소기를 전자레인지에 놓고 10분 돌려서 옛날에 이상한 나라의 폴처럼 키울 수만 있다면 그냥 자율정차 되는 거라고.
2: 그러네요.
4: 그게 이제 몇 해 전에 자동차 업계 유행처럼 번진 게 뭐냐면 자동차와 집을 연결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강한아 차랑 집에 가전제품하고 연결해놨나요?
2: 아, 네, 놨습니다.
4: 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IoT.
2: 네.
4: 근데 이 말은 자동차랑 로봇 청소기도 연결되는 거고 나아가서 가사 도우미 로봇이 있다면 그것도 자동차와 연결되는 겁니다. 게다가 가사 도우미 로봇이 청소기 기능을 같이 접목돼 있으면 조금 덩치 큰 로봇 청소기겠죠?
2: 네.
4: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이제 모빌리티는 집 밖으로 확장된 또 하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집안의 로봇하고 집 밖의 자동차가 동일한 AI 로보틱스 플랫폼 위에서 연결된다는 거죠. 스마트홈에서 검증한 자율성, 인지, 제어 기술을 보다 복잡한 환경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이제 모빌리티 진출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율주행의 본질은 사실은 시스템이 스스로 실수하잖아요.
2: 그렇죠.
4: 그러면 그 실수를 학습하는 능력이에요.
2: 네.
4: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2: 계속하죠.
4: 왜 그래? 왜 이렇게 안 고쳐지는 거야?
2: 아유. 어?

0: 하면 안 돼, 이게. 하려고 해도 안
1: 그러니까.
0: 돼.
1: 그러니까. 아, 그래서 검은 머리 짐승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시스템은 한 번에 오류를 모든 시스템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죠. 그래서 자율주행은 결국 안전에서 인간을 능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반복하다 보면.
1: 그렇죠. 인간의 한계가 이동성의 한계를 규정하던 시대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점을 역으로 생각하면 자동차 기업도 이제 가전시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력으로 제조 판매하는 자동차 영역을 어떻게든 가정으로 끌고 들어가서 공간을 점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동차 안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수익 창출 가능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실제 현대자동차도 로봇 청소기에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을 결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 개념의 자동차 회사가 사라지고 수많은 전자 기업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곳이 중국의 샤오미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 그렇다면 우리나라 내에서도 새로운 도전의 시도가 이어질 필요가 있을 텐데 다만 이제 한국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싹트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올라설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차카차카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0: 차카차카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였습니다.

0: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한 주간 관심을 끌었던 이슈를 살펴보는 차카차카 클릭 시간입니다.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비싼 가격인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를 따로 구독하는 방식이 나온다고요?
1: 네, 전기차 가격이 비싼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체 차량 가격의 30, 40%를 차지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배터리를 차량 가격에서 분리하고 소비자는 매달 사용료를 내는 구독형 모델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차체는 소비자가 구매하고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매달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개념인데요. 최근 정부가 이런 형태의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실증을 허용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 전기차 값이 조금 저렴해져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배터리 구독이 이제 휴대폰 요금처럼 그냥 매월 내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인데요.
2: 그렇죠.
1: 보조금을 받더라도 전기차 가격이 높다 보니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터리 비용이 빠지게 되면 차량 가격 자체가 크게 낮아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배터리는 시간이 지나면 성능 저하가 발생하고 교체 비용도 1,000만 원 이상 들 수 있는데요. 구독 모델이 자리를 잡게 되면 유지 관리와 교체 부담을 사업자가 맡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0: 근데 듣기에는 참 합리적인 것 같다가도 구독료가 높으면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또 구독료를 오래 내다 보면 결국 총비용은 더 많이 들지 그러니까.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2: 이것도 이제 돈 빌리는 거니까 이자 받을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추는 대신 월 사용료를 나눠내는 조삼모사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낮아 보이지만 구독료를 장기간 납부하면 전체 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부는 배터리를 나중에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자원순환 모델을 통해 구독료를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자원순환이 가능해지고 배터리 잔존 가치가 반영되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독료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2: 아직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도 좀 있죠?
1: 네. 배터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가치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는 누군지 등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는 실증 단계인 만큼 요금 구조나 책임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인데요. 업계에서는 단순히 가격 인하 정책으로 보기보다는 자동차 산업이 점차 구독형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는 초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 사업 모델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명칭은 이제 배터리 구독 서비스인데 그냥 배터리 렌탈이에요. 어차피 그쵸? 금융사가 목돈 자기들이 부담하고 분할 받으면서 이제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인 거죠.
0: 소비자들에게 뭐가 좋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0: 자,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가격 인하는 물론 서비스의 질까지 좋아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뭘까요?
1: 국내 자동차 시장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내수 시장에서는 기아가 현대차를 앞질렀고 수입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3개월 연속 1위에 오르면서 긴조운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2: 보통은 이제 그 동생이 형을 앞서는 일은 별로 벌어지지 않는데 네. 이거를 그룹 내에서 허용을 했나 보네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잘 못하게 하거든요.
1: 그렇죠.
2: 근데 이제 니네끼리 정말 경쟁해라. 와, 처음 있는 일이죠.
1: 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아는 지난달에 현대차 그룹 편입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차를 내수 판매해서 앞질렀는데요. 현대차가 일부 생산 차질과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대기 수요 영향으로 내수 판매가 20% 감소한 사이에 기아가 전년 대비 7.9% 증가한 55,108대를 팔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0: 이렇게 기아가 잘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1: 소렌토를 중심으로 한 SUV, 미니밴 등 RV 모델 판매 호조가 컸는데요. 여기에 하이브리드 모델 수요까지 늘면서 전체의 실적을 끌어올렸고요. 전기차 라인업인 EV 시리즈도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동화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무래도 저 PBV 잘 팔리더군요.
1: 네.
2: 근데 국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입차는 테슬라가 1등 했어요?
1: 네, 맞습니다. 수입차 시장은 지금 그야말로 테슬라 쇼크인데요.
2: 그러니까 다들.
1: 테슬라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1만 3천 대 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BMW, 벤츠를 제치고 또다시 수입차 브랜드 1위에 올랐습니다. BMW랑 벤츠 두 브랜드 판매를 합쳐도 테슬라 판매량에 못 미치거든요. 테슬라 모델 Y가 단일 차종 기준으로 월 1만 대 판매를 넘어섰는데요. 네. 3월에 테슬라가 단일 브랜드 월 1만 대 벽을 깼을 때도 업계에서는 그렇죠.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2: 딸랑 차종 하나 가지고 만 대를 팔았으니.
1: 그렇죠.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단일 차종 월 1만 대 기록으로 기록까지 세워서 지금 업계가 많이 떠들썩한 상황이고요. 덕분에 70%에 육박했던 독일차 점유율이 40% 초반까지 급락했고요. 테슬라라는 강력한 매기 한 마리가 기존 수입차 시장의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난리가 났더라고요.
0: 진짜 난리가 났네요. 그럼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1: 이제는 정말 전동화 주도권 싸움인 것 같아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동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성차 업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전동화 전략을 강화하느냐에 따라 시장 판도는 계속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전기차 브랜드 습격까지 예고돼 있어서 전동화 주도권을 잡기 위한 완성차 업체들의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0: 네, 지금까지 차카차카 클릭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신효범입니다. 난 널 사랑해.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기쁘다 전문가 오션대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박경균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제대로 언급도 못했던 이 레몬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를 하는 레몬법. 이라고 불리는 요 제도 맞죠? 이 레몬법의 정확한 명칭 그리고 탄생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렵거든요. 이게 틀어도.
2: 네, 맞습니다. 이 레몬법의 시작은 미국의 상품 계약의 품질 보증 확대를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1975년 연방보증법이 제정되면서 1982년 코네티컷주라는 곳에서 최초 자동차 관련해서 입법을 하였습니다. 이 레몬법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알고 산 오렌지가 아주 신맛이 난 레몬, 즉 하자품이었다라고 해서 레몬법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계약을 통해서 구매한 물건이

0: 제조사가 보증하는 품질이 아닌 경우 제대로 된 상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하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도부터 레모법이 도입되었고 정식 명칭은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제도입니다.
1: 자, 그러면 이 레몬법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죠?
0: 네, 있습니다. 네,
1: 어떤 조건입니까?
0: 우선 모든 자동차가 레몬법의 대상은 아니고요.
1: 예.
0: 이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서면 계약을 통해서 판매된 자동차가 대상인데 현재 그렇게 판매된 자동차가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는 아니고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이 서면 계약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계약서 안에 이렇게 하자에 있을 경우에는 뭐 교환이나 환불해준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네. 거기가 체크가 되는 거죠?
0: 네, 별도의 서면 계약을 그러니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2: 요건은 뭐예요?
0: 요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차량 인도 후 1년 이내 예. 주행거리 2만 킬로 이내에 동일한 하자, 똑같은 하자로
1: 예.
0: 두 번, 세 번 수리를 받았으나 네. 그게 치유가 되지 않고 재발한 경우 또는 한 번 수리를 받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길려서 30일이 초과한 경우여야 되고 그런 하자가 모든 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하자로 인해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었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가 교환이나 환불에 요건이 충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여기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엔진 경고등이 점진 등이 됐습니다.
0: 네.
1: 그런데 처음에 문제를 진단하고 왔더니 어떤 특정 부위에 문제가 생겼어요.
0: 네.
1: 그다음에 잘 타고 다니다가 또 엔진 경고등이 점등이 됐어요.
0: 네.
1: 두 번째 갔더니 같은 엔진 안에서 다른 부위예요. 또 점등됐어. 또 다른 부위예요.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0: 그거는 사안마다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데요. 소비자들은 당연히 엔진 경고등 증상의 하나로 세 번, 네 번 수리를 받은 거죠.
1: 그러니까 우리 엔진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분명히 교환이나 환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2: 네, 소비자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엔진 전체가 문제인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2: 이런 생각 들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작사에서는 이게 각각의 다른 하자이기 때문에.
1: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0: 네,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거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그 중재부 위원회에서 그게 동일한 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서 그거는 주장
1: 그 안에서도 논란이 분분하겠군요.
0: 네, 맞습니다.
1: 이걸 똑같은 부위로 보느냐. 우리는 엔진을 하나로 보는 건데 소비자는
2: 그렇죠.
1: 그 안에 있는 전문가들은 야 이거 산소 센서가 다른 거고 비슷 뭐가 다른 거고
0: 네.
1: 뭐가 다른 거잖아.
0: 네.
1: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있겠군요.
0: 네, 네.
2: 자 그러면 교환 대상 자동차와 환불 대상 자동차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0: 별도로 교환이나 환불 대상 자동차가 구분되어 있진 않고요.
1: 네.
0: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이 차를 교환해줘 아니면 환불해줘라고 요청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그 요청 사항에 반영을 해서 교환을 요청한 사람은 교환, 환불 요청한 사람은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1: 보통 그 내부적으로 보면 어떤 비율이 좀 더 많아요? 교환 요청이 많습니까? 환불 요청이 많습니까? 느낌상은 환불 요청이 많을 것 같은데.
0: 아닙니다. 반반인 것 같습니다.
1: 반반이에요?
0: 네네.
1: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군요.
2: 아무래도 교환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강한하는 교환이요, 환불이에요?
2: 저는 교환일 것 같아요.
1: 저는 환불일 것 같아요.
2: 왜냐하면 차를 계속 써야 되는데 환불을 하게 되면 다음 차를 사야 되는데
1: 아, 그 텀이 생기니까?
2: 그럼요. 그 차를 사는 기간이 또 있어야 되니까 불편하지 않을까요?
1: 저는 기분 나빠서 그냥 환불할 것 같아요.
2: 기분은 나쁘죠. 아마 저는 기도하면서 받을 거예요. 제발 이번에는 제발 레몬법에 걸리지 말아라. 제발 제발.
1: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그 차 결함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은 사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있으면.
0: 네. 그러면 사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은 이 교환환불 중재 제도라는 게
1: 예.
0: 중재 절차다 보니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서
1: 비공개요?
0: 네. 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떠한 차량 정보라든지 하자에 대해서 특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1: 알겠습니다.
0: 다만 최대한 그 사례를 객관시켜서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1: 제가
0: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1: 추출해보겠습니다.
0: 네.
1: 어느 제조사인지 말씀해보세요. 네.
0: 우선은 유턴은 소비자가 유턴 시에 하부 소음이 발생한다는 하자로 저희 중재 신청이 들어왔었고
1: 예.
0: 정비소에서 소비자는 두 번, 세 번 점검했는데 정비소에서는 그 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1: 아, 이런 사례 엄청 많아요.
0: 네. 단순 이제 소비자가 과민하게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그런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중재에 들어와서 저희 위원회 중재부에서 검증을 통해서 실제 그 차를 운행을 해봤고 근데 그때 이상하다고 판단해서 다시 한번 제차 중재부랑 동행해서 정비소를 갔고

0: 각각 다른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소비자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엔진 경고등이 점등돼가지고 그렇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서 두 입장이 상의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부에서는 그 하자를 동일한 하자로 판단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 교환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군요. 한번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2: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근데.
0: 통상적으로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생각하실 건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1: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 6개월이 너무 괴로우니까
2: 경고등 계속 점등을 겪어야 돼요.
1: 그러니까요. 참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를 가져오셨나요?
2: 지난번에는 어버이를 위한 노래를 시청하셨는데
0: 네 이번에는 제 딸을 위해서 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네. 요즘 투어스라는 아이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그래서
0: 저도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라는 곡을 처음 듣고 제 학창 시절 때 H.O.T나 제스키스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투어스가 또 신곡이 나왔다 해서 투어스의 널 따라가를 시청하고 싶습니다.
2: 원래 투어스를 아십니까?
0: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라는 곡을 듣고 되게 좋아서 저도
2: 첫 만남 자체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0: 네.
2: 투어스가. 네. 당연히 아세요 투어스?
1: 저는 알고 있죠.
2: 그래요? 그럼요. 역시 아나운서 다르구나.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1: 투어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널 따라가.

0: 플러스였습니다. 널 따라가. 자, 박경균 책임연구원과 함께 레몬법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엄두도 못 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환 또는 환불까지 기간이 좀 길죠. 얼마나 걸리나요?
1: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기는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당연히 하자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민사소송 절차로 생각하시면 이 기간이 굉장히 단기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딱 6개월이다 어쩌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중재 절차를 간단히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그러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2: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1: 중재 절차는 쉽게 민사소송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중재 신청서가 접수되면 저희 위원회 사무국에서 그 신청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는지 그다음에 신청자가 적절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게 부족하면 보완 요청하여 중재 절차가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통상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2: 중재 신청서는 별도 양식이 있어서 소비자가 직접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작성한 다음에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

0: 로 접수하는 거죠?
1: 우선은 그 법정 양식이 있어서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0: 우편으로요?
1: 네. 근데 대부분은 우편이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개인 로그인 하시면 인증을 하고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자동 전자적으로 서식을 입력하여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단은 내가 이게 신청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가 2주 정도 걸리는 거군요.
1: 네. 우선 신청은 가능한데 이게 적법하게 신청이 됐는지
2: 네.
1: 제 차가 아닌데 저희 아버지 탄데 제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0: 가능하군요.
1: 네네. 자기 소유의 차량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희 사무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 다음엔 어떻게 돼요?
1: 그 다음에는 신청서 보완이 되면
0: 예.
1: 그 신청 자체 신청 서류 자체를 당사자인 분쟁의 당사자인 제작사 제작사에게 이런 중재 신청이 들어왔다라는 걸 보냅니다.
0: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 보낸다는 얘기죠?
1: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자동차 제작사는 통상 30일 이내에 중재 신청에 대해서 답변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0: 예.
1: 이게 이제 30일 소요되는 거고요.
0: 예.
1: 그다음에 양측 당사자의 의견이 모두 접수되면 향후에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판정을 할 중재부라는 걸 구성하게 되는데
0: 예예.
1: 이거는 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명의 위원 중에 3분을 선정해서 구성하고 있고요. 중재부가 구성되면은 그 중재부에서 중재 심리 즉 실제 출석하여서 변론하는 날짜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통상 15일에서 30일 이내에 걸립니다.
0: 여기서 실제 출석해서 변론하는 날짜를 지정하는데 여기서 변론은 누가 변론하는 겁니까? 제작사가 나와서?
1: 소비자, 제작사 두 분.
0: 아, 양쪽에 나와서 이제 네. 소비자는 이게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1: 네.
0: 제작사는 뭐 문제다 아니다 또는 자기들의 입장을 소명하는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1: 그 다음에는 심리기는 당사자가 쟁점 정리가 잘 정리가 되면은 1회 심리로 마무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 분쟁이 발생했다는 거는 서로 입장의 차이가 극명하게
0: 그렇죠?
1: 다르거든요.
0: 네.
1: 그래서 2회, 3회 이상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그 네. 기간이 2회, 3회가 아니라 뭐 4회, 5회 갈 때도 있고
0: 네.
1: 그다음에 각각의 심리, 다음 심리를 잡기 위해서는 자료 준비도 해야 되고 뭔가 추가적으로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2, 3주 텀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 보통 한 번 끝나고 3주 뒤에 두 번,
0: 그렇죠.
1: 두 번 끝나고 3주 뒤에 세 번 이렇게 하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론만으로 서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까 제 사례에 설명하는 것처럼 검증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0: 네.
1: 차량을 보고 하자를 직접 경험해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또 시간이 또 소요가 되고
0: 예.
1: 그래서 모든 변론이 마무리되면은 판정하는데도 30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총 6개월이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0: 어쨌든 이렇게 6개월 정도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운전자는 난 내 차가 불안해.
2: 그럼요.
0: 언제 멈출지 몰라.
2: 그렇죠.
0: 차를 이용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하는 동안만큼 입는 피해도 손해배상 요소에 포함이 되나요?
1: 그 부분이 저도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0: 네. 아, 이거 무서워 타겠어요, 이거?
1: 네, 맞습니다. 중재 절차 중에 차량 운행하기 어려운 하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차량 이용이 제한이 됐고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운행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하지만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요.
0: 예.
1: 또는 적극적으로 제조사들이 대차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안타까웠지만 대차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피해는 소비자가 받고 있지만
0: 그렇죠.
1: 현 제도상 이 교환환불 중재 제도상으로는 그 손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손해배상 관련된 부분은 민사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 등 다른 여타 기관에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2: 그러면 이 중재 신청 사례 중에 실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사례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1: 제가 매년 통계를 좀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부터 작년 2025년 말까지 전체 중재 신청 건이 한 3,800건 정도가 신청되었습니다.
0: 많군요.
1: 네, 맞습니다. 연 한 600건 정도 지금.
0: 연 600건이면 하루에 두 건 꼴인데.
2: 그렇죠.
1: 네.
0: 평균 하루 세네 건.
1: 네. 그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종 교환이나 교환 받은 건이 370건 정도 되고.
0: 예, 예, 예.
1: 환불 받은 건이 한 46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환불 교환 받은 사례가 100% 중재 판정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중재 절차 진행하면 당연히 제조사들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이 소비자하고 만나는 과정 중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고객 과실을 고객을 보호한 차원에서 제작사 자체적으로 중재 절차 진행하면서 교환이나 환불로

0: 처리하는 경우도 이 수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이제 적당히 교환해주고 환불해주고 하는 거죠?
0: 네네. 그래서 중재 신청 취하를 통해가지고 취하한다고 저희는 말하고 있는데요.
1: 근데 교환이나 환불 이외에 다른 것도 뭐 조치해주는 것도 있어요?
0: 네,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불 이외에도 뭐 교환이나 환불까지 일은 하잔 아니고 소비자도 당시에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으나 보니까 이거는 교환이나 환불까지는 자기도 좀 무리한 것 같고 그래서 자기는 훌륭한 서비스 그다음에 하자가 없어지면 차를 타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증기간을 연장해준다든지 물리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래서 양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통해가지고 보상받는 건도 600한 50건 정도가 있습니다.
1: 그럼 대략 한 900건 한 1000건 정도 3819건 중에 한 1000건 정도는 어쨌든 뭔가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0: 네.
1: 근데 이제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했어요. 끝까지 주장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소비자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0: 중재 판정은 아쉽지만 그 법원의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판정이 좀 강력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일 사안으로는 민사소송을 다시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재 신청을 신청했던 사유를 제외하고 다른 피해 혹은 또 추가 피해 사유로 민사소송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금 신청해가지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재 결과가 법원의 판결 결과랑 동일한 효력이군요.
0: 네. 확정 판결하고 동일하고.
2: 그러면 레몬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차량도 있나요 혹시?
0: 네.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대상이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환환불 중재 제도를 하겠다라고 서면 계약을 한 제작사들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요.
1: 그러니까 이 계약이 없으면은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죠?
0: 네,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처음에 차 구매하실 때 소비자 관점에서는 중재 교환 환불 규정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인을 하셔야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홈페이지도 나와 있는데요. 교환 환불 중재 제도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제작사가 총 22개 제작사, 예. 현재 22개 제작사고 대부분 많이 들어보신 제작사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혹시 뭐 여기서 빠진 회사도 있습니까? 감히.
0: 현재는 없고요. 다만 개별적으로 수입하거나 아니면 병행 수입, 병행 수입으로 가져오신 분들 혹은 특수목적형으로 개조해가지고 판매된 차량 같은 경우는 서면 계약을 제작사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1: 우리가
0: 있습니다.
1: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소속된 회원사들은 다 가능합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렇군요.
2: 자, 2주 동안 함께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꼭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지금 알려주세요.
1: 소비자분들에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자동차
0: 네.
1: 소비자.
0: 네. 아직까지도 지금 소비자들께서는 대부분 중재라는 제도를 잘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생소해하셔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뭐 민사소송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중재 제도를 좀 선택해 주시고요.
1: 네.
0: 하자가 있는 차량을 교환이나 환불을 신청했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신차를 주거나 돈으로 환불해 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1: 위원회에 가서 내놔 돈 내놔 이거 네. 뭐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꽤 있는 모양이군요.
0: 네. 저희 상담하다 보면은 네, 신청했는데 언제 차 나와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1: 위원회가 대신 받아 위원회가 나한테 주고 뭐 이런 분들이죠.
0: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최대한 민사소송을 생각한다면은 자기는 이제 제작사가 입장도 들어야 되고 중재부는 재판관의 입장에서 이게 판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네. 그리고 무조건 신차나 교환이나 환불해 준다고 주장만 하지 마시고 이건 재판이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이제 증거자료나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자기 주장을 이제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게끔 증거자료를 조금 준비하셔가지고 제출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중재심리라는 변론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자기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게 교환이나 환불 받는 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 네.
0: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연구원 그다음 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자, 2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경균 책임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한인제약.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야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2: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3: 방송 못 들으신 분들 다시 들으세요.
0: 차카차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통해서도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차카차카 빌려드릴게요.
3: 오늘 구독 서비스 3784님께 갑니다.
0: 면허증을 딴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7년 정도 되었는데요. 남편이 더 늦기 전에 따라고 해서 땄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생애 첫 차로 티볼리를 선물했어요.
3: 아, 이게 자랑할 만하죠. 남편 생각에 면허 따고 7년 정도 운전했으니까 이제 새 차를 운전해도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통째로 차를 한 대 선물하시는군요.
0: 이 면허 따라고 권할 때부터 아, 운전 익숙해지면 새 차 한 대 선물해야지 이런 큰 그림 그리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3784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카차카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주소와 이름 남겨주세요.
3: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용주,
0: 강다솜의
3: 차카차카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경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현대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사의 80% 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30%에 이르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생과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0: 첫째,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산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간 15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두 나라는 평화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서로 공격 행위를 중단하는 걸 45일 더 연장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공습을 강화하면서 두 나라 사이 충돌이 격화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종전 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며 국제 유가가 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간 15일 IC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9.26달러로 전장보다 3.4%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105.42달러로 4.2% 급등 마감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기술주 매도세가 번지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 15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1.07% 내린 49,526.17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1.24% 내린 7,408.50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4% 하락한 26,225.14를 기록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핵심 현안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주요 외신들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무역 분쟁이나 대만 문제, 이란 전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됐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번 회담이 두 초강대국 간 불안정한 관계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